5월 11일 월요일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짹짹 첫 곡으로요. 멜로망스의 선물 띄워드렸습니다. 아침에 듣기 좋네요, 이 노래. 자, 아낀다고 무조건 가만히 모셔놓기만 하면 그대로 쓰지도 못한 채로 낡아가기만 하겠죠? 먼지도 털어주고 매만지고 쓸고 닦고 다듬어주는 게 본래 모습을 유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의 손길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물 주고받을 일이 유난히 많은 그런 5월이잖아요. 자, 어버이날에 큰맘 먹고 선물을 해드리면 아까워서 포장도 뜯지 않으시고 그대로 모셔놓는 분들, 네, 우리 진여사님, 예, 많이 계시는데요. 선물의 가치는 기분 좋게 잘 쓰고 부지런히 애용할 때

0: 빛이 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선물을 한 사람의 기분도 좋아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애끼지 마세요. 애끼면 뭐 되는지 아시죠? 예. 자, 월요일 아침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7: 리메이드 서울.
8: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트레인의 Hey Soul Sister 그리고 Sixpence None the Richer의 Kiss Me 듣고 오셨어요. 카라이님, 처음 글 남겨봐요. 저는 심야 근무하고 이 시간에 항상 퇴근 버스에서 듣는데요. 알렉스님 방송 듣다 보면 웃다가 피곤함을 잊게 됩니다. 얼른 집에 가서 우리 집 얼라들 보고 싶네요. 아, 심야 근무 하시는군요. 저희 심야 근무 하시고 퇴근길에 들으시는 분들 혹은 이미 퇴근 그 심야 근무 하셨지만 퇴근 마치시고 집에서 잠들면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좀 이렇게 저랑 함께하는 두 시간만큼은 그래도 좀 걱정 없고 행복해지셨으면 해요. 김대영님, 건물 보안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놀 두 번까지는 아니고 남놀 한 번이지만 즐겁게 일하며 살아요. 안 된다니까 남놀 두 번을 해야지. 남놀 한 번이면 남놀로 때 나 한 번 번다는 그냥 1대1인 거잖아요. 비율이 같은 거잖아.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래에 대한 투자다?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칼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그리고 하현상의 Be My Birthday 듣고 오겠습니다.

0: 오타!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주
3: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4: 하나 둘 셋.

달이 되어도 달을 걷고 있을 거야. 마이클 잭슨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별다른 설명 없어도 이 카피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마이클 잭슨이 사망한 지 약 10년 후 일본 롯봉기에서 개최된 마이클 잭슨 유품 전시회 포스터 카피는 이렇게 문워크로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유품 전시회는 말 그대로 생전 마이클 잭슨이 실제로 사용했던 물품을 전시하는 행사였습니다. 크리스털 장갑의 장식의 장갑. 광고 촬영 중 사고로 큰 화상을 입었을 때 직접 착용하고 있었던 자켓. 1992년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입은 오렌지색 셔츠. 1970년대에 활약한 잭슨스에서 마이클과 형들이 입었던 빨간색과 금색 점프수트 세트 등 크고 작은 이야기가 담긴 그의 물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마이크 잭슨을 잘 설명할 만한 수식어로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볼까요? 시대의 아이콘? 신드롬? 레전드? 이런 표현은 그의 업적을 모두 담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카피라이터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굳이 그의 이름 이외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 하고요. 그래서 그를 알리는 것이 아닌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아볼 카피를 쓰기로 다짐합니다. 마이클 잭슨 하면 누구나 문워크를 떠올릴 테지요. 무대 위에서 마치 달을 걷는 것 같았던 그는 죽음 이후에도 남들이 모두 가는 별이 아니라 여전히 달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희망 섞인 그리움이 담긴 표현입니다.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마이크 잭슨이라면 그럴 것 같아, 이런 반응을 자아내게 하는 이 문구는 그래서 그에게 안녕을 고하는 유품전 포스터 카피로 더할 나위 없어 보입니다. 별이 되어도 달을 걷고 있을 거야.

아침에 읽는 편지, 오늘은 일본 광고 카피도감이라는 흥미로운 책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이었어요. 이 책을 쓴 오하람 작가는 실제로 굵직한 광고 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활동을 한 시절이 있었다고 하죠. 마음에 드는 카피를 발견하면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보이는 대로 모아뒀다가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쓰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앞서 소개한 마이클 잭슨 유품 전시회의 포스터에 적힌 카피부터 인테리어 숍의 홍보 문구, 입시 전문 학원의 전단지, 작은 회사의 신입사원 모집 공고까지 마음을 사로잡은 광고 카피들을 소개하고 그 카피가 왜 좋은지를 짧은 글로 덧붙이고 있죠. 별이 되어도 달을 걷고 있을 거야. 딱한 줄로 마이클 잭슨에 관한 애정과 그리움이 뚝뚝 묻어나는 것처럼 쉬우면서도 마음에 와닿는 그런 카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별이 되어도 달을 걷고 있을 거야. 이 얘기를 들으면 누구나 마이클 잭슨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자, 아침에 읽는 편지, 오늘은 카피라이터 출신의 오하람 에세이 일본 광고 카피도감 중에서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엑소의 유니버스 그리고 아이유의 러브 윈즈 올 듣고 오셨습니다. 5425님 지난주에 서울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인왕산 야경 보러 갔는데 인생 노을 보고 왔어요. 지금도 꿈같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을 생각하면 그 노을 장면이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오, 그러셨군요. 인왕산 야경 좋죠. 네. 인왕산이 또 그 도시 한중간, 그 중구 쪽에 있는 산이라서, 이렇게 오르기도 좋을 뿐더러 그 산 주변에 잔 언덕들이나 산들이 많아서, 이 여러분들이 뭐 뷰를 감상하시거나 약간 이 계절의 변화를 보시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거든요. 제가 또 친한 형님이 그쪽에 커피숍을 하고 계셔가지고, 인왕산 좋죠. 그 노을 장면. 그게 또 계절마다 보는 게 또 틀린데, 그죠? 자, 6678님. 화곡동에서 의류 제조업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바빠서 연중 무휴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도 6시에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6시만 돼도 대낮처럼 환해서 힘들어도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응원하는 알디 방송 늘 화이팅 하셨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다니 저는 너무 좋네요. 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좋아합니다. 저 역시나 그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정당한 보수를 잘 받아가는 그런 사회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의류 제조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라면은 요즘은 그래도 약간 판만 잘 깔린다면 마케팅만 잘 된다면 요즘 의류나 이런 것들도 잘 되지 않나요? 워낙에 이제 요즘 패션 네. 약간 데일리 패션 약간 요런 게 좀 많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요구되는 약간 그런 날들이라서 그래요.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가호의 시작 그리고 윤하의 오르트 구름

지금 스크래치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저희 1부 마칠 시간이네요. 이승열의 나라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기분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5: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4: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5: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이순환 우수제품.
7: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8: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무상 방문 수거.
4: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8: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1: 한국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SNS에서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이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답변 가운데 어떤 부분이 용납 불가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20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과 핵시설 해체 등 미국의 요구를 이란 측이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란이 미국 측에 보낸 제안에서 미국의 해상봉쇄 종식과 30일간 이란 원유 판매 금지 해제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한국 선박 피격 사건과 관련해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게 있다며 신중하게 더 파악할 게 남아서 그것을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미상 비행체 2기가 지난 4일 한국 화물선 HMM 남우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공격 주체를 예단하지 않을 것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상승 출발한 뒤 장 초반 4% 넘게 올라 사상 최초로 7,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장 초반 한때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 정지인 매수 사이드카가 3거래일 만에 발동됐습니다. 현직 교사의 절반 이상이 정서 행동 위기 학생으로 인해 수업 방해나 교권 침해를 겪는 일이 이전보다 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사 2,48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최근 1년간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빈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59% 가까이가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답변해 중고등학교 교사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5.8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0: CBS
12: 1분 기상정보입니다. 화창했던 어제와 달리 월요일인 오늘은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밖에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진 뒤에 오후부터 차츰 비가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호남과 충청도에 10에서 60, 영남과 제주에 5에서 40, 수도권과 강원도에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간간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또 이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돌풍 벼락과 함께 오늘은 중부 내륙, 내일은 충청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춘천 21도, 대전 24, 광주 25, 대구 26도로 어제보다 좀 더 낮겠지만 여전히 남부지방은 조금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0: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13: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요즘은 가만히 있기가 더 어렵잖아요. 계속 볼 게 있고 손에는 늘 휴대전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하루에 딱 1분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알림도 끄고 화면도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처음엔 좀 불안하고 뭔가 놓치는 느낌도 들고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 1분이 지나고 나면 급하게 반응하던 게 조금 줄어들고 해야 할 일도 하나씩 정리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1분, 그 1분이 제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톰 존스의 It's Not Unusual 듣고 오셨습니다.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스프레딩 군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하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시즌1에서 소개된 1호점부터 27호점까지 가맹점 리스트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어요.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시는 분들은요. 인증문자 꼭 남겨주세요. 저희가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자,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반 김치,
1: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새벽.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2: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1: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2: 고형량이 뭔데?
1: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2: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샘송님께서 신청하신 토이의 좋은 사람 듣고 오셨어요. 구름아리님, 딸네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한다고 가족들이 우리 집에 왔는데요. 손녀를 보는 건 좋았지만 식사 준비에 안주 준비까지 손님 치례하느라 은근 힘이 드네요. 작은 집에 식구가 느니 정신없고 북적거리고 아직 몇 개 더 남았습니다. 이러다가 엘리베이터 공사 끝났다고 훌쩍 가버리면 또 휑하겠죠? 그죠. 이게 혼자 있다 보면은 누가 집에 막 와. 그러면은 반갑다가도 그 반가운 거 오래 안 가죠. 언제 가나 싶기도 하고 북적거리는 게 좀 싫기도 하고. 근데 또 그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하다가 갈게 그러고 또 가면 또 뒤처리 천천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뭔가 허전해. 맞아요. 아니 그나저나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 집도 엘리베이터 라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엘리베이터가 꽤 오래돼서 야 이거 공사 시작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꼭대기층인데 매일 17층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살 빠지겠네요. 3499님 알디, 얼마 전에 엄마랑 식물원을 갔다가 다육이를 업어왔는데요. 요 녀석들이 번식기에 접어들었는지 가뜩이나 하트 모양이라 올망조망 예쁜데 6월에 꽃까지 피면 얼마나

그렇지. 예전엔 다육이를 왜 그렇게 좋아하나 싶었는데 요즘 제가 그러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다육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네요. 귀엽고 올망졸망 이렇게 뭔가 약간 오동통한 손가락이라고 해야 되나? 얘네들 귀엽게 생겼어요. 이게 번식기가 있구나.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근데 이 다육이도 종류가 되게 많아서 색상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그죠? 크기도 그렇고 어떤 녀석을 들이셨는지. 얘네 키우기는 좀 편하겠다, 그죠? 자, 머라이어 캐리 그리고 트레이 로렌즈의 I'll Be There 그리고 Journey의 Open Arms 이렇게 두곡 듣고 옵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핑크의 Just Give Me A Reason 듣고 오셨습니다. 1477님, 알렉스님, 저희 집에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아파트 9층 시래기 사이에 물까치 한 쌍이 둥지를 트더니 주말에 소중한 알을 3개나 낳았습니다. 까치니까 길 좀 왔겠죠? 아가 까치들까지 건강하고 그리고 걔네들이 날아갈 때까지 창문은 닫고 살려고요 하셨습니다. 까치가 찾아온 것도 모자라서 그게 한 쌍으로 찾아와서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새 생명들까지. 잘해주세요. 까치는 또 언제 또 얘네들이 박씨를 묻어다 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크면은 둥지를 떠나기도 하나? 예. 네. 아, 약간 와서 알을 낳기 위해서 잠깐 둥지를 이렇게 튼 걸까요? 오, 신기하네요. 요럴 때 그 1부에서 2부 넘어가는 중간에 나오는 그 새 박사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참 좋은데. 7114님. 전남 고흥에서 시즌 한정 청취자입니다. 논 초벌갈이 하는 중인데요. 식사하러 온 백로가 있어서 사진 보내봅니다. 오, 백로. 요런 것도 보기 쉽지 않은, 흔하지 않은 귀한 애들인데. 와, 그렇군요. 근데 왜 시즌 한정 청취자이신 거죠? 매일 좀 들어주세요. 자, 이찬혁의 파노라마 그리고 라떼맘님께서 신청하신 화사의 So Cute 듣고 옵니다.

0: CBS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방송기자클럽 BJC가 주최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가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CBS를 비롯해 회원사인 KBS, MBC, SBS, YTN, MBN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생중계합니다. 6.3 지방선거까지 2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서울시민 1천만 명의 삶을 책임질 자리인 만큼 부동산, 주거, 교통,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이슈가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각 방송사 정치부장들이 직접 참석해 오세훈 후보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세훈 후보 현직 서울시장으로 이번에 헌정사상 최초 서울시장 5선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 어떤 말 대답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부터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1: 먼저 KBS 조태흠 정치외교부 팀장입니다. 자, 이어서 CBS 권민철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YTN 이동우 해설위원실 실장입니다. MBC 현영준 정치부 데스크입니다. 마지막으로 SBS 우상욱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패널분들까지 모두 소개해드렸고요. 자, 패널들께서는 서울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현안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부탁드리고요. 오세훈 후보께서는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으로 서울시민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모두 발언부터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요즘에 생활이 많이 팍팍하시지요? 정말 경제가 빨리 좋아져야 될 텐데, 경제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지난 5년 동안 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심려가 크실 겁니다. 집을 갖고 계시지 않아서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되는 분들은 전세 물량 자체가 완전히 절멸 상태라 고심이

0: 칠 겁니다. 또 월세도 다락같이 올라서 아마 이사를 앞둔 분들은 아주 고통이 크실 것 같습니다. 또 집이 있는 분도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조만간 재산세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고지가 되겠죠. 또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돼서 아마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또 집을 살려고 해도 은행 대출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마음고생이 크실 겁니다. 이렇게 집과 관련해서 너무나 고통이 큰 상태,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시장에 복귀해서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그 척도가 걸으시면, 많이 걸으시면 몸 건강, 마음 건강도 좋아지시는 법인데요. 많이 걷고 계시나요? 손목 닥터 9988이 280만 명을 넘으면서 서울시가 정말 압도적으로 전국에서 걷기 실천율이 높은 도시가 됐습니다. 뭐 이런 삶의 질 지수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국제 기준으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나 삶의 질 평가에서 꽤 많은 순위 상승이 있었습니다. 또 뭐 금융도시나 또 창업도시 이런 순위도 16위에서 8위로 공이 8위씩 올랐는데요. 이러한 많은 변화 속에서 서울 시민들의 살림 사례가 조금은 나아졌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잘못한 건 무엇인지 깊이 반성하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진 모습으로 앞으로 4년 이끌면서 시작된 변화를 압도적 완성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님의 모두 발언 들어보니까 오늘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규칙을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패널들께는요, 4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여기엔 질문과 후보의 답변이 모두 포함됩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 모두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 KBS 조태흠 정치외교부 팀장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요. 시작해 주시죠.
2: 예, 후보님 시작이니까 가벼운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0: 예.
2: 그 이번이 다섯 번째 서울시장 도전인데요. 전례가 없는 일이죠. 일부에서는 피로감이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또 도전하신 이유가 뭔지 서울 시민분들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5선 도전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재선 도전과 마찬가지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10년 쉬다가 다시 돌아온 지 지금 5년이랬는데요. 뭐 실제로 아마 재선 도전 정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서울시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걷기 좋은 도시가 됐고요. 또 정원이 많이 늘어났고요. 한강변 이용이 늘어나면서 정말 시민들의 여가 시간을 많이 행복한 공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좀 더 확실한 삶의 질 변화로 퀀텀 점프라고 그러죠. 지금 몰이 기준으로는 8위에서 6위가 됐는데 도시 경쟁력 지수가 이게 다 사실 다 삶의 질과 관계 있는 여러 가지 70가지의 변수를 종합 성적표를 낸 겁니다. 이제 5위가 코앞에 있는데요. 다음 4년 아마 3위까지 끌어올리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런던, 뉴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시 발전 수준이 되고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2: 그 추가 질문 한 가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말씀하신 게 한 번 더 해서 서울시의 도약을 이끌겠다 이런 말씀이 핵심이신 것 같은데 이런 도약 그러면은 이제까지는 왜 못했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 네 번의 임기 동안 이거는 제일 잘했다 하는 정책 하나 또 이거는 가장 후회한다 하는 정책 하나씩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0: 예, 뭐 4년 동안 왜 못 올리냐 이제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요. 실제로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커니 지수 기준으로는 17위까지 떨어졌던 거 제가 이번에 5년 동안 12위까지 끌어올렸고요. 방금 전에 인용했던 몰이 지수는 8위까지 떨어져 있는 것을 원래 더 높았습니다. 8위까지 떨어진 걸 다시 제가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상 회복된 정도인데요. 이걸 이제 더 높이 끌어올리겠다. 아까 언급했던 창업도시나 금융도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6위까지 떨어져 있는 걸 전부 8위까지 끌어올렸거든요. 이걸 전부 5위 안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잘한 정책이다 그러면 뭐니 뭐니 해도 제가 약자 동행

0: 도시경제력의 동행, 도시경쟁력의 매력, 이 두 가지를 모토로 서울시를 이끌었는데요. 약자 동행 부분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런 같은 저소득층 학생들, 누구라도 듣고 싶어하는 강남의 일타강사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 성취도를 끌어올리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이 정책은 지금 한 4만 명 가까이 이용하는데,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올해 900명 이상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계층이동 사다리가 복원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정책이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쉬운 정책이 있다면 사실 올림픽을 꼭 한번 다시 유치해보고 싶었습니다. 보통 외국 도시들의 경우에 50년 만에 재유치를 해서 두 번째 올림픽을 하는데요. 절호의 찬스였는데 이걸 전라북도에 뺏기면서 서울시가 조금 좀 다시 한번 큰 틀에서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쉽게도 놓친 거, 이게 제일 지난 5년 동안의 아쉬운 점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1: 자, 조팀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질문 다 마치신 걸까요?
2: 네.
1: 그렇군요. 자, 조태흠 팀장과 오세훈 후보 모두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YTN 이동우 해설위원실 실장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3: 조 기자님,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그 상대 후보인 이제 민주당 정원호 후보에 비해서 지지율 좀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사실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초반보다는 격차가 이제 다소 줄어들고 있는 거는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지방선거는 이제 딱 3주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이 3주 정도 남은 기간에 네. 그 지지율을 역전시킬 수 있는 어떤 비전이나 전략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사실 선거를 치르는데 전략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은 전략보다는 진심 그리고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세간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서울 시민들의 도시경쟁력 지수나 삶의 질 지수는 분명히 우상향 추세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지난 6개월 정도의 선거 있기 전에 집중적인 공세 때문에 많이 가려져 있고 몇몇 가지 사안만 이제 도드라져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루어낸 성취들이 충분히 전달되기만 해도 저는 많은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정원호 후보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인물 경쟁력 측면에서 아마 상당한 비교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비교와 평가가 아마 초점이 맞추어질수록 지지율이 조금은 뭐 변동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예, 다음 이제 간단한 질문인데요. 이제 후보님은 국민의힘 그 장동혁 대표하고는 이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윤호기인 세력과하고 절연을 선언했는데 예. 이런 뭐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은 그런 현상 때문에 이제 그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가 오세훈 후보의 그 선거 유세를 한번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0: 글쎄요, 뭐 도와주시겠다는 마음은 고맙지만. 지금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방선거는 정치 선거라기보다는 삶의 질, 생활행정에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선거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장동혁 대표의 지지 유세보다는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은 평범한 시민 여러분들의 설명과 지지 호소가 더 필요하다 생각해서요. 저는 이번에 선대위를 구성할 때도 시민 동행 선대위라고 해서 그동안 주로 삶의 질과 관계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직접 경험해서 그 효능감을 느끼신 시민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셔서 그분들이 선대위를 함께 구성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더 많이 나오셔서 저에 대해서 또 저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그것이 더 오히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오늘 오 후보님 보니까 이제 붉은색 계통의 넥타이를 네. 메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오 후보님의 이제 점퍼 색깔에 이제 관심을 이제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떤 때는 이제 붉은색이었다가 흰색이었다가 이제 녹색이었다가 이제 그때그때 색깔이 이제 달라지는 네.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제 워낙 낮다 보니까 이제 붉은색 점퍼를 좀 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때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 좀 해주겠습니다.
0: 네, 최근에 제가 예비후보 등록하고 나서 매일 현장 활동을 하면서 거의 아마 90%는 붉은색 계통 점퍼 내지는 뭐 이렇게 반 소매 옷을 입고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 국민의힘 색깔이 붉은색과 흰색을 혼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의 90%

0: 100% 그런 옷을 입고 있고요. 또 그 이유는 당연히 자기 소속 당 색깔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당을 지지해 주신 분들께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가끔은 초록색 옷을 입는데 그때는 보통 환경과 관련된 현장이거나 아니면 정원, 녹지, 뭐 물가 이런 삶의 질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게 초록색 옷을 입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삶의 질을 이 녹지 공간과 수변 공간, 블루, 그린 공간을 통해서 끌어올리겠다는 저의 뜻이 담기진 색깔 메시지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님, 지금까지 질문 두 번 정도, 그리고 세부 질문까지 여러 개 나왔는데 질문 수위 어때? 괜찮으십니까?
0: 감사합니다.
1: 답변을 하신 거 보니까 뭐 이렇게 편안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MBC 현영준 정치부 데스크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작하시죠.
2: 네, 멀리 오셨는데 제 질문은 조금 무겁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도 됩니다. 작년이었죠. 2025년 2월 12일 서울시가 잠실 삼성 배치 청담 여기 아파트 네. 291곳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전면 해제했습니다. 네. 이후에 집값이 급등을 했고 35일 만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같은 당의 유승민 전 의원은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 집값 상승에 기폭제가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례가 오 후보님의 재임 시절 가장 치명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통통합기획 같은 정책도 지금 서울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그렇게 큰 성과가 없지 않는가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역대 최장 재임 시장이시지만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이 좋은 점수를 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지적에 대한 후보님의 솔직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0: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그때 잠삼대청이라는 강남 지역 토호 구역을 해제한 것은 당시의 부동산 경기 상황과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뭐 판넬이 허용이 안 된다고 해서 요 제 자료를 보여드리는데 그래프 예. 보이시죠? 예, 이 맨 이쪽에 있는 게 당시의 가격 상승 그래프고요. 그 이후에 6.27 대책과 11.5 대책 이 정부 들어서 올라간 게 훨씬 더 높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골이 깊죠. 이거는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는 걸 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시에는요 한국은행도 그렇고 KB금융연구소, 하나금융연구소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서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싸늘하게 식어간다는 분석보고서가 나올 때였습니다. 그건 뭐 뉴스에 다 나온 거니까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에서 주택 거래 건수가 3천 건 이하로 떨어지는 엄청난 주택 불경기 초입에 해당이 된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감하게 대응을 해서 잠상대청을 푼다면 지금이 기회로구나 하는 판단하에 풀었던 건데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해서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다시 원상복구를 했죠. 그 덕분에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다 떨어졌습니다. 다시. 그러다가 이 정부 들어서 다시 오르기 시작한 그래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프레임입니다. 이미 그때 잠깐 한 두 달 정도의 해프닝을 가지고 그게 유일한 저의 부동산,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실책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서 마치 지금까지 이어지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 저한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시민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오 시장의 정책을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것은 민주당 시장 후보들로 비롯된 정치 공세입니다. 왜냐하면요, 누가 뭐래도 시민들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박원순 시장님 10년 세월이 서울의 주택은 암흑기였다. 389군데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뒤 10년 뒤에 공급될 물량을 대폭 줄여놓은 결정적인 계기를 그 시절에 만들었거든요. 그걸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시장되고 나서 지금 현재는 약 578군데의 구역을 지금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돌아가도록 만들어놨고요. 그렇게 해서 2031년까지는 31만 가구가 순수하게 그 물량이 증가돼서 착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순증 물량이 8만 7천 가구가 되도록 지난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뛰어서 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서울의

0: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될 텐데요. 이것이 지금 이 정부에 의해서 11호 대책 때문에 또 약간 장애 사유가 생겼거든요. 이걸 풀어달라는 게 지금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무엇보다도 닭공입니다. 닭치고 공급. 서울은요, 유휴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있는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재개발, 재건축이 유일한 해법 중에 한 80%, 전체 공급의 한 80%를 차지해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구역 지정 건수가 많다는 게 가장 지난 주택 정책의 핵심 중에 핵심, 실효성 있는 방안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 지금 오세훈 후보님께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 토론 후반부에도 부동산과 관련 질문이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상세한 계획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SBS 우상욱 논설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질문하시죠.
2: 네, 오부님 지난 임기 후반에 이미 경험을 하셨겠지만 예, 크고 작은 서울시의 정책들을 현실화하는데 중앙정부와의 협조 없이는 대단히 좀 어렵다 이런 걸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자당인 국민의힘 수뇌부와도 관계가 썩 편안치가 않은데요. 이렇게 고립무원인 상태에서 서울시정을 과연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서울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또는 여당과 어떤 협치를 하실 생각 있으신지 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보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협치는 대립과 싸움이 아닙니다. 협치는 논쟁을 통해서 바람직한 결론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한 20년 세월 제 정치 인생 또 시장으로서의 경력을 쭉 지켜봐 오신 유권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가지는 판단이 있을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투사형은 아니다. 저 사람은 타협형이고 그리고 협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신뢰가 이미 형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김현덕 국토부 장관님과도 몇 번을 만나 뵙고요. 지금 정부에서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잘못 가고 있다고 지적도 해드렸고 그리고 왜 그게 잘못됐는지 어떻게 바꿔주시면 서울시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또 수정을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러면서도 바람직한 목표 지점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은 간다. 이것은 제 원칙이고요. 거꾸로 생각해서 제가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몇 분의 민주당 시장님과도 아주 잘 지낸 편입니다. 예,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 우리 같은 당 소속 부총장들하고 차별 없이 똑같이 도와드렸고 똑같이 협치했습니다. 저는 그런 정신이 오히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더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정치를 하는 편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정부와 뭔가 뭐 갈등이 빚어지고 뭐 해야 될 일을 못할 정도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기후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자, 다음 질문은 CBS 권민철 정치부장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작하시죠.
3: 네, 후보님. 저는 친정인 국민의힘 관련된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후보님께서 당선이 되신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의 권력지형은 후보님 중심으로 재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 당이 처한 여러 가지 현실 그리고 당내 여러 가지 역학 관계 등을 뭐 고려를 했었을 때요. 물론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보수 재건을 위해서 후보님께서 당선이 되시면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 당선되시면 국민의힘 변화를 위해서 당장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0: 예, 사실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난 5년을 회고해 보면요. 서울시장으로서 하루를 지내면서 사실은 여의도 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퇴근 무렵에 간단하게 요약된 보고서를 받고 아는 정도로 사실은 하루 종일 굉장한 경무에 많은 일정에 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서울을 지키게 되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벌써

0: 조금씩 자신감이 넘치셔서 폭주를 시작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이럴 때 다소 겸손을 잃을 수도 있는 대통령이 오세훈 시장의 존재, 서울시장으로서의 오세훈 시장의 존재 그 자체가 아마 상당한 심리적 제어수단이 될 것이다. 아, 내가 지나치게 폭주하거나 오만하게 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한 안전판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많이 힘을 잃어버린 보수의 어떤 플랫폼이 될 것이다. 보수 재건의 상징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출마를 선언할 때 보수 재건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로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할 말은 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뭐 최소한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후보님 작년에 이제 대선에 실질적으로 도전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당선되시면 다음 대권에 도전하실 거냐 이런 질문은 이제 사실상 별로 흥미를 끌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보수 재건의 상징이 되시겠다 하셨으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뭐 앞선 질문은 제가 당선을 전제로 말씀드렸으니까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낙선을 하시게 되시면 당권에 도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0: 네. 저는 선거에 이길 것 같은데 자꾸 질 거를 전제로 해서 물어보시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지지율 격차가 조금 좁혀지고 있다는 게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닐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했던 지난 5년 동안 많은 성취가 있었던 것을 잘만 전달하면 저는 이기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물어보시니까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제가 아까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저는 행정에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또 미래를 내다보고 트렌드를 미리 읽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것 이런 감각적인 어떤 일에 미래를 보고 나라의 미래를 보고 사회의 미래 변화를 보고 미리 투자하고 준비하는 정책적 접근에는 자신이 있는데요. 사실 정치에는 그렇게 많은 경험을 쌓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렇게 뛰어난 재주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생활은 딱 한 번 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요즘 정치는 어떤 전투력 뭐 싸움에 잘한, 싸움에 능한 이런 장수를 원하는 그런 그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서로 그런 마음이 든다 해도 당에서 당대표로 나서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는 별로 그렇게 비중 있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2: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들어봤는데요. 부드럽지만 뭔가 긴장감도 살짝 흐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좀 질의를 시장님, 저 후보님께 네. 좀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좀 가볍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경쟁자가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네. 정원호 후보 그동안 저 지켜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도 보셨을 텐데 정원호 후보의 강점과 약점은 대표적으로 각각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0: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뭐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하죠.
2: 예.
0: 그분이 구청장으로서 상당히 주민들과 소통에 많은 정성을 기울이는 리더십이었다. 뭐 그런 장점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원 응대형, 민원에 반응하는 리더십으로는 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트렌드를 읽고 어떤 개척자적 리더십, 비전 설정형 리더십에서는 어떨지는 전혀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오히려 제가 비전 설정형 정책을 가지고 승부를 했던 몇 가지 정책은 민주당은 굉장히 반대했었고요. 정원호 구청장 후보님도 경선 때 보니까 대충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오 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한다.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 오 시장의 비전 설정형 혹은 개척자적 선제 투자는 나는 반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드리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는 도덕성 문제입니다. 실제로 사실 잘 모르던 게 밝혀진 게 서울시에서는 해외 업무 출장을 가는데 휴양지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휴양지에서의 2박 3일 일정이 지금 밝혀진 게 없는데요. 전혀 그 자료를 내놓지 않고 계시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만약에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 이건 솔직히 말해서

0: 조금 뭐 과도한 표현일 수 있지만 파면감입니다. 이거는 시민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와 아울러서 아기시 굿당이 포함된 행당 7구역 재개발 지역이 1년 전에 입주를 했는데 아직 준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아기시 굿당을 기부창합시설로 했느냐 안 했느냐 논쟁이 있는데 저 같으면 이거 마무리해놓고 퇴임할 겁니다.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퇴임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싶고요. 이 문제를 비롯해서 그 굿당의 사위가 또 특정 지역 언론에 관계가 돼 있는데 그 언론사의 홍보비의 70%가 집중적으로 다 배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유착 의혹이 있는 거고 이거는 오해받기 싫어서라도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몇 가지 사례들이 그동안 길지 않은 경선 기간 동안에 불거져 나온 의혹들인데 이거는 정원 후보께서는 분명히 해명을 하셔야 선거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분명히 밝혀지는 것이 이번 선거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오세훈 후보께서 질문을 예상하고 준비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번에 제가 질문을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정원호 후보와 비교를 할 때 오세훈 후보께서 갖고 계신 본인만의 강점 그리고 또 이건 내가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하는 약점 이걸 좀 각각 짧게 좀 말씀하신다면.
0: 예, 뭐 본인이 스스로 자화자찬하기는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선거에 나왔으니까 주변에서 제가 듣는 전문가분들로부터 듣는 이런 강점은요. 미리 미래를 내다보고 선제 투자를 하는 그런 유형의 정치 행정인이다. 이런 평가를 종종 듣습니다. 사실 서울의 대기질이 획기적으로 좋아졌는데요. 이건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안을 정성 들여서 만들고 시장이 돼서 4년 만에 8,9천 대의 서울 시내 버스 경유 엔진을 CNG 엔진으로 바꾸면서 당시에 대기질이 미세먼지 수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한 2, 3mm 보도 여기가 까매지지 않죠. 그다음에 디자인 서울 욕 많이 먹으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제 기준으로 굉장히 품격 있는 도시가 됐죠. 녹지 공간 대폭 늘렸습니다. 둘레길 만들고 한강 르네상스를 통해서 산책길, 달리기길, 자전거길 만들고 그리고 생활 속에 녹지 공간을 끌어들여서 정원도시 프로젝트. 지금 서울숲에 뭐 6일 만에 100만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도시민들은 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 스트레스 해소, 삶의 질을 느끼는 순간, 여유 순간은 그린 스페이스와 블루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강에 집착하는 것이고 둘레길을 비롯한 내사산, 외사산, 그 데크길, 그다음에 시내에 녹지 공간 많이 만드는 거 이런데 제가 천착을 하는 겁니다.
1: 예, 예.
0: 이런 선제적인 투자들이 오늘날 서울시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올리는데 큰 효자 역할을 했는데 그런 미래를 내다보는 힘 이건 분명한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점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투쟁력이 약합니다.
1: 알겠습니다. 단점을 짧게 한 10초만 하고 앞에 여러 가지 좀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BJC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는 선거 이슈 그리고 정치 현안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해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후보의 주요 공약과 비전을 차례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이동우 해설위원실 실장께서 먼저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작해 주시죠.
2: 네, 후원이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제 네. 질문할 것이 많으니까 가급적 짧게 답변을 드렸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유권자들이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그 공약은 부동산 관련 정책이라고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나왔었는데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뭐 양도세 중과유예 뭐 폐지라든지 장기 보유 뭐 특별 공제 네. 뭐 축소 뭐 이런 부동산 관련 드라이브를 계속 걸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약효를 발휘해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안정을 찾았는데 이제 문제는 모두 발언에서도 오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월세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 또 품귀 현상까지 빚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는 무엇이고 그리고 전월세는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 예, 공급 닥치고 공급이 전월세난 해결에도 가장 근본적인 해법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구역 지정을 획기적으로 늘렸는데 2031년까지 31만 가구가 지어지는데 그중에 8만 7천 가구가

0: 3층 물량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11호 대책으로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서울에 한 3만 가구 남짓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마른 수건 쥐어 짜듯이 해서 발표한 게 겨우 그 절반도 못 미칩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정부가 적극 도와주는 게 해법입니다. 그런데 11호 대책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대출이 완전히 잠겼죠. 그런 상태에서 2주를 해야 착공을 하고 완공이 되는데 2주 물량이 올해만 해도 몇만 가구가 전부 다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부에서 대출 제한을 안 풀어주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대출은 서울시가 주택진흥기금을 마련해서 별도로 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이주를 시켜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공급축은 민간 임대주택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다주택자의 다른 말은 민간 임대사업자입니다. 민간 임대사업자들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하는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이분들에게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는 못 줄 망정 세제로 압박을 하게 되면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후과는 3년 뒤 5년 뒤에 반드시 나타나서 그때도 또다시 전세 월세 폭등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김현독 장관님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등록 임대 사업자를 절대 적대시하지 마십시오. 이게 앞으로 서울 시민들에게는 혈맥 피가 흐르는데 정말 이 주택의 피가 흐르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이니까 제 말씀 허투루 듣지 마시고 민간 임대사업자 존중하는 정책을 펴주십시오. 왜냐하면 서울의 외국의 연기금까지 나서서 서울의 전세 월세 시장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을 해서 투자하겠다는 투자 예정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업적인 이기심을 잘 활용해서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이게 가장 실효성 있고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요. 정부와 이 점을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그 방향을 트는데 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1: 좀 짧게만 해주시면 네. 더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 공약 관련해서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의 차별점은 그게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이제 상대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평가해 주시고요. 또 본인 공약만의 어떤 차별점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사실 정원호 후보와의 정책은 겉보기에는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그동안 힘들어서 해왔던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을 처음에는 뭐 신통치 않다 이렇게 반대를 하더니 시장에서 워낙 거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말을 바꿨습니다. 민주당의 시장 후보들이 다 바꾸어서 나중에는 신통기획은 인정한다. 그런데 우리가 더 빨리 더 잘하겠다 이런 톤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진심은 민주당은 항상 재개발 재건축에 적대적이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그 지역이 민주당 지지세에서 국민의힘 지지세로 바뀐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어서 늘 그 점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심이 드러난 게 이번에 빌라 발언입니다. 정원 후보께서 뭐 아파트 공급은 그렇다 치고 나도 잘할 텐데 오 시장 왜 빌라 공급 소홀히 했느냐 이 말 뜻은 본인은 빌라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이고요. 다세대 다가구에 중점을 두는 순간 재개발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보위 관계가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빌라를 많이 짓게 되면 그 지역은 동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개발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 모순되는 관계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단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 점에 대해서 무슨 뭐 실속형 주택이다 해서 인프라를 도시 서울시가 재원을 대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그래서 요즘엔 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경선 초기에 말씀하시다가 요즘엔 그 말씀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 공약은 철회하시는 게 옳습니다.
2: 이동우 시장님 시간이 좀 초과되는데 더
1: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 네. 그러면 짧게 질의하시고 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오 후보는 이제 2031년까지 이제 31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최근 정비 사업 현장 같은 경우 이제 치솟는 공사비하고 이 그 분담금 갈등 때문에 멈춰선 곳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주택 공급 대책의 실현 가능성 어떻게 담보하시겠습니까?
0: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은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 지위 양도와 대출 제한 때문에 생기는 현장에서의 혼란, 갈등 이게 예.

0: 원인입니다. 정부에서 이 점에 대해서만 그 실책을 인정하고 정책을 조금 이제 선거 후에, 선거 전에는 안 해줄 겁니다. 선거 후에 바꿔주면 아마 순항할 수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를 해야 되는데 대출이 막혀 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은 서울시가 자체 재원으로 융자를 해서 한 5천 원까지 올릴 겁니다. 주택진흥기금을 올려서 그 한도 내에서 이주하시는 분들 도와드리게 되면 아마 상당 부분 이 걸림돌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가 돼서 지금 앞으로 패널 분들께서는 시간을 좀 조절하 주시면서 질의 응답을 좀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SBS 우상욱 논설위원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2: 네, 시장께서는 이 전임 시장의 도시재생 사업을 정책을 벽화 그리기라고 비판을 하시면서요. 보통 이 공정보다는 개발 쪽에 더 무게를 두신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운상가 일대는 조선시대의 골목길, 시장, 그리고 근대 산업 생태계 이런 것들이 층층이 깔려있는 서울의 지층 같은 곳이고요. 무엇보다도 종묘라는 세계문화유산 앞에 네. 200m급의 그런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서면 종묘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문화재청과 학계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제2의 검단 아파트 사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옵니다. 종묘 앞 세운상가 앞 개발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실 것인지, 만약에 밀고 나가신다면 중앙정부의 그 반대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좀 보관을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 이번 기회에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도시재생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 원칙이 무엇이냐 또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 서울 시내 전체를 다 싹 허물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겠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필요 이상으로 도시재생에 집착하는 것도 사실은 도시의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저는 그 적절한 조화의 비율이 굳이 수치로 표현하다면 하자면 한 7대 3이나 8대 2 정도 개발 쪽에 무게중심이 가고 20, 30%는 도시재생 쪽에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균형 있는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동안에 도시재생 쪽에 가까운 정책을 폈던 곳들은 예를 들면 뭐 익선동이라든가 통인시장에서 수성동 계곡으로 올라가는 곳이라든가 뭐 이런 그 뭐 서촌, 북촌 이런데 구도심 일대는 대부분 다 보존 쪽을 택했고요. 다만 구도심 시내 중에서도 창신숭 인동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재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요 가파른 계단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긴 주거 환경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적재적소에 개발이 필요한 곳은 개발, 보존이 필요한 곳은 보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1: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KBS 조태흠 정치외교부 팀장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3: 예, 그 후보님 이 문제 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한강버스 얘기입니다. 한강버스잖아요. 이게 대중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게 지난달 탑승객이 7만 명을 넘기는 했는데 이게 저렴한 한강 유람선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은 버스 준공연제 마냥 이 적자를 서울시가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적자는 내년이면 끝납니다.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설계할 때 탑승료로는 전체 1년에 한 250억 정도의 유지관리가 들어가는데요. 그중에서 한 5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천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올 가을 되면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조금 더 내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착장에 식음료 사업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매출이 억대로 나옵니다. 또 광고판이 다 설치가 됐습니다. 동영상 광고. 이 두 개를 합치면 아마 내년 말이면 흑자를 내지 않을까 지금 이제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이거는 지금까지의 통계가 말해주는 겁니다. 테임즈 강변의 클리퍼스, 이것도 리버버스인데요. 적자 면하는데 15년 걸렸습니다. 저희는 3년 안에 흑자 반드시 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흑자 적자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벌써 27만 명이 탑승하셨는데요. 이제는 주말에는 줄 안 서고는 못 하십니다. 워낙 인기가 좋고요. 내리실 때 만족도 95%, 다시 탈 거냐 90%, 주변에 권할 거냐 90%, 만족도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거는요, 사람은요,

0: 녹지 공간과 수변 공간에 갔을 때 행복합니다. 제가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둘레길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자연으로 들어가는 거죠. 도심 속에 정원을 1100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도심 내에 정원을 만들어서 그린 스페이스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한강 르네상스, 지천 르네상스를 통해서 한강변과 지천에서 운동하시고 쉬실 수 있도록 만들었죠. 이거는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강버스는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 여가형 교통수단을 통해서 무한한 행복감을 느끼시면서 배 이용하실 수 있게 됐고요. 이게 대박날 게 걱정이 돼서 민주당에서 정말 정치적인 공격을 극심하게 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사고 하나 없었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만족도 높습니다. 이거는요, 앞으로 반드시 서울의 삶의 질 공간 그리고 성공적인 도시 경쟁력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올 가을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들께 의견을 물어서 관광용으로 조금 무게중심을 옮길지 대중교통으로 계속 키워나갈지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추가로 한 가지만 좀
2: 네, 하시죠.
1: 예, 그 후보께서도 방금 이거를 여가형으로 갈지 아니면 계속 대중교통으로 갈지 가을쯤 그 시민들께 의견을 묻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이제 대중교통수단이 맞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운항속도가 느린 것도 있고 접근성 그리고 환승 같은 연계를 생각하면은 이게 편안한 출퇴근용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지적 때문인 것 같은데 아니 그렇다면 처음부터 인프라나 뭐 기술 같은 걸 좀 더 갖추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시작한 거 아니냐 선거 전에 어떤 좀 성과 같은 거를 위해서 좀 서두른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인데 여기는 뭐라고 좀 답을 하시겠습니까?
0: 선거 전에 서두른 게 아니라 오히려 한 1년 전에 완성해서 운행하고 싶었는데 배 건조가 늦어져서 선거에 임박해서 출발하는 바람에 많은 정치 공세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테임즈강과 뉴욕 허드슨강에서 이 한강버스와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 책임자들이 석 달 전에 와서 서울에서 세미나를 했는데요. 한강버스를 보고 전부 굉장히 부러워하고 질투심을 보일 정도로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서는 기다리는 분들이 비바람에 노출되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거든요. 우리는 냉난방되는 데서 기다리십니다. 식음료 사업이 적자를 보존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많은 신규 투자가 더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요. 거긴 전부 경유배입니다. 디젤배예요. 네. 우리는 하이브리드와 전기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이 첨단 기술을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 공세 때문에 생겼던 데 휘둘리지 마시고요. 누가 뭐래도 서울의 명물이 될 이 한강버스에 대해서 많은 이용 바랍니다.
2: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토론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더 속도를 내서 압축적으로 질의 답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BS 권민철 정치부장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작하시죠.
3: 네, 앞서서 후보님 잘한 정책 이렇게 꼽아보라고 했을 때 아까 약자 동행을 꼽으셨잖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도 후보님이 가장 아끼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런 의구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보수 시장이 왜 민주당보다도 더 복지에 진심이냐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전통적인 지지층으로부터도 그렇게 크게 호응받지 못하는 정책인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 거냐 그리고 제도화 될 수 있을 거냐 이런 의구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0: 아 이건 정말 큰 오해가 있으신데요. 보수가 꼭 가진 자 편이다. 이거는 민주당의 프레임입니다. 보수 정권이 경제 성장에 성공하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서 어렵고 힘든 분들이 훨씬 더 생활 수준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어려운 분들 챙기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 당의 정강 정책에도요. 기본소득을 비롯해가지고 어려운 분들 챙기라고 돼 있습니다. 그거를 왜 보수가 챙기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참 섭섭한 생각까지 들고요. 실제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건 아마 우리 서울시를 출입하신 권민철 부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50까지 지수를 관리하면서 약자 동행 지수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4년째. 지속 가능합니다. 지수를 만들어 놓으면요. 후임 시장이 어느 시장이 들어오건 도외시 못합니다. 바꾸지 못합니다.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스템 디자이너를 자부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실제로 서울론 덕분에 계층이동 사다리가 만들어졌고

0: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서 스스로 생애 의욕을 가지고 새 출발하도록 하는 이런 식의 약자 동행 정책이 이제 먹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요 다음 4년 동안은 서울시의 노숙인 숫자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수가 시정을 할 때 오히려 약자 편이 더 많이 약자 편을 드는 그런 정책들이 활발해지더라, 그 성과는 수치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1: 그런데 약자 동행 가운데 이제 안심 소득 정책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해외 여러 도시에서도 이거를 벤치마킹해 가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민의힘 지도부라든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게 큰 호응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혹시라도 앞으로 당론으로 채택이 되거나 아니면은 전국화하는데 지도부를 좀 어떻게 설득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0: 네. 자꾸 안심소득과 디딤돌소득이 혼용되는데요. 중간에 이름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안심소득이 디딤돌소득입니다. 기본소득 아닙니다. 이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도 지난 대선 때 검토를 하다가 아마 촉박해서 막판에 공약은 못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저는요 디딤돌소득의 전국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좋은 거는 다 베껴갑니다. 서울시에서 기후동행 카드 만들었더니 정부에서 모두의 카드로 해갖고 전국화 시켰잖아요. 어저께 제가 기후동행 카드가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히려 정부 정책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화합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거는 배워가도록 돼 있어요. 서울론 아까 자랑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이 성공적인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다 베껴갑니다. 여러 군데에서 가져갔거든요. 디딤돌 소득도 아마 제가 보기에 AI가 보편화되는 미래 앞으로 10년 내에 기본소득을 대체하기 위해서라도 디딤돌 소득, 기본소득은 재원이 뒷감당을 못해요. 그러나 디딤돌 소득은 조금만 보태면 저소득층 하우상박으로 도와드리고 근로의욕을 북돋고 그렇게 해서 탈수급률이 10%나 되기 때문에 도에서 할 수가 없는 소득보장 실험입니다. 서울시발 디딤돌 소득이 반드시 전국화될 날이 10년 내에 올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2: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MBC 현영준 정치부 데스크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이번에도 조금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1년 2월에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후보님 자격이셨습니다.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TBS의 한 프로그램의 정치 편향성을 지적하시면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실제로 당선된 이후에 조례들이 만들어졌고 2024년 6월부터 1년에 300억 원이던 출연금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TBS 직원 200여 명이 교통방송을 떠났고 지금 남은 190여 명도 20개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 프로그램의 문제는 그 프로그램의 문제로 푸는 것이 상식인데 이걸 돈줄을 막아서 이 공익법인 교통방송 전체를 폐국 위기로 내몰았다. 이건 과잉 조치가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고요. 특히 오 후보님께서는 시장 재직 시절에 이 조례는 의회가 통과시킨 거고 나는 제가만 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오세훈 후보님의 언론관인가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TBS 사태에 대한 후보님의 솔직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0: 예,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시장으로 돌아오기 전에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김어준이라는 분이 TBS를 거의 좌지우지 하다시피 했습니다.
4: 네, 지금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TBS 사태에 대한 답변 중인데요. 시간 관계상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5: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6: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르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알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2: 르노.
3: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4: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5: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3: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6: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7: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0: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9.7%로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오늘 내놨습니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호황과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다면서도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전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전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0.1%포인트 오른 48.7%, 국민의힘은 0.7%포인트 떨어진 30.9%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용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늘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특검팀은 최재훈 대전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장검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 윗선의 외압이나 눈치 보기가 있었다는 의혹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8.2도입니다. 이강민이었습니다.
2: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0: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1: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감초 연기의 달인으로 불리던 배우나 서민 연기의 대가로 이름난 배우도 모처럼 멋지게 턱시도를 차려입을 기회가 바로 시상식 무대일 텐데요. 이들의 인상적인 수상 소감이 많은 이유는 배우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일 겁니다.

30년 전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무명의 연극배우 두 사람이 나란히 대상을 수상해서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고요. 오랫동안 연기를 해왔지만 후보에 오른 건 처음인 배우의 겸손한 수상 소감도 인상적이었죠. 그러고 보면 상이라는 건 어쩌면 단순한 트로피 하나가 아니라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라는 최고의 응원이자 따뜻한 격려일 텐데요. 가끔은 우리에게도 그런 셀프 응원과 셀프 격려가 필요하겠죠?

0: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빌리 주엘의 Just the way you are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있었던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주말 내내 화제가 됐었죠. 이날 시상식에서는 유승용과 유해진 배우의 특별한 인연과 또 남다른 에피소드가 공개되면서 감동을 안겨줬는데요. 극단에서 만나 친해진 동갑내기 무명 배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즐겁게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 두 배우가 30년 뒤 나란히 대상을 수상했다는 이야기. 낭만 치사량이다. 아름다운 동화다. 이런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불과 몇 분 되지 않는 짤막한 수상 소감에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다는 게 참 뭉클한데요. 만약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상소감으로 무슨 말을 할까 한 번씩 생각해봐도 좋겠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상이라는 이름의 셀프 응원이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네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 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 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 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 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 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7: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8: 마더스테아.
9: 신축도,
10: 리모델링도
11: 경동하우징.
12: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3: 빌딩앤 리치.
12: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3: 빌딩앤리치.
9: 신축도,
10: 리모델링도
11: 경동하우징.
14: 돌아온 방탄꼭지.
1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4: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5: 방탄꼭지,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고려 용접봉 그린 KR 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 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3: TBX 타고 상품권 타고.
2: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TBX.
5: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6: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JD 사우더, You're Only Lonely였고요. Desiree, You Gotta Be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은서님이 30년째 삼시세끼 차리느라 수고한 제게 수라상을 주시면 받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임금님이 드신다는 그 수라상이요? 아, 근데 은서님이 계시기에 세상에 우리 가정마다 은서님이 계시죠? 은서님이 계시기에 가정 모두가 일상, 항상, 최상 아닐까요? 해피영미님은 저는 개근상은 못하고 몰래 귀팅상은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으로 몰래 듣고 있으니까요. 하셨는데 늘상 감상 감사합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요. 의상 어떻습니까? 환상이지 않겠습니까? 진원님, 어머 지수님 병원에 환자복을 입고 나타나셨네요. 하셨고 곱도로 나이소를 입는다. 지수님 주말에 입원하셨다가 바로 출근하셨냐고 하셨는데 약간 이 미세계 잔잔한 무늬가 우리가 병원에서 많이 마주쳤던 그런 의상 같긴 하네요. 왕서방님은 아 저희 집 거실 발깔개 있는 무늬와 똑같다고 발깔개? 준호맘님은 잠옷가슴이다 편한 실내복 느낌 하셨는데 뭐 좋습니다. 뭐 월요병을 잊을 수 있다면이야 그죠? 조금은 긴장되는 월요일 긴장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의상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넌센스 아재 퀴즈 준비했습니다. 음악 듣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곡은 아레사 프랭클린이에요. Respect.

시작한 I'm Every Woman, Aretha Franklin Respect였습니다. 찰손 브라워스님, 지순이 안방에 계시다 오셨네요 하셨고, 무슨 소리세요? 제 안방이 여긴데. 3853님은 의상이 어떻길래 궁금해 잠깐 들어왔는데 궁금증 해결. 올리브님도 궁금해서 보라 입장했습니다 하셨는데 어떠세요? 예상대로, 상상대로 지극히 정상이죠? 자, 좋습니다. 유지수의 빗송 보이네 라디오. 오늘은 월요병을 잊게 하는 넌센스 아재 퀴즈 시간입니다. 먼저 몸풀기 퀴즈. 세상에서 가장 빨리 지나가는 하루는 휴가나 여행 마지막 날이죠. 연휴 마지막 날.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퇴근하는 것은 칼퇴. 세상에서 가장 빠른 클릭 광클. 세상에서 가장 빨리 후회하는 때는 결제 직후. 아, 이때라도 후회하면 다행이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식물은 뷰티풀입니다. 뷰티풀.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이거 정답이 하나는 아니에요. 신박한 답변 기다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집중력이 높은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햇님이들 집중력이 가장 높을 때 언제일까요? 아 물론 햇빛송 들으실 때겠지만 그 외에도 집중력이 가장 높은 때는 언제일까요? 자,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것이다 하고 여러분만의 우리 햇님이만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세상에서 집중력이 가장 높을 때, 그러니까 일상에서 집중력이 가장 높을 때는 언제일까요? 자, 주관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방송하는 사람들은 딱 생방 앞두고 30초 전, 뭐 1분 전 이때부터 집중력이 확 올라가기도 하죠. 자, 우리 햇님이들은 언제 집중력이 높아지는지 알려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자, 신청곡과 오늘의 답변 기다립니다. 세상에서 집중력이 가장 높은 때, 화장실에서 기다릴 때, 이럴 때 아닐까요? 자,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 스파이스 걸스예요. Wanna Be.

솔양이님 샤데 스무스 오퍼레이터, 또 캔디핑님 미지엔의 드라우닝 인 더 레인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1부 다들 시간이고요. 경숙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워먼 인 러브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0: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호르무즈 해협 한국 선박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을 은폐했다며 이를 밝히기 위한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 외통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 질의를 위한 상임위 전체 회의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방부는 분쟁 지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격당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대응 없이 손 놓고 있었고 국방위원들의 보고 요구에도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이 공격당했음에도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박 화재, 미상의 비행체라며 국민을 속이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재차 현안 질의를 위한 국방위 전체 회의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한국 선박 남우호 화재가 미상 비행체 타격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오늘 주한이란대사관 쪽에 개혁신당 입장을 담은 공식 서한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남우호 피격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란의 인도적 지원을 50만 달러가량 한 바도 있고 이란과 한국의 관계는 다른 나라와 이란의 관계보다 조금 더 특별한 관계라고 언급했습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상황을 축소하고 시간을 끌기에 급급했다며 지금이라도 공격 주체를 규명하고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가 27만 명 가까이 늘면서 넉 달 연속 2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80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 9천 명 늘어 4개월 연속 20만 명 후반대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에서 28만 4천 명 늘어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는데 이와 달리 제조업은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건설업은 3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며 한파가 계속됐습니다. 연령별 가입자는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가 줄었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 8일 이번 고소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이상 접속 기록이 있는 IP 4건을 확인하고 해당 IP 사용자를 특정했는데 다만 경찰은 이들 IP 사용자가 노조 소속인지는 아직

0: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사내 보안 시스템에서 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소속 직원 A씨를 고소했습니다. 중동발 경제 위기에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할 것이라는 가짜 뉴스를 유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포자 8명을 적발하고 13개 계정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뭔가를 이루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30살에 세계 100대 대학의 대학 교수가 됐지만 암 선고를 받고 사망한 위지안의 저서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중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0: 1시 5분입니다.

0: 해피송 2부로 건너왔고요. 6971님 이하로 Let's Train to London. 해피송 2부 여는 곡이었습니다. 1부에서 오늘 보라 퀴즈 풀어봤어요. 넌센스 아재 퀴즈. 세상에서 가장 집중력이 높은 때 언제일까요? 5348님 와이프 운전 가르쳐줄 때 초집중이 됩니다. 갑자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머리가 막 쭈삐쭈삐 서고요. 그러다가 결국 포기하죠. 결론은 와이프 운전은 학원으로 하셨는데 아니 누가 막 가르쳐 달라고 그랬나? 본인이 먼저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드는 와이프가 말합니다. 3445번님 부부싸움하고 남편이 차 끌고 나갈 때 기가 막힙니다 하시면서 저 인간 속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로시님 집중력이 높을 때요. 귀 팔 때 하시면서 네, 화장실 얘기도 하셨고 7827님은 화장실 얘기는 다른 분이 하셨어요. 3남매 엄마인데 아이들 학교에서 혹시 전화가 오면 무슨 잘못이 있나 하고 집중에 집중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얘기하셨고요. 해지파파님은 지수님이 무슨 의상 입고 오셨나 보려고 보라 들어가는 방법 찾을 때 초집중합니다 얘기하셨어요. 아유 모두 감사하고요. 우리 3445 그리고 7827 해지파파 2255 또 0696 유네즈님 3887 고블린 뿌디뿌디님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자 오늘 2부는 이런 얘기 나눌게요. 셀프 보상. 오늘 오프닝에서 이 상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봤는데요. 열심히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다. 나에게 주는 셀프 보상. 나는 이런 상을 원한다. 나의 셀프 보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뭐 꼭 현실적이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셀프 보상. 나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셀프 보상 상상을 다 동원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나를 위해서 어떤 보상이 적절한지 우리 햇님이들의 이야기 또 신청곡 기다립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다시 편집해 놨다.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2: 르노.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잼파님 선곡이 참 좋습니다. 아시고 클래식님도 오셨는데요.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커피 쿠폰 전합니다. 매일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셀프 보상합니까? 그 커피 한 잔 두 분께 전할게요. 세 곡이 쭉 이어졌고요. 빌리지 피플 YMCA 호림님의 신청곡, 또 창수님 게리 헐러벨의 It's Raining Man, 또 지리사님 굼베이 댄스 밴드의 Seven Tears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2부 주제는 셀프 보상입니다. 셀프 보상. 열심히 살아가는 나. 나는 이런 상을, 이런 보상을 원한다. 먼저 5239님. 제주도 차박 여행 한 달살이 제게 주고 싶네요. 가게에 늘 메어 있으니까 남들 쉴 때 일하고 남들 일할 때 쉬니까 친구 만나기도 불편하고 아 떠나고 싶다. 가게 같은 경우는 또 월요일 같은 때 많이들 출근하시니까 그럴 때 휴무 권하시죠. 아유 우리 자영업자분들 고생 많으시고. 근데 제주도에 가시면 약간 직업병처럼 그곳의 가게는 어떻게 운영되나 구석구석 또 살펴보실 것도 같아요. 그러니 연구휴가 명목으로 제주도 차박 여행도 하고 다른 가게들 구경도 하고 다녀오세요. 2630님은 저는 이번에 시험관 10회 만에 드디어 배아 이식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몸고생도 참 많이 했는데 셀프 보상으로 크루즈 여행을 가보고 싶네요. 넓은 바다에서 그동안 고생이 참 많았다고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워워워워 일단 상상으로만 안전기까지 조심조심. 아 크루즈는 좀 추천하기 어려운데 어떡하나. 아쉬운 대로 걷기 여행 이런 건 안 될까요? 크루즈 아주 고민해 보겠습니다. 0297님은 저는 저에게 살이 가득 상을 주고 싶습니다. 아이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 참고 참아서 몸 안에 살이가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살이도 갑자기 빠지면 위험할 것 같고 살이도 갑자기 빼면 위험한 거잖아요. 뭐 살이든 살이든 채우기도 빼기도 힘든 건데요. 이것들이 다 차 있다는 건 시간을 허투루 보낸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이팅! 9820님, 좋은 가장상을 받고 싶습니다. 갱년기에 우울한 아내 보필, 대학생 큰아들, 사춘기 중2 막내 아들까지 자상하고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살고 또 기술직 교대 근무로 진자리, 마른 자리 다 보고 있으면서 살아온 저,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수고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상위권에 올라갈 다른 아버지들과 대결해도 자신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본인의 PR을 꽤나 자세하게 적으셨어요. 일단 기세는 대상감이고요. 그럼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커피 쿠폰은 우리 아내에게 전할게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2부 주제는 셀프 보상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나. 나 이런 보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 하나 나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햇님이들에게 셀프 보상 어떤 게 어울릴지 알려주세요. 이어지는 곡 보람님 에드 슈런이에요. 아지잠.

약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대지가 축축해졌으면 좋겠다고. 선샤이님. 아, 흐릿한 오늘 비 소식도 살짝 있죠? 약간 후텁지근한 것도 같고. 스칼렛 지우님의 신청곡 들었습니다. 그 10월에 내한 공연 있다고. 그쵸? 10월 7, 8일 리드인데요. 위켄드 아리아나 그란데 Save Your Tears 였고요. 또 9262님 주토피아 2에서 샤키라 Zoo 였고요. 또 보람님 에드션의 아지잠 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2부 주제는 셀프 보상입니다. 주관적인 자기님. 저요몇 달간 진짜 엄청 아끼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남에게 주기만 하니까 정작 저한테는 해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저를 위한 쇼핑을 좀 했습니다. 잘 아끼다가 한 번씩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제 자신을 위함이니 기분 좋게 택배를 기다립니다. 썰이 앞에 좀 기셨네요. 그래서 너무 참고 살면 이게 한 번에 폭발하는 경우가 있죠. 뭐네 멋이 중헌디 나보다 중헌 게 어디 있다고. 적절한 보상이 또 나를 더 향상시키는 거죠. 용태민맘님. 저는 종갓집 만 며느리로 4대가 함께 살았고 아들 셋을 키우면서 어제가 결혼 33주년이었습니다. 셀프 보상으로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네요. 세상에나 이두줄 안에 정말 그간의 세월이 묻어 있습니다. 용씨 집안에 그럼 종갓집 맏며느리신 거예요? 제주도 용마리 해안으로 가자! 이 용씨 남자들한테 용돈도 좀 두둑히 받으셔서 제주도 여행 용인입니다. 경신님, 저는 제가 셀프 보상으로 혼자 가는 여행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오고 싶네요. 하셨는데 와, 여기 되게 힘들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몇백 킬로 아니에요, 이거? 아, 보상은 순례길, 일상은 꽃길만 걸으시기를. 행복한 노엘라님은 저는 유방암 1기로 수술하고 4번의 항암, 17번의 표적 치료를 끝낸 지 올해 9년 차입니다. 건강도 좀 회복을 했고요. 집에 있기도 무료해서 집 근처 유아봉 물류센터에 출근한 지언 4년.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죠. 지금은 건강해져서 너무나 제 자신을 칭찬합니다.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착한 마음을 가진 나 노엘라를 칭찬합니다. 하셨는데 이미 셀프 보상을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잘 실천하고 계신 노엘라님 최고입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참 우리 다 열심히 살고 있죠? 파이팅! 이어지는 곡은 1127님 신청하셨어요. 패티 페이지의 Changing Partners.

2672님, 목 절개 수술하고 흉터에 당당해지기 위해서 예쁜 목걸이를 샀어요. 워킹맘으로 수술 전날까지 야근하고 열심히 일한 제게 주는 보상이자 선물입니다. 아, 그 어떤 재산, 자산보다도 유익하고 아름다운 내 돈 내 산. 이제는 괜찮으신 거죠? 커피 쿠폰 전할게요. 그림자님, 복귀 신고했더니 지수님이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쫙 틀어주신다고 앞서 얘기하셨는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자, 함께했습니다. 린 앤더슨의 음성으로 Stand by your man, 또 화곡동 김밥님, 세르지오 멘데스, 페이스 에반스의 Never gonna let you go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 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명하님 잭슨 브라운 로드하우스 데이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Sort of a tribute to the friends of mine that come out here on the road and to you.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학교 가기 무서워요.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 정말 저 아니에요.
4: 정교하게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과 이미지, 이제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몇 초의 조작이 피해자에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딥페이크 대응 기술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0: 기술이 만든 범죄, 이제는 더 강력한 기술로 막아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디지털 세상.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형평성 보장 차원이며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는 주장은 억지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임차기간 때문에 매수인이 입주를 못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도 매각의 기회를 주되 매수인이 2년 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하라는 뜻이라며 이를 두고 갭투자를 허용한다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자 주인임을 일깨운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 발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 발걸음이며 부당한 권력에 항거하던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우리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됐다고 돌아봤습니다. 특히 국민주권정부의 가치 또한 1894년 농민들이 꿈꾸던 대동세상과 맞닿아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고유가 장기화 시나리오에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대 1.6%포인트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창석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운송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상승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에서 1.6%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KDI가 2월 경제 전망에서 발표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2.1%를 고려하면 3% 중후반까지 높아지는 셈입니다. 다만 이는 석유 최고 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 정책 영향은 제외한 분석이며 최고 가격제 효과를 고려하면 물가 상승률이 3%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KDI는 예측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에 대해 첫 긴급 차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 장관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 차단 및 접속 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오늘 웹소설, 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인 뉴토끼를 비롯해 34개 사이트에 긴급 차단 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불법 사이트 긴급 차단 및 접속 차단 명령은 문체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을 적발 즉시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오늘 본격 시행됐습니다. 최 장관은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 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영유아와 고령자의 삼킴 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유아는 자석, 동전 등 작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잦고 고령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2시 5분입니다.
2: 이봉규의 어떤 가요!

네, 고맙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어떤가요, 에이미야? 첫 번째 트랙 봉땅님과 함께했어요. 인생 부동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보라 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살레메는. 오늘 뿌 곱하기 3으로 했습니다. DJ보다 청취율을 더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방송, 아마 우리 봉팔님 뿐일 겁니다.

0: 이렇게 내 방송, 내 DJ 챙겨주는 청취자분들은 우리 봉팔님들이 유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늘 특별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지난 4월 2026년 2분기 청취율 조사를 했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결과는 동결건조 아니고 소폭상승 아니고 대폭상승 가서 올라갑니다. 에라디엘 소리질레 우상향꼬르 빠빠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낯선 전화 받아서 2분기 어떤 가요를 외쳐주시고 조사기간 내내 전화 오기를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한마음으로 걱정하고 애써주시는 이 봉팔님들 덕분입니다. 주관적인 자기님이세요. 저기서 왜 우리 청취율을 오픈해요? 우리가 여기서 터뜨려야 되는데 수영언니가 봉지 청취율 엄청 올랐다고 비밀리에 축하 파티해야 될 것 같다고 하던데 봉지의 노력이 이제 빛을 보나봐요. 비밀리에 말고 그냥 공개적으로 축하 파티하죠. 6257번님 청취율 많이 올랐다면서요. 소문 많이 났어요. 축하 축하. 왜 스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스포를 우리가 해야지 이 얘기는.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 봉팔님들. 저 눈물 좀 흘리고 올게요.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이 퍼센트로 따지면요 86% 올랐습니다. 86%가 올랐어요. 이거 주식으로 따지면 이거 정말 따따상이에요. 따따상. 그래서 이번 한 주 이 감사 페스티벌 주간으로 어떤가요는 정하고 봉팔님들께 드릴 쿠폰 선물, 따로 또 협찬받은 화장품 선물 등등 감사의 마음 듬뿍 담은 선물들 이번 주 최대한 저희가 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보다 중요합니다. 어떤가요는 아직 헝그리해요. 아직 배가 고프다. 또 다른 숙제를 또 하는 기분이지만 든든한 우리 봉팔님들의 이 파이팅 응원과 함께 양질의 텐션으로 더 우상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결건조 완벽 해동 성공. 전고점 과감하게 확실하게 돌파. 에이요. 잠시 후에는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A면 만나봅니다. 오늘 내일 비 소식이 있는데 이 비가 마지막 봄비가 될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을 맞이해서 다수의 선택은 봄비 특집으로 함께하니까요. 봉팔님들의 도전 기다리겠습니다. 2분기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입니다. 우리 봉팔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광고 전에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1: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이런 식품 광고.
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4: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5: 이야.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봉팔님들, 아름다운 월요일 낮입니다. 울랄라 세션과 함께 할게요. 아름다운

오늘의 뉴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청취율 확실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다. 매우 기쁘고 즐거운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PSY 환희.

울랄라 세션의 아름다운 밤이어서 싸이의 환희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2분기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봉팔님들 정말 어떤가요? 청취율 우상승에 우상향에 이렇게 내일처럼 기뻐하고 계십니다. 아 정말 우리 봉팔님들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죠? 2559번님 다 제가 열심히 들어섭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두 2559번님이 들어주신 덕분입니다. 땡큐 땡큐 소 땡큐. 0507번님 봉디 컬투도 이겼다던데 그건 아니에요. 정치율로 따지자면 여전히 거긴 에베레스트 산이고 저희는 동네 뒷산입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아직 이기지는 못해요. 이기려면 진짜 이게 그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비트코인을 예전에 개당 막

10원, 20원에 팔 때 샀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길 수 있어요. 2560번님 한 걸음 한 걸음 1등을 향하여 고고씨.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저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못 올라갈 소냐. 올라갈 수 있죠. 차근차근 가다 보면. 스윗 레인님, 아, 뭔가 나만의 것이 모두의 것이 된 기분이지만 우상향 파란불에서 빨간불 됐으니 코스피 8000시대와 함께 같이 청취율도 뚫어봐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것이 모두의 것이 되었다.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근데 어떤 방송이라도 계속 나만의 것으로만 남아있다면 역설적으로 그거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잘나가는 프로에 비하면 뭐 낮기 때문에 청취율이 사실은 나만의 것이다. 여전히 나만의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5013번님 4년 듣는 동안 봉디 월급날보다 더 신난 목소리 처음 들어봄. 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신날 수밖에 없죠. 어떤가요? 런칭 시기에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목표했던 수치를 이미 이제 뛰어넘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경산날이 맞습니다. 어떤가요는 이 경산날 정말 특별한 하루를 또 보냈습니다. 오전에 청취자와의 오프라인 만남. 스킨십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 어떤가요는 전략을 또 세웠고요. 지난번에 그 안산시 시민 DJ로 발탁이 되셨다던 파인코코님이라고 계세요. 그분께서 문자를 주셨었고 한번 진짜 놀러 오시겠다. 제가 놀러 오라고 선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만났습니다. DJ 노하우 특급 전수해 드렸고 끝나고 나서 제가 늘 먹던 순댓국 한 그릇 같이 먹었습니다. 청취자를 이렇게 어떤가요가 많이 챙깁니다. 이런 프로 없습니다. 분팔레분들 청취자랑 밥 먹고 오는 DJ 봤어요? 점심에? 진짜 사적으로 밥 먹고 오는 DJ 봤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프로가 어떤가요다 이겁니다. 파인코크님 아무튼 오늘 점심 우리 행복했잖아요. 그렇죠? 자, 어떤가요? 청취율 우상향 축하 기분은 여기까지만 내고 이제 우리 제작진 다시 일이 힐비하지 않은 채 가던 길 가겠습니다.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Let's get it.

지금 비가 내리는 곳이 있나요? 비가 내리면 기온 변화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수요일부터 기온이 다시 서서히 오르다가 주말로 가면 와우, 최대 30도까지 간다고 합니다.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길목이에요. 봄비 특집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봄비 특집. 노래 두 곡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끌리는 한 곡을 그 중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노래 선택지는 총 3번, 3라운드까지. 3번 모두 내가 선택한 노래가 나갔다. 다수 쪽에 줄을 잘 섰다. 골드핑거 봉팔님 3분 뽑아서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무차 세트를 보내드리고요. 3번 모두 끝까지 도전해주신 봉팔님 3분 뽑아서 아차상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아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1라운드 첫 번째 후보곡이에요. 에픽하이 유나 함께한 우산이란 곡이죠. 비가 내린 다음에 신청곡으로 무조건 들어오는 겁니다. 에픽하이와 유나가 함께 부른 우산. 장범준의 벚꽃 연금처럼 이 곡도 비 오는 날마다 선곡된다 해서 우산 연금이라고 불리고도 합니다. 자, 이 곡에 맞설 후보곡은 어떤 곡이지요? 자, 우산 받고 김건모의 빨간 우산 갑니다. 멜로디가 산뜻하고 밝아서 에픽하이의 우산과는 분위기가 꽤 다르죠? 자, 1라운드 두고 비가 오면 눈물이 난다는 노래와 비가 오면 설렌다는 노래의 만남. 우리 봉팔님들은 지금 어떤 곡이 더 듣고 싶으신가요? 빠른 집게 위에서 가수 이름으로 봤습니다. 한글로 에픽하이, 에픽하이 또는 김건모 이름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다수의 선택을 받은 곡이 다음 곡으로 갑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동안만 받죠.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레인보우 어플.

커버의 나 어릴 적 꿈 재생해 드렸고요. 1라운드 대결은 에픽하이의 우산과 김건모 빨간 우산 간의 대결. 오늘 봄비 특집으로 함께하고요. 1236번님 김건모 뽑아주시면서 20년 전 이맘때 발매된 김건모 4집 듣던 추억이 20년 전? 아니요, 더 됐습니다. 요 곡이 96년에 나왔어요. 96년. 그러니까 30년 전이에요. 시간 빠르죠? 4집에 뭐 있었습니까? 명곡 스피드 있었죠. 스피드. 그리고 발라드 명곡도 있었죠. 미련. 그대가 나를 떠나고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이거 4집이죠.

명관입니다. 자, 1230번님 어떤 가요를 축하하기 위해서 참가합니다. 김건모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0635번님 에픽하이를 에픽하이로 보내주셨어요. 에픽픽이 아니라 피카이로 보내주셨어요. 받침없이 오늘은 어떤 가요가 잔칫날이기 때문에 한 번은 용서해드립니다. 0635번님 그 뒤부터는 제대로 보내주셔야 돼요. 자,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1라운드 단 7표 차밖에 안 났습니다. 5.5대 4.5의 비율로 김건모 빨간 우산이 더 많은 선택을 받았네요. 오케이, 2라운드 첫 번째 후보곡 똑똑똑.

우리가 가요 곡을 보다 보면 이렇게 제목부터 감탄을 하게 하는 곡이 있어요.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예술이죠. 어떻게 이런 제목을 지었을까요? 임현정의 곡입니다. 이 곡은 영화 기다리 아저씨 OST로도 쓰이면서 예전에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또 얼마 전에는 영화 만약에 우리의 메인 테마곡으로도 쓰이면서 23년 만에 음원 차트 역주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영화 OST 얘기를 한 김에 다음 후보곡도 영화에 등장해서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예요. 흘러나오자마자 정말 영화 라디오 스타의 장면 장면이 스쳐가죠. 영화배우 박중훈 씨도 이 곡을 불렀고요. 럼블피쉬 버전으로 흘러나올 때는 이 영화의 아련함, 이 분위기를 한껏 더 잘 살려줬습니다. 2라운드 상당한 고민이 예상됩니다. 임현정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과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인데요. 이번에는 가수 이름으로 받겠습니다. 임현정 또는 럼블피쉬. 임현정 또는 럼블피쉬. 한글로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문자번호 계속 똑같습니다. 샵 1212고 레인보우는 항상 무료.

김건모 1라운드 타수 선택고 빨간 우산 재생해드렸고요. 2라운드는 임현정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과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간의 대결. 2432번님 임현정의 럼블피쉬요? 뭐죠 이게? 0122번님 임현정 못 맞춰도 꼬고. 0923번님 럼블피쉬 안 보낼 때는 맞았는데 처음부터 미끄러졌네요. 그래도 도전.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맞아요. 서영맘님도 임현정. 2961번님 럼블생선. 럼블피쉬라고 정확하게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런 장난 오늘 다 봐드려요. 이제 3라운드는 안 통해요. 제작진 오늘만큼은 상당히 너그럽습니다. 자, 2라운드 대결 그 결과는요 잠시 뒤에 음악으로 확인해보자고요. 자, 3라운드 넘어갑니다. 봄비 특집인데요. 봄이라서 맞을 수 있는 유일한 비, 꽃비. 윤도현의 시원시원한 보컬과 만나서 이 곡은 듣고만 있어도 꽃잎이 하늘을 막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자, YB 꽃비의 맞설 후보곡 어떤 곡이죠? 아, 3라운드 상당히 까다로운 선택이 되겠습니다. 우주의 드라우닝까지. 온종일 비가 내리고 내려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결국 그 안으로 빠져버릴 것 같다는 노래. 여전히 음원 사이트 상위권에 머물러 있고요. 비 오는 날 들으면 더욱 몰입감이 있습니다. 자, 3라운드 봉팔님들의 취향대로 선택이 갈리겠네요. 빠른 집계 위해 이번엔 숫자로 봤습니다. YB의 꽃비가 듣고 싶다 넘버원 1번을, 우주의 드라우닝이 듣고 싶다 하면 숫자 2번. 숫자만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1번이냐 2번이냐. 오케이. 문자번호 샵1129. 레인보우는 지금도 무료입니다.

2라운드 럼블피쉬 비와 당신이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3라운드는 어떻게 됐을까요? 1번이냐 2번이냐로 저희가 골라달라고 말씀드렸고, 꽃비와 드라우닝 간의 대결. 4953번님, 웜에 2라운드 틀려서 3라운드 참가 못하겠네요. 봉디 다음에 또 참여할게요. 광손에게도 선물이 있다니까요. 포기 말고 3번 모두 끝까지 참여해보자 이겁니다.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오케이. 2961번님, 뭐니뭐니 해도 넘버원 아니죠. 넘버원 1번을 골라주셨고요. 자, 오늘 1번 2번 정말 막상막하였습니다. 박빙이었어요. 마지막까지 계속 고민을 거듭하셨던 모양이에요. 한 곡이 다른 곡을 무서운 속도로 따라왔으나 결국 제치지 못했습니다. 3라운드 다시 선택곡 바로 이 곡이었네요.

0: It's different. 남다른 텐션. 이봉규의 어떤가요?
1: 같이 들을래?
2: 자, 3라운드 결과는요. 방금 확인하셨죠? 자, 세 번 모두 줄을 잘 선 골드핑거 봉팔님 세 분 먼저 발표해드립니다. 이 세 분께는 저희가 어떤가요? 새로이 들어온 선물 티톡스 차와 제조 월등 모차 세트 대구로 보내드려요. 1054번님 말없이 듣는 청취자예요. 우상향 축하드리며 화이팅. 저도 오늘 올패스. 이제 말없이 듣지 마세요.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우리 정신없이 수다 떨어봐요. 오케이? 5905번님 드디어 다 맞았습니다. 슝슝바람님 마지막 1번 가자. 세 분께는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모차 세트를 대구로 보내드리고 주소 확인하는 문자를 보내드리니 꼭 답변 바랍니다. 답변 안 해주시면 이거 제가 먹을 거예요. 끝까지 도전해주신 아차상 받을 봉팔님 세 분, 0696번님, 그리고 서영맘님, 백스치노님, 2라운드 그리고 3라운드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아차상 아아 쿠폰 제공해드리죠. 이번 기회 어떤가요? A면 마지막 트랙 전할게요. 그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김동률 사랑한다는 말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2: 고양 특례시.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2: 고양 특례시.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상자 63만 2,767명 가운데 89.6%인 56만 6,861명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4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됐으며 지급액은 총 3,057억 원에 이릅니다. 2차 신청 기간은 오늘 18일부터 7월 3일까지며 1차 지급 대상자 중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인 취약계층 22만 명에게 5만 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정부가 수도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비수도권보다 적게 책정한 데 대해 인천시가 보전하려는 취지입니다. 추가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인천 이음카드로 지급됩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화성에서 과천 고속화도로 민간 투자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화성에서 과천 고속화도로 민간 투자 사업 적격성 조사 통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제3자 제안공고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10월까지 경기지역 법인택시업체 180 곳과 법인 개인택시 3만 8천 대를 대상으로 택시 경영과 서비스 평가를 합니다. 경기도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택시업체와 개인택시 조합 등을 선정하고 내년도에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택시 경영과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15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가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인천형 주거정책 I플러스 집들임의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300세대를 모집합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소유한 주택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 하루 천원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으로 올해 모집에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선정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자세한 모집 요건과 제출 서류, 선정 기준 등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경기도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 1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합니다. 점검 대상은 주변에 절개지가 있거나 1000세대 이상 규모인 곳 가운데 지반공사부터 골조공사 초기 단계에 있는 현장입니다. 경기도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시군 담당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3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2: CBS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이순환 우수제품.
4: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무상 방문 수거.
4: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4: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0: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2: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의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3: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2: 위하여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밀 첫 번째 트랙 오늘도 놀자님 신청해 주신 영타 그리고 김현자 함께한 Juicy Go였어요. 자 우리 봉팔님들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신가요?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봉팔님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비가 오는 날이면 출근길 쉽지 않아요. 우산도 챙겨야 되죠. 앞머리 축축 처져죠. 그러면은 또 헤어롤 계속 해줘야 됩니다. 습도도 높아서 여러모로 맑은 날보다는 좀 귀찮고 축축하고 찝찝하다던 분들 많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N번째 접속 체크 함께 하겠습니다. 평소처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접속 체크를 해 주시되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N번째로 도착한 문자 뭐 예를 들어서 500번째, 700번째 도착한 문자 N번째에 해당하는 봉팔님들께 제가 카페라떼 쿠폰을 바로 보내드려요. 자, 첫 번째 N 숫자 발표해 드립니다. N번째 접속 체크 첫 번째는 1200번째 봉팔님입니다. 1200번째로 내 문자가 그냥 도착하면 돼요. 현재 1000이 조금 넘은 숫자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접속률로 봐

봤을 때 1200번째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어떤가요? 비면 접속 체크 가볼까요? 나 조찬이 노래 잘하는 가수 서찬이 현명한 초이스. 어떤가요를 듣고 계신 우리 봉팔님들의 그 선택도 현명한 초이스. 아 열라네. 1200번째로 아부바리 렛츠고. 겨드랑이 오픈하면서 손 번쩍 꼬마마녀님 접속 완료.

3436번님 1200번째 아니요 1072번째 4968번님 1086번째 오늘은 N번째 접속 체크 바로 초라초라 초콜릿 쿠폰을 보내드려요. 자, 너무 N번째 접속 체크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음악도 편하게 즐겨주시라고요. 이 곡 1초 후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1초 후렴 이젠 필요 없어 모두 잊어줄게 천사표 이별은 없잖아 너만을 기다리는 인형은 아니야. 자 가볼까요? 준비하시고 배에 힘주고

상인에게는 바로 이야 와우 레인보우에서 나왔네요. 몽시리네님 축하합니다. 1200번째 몽시리네님, 259번님도, 2441번님도 아쉬워요. 자, 1200 받고 지금 가는 숫자 1400 갑니다. 1400번째로 봐요. 남편 생일, 내가 먹고 싶은 통닭, 내가 먹고 싶은 피자, 현명한 초이스 어떤가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남편 생일에도 내가 먹고 싶은 음식으로

이어서 영수증 풀칠하면서 듣고 계세요. 반복 작업 중엔 역시 어떤가요? 1400번째 이 노래 끝나기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늦깎이 44세 조리과 대학생 요리대학 요리대회 나가려고 준비하니 너무 힘들어요. 1781번님께 늦깎이 대학생 특전으로 1400번째가 아니어도 어떤가요는 잔칫날이기 때문에 카페라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1400번째 잠시 뒤에 나옵니다. 신혜숙님의 신청곡 Bubble Sisters.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아니, 하늘에서 텐션들이 비처럼 내려와. 1400번째 10초 전입니다. 259번님, 319번님 아쉬워요. 1400번째 주인공은

사운드 팩 나올 것 같네요. 눈치 싸움 시작.

번째 접속 체크 중. 1600번째 문자가 도착한다면 초콜릿 쿠폰을 무엇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보내드립니다. 샵 1212 또는 레인보우로 점점

운명의 주인공은 축하드립니다. 2018번님께 축하해. 1670을 이미 돌파했고 저는 몇 번째일까요? 249번님 1658번째. 로이스님 근데 두 번 해도 돼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도 돼요? N번째에만 접속할 수 있다면 참여 횟수는 무제한. 259번님의 신청곡 김현정 멍갑니다. 왜 안 되누? 401번님 못할 거예요. 다음 숫자 1800번째입니다. 이미 1700번째는 돌파 완료. 쭉쭉쭉 가자. 여기는 대한민국 텐션 넘버원 라디오. 가요 타짜들은 듣는 방송. 이봉규의 어쩐 가요. 자, 나는 N번째 접속 찍고 관심 없다. 그냥 정신없이 따라 불러봅니다. 안 돼, 니 맘대로. 안 돼, 니 맘대로 나를 떠날 수. 1800번째도 30초 안에 나옵니다. 잘못 쉬었어?

5초 안에 나오겠네요. 제가 계속 초코라떼라고 했는데 카페라떼 쿠폰이에요. 1800번째 주인공 발표드리죠. 아이디 마리님 축하합니다. 마리님께 1800번째 지금인가. 4968번님 1849번째.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선물을 더 뿌려야 되거든요. 1900번째 바로 갑니다. 1800 받고 1900으로 쫄깃쫄깃하게. 이제 15초 안에 나오네요. 아니 10초 안에 나오겠네요. 나왔네요. 1900번째 농장에서 복숭아 속가죽이 하면서 듣는데 너무 좋아요. 복숭아 농장에서

0: 하고 역시 어떤가요? 4900번님께 1900번째 1900번째 맞고 2000번째 갑니다. 이 노래 끝날 때까지 어디까지 가보나 보겠습니다. 100번째 단위로 계속 올라가보죠. 2000번째 돌려놔. 2000번째 영광의 주인공은 1990까지 나왔네요. 나왔어요. 2000번째는 새싹입니다. 8584번님 8584번님 2100번째도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노래 끝나기 전까지 나올 수 있을지. 노래 끝나기 10초 전 2100번째
1: 아 2100번째까지 안 나왔어요. 2000번째까지 나왔습니다. 2559번님의 신청곡 김현정 멍들었고 그 전곡 신혜숙님의 신청곡 재생해드렸고요. 2100번째는 지금 제가 말하는 와중에도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2093번째 2093번째까지 나왔고 2100번째 그냥 드릴게요. 이미 도착은 했거든요. 아이디 여왕님이십니다. 여왕님 여왕님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예.
0: 오늘 어떠면 잔신 날이에요. 선물 제가 많이 뿌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200, 1400, 1600, 1800, 1900, 2000, 2100번째 같고요. 봉팔님들 선물 받으실 분 아이디와 휴대폰 뒷자리 불러드립니다. 몽실이네님, 3195번님, 2018번님, 마리님, 4900번님, 8584번님, 여왕님까지 총 7분이시네요. 7분께 카페라떼 쿠폰 방송 끝나기 전까지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우리 봉팔님들 감사드리고요. 정신 없으셨죠? 요거 한번 하고 나면 월요일 낮에 진짜 정신 제대로 찰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차게 달리거든요. 자, 이번엔 슬로우 슬로우 퀴 기구로 이어가죠.

익숙한 노래, 자주 듣던 노래, 즐겨 듣던 노래가 오늘은 다르게 들릴 겁니다. Slow, slow, quick, quick.코너 이름 그대로 잠시 우리는 어떤 노래의 일부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변주된 버전으로 들어보고요. 듣자마자 당황하실 수 있는데 때론 무섭다 느껴질 수도 있는데 걱정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게 단계별 힌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갑자기 무섭다 해서 생각난 게 제가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드라마를 봤습니다. 좀처럼 드라마를 안 보는데 우리 작가님이 그 무가치가 재밌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걸 기리고로 알아듣고 무가치를 안 보고 기리고를 봤어요. 깜짝 놀랬잖아요. 기리고 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 봉팔님들 중에? 오컬트물 이런 공포물 못 보시는 분들은 접어두시길 바라고 이런 거 좀 좋아하신다. 추천드립니다. 오랜만에 아주 재밌게 정신없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좀 평소보다 월요병이 심한 날입니다. 어제 새벽 1시 30분까지 봤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심장이 두근거려 잠을 못 잤어요. 자,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어떤가요? 잔치날이기 때문에 선물 지금 많이 드려야 돼요. 지금 슬로우 슬로우 퀵퀵에 걸린 선물은요. 와우, 땡큐 소머치 세트래요. 땡큐 소머치 세트. 이런 세트는 한 번도 제공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문제를 진짜 잘 맞추셔야겠네요. 왜냐하면 감사 페스티벌로, 이번 한주 감사 페스티벌로 특별하게 준비된 땡큐 소머치 세트, 라헬 수분크림 화장품 세트 플러스 어떤가요 리미티드 에디션인 응원봉 부채 한 세트, 아니 두 세트를 모두 드리는 땡큐 소머치 세트. 세 개가 갑니다. 화장품과 부채 두 개. 수분크림. 요거 우리 제작진 써봤나요? 라엘 수분크림 어때요? 촉촉해질 거예요. 우리 봉팔님들 피부가. 자, 무조건 맞춰야겠죠. 슬로우 슬로우 퀵퀵.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집중하세요. 오늘의 노래 먼저 어려운 1단계부터 나갑니다. 먼저 어려운 1단계. 라디오 음량을 조금만 더 키워주시고 1단계

어우, 기리고인 줄 알았잖아요. 어, 무서워. 자, 기리고 아니고 어떤 노래의 일부 구간을 저희가 슬로우로 느려놨습니다. 느려놓았어요. 자, 엿가락처럼 늘어진 이 1단계 우리 봉팔님들 정답 알겠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레인보우,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자, 1단계는 여기까지. 자, 2단계 넘어갑니다. 2단계.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2단계에서는 충분히 정답을 유추할 수 있을 만한 속도예요. 이 정도는 우리 봉팔님들이시라면 해낼 수 있다. 2단계는 한 번 더 들려드릴 거고요. 이 곡은 어떤가요의 또 게스트로도 실제 참여해 주신 한 분이 속해 있는 그룹의 곡이죠. 자, 2단계 마지막으로 한번 듣고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2단계 마지막으로 들어봅니다.

노이즈의 체념, 그전곡 스페이스의 배신의 계절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슬로우슬로우 퀵퀵, 오늘의 문제 2단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 구간이었는데요. 5390번님 켄의 천상현 말씀해 주셨고, 머터리오빵님은 에스더의 뭐를 잘못한 거니? 에스더는 소호대 출신의 가수죠. 소호대 출신의 에스더. 이 곡도 어떤

가요에서 조만간 한번 다시 준비해서 재생해 드리고요. 오건희님, 잭스키스 로드파이터, 키드8773번님, 데이식스의 예뻤어, 요미니파파님, 컨츄리코코의 오가니가니, 동동님,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쉐키쉐키 프렌드십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정답 들어볼까요? 오늘의 곡, Rave Effect, Never Ending Story.

98년에 발표됐던 네버엔딩 스토리. 그 당시에도 정말 인기를 끌었던 곡이고요. 오늘 문제 구간은 이렇게 사랑은 끝나는가 봐, 기억도 추억도 지워지나 봐 구간이 슬로우 퀵 구간이었습니다. 1307번님 제 최애곡을 가사가 확 들려서 바로 정답 보내봐요. 5343번님 81년생인데 완전 라떼 노래잖아요. 81년생이시면은 15살 때니까 그렇네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곡을 계속 들으셨을 테고요. 1307번님 5343번님 그리고 최강권철님 동생이 가사 검색해봤대요. 검색 찬스 이용하셔서 또 정답 잘 맞추셨습니다. 1307, 5343, 최강권철님 포함 총 10분께 수분크림 화장품과 어떤가요 응원봉 부채 2개 땡큐 소머치 세트 보내드립니다. 응원봉 부채는 지금 재고를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아직은 좀 남아있습니다. 땡큐 소머치 세트 보내드리고 나서도 제작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때. 남은 건 또 저희가 계속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희가 택배 상품이다 보니까 주소와 성함을 확인하는 당첨 문자가 갑니다. 그러면은 꼭 받으시는 봉팔님은 샵 1212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당첨자 명단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재고 털이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방탄소년단 정국의 곡 듣겠습니다. Still with you.

헤이즈 피처링 신용재 비도 오고 그래서 이 곡 들으면서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비도 오는데 닭 한 마리나 먹을까 생각하고 있었다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4233번님이 문자 주신 게 비 오는 날은 닭 한 마리가 딱이죠.

점심 먹고 왔어요. 사람이 통하는 게 있다니까요. 이렇게 텔레파시가 통합니다. 오늘 저녁은 저는 닭 한 마리로 정했습니다. 비도고 그래서. 그 전곡 방탄소년단 전곡의 Still With You 두 곡의 분위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1463번님 오이소박이 하려고 일을 벌인 1인입니다. 너무 많이 샀나 봐요. 지금 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어디 군부대 납품용을 생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집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생산입니다. 생산. 뭘 이렇게 집에서 많이 해요? 많이 좋아하시나 보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이소박이를 안 먹습니다. 생오이는 먹고 뭐 다른 이제 요리에 들어간 오이는 먹어요. 냉면에 들어간 오이 이렇게 들어간 오이는 먹는데 오이 소박이는 진짜 못 먹겠어요. 왜 못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다른 김치는 다 먹는데 오이 소박이 김치는 못 먹겠어요. 그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이어지는 트랙 비 오는 날이면은 어떤가 위해서 나가는 국룰 장르가 있습니다. 락 발라드를 한 곡 들어야겠죠. 은행의 노래, 감성은행, 감정은행의 노래, 뱅크의 곡 가질 수 없는 너 듣습니다.

토니 브렉스톤의 How Could an Angel Break My Heart 였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라헬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습니다. 액터 뮤지션이 완성하는 압도적인 무대 뮤지컬 파가니니예요. 이 공연은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주세요. 와 여러분 지금 그 저녁 메뉴 추천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진짜 침 고이고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얼른 저녁 맛있게 드셔야겠습니다. 라이키팝 오늘 끝곡은요. 아이리스님께서 비오는 날 신청곡 하면서 청해 주셨어요. 레이첼 야마가타의 Something in the Rain 띄워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포근하고 안전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경상북도는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봄비 치고는 천둥과 번개, 강풍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도 대부분 지역은 비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지방은 5에서 20mm, 충청도에는 최대 5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 호남지역으로 최대 6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현재 서울은 20도 안팎입니다. 내일은 전반적인 기온 오늘보다 높아지면서 서울은 아침에 15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2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일교차가 크고 한낮에는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CBS
1: 일부기상 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현재 궂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산시 고인돌 공원에서 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CBS 경제 연구실. 안녕하세요. CBS 경제 연구실 서현미입니다. 여러분, 보통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전쟁이 나면 안전자산인 금값이 오른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런데 요즘 시장을 보면 이 공식이 깨진 것 같은 뉴노멀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금값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횡보하는 이상한 현상을 보면서 이제 오를 만큼 올라서 끝난 건지 아니면 6,000달러 시대를 향해 다시 힘을 모으는 중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오늘은 우리가 알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과연 어떤 신호를 믿어야 할지 금 투자의 새로운 기준을 조규원 스테커스 대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진엑스.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아,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5: 네,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조규원 스테커스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십니까.
5: 네, 오늘 아침에요. 이란 전쟁이 좀 종전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밤새 트럼프가 이란에서 보내온 그 합의문 MOU 문서를 나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용납할 네. 수 없다. 이렇게 세게 이야기를 했어요. 금값에 미치는 영향 어떨까요?
6: 아무래도 그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지정학 문제가 원래는 금가격에 되게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는 지정학 문제가 터질 때마다 오히려 금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약간의 하락폭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럼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왜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지정학 문제가 터질 때 금가격이 빠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뭔가 좀 달라진 부분이 또 생겼는데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한번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5: 네.
6: 과거에는 지정학 문제가 터진다라는 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자산인 금이 이제 좀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럼 지정학 문제가 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냐 이거를 좀 자세하게 뜯어보면 첫 번째로 전쟁을 하는 기간 동안 그 국가는 정말 이 전쟁에서 꼭 이겨야만 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뭐 군수 물자도 사오고 용병도 사오고 뭐 다양한데 이제 뭐 많이 써야 되니까 화폐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하겠죠. 그걸로 인해서 화폐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5: 네.
6: 이게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이스라엘 이란 전쟁 때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잠기면서 공급망이 병목이 나타나고
5: 에너지 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죠.
6: 맞습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급망 병목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지정학과 되게 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걸 알기 때문에 수천 년을 살아온 인류는 지정학 문제? 그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겠네? 그럼 화폐 가치 떨어지잖아. 금으로 도망가야겠다.
5: 그렇죠.
6: 예, 이렇게 흘러간 거죠.
5: 네. 그게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운 거고.
6: 맞습니다.
5: 네.
6: 근데 뭔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여기에 이제 중앙은행이 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보통 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 딱 요 정도에만 그쳤었는데 이제는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개입해서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형태의 통화정책이 세상에 나타나다 보니까
5: 네.
6: 중앙은행이 시장에 미치는

0: 역량이 너무나도 커져버린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전에는 지정학 문제, 인플레이션, 그럼 금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게 지정학 문제, 인플레이션, 그럼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을까라는 그 공포가 드니까 갑자기 금 가격이 올랐어야 될 게 이제 떨어지는 이런 흐름으로 나타났던 거죠. 자,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최근 들어 지정학 문제가 더 불거질 때마다 왜 금 가격이 자꾸 떨어졌는가를 이해하게 되실 텐데, 근데 여기서 조금 달라진 모습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1: 네.
0: 올해 1월 30일부터 이제 금 가격이랑 은 가격이랑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어떤 지정학 문제가 커질 때마다 이제 석유 쪽은 좀 빼고 대부분 원자재가 이제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 하락폭이 점점 얕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지정학 문제가 커질 것 같으면 뭐 심하면 은 가격이 하루에 10%도 떨어지고 금 가격도 막 4, 5%씩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저께 다시 또 지정학 문제가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시장 의 흐름 가운데서 금 가격이 한 0.몇%, 0.23% 정도의 하락폭밖에 안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제는 지정학이 금 가격에 영향을 주는 그 요소가 점점 영향이 점점 줄어들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당시에도 금 가격이 초반부에는 되게 이제 강한 그런 상승 모멘텀을 봤다가
1: 한 9일 정도?
0: 맞습니다.
1: 네.
0: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한 2,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원래 가격까지 다시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전에 걸프전이라던가 한국전쟁 때라던가 대체로 이런 지정학 문제가 그 금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단기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번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사실은 이제 거의 그 시기적으로 볼 때 이 지정학 문제로 인해서 가격이 변화했던 건 제자리로 찾아갈 그 시기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거든요.
1: 네.
0: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까지도 몇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가격 반영은 이미 2, 3개월 만에 끝났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결국 이 금 가격이 초반에 그런 지정학 문제 때문에 하락했었던 부분이 점점 그 하락의 영향이 얕아진다라는 건
1: 네.
0: 이제 회복으로 가는 그런 어떤 추세적 변환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오히려 약간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네. 1월 29일인가? 온스당 5,59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직후에 캐비너시 연준 의장 지명하고 나서 이제 거의 박살이 났어요.
0: 네, 맞아요.
1: 근데 그 이후로 엄청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지난주에 조금 올랐었거든요. 그건
0: 네.
1: 왜 그런 거예요?
0: 결국 이것도 또 같은 맥락인데 사실은 이건 케빈 워시라기보다도 어떤 그 지정학적인 문제에 대한 반등으로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얘가 원래는 다시 이전 가격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통화정책의 부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원래 시장이 기대했던 건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좀 더 금리 인하의 그런 스탠스가 강해지고
1: 네.
0: 심지어는 양적 완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되면서 사람들이 약간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제 생각보다 고용 지표도 잘 나오고 여기다 지정학적 문제가 끼면서 인플레이션이 팍 튈 우려가 생기니까 사람들은 이거 금리 인하가 아니라 자칫하면 금리 인상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아직까지도 시장에 남아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저는 언제 해결되냐라고 보면 차라리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금가격이 오히려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약간 불안정한 거를 일단 안정화시키면
0: 맞습니다.
1: 오히려 안전자산이 더 오를 수 있다.
0: 예, 우리 주식도 비슷하잖아요. 막 악재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실제로 그 악재가 눈에 보이면 그럼 이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금가격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려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던 것뿐이지 실제로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악재가 해소되는 거니까 그러면 가격이 이제 상승할 그런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고
1: 근데 그것도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뉴노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은 안전자산이잖아요.
0: 네.
1: 오히려 세상이 불확실할 때
0: 네.
1: 금가격이 더 올라야 되는 건데 이제는 금조차도 안정화를 원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정화라는 게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를 중요한데 그 우리가 금이라는 걸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좀 뭔가 모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뉴노멀 같고
1: 네.
0: 근데 실제로 역사를 한 2, 300년 정도 쭉 깔아놓고 금가격의 데이터를 이렇게 계속 트래킹하면 무슨 모습이 보이냐면 얘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맨날 뉴노멀이에요.
1: 자꾸 새로운 그 뭐 새로운 변화들이 자꾸 눈치를 채게 하니까.
0: 맞아요. 그리고
1: 자꾸 표가 나니까.
0: 그리고 이 금이라는 걸 왜 안전자산으로 불렀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그러면은 보이는 시각이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0: 금이라는 건 결국은 사람들이 화폐 가치가 빠르게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해지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은 곧 화폐 가치 하락과 동일하지만 여기 중간에 이제 중앙은행이 하나 톡 끼었다고 했잖아요.
1: 네.
0: 자, 여기서 원래도 이제 1970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당시에도 그 오일 쇼크가 나타나고 그 이전에 이제 4차 중동 전쟁이 있었죠. 4차 중동 전쟁하고 그 다음에 오일 쇼크가 팍 튀니까 그 뒤에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정말 강력하게 올릴 거라고 시장이 생각을 해서 뭔가 겁을 먹었었어요.
1: 네.
0: 그래서 1974년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아졌는데 금가격이 마이너스 40%까지 조정이 오거든요.
1: 네.
0: 근데 막상 중앙은행이 1975년에서 76년 이 사이쯤에서 이제 다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금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진짜 연준의 말처럼 일시적이면 어떡하지? 그러면 예를 들면 뭐그폴 볼커가 다시 나타나서 금리를 막 미친 듯이 끌어올려? 이 인플레이션이 되게 단기간이면 어떡하지? 그러면 오히려 금가격이 지금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흐름 때문인데, 근데 실제로 금리가 인상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시장의 생각이 바뀌냐면,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사이클인데 그걸 뒤집을 정도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그런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질적이구나라는 그런 강력한 트리거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1975년부터 금가격이 회복하다가 이제 76년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금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났었던 걸 우리가 돌이켜보면 결국에 사실 지금의 모습이 1974년대와 되게 비슷한 상황이다. 물론 더 비슷한 시기로 가면 이제 1930년대나 40년대가 제일 비슷하거든요. 지금의 부채 수준이나 아니면 지정학적 문제나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1: 네.
0: 어쨌든 그런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결국에는 그 실제로 중앙은행이 그 어떤 본격적인 스탠스를 발휘하기 전에는 시장이 뭔가 겁을 먹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들이 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막 되게 특별한 상황이고 지금만 뭔가 세상이 되게 달라 보이고 그런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금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사실 이 정도로 가격이 조정이 오는 날이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1: 차라리 쌀 때다.
0: 예,
1: 이때가
0: 진짜.
1: 조정 올 때가.
0: 맞아요. 진짜 쌀 때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조정장이랑 비교를 해봐도 지금 충분한 사실 그 MDD를 기준으로 보면은 최대 낙폭이 이미 충분한 조정장과 그 역대 조정장과 비교했을 때 충분한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금가격이 뭐이 이상 뭐 하락하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런 거 저런 걸다 따져보면 지금의 가격이 약간 그 바닥 부근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살짝 회복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지정학적인 문제가 다시 한번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락폭의 영향이 되게 미비한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돌이켜보면 과거의 역사의 패턴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충분히 저렴하다. 이제 바닥 찍고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근데 케빈 어시가 이제 곧새 연준 의장이 될 텐데
0: 네.
1: 그 전에 청문회에서 뭐 나는 트럼프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0: 네.
1: 하지만 약간 내놓는 약간 절삭해서 어떤 지표들을 좀 움직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 앞으로 금리 인상보다는 인하에 되게 힘을 쏟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0: 네.
1: 케빈 어시가 뭐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금리 인상을 하거나 혹은 케빈 어시가 바라는 대로 트럼프가 바라는 대로 금리 인하를 한다. 이두 개의 트리거가 다 금값 상승에 영향을 줄까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자체는 이제 결국에는 야, 중앙은행이 이 정도로 고질적일 거라고 인플레이션이 고질적일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강력한 동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금리 인하는 이제 시장 자체가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다. 그런 흐름 때문에 금가격이 올라간다는 건데, 금가격이 있어서 지금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딱 지금 같은 상황이 그냥 올해 내내 이어지는 거예요.
1: 그냥 동결을 하는데
0: 맞아요.
1: 자꾸 여기저기에서 울릴 것 같다, 울릴 것 같다, 혹은
0: 맞아요.
1: 내릴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이
0: 맞아요.
1: 이야기가 세계로 돌아다니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0: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도 보면은 이 금가격이 가장 큰 조정을 했을 때가 거의 한 바닥 찍고 그다음 1년 정도까지 횡보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금리 인상이 나타나거나 금리 인하가 팍 나타나면 그다음부터 금가격이 팍 튀는데,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충분한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게 나타나면 그렇게 되는데,
1: 네.
0: 근데 지금처럼 뭔가 그 통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진 않으면서 근데 이제 말은 말만 계속 하는 거죠. 아, 우리 올릴지도 모른다.

0: 아, 막,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내려놔라.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금 가격이 좀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 편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제가 학창시절에 한 중학생 때였나? 그때는 체벌이 좀 있었거든요.
1: 네.
0: 그때 학원을 이제 옮겼는데 그 학원에서 영어 단어 이제 뭐 시험을 보고 뭐, 틀린 개수만큼 뭐 맞는다나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1: 네.
0: 근데 제가 영어 단어를 거의 못 외워왔었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 나몇대 맞을까? 나 5대 맞는 거 아니야? 아, 나중에 뭐 20대, 30대 맞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 뭐지? 결국에는 학교 끝나고 학원에 도착하고 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진짜 오늘 영어 단어 제일 못 외우는 애는 5대까지 맞는다. 이런 말을 하니까
1: 아, 캡을 딱 씌워놨구나.
0: 그쵸.
1: 네.
0: 상방의 캡이 딱 씌우니까 마음이 후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제가 어떤 그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캡을 씌워드리면 결국엔 이 정도의 조정이 나타나는 건 이미 역대 조정장과 비교했을 때 충분한 조정이다. 근데 여기서 정말 더 최악으로 가면은 그 1974년이 지난 100년 중에 가장 최악의 조정이거든요. 그때가 마이너스 40% 정도까지 떨어지는데 사실 이미 거의 20% 정도는 떨어졌었고 MBA
1: 그렇게 해서
0: 기준으로.
1: 얼마나 갔어요, 그때?
0: 그때 거의 1년 갔습니다. 예. 네, 그 바닥 찍고 거의 1년을 횡보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만약에 여기서 최대로 더 떨어질 수 있는 폭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한 15%에서 20% 정도의 그런 하방이 이제 맥스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기간으로 보더라도 이 어떤 횡보의 기간도 내년 3월 정도까지가 맥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 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제 딱 정해지니까 최악의 시나리오가 정해지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대체로는 당연히 이게
1: 네.
0: 100년 동안 가장 최악이었던 거니까 대체로는 이것보다는 좋은 상황일 확률이 높아요. 예, 근데 이제 내 마음을 이제 가장 좀 이렇게 편하게 만들려면은 아, 이게 최악은 이 정도까지는 바라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면 금값 그 횡보가 가장 길었던 순간이 그 70년대였던 거예요?
0: 네, 맞아요.
1: 역사상으로?
0: 네.
1: 그게 1년이었다.
0: 그렇죠. 그게 한 1년 정도고 예를 들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회복을 했어요. 심지어 금보다 더 아니 주식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금이 회복을 하니까.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한 6개월 정도 만에 이제 가격이 다시 회복했고 그래서 이제 가장 길었던 때를 보면은 74년. 예, 그때의 이제 조정장. 그때가 한 1년 정도 예, 가격이 횡보하는 기간이 있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네. 자, 그리고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 아주
0: 이자.
1: 유명하잖아요.
0: 네.
1: 그렇죠? 불어나지가 않으니까.
0: 네.
1: 금덩이가 그대로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래서 그 고전적 약점이 있어요. 고금리 시대에서는.
0: 네.
1: 그래서 최근에 미국 10년물 실질 금리가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오히려 치솟았고, 실질 금리와 금값의 상관계수가 굉장히 약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금과 금리의 교과서적 관계가 깨지고 있다는 신호인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0: 이것도 결국에는 다 돌아보면 사실은 실질금리가 금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과거에도 맞았고 지금도 사실은 맞아요. 근데 여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중앙은행이 좀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인플레이션이면 인플레이션이고 그냥 금리면 금리였는데 지금은 기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장기금리 이런 것들을 시장이 바라보기 시작을 했다. 그만큼 시장이 그 어떤 중앙은행의 스탠스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뿐이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중앙은행이 뭐 그렇게 잘 맞추냐 이거예요. 요즘 이런 말 하면 그렇긴 한데 우리 그 파월이 예전에 그 인플레이션이 한 거의 8% 가까이 이제 치솟을 때도 이거 일시적이다라는 말을 3% 때부터 계속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거의 한 지난 10년 정도를 돌이켜보고 그다음 FOMC에서 그 파월이 했던 발언이나 그다음에 이제 연준의 도표나 아니면은 그 이제 GDP 이런 것들을 예상하는 그 측정치를 보면은 사실 인플레이션을 맞추는 데는 거의 맞출 확률이 되게 낮다. 예, 되게 낮아요. 근데 그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사실은 이게 포워드 가이던스로서 2008년부터 중앙은행이 갖고 있었던 어떤 새로운 통화 정책의 하나고 그게 시장이 그것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근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냥 더 넓게 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저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1: 너무 뉴노멀이었으니까
0: 그쵸.
1: 그때는.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다음에 이제 금리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나서 우리 금리 안 올릴 거다 안 올릴 거다 안 올릴 거다 하는데 결국에 인플레이션 치솟으니까 일시적이다 더 치솟으니까 아 이거 올

0: 해야겠다 하고 그냥 미친 듯이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중앙은행조차 이 그 거대한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바뀌는 이런 시기를 전부 다 예측하고 그거를 그냥 원래 기존의 자기네 스탠스대로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저는 벌어질 일은 벌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피더라도 사실 미국의 부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지정학 문제가 중앙은행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결국에는 지정학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재정 문제는 그냥 그 자체의 거대한 패러다임이고 흐름인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중앙은행의 어떤 역량 이나 중앙은행의 스탠스를 너무 과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저는 결국에 지금은 주식이 됐건 뭐 부동산이 됐건 비트코인이 됐건 금이 됐건 어떤 자산을 투자하더라도 조금 더 긴 관점에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맨날 세상이 왜 이렇게 굴러가지? 뭐 왜 교과서랑 자꾸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사실 길게 보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어떤 투자 자산을 기준으로 볼 때 사실 통화 정책이 미치는 그 상관관계를 계산해 보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통화 정책이 자산군의 그 어떤 사이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장기 투자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더 그렇게 뭔가 세상이 자꾸 달라진다라고 느낄 뿐인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1: 네. 그러면 금 장기 투자에서 만약에 한 1년 정도를 맥시멈으로 봤을 때 네. 가장 많은 상승폭을 가져갔을 때는 언제였어요?
0: 그게 이제 1970년대가 제일 컸어요. 1970년대가 거의 마지막 그 지금처럼 이 조정 이렇게 큰 조정장이 보통 한 번씩 오거든요. 네. 그 전체 사이클에서. 예. 그래서 근데 이 조정장이 끝나고 난 뒤에 거의 1년 만에 두세 배 가까이 상승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1930년대에도 금의 슈퍼사이클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금보니제라고 해서 금가격을 이제 정부에서 고정시켜놨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금가격이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원래는 $20.67였던 금가격을 이제 그 누구였지? 루즈벨트 대통령이 $35로 재평가를 했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런 것만 보면은 그 당시의 슈퍼사이클에는 뭐 금가격이 대충 한 두 배 가까이 올랐네. 그 13년 동안 고작 두 배 오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만약에 그때 이제 지표를 그대로 긁어와서 지금처럼 그냥 금가격이 자유시장에 따라 움직였다라고 계산하면 거의 금가격이 100배 가까이 올랐을 시기라는 것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비슷한 걸 볼 수 있는 게 금 가격은 고정돼 있지만
1: 네.
0: 금광 주식들은 가격이 변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1929년 대공황이 왔을 때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89%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원래 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뭐 2000년 닷컴버블 이런 때를 다 보면 주가 지수와 그런 이제 위기가 있을 때 주가 지수와 그다음에 금광주의 상관관계가 거의 1일 정도로 가까워요.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 주가 지수가 거의 50% 정도 하락할 때 금광 주식들도 50, 60%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이켜보면 그런 상관관계를 구해보면 대공황 때도 금광 주식도 사실은 10분의 1 토막 났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금광 기업들이 그 주가 지수가 10분의 1 토막 날 때 금광 기업들은 4, 500%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의 현대 시점으로 가져오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금을 사고 싶은데 금을 못 사니까 금광주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광 주식은 10분의 1 토막 났어야 되는 게 4, 5배가 오른 거니까 사실은 4, 5배가 오른 게 아니라 4, 50배 정도가 오른 거다. 그 정도로 그 시기는 지금보다 그다음에 1970년대보다 훨씬 더 그런 금의 상승 모멘텀이 강했던 때고 그래서 지난 100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의 금의 상승 사이클이 언제랑 가장 비슷한가 하면 사실은 1930년대랑 가장 비슷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채 문제도 지금이랑 똑같고요.
1: 네.
0: 그다음에 사실 양극화 문제도 그때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뭐 지정학적인 문제, 뭐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1930년대랑 되게 비슷하고 그다음에 달러의 그런 어떤 패권이 되게 흔들리는 그 전엔 사실 영국의 패권이었죠.
1: 네.
0: 그런 패권이 흔들리는 것도 되게 비슷한 그런 시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의 상승 사이클이 얼마나 금이 격렬한 상승장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의 조정을 우리가 좀 뭔가 위기로 바라보기보다는 이건 기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은 지금은 사실 우리가 왜 금값이 못 오르고 있는가, 전쟁 중인데 왜 못 오르고 있는가, 이건 뉴노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전쟁이 금가격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수반하는 중앙은행의 어떤 뭐 금리 사이클, 금리 인하를 할 건지 아니면 인상을 할 건지 이

0: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 앞으로 금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바라보자 이거죠. 만약에 달러가 여전히 건재하고 그다음에 각 중앙은행들이 금 같은 거는 굳이 그 모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왜 이렇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쓸어담고 있느냐. 뭐 최근에 제가 어디 방송에 출연했을 때 뭐 러시아나 터키가 금을 되게 많이 팔았다.
0: 맞아요.
1: 뭐 이 이야기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 사실 많이 팔긴 했어요. 러시아도 많이 팔고 터키가 한 120톤인가 정도를 팔았는데
0: 근데 그 두 나라는 원래 좀 많이 파는 나라들 아니에요?
1: 맞아요. 러시아는 전 세계 금 생산량이 탑3 안에 들고 네.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라를 보면 지금 화폐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IMF 때 뭐 금 모으기 운동에서 팔고 그다음 외환보유고에 있는 뭐 계속 달러 자산들 다 갖다 팔았잖아요. 환율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거랑 사실은 똑같은 현상이다. 근데 올해 2026년 1분기에 이제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얼마나 샀냐면 한 분기에 244톤을 샀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산 건지를 이제 일반인분들이 모르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전에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을 조금씩 사던 시기를 보면 네. 1년 내내 사는 게 한 200톤 정도를 사요. 근데 그거를 한 분기만에 지금 그것보다 더 많이 샀다는 거거든요.
0: 그 중앙은행, 세계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1: 이제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이 이제 순 매입량을 계산한 건데, 근데 대체로
0: 합쳐서.
1: 맞습니다. 근데 대체로 많이 사는 국가는 중국이나 아니면 이제 뭐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그다음 폴란드, 체코 뭐 이런 국가들이 되게 많이 사는데, 이제 체코 같은 국가를 빼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 옛날에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그 지역 네. 쪽에 되게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0: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을 무지막지하게 사들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는 저희가 이제 CBS 경제연구실 2부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기원 스테커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0: CBS.
1: Don't you know I'm losing control.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1: I'm falling apart right in front of you. Can't you see?
2: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3: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요즘은 가만히 있기가 더 어렵잖아요. 계속 볼 게 있고 손에는 늘 휴대전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하루에 딱 1분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알림도 끄고 화면도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처음엔 좀 불안하고 뭔가 놓치는 느낌도 들고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 1분이 지나고 나면 급하게 반응하던 게 조금 줄어들고 해야 할 일도 하나씩 정리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1분. 그 1분이 제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박지환의 뉴스톡 530이 방송됩니다.
1: 토크로 전하는 뉴스. 박지환의 뉴스톡.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주요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가 발생한 한국 선박 남우호에 대해 우리 정부가 외부 공격에 의한 폭발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하면서도 공격 배후를 이란으로 당장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라늄 농축 중단과 핵시설 해체 등을 놓고 미국과 이란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종전 협상이 난항에 빠졌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치솟은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를 시작합니다. 소득 하위 70%, 3,600만 명이 대상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 가운데 정부는 주택

0: 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제 개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덮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국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3: 네, 첫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 남우호의 화재는 피격 때문이었다고 정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했지만 공격 주체에 대해선 파악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국민의힘은 정부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있다며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이준규 기자 연결합니다. 이준규 기자.
4: 네, 청와대입니다.
3: 네, 어제 외교부가 피격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서 오늘은 그 청와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네요. 이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4: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잠시 저지구 춘추관에서 이 남우호에 대해 이루어진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어제 외교부가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한 것과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주요 부분만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자면 미상의 비행체 두 기가 현미 외판을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다. 타격에 따른 충격으로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다. 파손 부위는 해수면보다 1에서 1.5m 정도 높은 지점이다. 그리고 파손 패턴을 고려할 때 기뢰나 어뢰 등 바다에서 공격에 따른 그런 피격은 가능성이 낮다 등입니다. 위 실장은 남우호가 정박 중에 피격했기 때문에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규탄에 대해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5: 우리 정부는 HMM 남우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3: 네, 이 기자, 그 기뢰나 어뢰가 아니라면 비행물체일 테고 또 피격이 확실하다고 청와대가 확인했다면 공격의 주체가 있을 텐데요.
4: 네, 그렇습니다. 위 실장은 공격의 주체 그리고 이 부분 그 기타 중요한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체 포함해서 공격수단의 어떤 정확한 기종이 무엇인지 또 그 기종에 대한 물리적인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사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차 조사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비행체 잔해 일부를 확보해서 식별이 또 이루어졌고 또 이 선체의 후미를 향하고 있던 선내에 CCTV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미 참고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추가 조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그런데 어제 주한 이란 대사가 우리 외교부를 찾았는데 이란일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4: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외교부가 이란 대사를 불러들인 것에 대해서는

0: 초치가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의 주체로서 이란을 특정하지도 않았고요. 호르무즈 인근 국가이기 때문에 협의하고 소통하는 차원의 대화였을 뿐이며 이란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방침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이런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 것도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공격 주체가 특정이 되면 그때는 규탄이나 비판을 넘어선 그에 걸맞은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1: 네. 그런데 지난주에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피격 가능성이 낮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다르게 판단한 이유가 뭔가요?
0: 당시에는 파공, 즉 피격으로 인해서 생긴 구멍이 있다. 이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파공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이 충격이 있었다, 침수는 없었다, 배가 기울어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만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 지난주 발언은 판단을 잘못 내린 것이 아니라 판단을 아예 내리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 네, 납득이 좀 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앞서 비행체 2기가 1분 간격으로 타격했고 타격 순간이 선미를 비추는 그 CCTV에 담겨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중요한 사실을 청와대가 뒤늦게 알았다는 건가요?
0: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이 독립적인 행정 절차 때문에 이 국가안보실까지 최종적으로 보고가 올라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스크류, 이 키라고 불리는 러더, 이 안쪽 등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이 파공이 있어서 초기에 발견이 늦었다. 이렇게 설명도 했는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청와대에서 사고 과정을 밝힌 내용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1: 네. 국민의힘은 오늘 강하게 비판했죠?
0: 네. 국민의힘은 사실상 대한민국이 공격을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또는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슨 외계인 UFO의 공격이라도 있었느냐 이렇게 좀 비꼬듯이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또 국민의힘은 여당이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은 결국 선거를 앞두고 이 불리한 안보 이슈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비판하기도 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불참 속에서도 단독으로 국방위를 열고 긴급 현안 질의회까지 나섰습니다.
1: 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0: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복잡한 이 외교 현실을 무시한 채 근거도 없는 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등 이 가짜 안보 위기를 조장하면서 한미동맹을 결국 흠집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섣부른 대응은 국익만 해칠 뿐이라면서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종전 협상을 위해 협의에 나섰던 미국과 이란은 핵 문제에 부딪히며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이 성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권신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미국은 지난 주말 이란의 향후 20년간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과 핵시설 해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전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란은 이를 거부하는 대신에 고농축 우라늄의 일부는 희석하고 나머지는 제3국으로 이전하겠다는 역제안을 했습니다. 또 추후에 협상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전했던 우라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나아가 2주 이상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해서 협상은 물론 휴전까지도 무산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주 유엔 미국 대사도 외교적 노력은 이해가 돼 군사 공격 체계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다만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잠정 합의 가능성이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란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미국의 조급함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이란 전쟁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핵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미중 회담에 앞서 이란 전쟁을 마치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권신호입니다.
1: 연일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코스피가 오늘도 4% 넘게 급등하며 사상 최초로 7,800선을 돌파했습니다. 홍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장이 시작하자마자 3% 넘게 오르며 출발한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7,800선을 뚫었습니다.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4.32% 오른 7,822.24로 장을 마감해 8,000피까지 단 177포인트 남은 상황입니다.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몰리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한때 7,900선 근처에 다가가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기록적인 코스피 상승세를 이끈 건 반도체였습니다. SK

0: 하이닉스는 무려 11% 이상 오르며 188만 원의 거래를 마쳤고 삼성전자는 6% 넘게 급등해 28만 전자가 됐습니다.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 7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시총 6천조 원 돌파 8거래일 만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도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시장의 민감도는 낮아지고 반도체 실적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입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 등은 코스피 목표치를 각각 만, 9천으로 올려잡으며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우려도 제기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곧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도입되면 투자자가 더 쏠리고 변동성 확대도 불가피하다며 쏠림 투자나 초단기 투자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홍영선입니다.
1: 중동 전쟁 여파로 치솟은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오는 18일 시작됩니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김민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급 대상은 국민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3: 국민 여러분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이어가기 위해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 지급 대상 여부는 지난 3월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보지만 부모는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분류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도 가구로 보지만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엔 동일 가구로 인정합니다. 또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인정해 맞벌이 가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며 인구 감소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1차 신청을 놓친 취약계층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개시화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관리 강화 기조를 재확인하며 향후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은 사는 곳이라며 주거 안정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5: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서도 최우선 과제로 대응할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주 5월 8일부터 매주 부동산 장관회의를 개최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집중 점검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 또 지난해 발표한 97대책과 올해 1월 공급 방안, 기존에 확정된 택지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급이 실제 시장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실수요 중심의 수요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제 개편 속도 논란에 대해서는 늦어진다고 보지 않는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보유세 강화 여부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물가 정책과 관련해서는 석유 최고 가격제를 탄력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종료 시점을 단정하지 않고 중동 전쟁 상황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구부총리는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과 관련해 노사 간에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 세계가 한국에 와서 반도체를 구하려고 하는 중요한 시기에 스스로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김승무입니다.
6: 여러분은 지금 박지원의 뉴스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지용의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한판승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강원 춘천에서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산토끼 공략에 나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울산의 집결에 영남권 집토끼 표심 다지기에 집중했습니다. 정치부

0: 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중앙선대위 출범 뒤 처음 찾은 곳은 강원도 춘천이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19개 광역 기초단체 가운데 국민의힘이 15곳을 석권한 반민주당 성향이 강한 곳입니다. 민주당은 이곳에서 첫 중앙선대위 회의와 공천자 대회를 열고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우 후보가 이재명 정부와 강원도를 연결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입니다.
2: 대통령이 보낸 남자 우상호. 이재명 정부 초대 정무수석으로 민주당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우상호 후보야말로 강원도를 발전시킬 적임자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후보입니다.
1: 민주당은 접경 지역과 영동권을 중심으로 보수세가 강한 강원도에서 중앙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앞세워 표심 확장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과 대구에 이어 오늘 울산을 찾아 영남권 결집 다지기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으로 옮겨 출마한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를 겨냥해 배신자라며 지지층 결속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입니다.
3: 함께 타고 있던 배에 불 지르고 혼자 구명보트 타고 도망간 사람, 그런 사람이 울산 시민들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 장동혁 지도부는 내일 오후엔 경북도당을 방문하며 영남권을 중심으로 보수 텃밭 따지기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박희영입니다.
0: 6.3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내가 원하는 후보를 정확히 뽑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발달 장애인들인데요. 이들은 온전한 참정권을 위해 투표 보조인 보장이나 그림 투표용지 도입 등을 선거 때마다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변화는 아직입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발달 장애인 박경인 씨는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걱정이 많습니다.
5: 투표 장소가 너무 낯설고 머리가 멈추는 것처럼 엉뚱한 사람을 찍을 수 있다.
4: 발달장애인은 낯선 환경과 기표소처럼 좁은 공간에서 쉽게 당황하는데 누가 누군지 헷갈리는 글씨만 가득한 투표용지를 보면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은 혼자 투표가 어려운 경우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투표 보조인이 발달장애인들의 의사와 다르게 기표하거나 특정 후보를 뽑도록 종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은 또 글자가 빼곡히 적힌 투표용지 대신 정당과 후보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 투표용지 도입을 요구합니다.
5: 나는 예를 들어 고은을 찍고 싶은데 얼굴은 알고 이름을 까먹었을 때 그 고은을 무슨 색 당이었지? 이게 머릿속에서 당황하면 안 들어온단 말이야.
4: 하지만 선관위는 그림 투표용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정적이어서 자칫 비밀 투표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마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쉬운 공약집은 지난 대선 때부터 도입됐지만 의무가 아니어서 제한적으로만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민주주의의 축제로 불리는 선거에서 단 한 명의 국민도 빠짐없이 충분한 참정권을 누리도록 제도와 법률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BS 뉴스 김지은입니다.
0: 광주 도심 거리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가 사이코패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 CBS 한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광주 여고생 흉기 살해 사건 피의자인 20대 장모 씨가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국내에서는 40점 만점 중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장 씨의 경우 그보다 낮은 점수가 나온 겁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7: 처음부터 우리가 그 이성 동기 거기다 무기를 둔 건 아니고 계획범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왔어요.
6: 경찰은 장 씨의 계획범죄를 규명하기 위해 장 씨 휴대전화의 포렌식 분석에 나섰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 씨와 식당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이 장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북 칠곡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 기록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8일 광주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장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피해 여고생 또래인 전국의 고등학생들은 잇따라 성명서를 내며 피의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숨진 여고생이 다니던 광주 첨단고등학교 학생회는 오늘 더는 우리의 소중한 친구를 잃을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게시해 피의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 상원고등학교 등 다른 지역 학생들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CBS

0: 일반 약국보다 가격이 30%가량 저렴하다는 점이 소비자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소비자들은 생성형 AI로 성분과 효능을 비교해가며 비슷한 종류의 여러 브랜드 제품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매장 안에서는 약사들이 직접 돌아다니며 소비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증상에 맞는 약품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정두선 메가팩토리 약국 대표 약사입니다.
1: 계산대에서 주의하거나 조심해야 될 사항을 약사가 복약 제도를 하고 있어서 이중 체크를 하기 때문에
0: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대량 구매와 저가 판매 중심의 운영 방식이 약사의 핵심 역할을 약화시켜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국회에서는 창고, 공장 같은 표현을 약국 명칭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업계는 명칭 규제보다 보건복지부 차원의 구매 복용 이력 추적 시스템 도입과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강화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정록입니다.
2: 온라인 핫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3: 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송인창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4: 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4: 페리카나 불륜 광고 논란.
3: 아, 저 치킨 좋아하는데 어떤 광고길래 불륜까지 나온 거죠?
4: 페리카나가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후라이드 치킨 부부 사이에 양념 치킨인 아이가 태어났다는 설정입니다. 후라이드 아내에게는 그리고 양념 치킨인 남사친이 한명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때 그놈이지 결혼식장의 그 남사친이라면서 분노하고요. 후라이드 아내는 실수라고 해명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분노하는 후라이드 남편을 보면서 얼굴을 붉히는 펠리컨 의사,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양념치킨 남사친과 키스하는 후라이드 아내. 뭐 같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광고에 담긴 거거든요.
3: 네.
4: 이를 본 누리꾼들은 페리카나 미친 거 아니냐, 이제 페리카나에서는 도저히 못 먹겠다 등의 악평을 쏟아냈습니다. 페리카나는 어제 공식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시했고요. 현재 문제가 된 광고는 삭제됐으며 페리카나 측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광고를 만들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네요. 다음 소식은요?
4: 동아리 탈퇴 규칙, 탈퇴비 30만 원.
3: 동아리를 탈퇴하는데 돈까지 내야 합니까?
4: 서울의 한 대학교 동아리에서 대학생 A씨가 동아리를 탈퇴하려고 하자 다른 팀원들이 A씨를 막고 탈퇴비까지 요구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3: 네.
4: A씨와 팀원들은 교내 한 개발 동아리에서 함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는데요. 지난해 11월 A씨는 동아리 팀원들에게 내가 해외여행을 가야 돼서 프로젝트를 탈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팀원들은 탈퇴는 안 된다라고 격하게 반대했는데요. 이들은 당시 스터디룸에 있었는데 팀원들은 스터디룸 출입문을 가로막고 탈퇴 규칙을 지키고 나가라, 탈퇴비 30만 원을 입금해라, 대체자를 구하고 인수인계까지 하고 나가라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무려 7시간 30분이나 이어졌던 것인데요.
3: 네.
4: 결국 A씨가 탈퇴비를 내면서 일단락됐지만 A씨는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혐의로 팀원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요.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좀 갈리는데, 이게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취업 준비를 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정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3: 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인창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수경 기상리포터.
5: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궂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비가 더 예상되는데요. 봄비치고는 천둥과 번개, 강풍을 동반해 다소 요란하게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비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에 따라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40mm, 충청도와 경남, 제주도에 최대 50, 호남 지방은 최대 7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오면서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조금 낮았는데요. 내일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은 아침에 14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2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 내일 낮 기온은 수원과 원주, 대전과 대구 22도, 광주와 제주 21도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주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일교차가 크고 한낮에는 날씨가 한 층 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3: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던 한국 선박 남우호의 외부에 피격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내부 폭발이 아니라

외력에 의해 폭발이 발생했고 화재까지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이란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고 우리 정부도 공격 주체를 예단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우리 선박 피해를 이란 정부군의 소행으로 성급히 단정 짓는 데 반대합니다. 하지만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해서 공격 주체가 누구였는지 확실하게 밝혀내고 외교적 항의와 합당한 책임을 묻는 건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6월 지방선거가 이제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당대표가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전환했고, 국민의힘은 어제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부산 북갑에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총출동해 힘을 보탰는데요.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박민식 후보의 표를 주면 장동혁 대표의 당권이 연장될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대구에서는 국민의힘 당원 1325명이 탈당해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화제가 되고 있죠.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의 2선 후퇴론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가 지휘하는 중앙선대위도 곧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처리와 영의에서 6월 지선을 앞둔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고요. 2부 월요 직설에서는 이동영 작가와 함께 주요 격전지 판세도 분석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잘 돌아갑니다.
9: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0: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1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핑크.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전문 건설 공제조합 K핑크.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 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비에스안양 제일건설.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 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르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2: 르노.
3: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0: 예, CBS 박종규 한판승부 월요일 코너 철이와 영이 오늘도 모두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철이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영희의 노영희 변호사님.
2: 네, 안녕하세요.
0: 예, 두 분 다 아침 방송 하시는 분인데 괜찮으십니까?
1: 괜찮습니다.
0: 예.
2: 왜 이렇게 씩씩해요?
0: 에너지 드링크라도 하나 드려야 되나. 자, 오마이뉴스 곽오신 기자님, 우신이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자, 일단은 이번 지방선거 가장 치열한 재보선 보궐지역이죠. 부산 북갑. 아, 주말 사이 새 후보의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아, 굉장히 그 북갑이 시끌벅적했는데 현장 화면을 일단 만나보겠습니다.
4: 누가 진짜 보수이냐에서 그런 내부 총질하는 보수, 유화 독존적인 그런 보수, 또 그런 구태 보수는 이제 물러가야 되고.
5: 어떤 게 더 보기 좋으십니까? 도마도 할머님과 장애를 가진

0: 순회, 부모, 그리고 형제복지원에 대한 문제, 이게 중요합니까? 힘께나 쓴 사람들 줄 서서 발언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게 더 좋아 보십니까?
1: 예, 자, 첫 번째 장면은 이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목소리였고요. 이제 박민식 후보 개소식이 갔던 그 박민식 후보 역시 목소리가 나왔고 한동훈 후보의 목소리 이어서 하정우, 전재수 두 후보가 함께 손을 번쩍 들었던 현장 박수 소리만 함께 들었습니다. 자, 전해 주실까요?
2: 네, 일단 이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는요. 예.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그리고 정의용 사무총장을 포함해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을 했고요.
1: 예.
2: 여기 이제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이현승, 조배숙 의원까지 중진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 예.
2: 장동혁 대표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국민의힘이 어렵게 된 건 분열에서인데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박민식처럼 굳건하게 보수를 지켜온 사람이 당을 새롭게 굳혀야 한다라 강조했습니다.
1: 예.
2: 송원석 원내대표도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하얀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은 이야기를 안 하겠다 이렇게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1: 예, 그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 실명은 거론 안 하고
2: 그쵸, 네.
1: 상징적인 표현을 했고 장동혁 대표가 여기서 발언할 때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야외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너무 세게 얘기해서
2: 전당대 때 모두가 그러니까 그 합니다.
1: 장 대표의 목소리는 뉴노멀이 된 게 아니냐 그 연설에 데시벨이 자 한동훈 후보 개소식 이른바 찰바 할머니가 와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일단 논란이 됐던 후원회장 정영근 전 의원은 모습을 안 보였군요.
2: 네 일단 이 좌판에서 채소를 팔았던 이 김복악 할머니가 얼마 전 이제 한동훈 후보에게 토마토를 건넨 것도 좀 화제가 됐었고
1: 예.
2: 여기에 한동훈 후보를 주겠다라면서 찰밥을 직접 지어온 것 때문에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1: 예.
2: 한 후보가 개소식에 꼭 모시고 싶다라고 해서 자리에 함께 한 건데요.
1: 예.
2: 김 할머니가 한 후보에게 난 여기는 싫고 청와대 가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찰밥 할머니가 이렇게 멘트하신 거예요?
2: 네. 이 할머니가 이렇게 멘트를 먼저 하자 한동훈 후보 뭐라고 답했느냐?
1: 예.
2: 제가 북갑에서 승리해서 청와대에 가게 되면 반드시 모시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요.
1: 예.
2: 한동훈 후보가 만류하면서 친한계 현역 국회의원은 아무도 개소식에 오지 않았고요. 후원회장으로 위촉됐던 정영근 전 의원 건강상의 이유로 대리인이 참석했습니다.
1: 예. 자, 송원석 원내대표, 장동혁 당대표, 김민수 최고위원까지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총출동했습니다. 아, 내부 총질하는 보수, 유화 독전하는 보수. 결국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 장 소장님부터
3: 뭐 할 만한 얘기를 했죠. 뭐 이분들이 한동훈 대표가 돌아오면 자신들의 입지가 대단히 좁아질 것이고 또 만약에 선거 후에 전당대회가 열려서 한동훈 대표가 당권을 잡으면
1: 예.
3: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결사적으로 할 거예요. 한동훈
1: 예.
3: 대표가 못 오도록.
1: 근데
3: 이제 저는 이런 어떠한 행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메시지 있잖아요. 거기서 항상 들어간 것보다 안 들어간 말,
1: 아.
3: 참석한 분들보다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1: 예.
3: 거기에 좀 의미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1: 누가 없었습니까?
3: 부산 지역 의원들 9명이 안 갔어요.
1: 박민식 후보
3: 개소식에.
1: 개소식에.
3: 왜 안 갔을까?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안 갔어요.
1: 어허.
3: 왜 안 갔을까?
1: 어허.
3: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부산 쪽에 반 정도 의원들은 단일화. 그리고 한쪽 편에 박민식 후보에게 힘 실어주는 거 그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향후에 지지율이 좀 격차가 나게 되면
1: 예.
3: 단일화 압박이 부산 지역 의원들을 통해서 세질 것 같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합쳐야 된다.
1: 그렇죠.
3: 막 박민식 으쌰으쌰 이거보다는 합쳐야 된다. 우리 힘을 합치자. 여기에 좀 방점이 있었어요.
1: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박형준 시장이
3: 갔긴
1: 했는데 가기서 이제 단일화 필요하다 이 발언을 했거든요.
3: 아, 다른 분들처럼 막 네. 한동훈 막 비유해가지고 공격하고 이런 거 안 하고
1: 네.
3: 힘을 합쳐야 된다 우리가 분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했거든요.
1: 예.
3: 그 메시지가 결국엔 뭐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김문수 후보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좀 박민식 후보가 아픈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예.
3: 어쨌든 대선 후보였고 상당히 여러 군데서 명예선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했잖아요.
1: 그렇죠.
3: 박민식 후보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안 들어줬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도 한번 좀 우리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4: 주말에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얘기가 양 캠프에서 저 사람

0: 하면 결국 못 버티고 우리 쪽으로 단일화 할 것이다. 이게 양 캠프에서 계속 나왔어요. 교차해서.
1: 네, 네.
0: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 쪽 캠프에서는 한동훈이 새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새가 없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은 지금이 최정상이다.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다.
1: 예.
0: 뭐 본인은 친한계 의원들을 생각해서 안 오게 한 것처럼 주장하나 실제로는 새가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쪽으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을 감지한 그들이 몸을 좀 빼고 싶어 했다.
1: 아하.
0: 그리고 우리 쪽으로 단일화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쭉 돌았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캠프 쪽에서는 박민식 후보 쪽으로 지도부 총동원해서 왔으나 결과론 쪽으로는 그 지역 주민들 누가 와가지고 그렇게 잘 박수 쳐주고 응원하더냐. 우리 쪽을 봐라. 우리는 그때 동전 만 명도 넘게 사람들이 개소식 하는 것도 구경하고 막 그러지 않았냐. 이제 이러면서.
1: 아, 유튜브.
0: 예, 네, 결국에는 다 우리 쪽으로 이제 온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든 아니면은 박민식 후보든 한쪽으로 단일화를 하려는 압박이 엄청나게 세질 것이다. 아,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수렴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1: 예.
0: 아, 그런데 지금이야 이제 박민식 후보가 그렇긴 하지만
1: 예?
0: 이벤트성에서는 또 한동훈 후보가 조금 재밌게 막 할머니 찰밥 할머니까지 등장시키면서 하잖아요.
1: 예, 예.
0: 근데 저는 그게 어떤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그 본인의 그런 능력이나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 이런 거하고 좀 연결이 과연 될까 이런 생각 조금 했고 또 뭐 무대에서 카메라 찍던 분이 좀 넘어지는 불상사도 있었고
1: 예.
0: 아,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한동훈 후보 쪽에서 조금 불안한 요소가 좀 생겨나는 거 아닌가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김보갑 할머니인가요?
1: 예.
0: 그분 구포시장에 계시는 분이긴 한데. 김해 주민이라고 또 얘기가 나와서 실제 북갑 주민은 아니신 걸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1: 자세히 또 취재하셨네.
2: 아, 영상에 나왔는데 영상에서 네. 질문이 어디서 네. 오셨어요? 라고 했는데 김해라고 답을 해가지고 여러분 김해 주민이신데 여기서 장사를 하시는 건가? 뭐 약간 이제 사실 그것만 놓고 주민 아니다 단정 짓기가 어렵지만
0: 그렇죠. 단정 짓을 수 없죠.
2: 커뮤니티에서 논란인 건 맞죠. 네.
1: 고향이 김해시고 이제 사는 건 북갑일 수도 있고.
2: 그럴 수도 있죠. 네.
1: 예. 자 이제 노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카메라맨이 넘어져서 이게 무대 영상이 많이 돌았잖아요. 막 뚝 떨어지는 모습. 그게 왜 논란인 거죠?
2: 예, 그러니까 그 한동훈 후보가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1: 아, 예.
2: 그 무대 위에서 촬영을 하던 이제 영상 기자가 뒤로 이제 걸어가다가 무대 단차에 있는 것을 놓치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 예.
2: 그 넘어지고 나서 사실은 주변에 다른 스태프들이 이제 보조를 하면서 이렇게 다시 상황 수습했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1: 예.
2: 한동훈 후보의 모습이 예. 그 마이크 앞에 단상에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아 저게 옆에서 사람이 넘어졌는데도 저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인간미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논란이 발생을 하자
1: 예.
2: 캠프에서 두 번에 걸쳐 갖고 해명을 했습니다.
1: 예, 어떻게 얘기했어요?
2: 예, 일단 이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아, 예.
2: 영상에서도 그게 확인 가능하다라고
1: 예,
2: 하고 있고요.
1: 예.
2: 상황 발생 직후 사회자에게 상황을 확인을 했고 현장에서 괜찮다는 답변을 받은 후에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예, 장 소장님 이 논란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충분히 뭐 다른 쪽에서는 상대 후보 쪽에서는 문제 제기할 만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1: 예.
3: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뭐 악의적으로 또 얘기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그 한동훈 대표의 뭐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인간적으로 가가지고 아 넘어졌으니까 일으켜 세우고 했었으면 훨씬 더 좋은 장면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걸 가지고 몇몇 뭐 패널들이 방송 중에 이런 얘기하면 막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예. 한동훈 대표에게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1: 예, 예.
3: 그걸 가지고 막 패널들끼리 법적 조치하겠다.
1: 오늘 그 명당에서 좀 굉장히 그 진행하기 힘드셨죠?
3: 아, 아니 뭐 이렇게 그냥 그런 거
1: 말려봤잖아.
3: 네.
1: 제가 여기가 맛집이잖아.
3: 박재용 앵커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말려봤자 안 되고 그냥 예. 뭐 떠들어봐라.
1: 예.
3: 이렇게 저는 그냥 냅뒀었는데
1: 예.
3: 하여튼 그게 좀 유감이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패널들끼리
1: 예.
3: 얘기하시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논쟁하는 건 괜찮은데 갑자기
1: 예.
3: 당신 말이야 법적 조치할 거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 어.
3: 난 한동훈 대표에 호감이 있지만 와 이러는 거는
1: 예.
3: 좀 정례미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안 된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서로 방어하고 서로 공격할 만한 일이다.
1: 초반에 이제 기세 싸움이 크다 보니까 이제 각 진영에 있는 분들도 이게 또

0: 지면 안 된다, 밀리면 안 된다 생각이 강하신 것 같아요.
1: 근데 저는 그래도 그 사고는 네.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일부러 만든 사고도 아니고 실제 그렇죠. 뭐 본인이 정말 그 상황을 알고 위험하다고 느끼고 그랬으면은 뭐 그렇게까지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오히려 오해라고 생각하고
0: 그렇죠.
1: 한동훈 네. 대표가 잘 몰랐을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아마 말을 하다 보니까 잘 몰랐을 것 같아서
0: 예, 예.
1: 그거보다는 지금 더 중요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0: 마이크를 잡았다?
1: 네. 어. 이게 아직 공직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상황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직선거법 91조에 나오는 건데 91조 1항인가에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그냥 기자회견 형식으로 한 거지 이거는 선거와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0: 예. 예.
1: 실제 이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는 누가 보더라도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보수 재건과 이재명 정권 견제를 강조하며 국회에 들어가서 이재명 정부 폭주와 장두영 당권파의 퇴행을 북구 주민들과 함께 막아내겠다. 6월 3일에 제가 승리하면 뭐 제가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좀 했거든요.
0: 예.
1: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선거운동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걸 걱정해야지 지금 뭐 사람들이 설마 정말 한동훈 대표가 뭐 그런 거를 신경 안 쓰고 했겠다 이렇게
0: 그러니까 그 영상의 모습은 그러니까 이제 막 마이크를 들고 네, 지지를 명확하게 거예요. 호소하는 건 아니고 사회를 보는 그런 모양이었잖아요 사실은.
2: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 를 잡는 것 자체는 가능한데
0: 그렇죠.
2: 근데 이제 기자회견이고 네. 기자회견은 네. 낭독이니까요. 네. 보면은 현장에도 이제 부산 북구 선관위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0: 예.
2: 다만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선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자회견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선거 운동에 해당할 만한 말을 마이크를 잡고
1: 거죠.
2: 했느냐 이게 좀 문제인 건데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기자회견을 회견문 낭독한 거고 실제 이후에 이제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는 마이크 없이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는
0: 예.
2: 입장입니다만
0: 예.
2: 선관위에 지금 신고가 들어갔고 또 시민단체가 내일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0: 어렵네요.
2: 선관위가 또 살펴볼 것으로 보이고 개소식도 마찬가지인 건데 오늘
0: 예.
2: 그 개소식 그 영상 나온 거에서 후보들이 다
0: 예.
2: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애둘러서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0: 예.
2: 다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0: 근데 너무 이게 사실은 선거법 자체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3: 하지 말라는 거 위주로 돼 있어요.
0: 하지 말라는 네. 거에 돼 있으니까.
3: 근데 그러면 이건 하지 말라는데 안 돼 있으니까 이건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 네.
3: 선관위 직원들마다 또 말이 다를 수가 있어요.
0: 네,
3: 그러니까
0: 네.
3: 이 당시에는 김종혁 최고위원이 네. 거기에 참석한
0: 네. 네.
3: 선관위 직원한테 물어보고 문제 없다고 해가지고 진행했다라는 것과 한동훈 대표가 사회를 보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0: 예.
3: 그것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0: 예. 예. 아무튼 뭐 향후에 또 고발이 된다고 하니까 또 어떤 선관위 추가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근데 두 분 이제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 오늘도 이제 설전을 이어갔는데 어떤 말이 오갔습니까?
2: 네, 일단은 박민식 후보는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왔고 한동훈 후보는 SBS 라디오 김태현 정치쇼에 전화로 출연을 했는데요.
0: 예.
2: 서로 날선 비판이 있었습니다.
0: 예.
2: 한동훈 후보는 장동혁 당권파들이 쭉 같이 와서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다라면서 이 개소식으로 분명해졌다. 박민식을 찍는 것은 장동혁을 찍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0: 예.
2: 그래서 박민식 후보는 장동혁의 대리인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반면에 박민식 후보는 한 후보의 정영근 후원회장이 개소식에 오지 않은 점을 언급을 하면서 젊은 소장 개혁파들이 1순위로 보수에서 퇴출해야 될 뿐이라고 정영근 후원회장을 지목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0: 예.
2: 그러면서 저보고 정영근 후원회장 하라고 하면 제가 지향하는 대한민국 보수 가치와 이분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할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0: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정영근 회장 그 후원회장 한 걸
2: 네.
0: 굉장히 또 공격을 했던 거네요.
2: 맞습니다.
0: 예, 또 같은 당 같은 당 아니군요. 예, 알겠습니다.
2: 네.
0: 같은 진영인데 네. 이게 또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다뤄졌고.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제 공개적으로 단일화해야 된다. 일단 박민식 후보 개소식 같지만 단일화해야 된다. 선자구도
2: 네.
0: 너무 나이브하다라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이게 오후에 개소식이 있었고 오전에 선대위 회의에서 반드시 부산 북갑의 분열을 끝내고 통합을 해야 된다 강조를 했고요.
0: 예.
2: 이 자리에는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10여 명 이상 참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0: 예.
2: 후보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부산 전체 승리를 위해서 단일화가 필요하다. 3파전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 아래에서 안타전을 벌이는 것은 보수 유권자들을 분열시킬 것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0: 예. 자, 일단 박민식 후보의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 정영근 후원회장 문제를 또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연구 후보, 그러니까 전 의원은 또 박민식 후보랑 옛날에 경쟁했던 사이여서 또 박민식 의원은 강하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3: 무리한 비판 같아요.
0: 네, 무리하다?
3: 뭐 이분이 최근까지 뭐 정치적인 활동을 한 분은 아니고 박근혜 정권 시절에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 끝으로 공직 생활을 끝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이렇게까지 뭐 비판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박민식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네. 윤석열 그 관저 앞에 가가지고 윤석열 지키자고 한 사람들이 거기 지금 지도부 아니면은 또 중진원들 거기 많이 참석하지 않았냐. 그럼 당신 아직도 윤핵인 세력이냐.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원하는 거냐. 이렇게 공격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치기 당하기 쉬우니까. 박민식 후보도 뭐 굳이 뭐 이걸 가지고 뭐 문제 삼을 것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아 근데 그건 너무 안일한 해석 아닌가요? 정영, 예. 네. 오늘 제가 장성철 소장한테 원래 많은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네. 그 정영근 후원회장 관련된 내용은 네. 그 고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고 지금 현재 고소도 그때 당시에도 이제 많이 이루어졌었고 예, 실제 예, 피해자들이 예. 이제 많이 있었던 것이고. 게다가 그동안에 정영근 후원회장이 보여줬던 정치적 노선하고 이 한동훈 후보가 보여줬던 노선은 많이 다르고요. 또 박민식 후보도 물론 보수이긴 하지만 또 많이 달라요. 저는 이걸 그렇게 그냥 너무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않냐. 옛날 사람이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 생각이 좀 솔직히 들고.
3: 법적 조치할 겁니다. 저의 명예를 훼손해가지고. 노영희 변호사님.
1: 하세요. 근데 해도 되는데.
0: 무슨 명예를 훼손한 거야.
3: 제가 기분 나빠요. 제가 뭘 부적적인 얘기를 했다고 그러세요.
1: 어쨌든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 피해자들이나 이분이 사회에서 사실은 그 왜 비난받는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지금 한동훈 후보가 아우 내가 선거하는 거지 정영근 후원회장이 선거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3: 저도 처음에는 왜 그냥 이런 분을 네. 후원회장 했을까. 네. 저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냥 방송에서 얘기했고 네. 근데 네. 뭐 그렇게 표에 뭐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까?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에서 생각하는 거랑 북감에서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와. 근데 개소식은 안 왔잖아요.
3: 건강상 문제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또 계속 논란이 되니까 여기 비치면은 또 노영희 변호사님이 방송 나와서 거기 말이야 참석해가지고 막 저런 사람을 할까봐. 예. 뭐 일부러라도 뭐 초청을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사실은 정영근 원회장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후회하는 것으로 제가 조금 얘기를 들었고
3: 저도 뭐 특별히 그쵸? 뭐 왜 했을까 네. 네. 생각이 들어요.
1: 그리고 이분 그래서 이제 후원회장 물타기라고
3: 물타기?
1: 여러 명의 후원회장을 이렇게 모시면서
0: 공동 후원회장
1: 네. 오히려 이 분위기를 조금 그 이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매우 잘못했다. 특히 한동훈 후보는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본인이 네. 그렇게 윤석열 씨 뭐 얘기도 했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자기는 옳지 않다고 주장해왔던 사람인데
0: 예.
1: 이거는 매우 미스다 저는 생각해요.
3: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에서 비판하는 거랑 또 현지에서 표를 뭐 얻는 거랑은 조금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그러니까 판단을
1: 표면 되면 표면 되면 괜찮다는 뜻인가요?
4: 전 캠프 관계자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0: 자, 과거식 기자가 중간에서. 네.
2: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은 정영근 후원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 당연히 좀 이슈에서 좀 이탈하고 싶은 뉘앙스는 맞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이제
0: 네.
2: 현장에도 없었고 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영근의 지옷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행자도 안 물어봤고 후보자도 굳이 그걸 얘기하지 않았던 거죠.
3: 네. 물어봐야지 그걸 왜 안 물어봐요.
1: 그러니까. 너무 일부러 짜고 치는 거예요.
2: 아무튼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에 대해서.
0: 어느 방송인지도 얘기 안 하셨군요.
1: 언제 아는데 내가 말할 수가 없네.
2: 아무튼 네. 네. 그런 것들 보게 되면은 확실히 좀 리스크가 되는 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영근 후원회장이 이제 이슈가 하나가 아니라
0: 예.
2: 뭐 묵주 사건도 있고 예. 그다음에 직후에 탄핵과 계엄에 대해 말한 것도 사실은 그 한동훈 후보 해명과 다르났잖아요.
0: 맞아요.
2: 예, 그것도 사실은 좀 뉘앙스가 안 맞는 게 있고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도 한동훈 후보는 포기를 많이 얘기했었는데 정영근 후원회장 사실 악용한 걸로 또 양민이
1: 높죠.
2: 또 예.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근데 또 여기서 만약에 후원회장에서 철회해버리면은 이게 또 이슈가 또 결국 어쩌고저쩌고 되는 거다 보니까 약간 좀 전면에서 이슈 전면에서 빼는 식으로 조금 전략을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북구청장을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는 거라고 한다면은
0: 예.
2: 소위 말하는 중앙에서의 판단도 좀 되새겨 들으시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3: 맞는 말씀이에요. 네. 맞아요.
0: 예, 장 소장님이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이제 하정 후보 쪽이 조용한데 하정 후보는 이제 개소식에 중앙당에서 막 오는 기보다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만 딱 보였단 말이죠. 이것도 전략적인 판단이 좀 작용한 것일까? 어떻게 보시는지 장 소장님부터.
3: 또 오빠 논란이

0: 없을 거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 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 자체를 미리에 좀 언급 안 되게 화제가 안 되게 계속 만들어 보고 싶었다라는 것 같고
1: 예.
0: 그 지역의 절대 강자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잖아요. 뭐 중앙에서 10명의 뭐 의원들
1: 북갑에
0: 예. 뭐 20명의 뭐 의원들 지도부들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1: 예.
0: 북갑에서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영향력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투샷 잡히는 것이 득표에 있어서 상당히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갈까? 뭐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니 내려오지 마세요라고 하지 않았을까
1: 아,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추측한다. 예. 예, 사실은 뭐 송영길 전 대표도 전재수 후보가 함께 그냥 두 분이 있게 만들어라 조언도 그렇게 사실 하게 했는데 노 변호사님도
2: 우리도 다 그렇게 말했죠. 정청래 대표님 가지 마시라. 원래 가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0: 그러니까 대구 갔잖아요.
2: 근데 뭐, 결국에는 이제 안 가시는 걸로 해서 참 다행이었다 생각이 들었고요.
1: 예.
2: 그다음에 전재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하정우 후보가 이렇게 이제 흡수를 해줘야 되는 건데
1: 네.
2: 이제 그렇게 하기에 지금 이 관계 설정 같은 게 조금 짧아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바통 이어받기를 이제 통해 가지고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잖아요.
1: 예.
2: 그래도 아직까지는 두 후보가 막 밀착해 가지고 막 이렇게 시너지를 팍팍 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아마 전략적으로라도
1: 예.
2: 이 둘의 샷을 많이 좀 잡아가지고 내가 결국은 이 부산 사나이다. 내가
1: 예.
2: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잘할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1: 예.
2: 근데 이제 하정 후보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순수하고 좀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좀 어설픈 면도 분명히 있는데
1: 예.
2: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쪽 지역 분들한테 좀 소구하려면
1: 예.
2: 전재수 후보가 계속해서 같이 조금 다니면서 뭔가 좀 해주는 게 필요한 부분도
1: 생각보다 있거든요. 많이 안 나가 같이 안 나가 그러니까 전재수
2: 그러니까.
1: 후보도 시간이 없으니까 예. 부산
2: 같이 못 하는 거예요.
1: 부산 전체를 돌아야 되니까
2: 예.
1: 전재수 후보도 좀 시간이 없기도 한 것 같긴 한데
3: 그러니까 사실. 사실은 전재수 후보가 부산 북갑이라는 밭 자체가 좋아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아니라 개인기로 돌파해가지고 뚫어낸 사람이다 보니까
1: 네.
3: 하정 후보 입장에서는 전재수 전 그 의원이 그거를 그대로 물려받아야 되는데
1: 그렇죠.
3: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유착관계가 좀 강화돼야 되는 게
1: 유착관계.
3: 필요하다.
1: 예.
3: 애착이 좀 생겨야 되는 거죠. 애착관계가.
2: 유착은
3: 애착이 생겨야 된다. 두 사람이 애착이
1: 예.
3: 생겨서 잘 점수가 돼야
1: 되는데.
2: 부정적인 의미가.
3: 네. 그게 쉽지는
1: 스킨십.
3: 않다.
1: 스킨십 강화.
3: 관계 설정이 쉽지는 않다라고
0: 봅니다. 그때 투샷 잡히는 게 네. 하정 후보 득표력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뭐 보수 쪽 인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1: 예.
0: 아까도 화면 이렇게 봤더니
1: 예.
0: 전재수
2: 좀 어색하죠 아직은.
0: 네, 전재수 후보는 예. 너무 편하잖아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냥 준비하지 않고 이게 참석자들하고 눈 마주치면서 자연스럽게 연설하고 유세했단 말이에요.
1: 예.
0: 근데 하정 후보는 이거 보면서 국회는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비교. 그래서 그것이 또 과연 좋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 예.
2: 그래도 해야죠. 아, 그럼요. 계속해서 같이
1: 해야죠.
2: 같이 보여줘야죠.
1: 예. 예. 네. 예. 아무튼 정치는 정말 어려운 것이다.
0: 어려워요.
1: 어려운 것이다.
0: 또 저희는 맨날 꼬투리 잡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1: 네, 어려워요. 이제 실전은 이제 링에 올라가서 이제 많은 후보들이 실전을 치르고 있다라는 점. 자, 박지웅의 한파수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5: 알쏘! 좋다!
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쏘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5: 얼쏘 신난다!
6: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중앙선관위가 또 이렇게 캠페인 광고까지 해줬네요.
0: 오.
1: 예, 중요한 방송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0: 왜 몰려 안 해주죠?

0: 자, 안 중요한 방송이군요.
1: 아, 중요해요. 나 중요해요. 자, 대구로 가겠습니다. 자, 장동혁 당대표가 부산에서 개소식을 마친 후에 대구로 갔는데, 자, 화면을 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2: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제대로 싸우는 사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진숙을 국회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국정조사하면 누가 최고의 스타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3: 어머, 꽃밭입니다, 그죠? 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위풍당당 이진수 만세! 만세! 만세! 박수 부탁드립니다.
1: 예, 자, 대구에서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나경원 의원과 이진수 후보와의 투샷, 허그 장면도 있었고, 이제 위풍당당 이진수 만세 만세. 물론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도 현장에 있었고, 이철우 대구 경북지사 후보도 계셨는데, 아, 주인공은 이진수 후보가 인 것 같습니다.
4: 네, 그렇습니다.
1: 예, 그래요. 자, 장동혁 당대표 역시 또 시그니처 연설도 했는데, 어떤 메시지가 또 주를 이뤘습니까?
4: 네, 일단 싸워야 될 때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어떤 탄압과 겁박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고 싸워온 사람이라고 평가했는데요.
1: 예.
4: 달성에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라면서 이진숙 한 명 몰아내겠다고 방통이라 없애버리지 않았느냐, 또 죄 없는 이진숙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1: 예.
4: 결국 이재명 정권이 방통이라 없애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자체를 없애겠다고 지금 날뛰고 있기 때문에
1: 예.
4: 올해 국정감사의 최고의 스타를 이미 약해놓은 이진숙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1: 예, 거의 사실상 당선을 가정하고 말씀하시는군요, 그죠?
4: 지역구 특성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1: 지역구 특성도 있고, 국정감사 10월에 있을 것이다, 예, 스타일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동안 장동혁 당대표를 이제 모시려고 하는 지역구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했었습니다. 이제 영남권 중심으로 많이 지금 화면도 잡히고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4: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달만 하더라도 지금 대구시장까지 만약 수성에 실패하게 되면 정말 보수의 아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1: 예.
4: 공천 내용이 일단 일단락이 되고 영남권을 중심으로 지지층이 이제 결집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이른바 대구 경북에 이어 부울경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좀 보폭 행보가 좀 넓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1: 예.
4: 개소식을 중심으로 여러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대구에서 국민의힘 당원 1,325명 탈당했다. 그리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라는 내용도 있네요.
4: 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부겸 후보의 선거 사무소였는데요.
1: 예.
4: 1325명의 이 달성군 의회 전직 의장과 전직 대구시 의원 등 국민의힘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을 모두 합친 숫자였습니다.
1: 예.
4: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보수의 양심으로 대구를 다시 일으키겠다라면서 이제 김부겸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고요.
1: 예.
4: 지난 30년 동안 대구가 무엇을 얻었느냐. 대구를 말하면서 대구를 방치한 정치, 공천만 있으면 당선되는 오만한 정치, 보수의 이름으로 보수를 배신한 정치에 더 이상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예, 자 일단 이진수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후보 결국 보궐선거 후보가 됐는데 현장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장 소장님부터 말씀해주시죠.
5: 저 지역에서는 저럴만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1: 예.
5: 다른 쪽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1: 다른 지역?
5: 저 장면을 보는데 왜 오세훈 시장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니까.
1: 아른거려요.
5: 저거 보면은 정말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1: 아 수도권 후보들은?
5: 그렇죠.
1: 업장이
5: 생각해
1: 부러진다.
5: 보세요. 지금 수도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1: 예.
5: 저기에 쭉 서 있는 분들이. 그러면은 그래, 아이 그래 뭐죠 장동혁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오세훈 시장 보고 찍어줘야지라고 했던 분들도 저런 화면이 계속 한판 승부 같은 권위 있는 중요한 방송에서 계속 보여주면은
1: 예.
5: 상기하자 장동혁 될 거 아니겠습니까?
1: 아.
5: 그러면 아 맞아 저긴 장동혁이 당대표였던 당이지
1: 예.
5: 서울에서 안 보이긴 하지만 화면에서 계속 보이는구나. 야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박형준 부산시장이라든지.
1: 예.
5: 아니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1: 예.
5: 이런 분들은
1: 예.
5: 환장할 것 같아요.
1: 복장이 터진다.
5: 되게 힘들 것 같아요.
1: 힘들 것이다.
5: 예.
1: 근데
5: 자기들은 좋죠. 이진수 위원장은 좋죠. 어 이렇게 와서 힘 실어주니까
1: 예.
5: 그냥 나는 이 지역에서 당연히 공천받을 사람 그렇게 기세 싸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긴가민가 했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5: 추경호 대표도 그렇게 흔쾌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저렇게 와서 힘 실어주니까 좋긴 좋은데 다른 박빙 지역이 후보들이 상당히 힘들어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매일 기도할 것 같아요. 제발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 미국 갔다 왔을 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SNS상에서 그냥 선거운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1: 장재호 대표 열심히 잘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0: 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 쪽 분들이 저렇게 칭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2: 장재호 대표가 진짜 얼굴 밝아 보였어요.
1: 너무 행복해요.
2: 너무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굉장히 이준석 후보를 포옹해주면서 굉장히 밝은 모습. 왜 그랬을까요?
3: 일단 최근에 분위기가 약간 네. 반전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오고 있다. 장동원 대표의 분위기 자체가. 왜냐하면 보수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남권을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는 흐름이 좀 보이니까 그래도 좀 개소식을 중심으로 갈만한 현장이 생겼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요.
2: 예.
3: 다만 근데 이제 중간중간 계속 이제 그 누수되는 게 없지는 않거든요.
2: 누수.
3: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늘 이제 부산일보가 단독으로 썼던 기사가 예. 장동원 대표가 부산 지역 반발 때문에 현장 최고위를 연기했다. 그래서 PK에 있는 국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선거 도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한 시간쯤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예. 당에서는 바로 이제 오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0: 기라고 하겠습니까? 맞아요. 오지 말라 그랬어요.
3: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렇죠. 부산에 그런 기류가 나오는 기류가 거잖아요.
2: 네.
3: 그걸 보게 되면은 지금 장 대표가 저렇게 나서는 거에 대해서 당에서는 좀 마뜩치않은 분위기가 있고 오세훈 시장도 오늘 사실은 토론회에서 장도혁 대표에서 부르실 거냐 요새라고 했더니 지금 상황이면 굳이 약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2: 관훈 토론회에서
3: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1: 근데 아까 저 장면 아까 그 영상에서 예. 사실은 되게 표정이 안 밝고 예.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이 추경호 후보였어요.
2: 대구시장 후보.
1: 네.
2: 국민의 추경... 왜 안 밝으셨어요?
1: 모르죠 저는. 왜
2: 그 안 잠깐 그 한 10초 정도 기분이 그냥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1: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돌아가는 양상이 과연 우리 당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2: 예? 예?
1: 제가 봤을 때 저런 장면은 결국 우리를 자극한다.
2: 누구를? 민주당을? 보수?
1: 민주당 플러스 뭐 다 자극한다.
2: 다 내가 자극한다.
1: 예, 네, 아까 말하는 것처럼 서울에 있는 일반 유권자들이나 예. 혹은 다른 지역인 유권자, 그러니까 대구에 계신 분들보다는 바깥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 와 이게 정말 또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또 저들이 저렇게까지 지금 정말 잘했다고 이제 이를 갈고 있구나. 또 다시 돌아와서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불안감을 좀 야기시키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2: 예.
1: 근데 오히려 저게 참 자극이 되고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좀 이렇게 바닥을 찍고 다시 좀 반전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사실은 그냥 너무 아니라고 회의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는데 예. 저런 장면을 보니까 갑자기 막 정신이 번쩍 들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2: 막 국정감사 스타가 될 거라고
1: 국정조사 그러니까 딱 느껴지잖아요. 예.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국정조사에서 저분이 어떻게 활동할지가 딱 드러나고 눈에 막 밟히는 거예요.
0: 빵 먹겠죠.
1: 엄청나겠죠.
2: 빵 먹겠죠.
0: 회의실에서 빵 먹고 하겠죠.
1: 아니 근데 두려워해요. 장성철 소장 마저도 자기 방송에 이진숙 씨를 불러가지고 인터뷰한 다음에 예. 난 저분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높아졌다 이랬거든요.
2: 예.
1: 그 형 나시죠?
0: 대기실에서 얘기한 거예요.
1: 아니야 여기서 말했어요.
2: 달성빵 축제. 예.
0: 빵빵 페스티벌.
2: 빵빵 페스티벌. 빵빵 터뜨리겠다 이렇게 이진숙 후보 얘기했는데.
0: 그러니까 하여튼 서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예. 대단히 힘들 것 같아요. 저 장면을 보고 걱정되네요.
2: 그리고 장동혁 대표 오늘 울산에 갔어요. 울산에 가가지고 장동혁 당 대표가 그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를 겨냥해서 배신자. 설지 못하게 해야 된다. 굉장히 또 강력한 말씀을 했죠, 화구신 기자.
3: 네, 그러니까 사실 울산 같은 분위기가 자체가 지금 실제 여론조사 지표 추이하고 좀 다르게 실제로는 이제 국민의힘 좋고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울산에서 만약 진보당과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은
2: 그렇죠.
3: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보니까
2: 예.
3: 약간 장 대표 측에서도 조금 더 공을 들여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 사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반대로 약간 민주당 지도부 측에서는 울산에 아직까지 조금 우선순위가 뒤가
2: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울산은 별로 안 가는 것 같은데요?
1: 아, 진짜 이거 잘못된 거예요.
2: 그죠?
1: 예, 민주당의 저는 지도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2: 솔직히 말해주세요.
1: 처음에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2: 네.
1: 그리고 김상욱 후보가 물론 국민의힘 의원이었다가 이제 중간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그 예. 오는 서사가 있었었기 때문에
2: 예, 예.
1: 그 분위기 사실은 괜찮았다고 생각했었어요.
2: 예.
1: 그랬는데 진보당이
2: 예, 예.
1: 이 당과 당 간의 약속 같은 거를 민주당이 안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쾌하게 생각을 했고
2: 예.
1: 또 이게 평택까지 올라오면서 전체적인 이 선거 구도에 매우 영향을 미치고 있고
2: 예.
1: 지금 김상우 의원을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0: 솔직히 지금 너무 힘들다. 당의 지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은 그냥 백팩 메고 그냥 혼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게다가 양쪽에서 세 군데서 다 욕을 먹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배신자라고 그러고 막 혼을 내고 있고 민주당은 너가 뭔데 여기서 그동안에 우리 당 사람들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이 밭에서 네가 국민의힘으로 이름으로 당선됐다가 이제 옷만 바꿔 입고 또 우리 당의 후보가 됐어? 이러면서 좀 섭섭해하고 있고 진보당은 진보당대로 도대체가 약속을 안 지키는 민주당 이러면서 화를 많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히 사면초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 그러니까 김두관 전 의원이 이제 후원회장인가요? 뭐 하면서 이제
0: 송영길 대표도 그랬죠.
1: 네, 같이 옆에서 이제 같이 다니고 있긴 하던데 백의종군 하면서 외로워 보이는 건 사실이죠.
2: 그러니까 이제 당 지도부가 전폭적으로 좀 지원하는 그림이 안 나온 것도 있고 특히나 이제 김상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소통관에서도 기자회견하면서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빨리 좀 중앙당에 정리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사실 명확하게 선을 안 긋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안 나왔다라는 거는 당대당 단일화를 당에서 이제 주도하기보다는 후보 알아서 단일화를 해라 이런 이야기인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진보당은 평택과 얽혀있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2: 후보 간의 단일화도 쉽게 좀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 예.
2: 그러면은 김상욱 후보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우리 변호사께서 잘 노영희 변호사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으로부터 비난받고 민주당 조직하고도 잘 안 붙어 있는 상황이고 진보당에서 비판받고 하니까 사실 이거는 당력과 당세로 뭔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은 개인기로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좀 딜레마가 나오는 거죠.
1: 김상욱 의원도 당을 위해서 현직 의원 버리고 울산시장 나가겠다고 결단한 거잖아요. 그럼 당 지도부가 뭔가 서포트가 필요한 건 맞는데
3: 그러니까요. 그쪽 진영의 내부 분란 민주당 쪽에 계신다던 분들은 섭섭하겠죠.
1: 예.
3: 갑자기 그냥 자기네들 자리를 차지해버리니까 그런 것들은 김상욱 의원이 해결 못해요. 중앙당에서 개입을 해서 사무총장이나 아니면 다른 좀 최고위원이 내려가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게 조금 이상해요. 다른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1: 뭐예요?
3: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받는 평가 그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뭐 무슨 좋다. 평가를 받고 있어요?
3: 우리 사람이 뭐 아니다.
0: 그러니까
3: 뭐.
0: 이게 항상 고질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3: 우리 사람이 아니다.
0: 그러면 큰 문제.
1: 탈당해서 왔는데 좀 식구로 잘 받아줘요.
0: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하면
1: 아니에요?
0: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올 수도 없는 거죠.
1: 김영남 전 의원도 약간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3: 근데 거기는
0: 근데 김영남 의원이 이제 살려줬죠 또.
3: 그거는 또 조국이라는 또 이제 공공의 적. 그 민주당에서의 아니 민주당 내에서
0: 무슨
3: 아니, 민주당 내에서의
0: 아이고
3: 민주당 내에서의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편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자 자연스럽게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면 민주당이 이제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정청래 당대표가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이군요.
2: 네, 선대위가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선대위 출범식에서 정청래 대표가 목표는 높게 잡고 태도와 자세는 낮게 함으로써 낮고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했고요. 선대위의 이름은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대위로 정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내란의 상처를 딛고 미래를 나아가느냐 아니면 발목 잡혀 과거로 퇴행하느냐 길목에 서 있다라면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이 곳곳에 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 예, 자, 또 다른 격전지 평택을 핫플레이스 이제 조국 혁신당 후보 김용남 민주당 후보 계속 지금 뭐랄까요? 두 분이 이제 날선 공방, 신경전, 기세 싸움은 계속되고 있네요.
2: 네, 조국 후보가 오늘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단에서
1: 아유, 드디어 했어요. 계속 썸네일 왜 안 하냐? 계속했는데 드디어
3: 제가 막 욕했거든요.
1: 야 무서운 분이야.
3: 그랬더니 연락 왔더라고요 지난주에.
0: 뭐라고?
3: 계속 방송에서 저희를 언급하셔가지고
0: 드디어
3: 다음 주 나갈게요.
1: 방송 천재야. 자 계속 전해주세요.
2: 네, 그래서 나와서 조국 대표는 세월호 문제와 이태원 참사 관련해 김용남 의원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있을 때 한 발언은 정당 또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발언이다라면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1: 예?
2: 민주당에서는 사실 불쾌했다는 반응이 좀 나왔었습니다. 박재 대변인이 민주당 후보가 아님에도 가장 민주당스러운 후보를 자처하고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를 외치지만 정작 민주당 후보를 향해 네거티브 공세를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었습니다.
1: 예. 자 오늘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후보는 SNS에 사과문을 올렸던데 네, 사진도 맞습니다. 올려주시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 일단 그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 세금 낭비라고

0: 미안한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1: 예, 예.
0: 유가족 분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라며 당시 제 발언이 사랑하는 자식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지 헤아리지 못했다라면서 세상 무엇으로도 온전히 위로할 수 없는 아픔 앞에 제 표현은 너무나 미숙했다라고 했고요.
1: 예.
0: 또 본인이 윤석열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력은 과오였다라고 쓰면서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자, 김용남 후보의 사과문 SNS 또 캡처한 사진까지 보내드렸는데, 자 일단 김용남 후보 측에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럼 어떤 양상이 있을 것이냐, 노 변호사님 어떻게 느끼시는지.
2: 아니, 사과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고,
1: 예.
2: 그리고 좀 늦었긴 했, 솔직히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1: 타이밍이?
2: 그래도 예, 그래도 사과를 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요.
1: 예.
2: 아, 이제 그렇다면은 제대로 본인이 어떤 뭐 옷망 바꿔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본인의 진정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 지지자들에게 알리고 이제 좀 제대로 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예.
2: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은 사실 김용남 후보가 와서 이렇게 단일화를 못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은 아마 생각하지 못했었을 것이지만
1: 예.
2: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민주당 쪽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하면 결국 어부지리로 유희동 의원이나 이런 분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고 과연 그것이 본인이 원하는 것일까 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1: 예?
2: 이제 네거티브는 그만하시고 둘 양쪽 다 현실적으로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우리 이 지역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좀 더 생각해서 좀 정책으로 승부하고 진정성으로 승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사실은 선거라는 게 내가 이겨야 되고 상대를 쓰러뜨려야 되는 네거티브 전쟁인데 네거티브 하지 마라 이것도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3: 검증이잖아요. 해야죠.
1: 검증.
3: 그리고
1: 네.
3: 선거는 진정성과 정책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승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1: 투표
3: 한 표가 더 얻으면 이기는 건데
1: 세 표 차로 이기겠습니다. 저 조국
3: 그러니까요.
1: 세 표 차로 이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약간 비슷해서
2: 성대모사 너무 잘해.
3: 그래서 조국 대표가 계속적으로 김영남 의원의 과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영남 의원 사과 잘하셨거든요.
1: 그렇죠.
3: 그런데 이게 또 양날의 칼이에요.
1: 아.
3: 다른 또 사안 가지고 들이댔을 때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사과해야 된다고 하면
1: 다 사과해야 된다. 사과 사과 사과.
3: 계속 해명하고 사과하는 그런
1: 사과
3: 캠페인이거든요. 수동적인 캠페인이 될 수밖에
1: 어떻게
3: 없어서.
1: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3: 본인도 공격해야죠.
1: 아 조국 후보를
3: 공격해야지.
2: 부추기는
3: 싸워야 돼요.
2: 싸우라고 부추기는
1: 안 돼요. 유희동 선거 캠프야. 이거 큰 그림이지.
3: 아니요. 밀리면 안 돼요. 서로 지금 이 캠프가.
2: 유희동 선거 연장 아니에요. 유희동 선거
1: 그러면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도 밀면 안 돼요. 계속 싸워야 돼요.
3: 계속
1: 싸워야 돼요.
3: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
1: 갑자기 정청래?
3: 아니 우리 아이템 다뤘잖아요.
1: 예 맞아요.
3: 태도와 자세는 낮게 한다.
1: 겸손하게.
3: 예, 겸손한 자세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PD님한테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1: 네.
3: 그게 정청래 대표 지역구에 붙어 있는 플랜카드예요.
1: 사진 준비돼 있어요?
3: 예.
1: 예.
3: 거기
1: 우리,
3: 이제
1: 준비 안 됐어요? 준비 안 됐대.
2: 준비.
3: 아니 정청래 대표 눈치 보는 겁니까 지금? 우리 CBS가? 예? 신랑인데요.
1: 네.
3: 뭐라고 돼 있냐면
1: 그냥 보내셨대. 그냥 아무 말 없이 주신.
3: 세금 아깝지 네. 않은 서울 일자라는 서울시장 이게 누구예요? 민주당 정원 후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3: 이 플랜카드에 정원호 이름은 하나도 없어.
2: 정청래 대표 얼굴이
3: 사진도 없어.
1: 아,
3: 정청래 마포구 국회의원 이렇게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1: 본인이 주목받고 후보보다는.
3: 네. 본인 당대표 선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저 보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일자라는 서울시장이 정원호랑 이렇게 좀 이름이라도 좀 적어놔야지. 그리고 보통 저런 거 하면 옆에 그냥 이렇게 정원호 서울시장 뭐 후보 이렇게 해놓고
1: 네.
3: 밑에다가 그냥 조그맣게 마포갑 국회의원 정청래
1: 그렇지,
3: 이렇게 하거든요.
1: 그렇죠.
3: 자기 사진을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 선거하는 거지.
1: 그렇군요.
3: 이게 과연 당대표로서 맞는 플랜카드냐라고 노영희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망원.
2: 근데 뭐 저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아시잖아요. 누구 얘기하는지.
1: 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 일자라는 서울시장 메시지는 이제 누군지 연상이 된다.
2: 네네네.
1: 이거 플랜카드를 올린 지역구가 이제 본인
3: 지역구다라는
1: 거를 하기 위해서.
3: 본인 지역구. 근데 딴 지역에서는 이제 정원호. 후보를 이렇게
1: 다른 적으로 멘트는 같은데
3: 아니, 멘트는 달라요. 각자 다른데,
1: 다른데
3: 정원 후보에 대해서 어필을 하거든요.
1: 알겠습니다.
3: 그래서 참
0: 연구. 근데 저것도 사실은 선거법상에 이게 그냥 후보자 측이 현수막이 아니라 정당 현수막이잖아요. 지역 그 구 현수막이다 보니까 21일 되기 전에는 직접적으로 또 정원호 후보를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1: 아, 근데 이제 그렇답니다. 네, 근데 이제 왜 또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 수장님?
0: 차이가 있다면

0: 차이가 있다면 이제 사실 다른 민주당 구 현수막을 보면 사진이 아예 없는 현수막도 있어요.
1: 아예
0: 사진이 아예 없이 아, 그냥 홍보 현수막도 있는데 저것도 네. 너무나 당대표 얼굴이 크게 박혀 있다 보니까
1: 총괄 상임선대위원장 사진도 못 드립니까?
0: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이런 해석들이 나오게 된 거죠.
1: 너무 과한 해석 아닙니까?
2: 아유, 정말. 그 다음에 전당대회.
3: 아니, 저런

0: 있습니다.
1: 선거는.
0: 그러니까 선거는. 기세 싸움이거든요. 초반에.
1: 그러면 김영남 후보도 강하게 나가야 된다?
0: 나가야죠. 안 그러면 계속 사과하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계속 과거를 탈탈 털어놨어요. 그럼 이제 사과 하나 하잖아요. 그럼 또 하나 던진다고요.
1: 이거 왜 사과 안 하냐?
0: 계속 던져요.
1: 저건 사과 안 하냐?
0: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사과 더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1: 네.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또 김영남 후보가 약간 계속 당해라 맞아라. 그러면서 약간은 뭐랄까 나요, 피해자 이제. 서사를 만드는 게 낫다. 아니 이렇게까지 이재명.
0: 잠깐 그거는 선거를 잘 모르고 중도층을 견인하려고 할 때는 그게 통일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은 진영 내에서 진영 한 거잖아요. 내에서. 네. 김영남 후보가 다른 진영에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진영에서 봤을 때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거는 조금 곤란한데 이렇게 선 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그거를 조국 대표가 계속 강조하지
2: 그리고
0: 않았죠.
2: 그리고 세월호만 이분이 그 사과한 건 아니에요. 내가 윤석열 휘하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무슨 짧은 소견을 가졌었는지를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했어요.
0: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간단 말이죠. 당신 이렇게 얘기했잖아 저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곤란해진다 이거죠.
2: 계속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죠?
0: 아니요. 저는 김영남은 좋아해요.
1: 하남갑 짧게 좀 볼까요? 하남갑.
3: 이광재 후보가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남의 성적표가 곧 제 정치의 성적표다라면서 강남보다 더 찾고 싶은 도시를 이제 약속을 했고요. 이 자리에는 추미애 지사 후보하고 우상호 지사 후보가 축사로 힘을 보태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남갑에는 이 자리에 있었던 개혁신당의 김성열.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이준석 대표로부터 오늘 공천장을 받아들었고 하남갑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1: 그러면 하남갑은 이제 이광재 후보와 그리고 이용전 의원과 이제 김성열 후보 이렇게 또 3파전 되는 것 같은데 장소장님 하남갑.
0: 이광재 후보가 유리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유노게인을 외치고 윤석열 정권 시절에 핵심으로 활동했던 사람 특히 이용원은 호위무사로 활동했잖아요. 본인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출마가 책임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출마 자체를 부적절하게 보는 사람이고요. 이광재 후보가 만약에 저 지역에서 당선이 되면 8월달 전당대회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이광재 후보가?
0: 네, 뭐 노무현의 꿈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계속해서 본인의 몸
1: 정청단 이겨라.
2: 오늘 속에 검은 옷을 입고 오셨는데 검은 속내가 너무 드러나 보이고 김성열 개혁신당 후보의 도전을 저는 아름답게 생각하고 그렇죠. 열심히 하시라
0: 갑자기?
2: 칭찬하고 싶고 아니 지난주에 욕이 안 돼 있었어요. 칭찬하고 싶고 그다음에
1: 맞아요.
2: 이광재 후보가
1: 노열치열이었어, 노열치열.
2: 이광재 후보가 잘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광재 후보는 당대표 안 나갈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꾸 그런 쪽으로 몰지
0: 아니,
2: 마시라.
0: 나갈 수도 있더라고.
2: 자꾸 이렇게 몰지 마시라.
0: 분석도 못합니다.
1: 당대표 해도 손색 없는 분이다.
2: 그런 말씀. 당연히 그런데
0: 이제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1: 뭐 어디서 왜 이렇게 많이 얘기 많이 들어?
2: 맨날 들은 얘기가 있어.
1: 우리 과부신 기자도 짧게 10초.
3: 민주당 지방 선거 이후 전당대 재밌을 겁니다.
0: 들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1: 들은 얘기가 많구나.
2: 재밌는 게 아니야.
1: 들은 얘기 있다니까. 8월에도 8월까지 계속 그게 가는 겁니까?
0: 제가 봤을 때는 9월까지 재밌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철이와 형이 감사드리고요. 우신이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자, 2부에서는 우리 이 작가 만납니다.
4: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밤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비가 더 예상되는데요. 지역에 따라 천둥과 번개, 강풍을 동반해서 봄비치고는 다소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고 지역에 따라 비가 소강 상태를 나타내는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충청도와 경남, 제주도에는 최대 50mm, 호남 지방은 최대 7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조금 낮았는데요. 내일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은 아침에 14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22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일교차가 크고 한낮에는 날씨가 한층 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0: 탈퇴시켜놨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매주 월요일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봅니다. 월요 직설.
5: 예, 박정희 한판 승부 월요 직설 시간. 자, 오늘은 이도영 작가와 함께 지방선거 현재까지 주요 정치 현안들 판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십니까.
5: 잘 지내셨죠?
6: 네.
5: 우리 작가님의 안부를 또 약간 묻게 되는데. 자, 일단은 지방선거 이제 한 달도 23일 남았어요.
6: 네네.
5: 현재까지 23일 남은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6: 뭐 전체적으로야 뭐 민주당이 높은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 선거 후에 1년 안에 뭐 치르는 선거고.
5: 그렇죠.
6: 뭐 전체적으로는 여당이 앞선다.
5: 예.
6: 근데 다만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5: 예.
6: 싹쓸이가 가능하지 않겠냐.
5: 뭐 16대 15대
6: 뭐 예, 뭐 이런 뭐 거. 경북 예. 빼고 예. 뭐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5: 예.
6: 지금은 조금 상황이 좀 달라져서 뭐 대구시장이나 경남도지사 부산시장 좀 이런 데서 붙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사실 실정이죠.
5: 왜 그런 거예요?
6: 뭐 결집? 여러 가지가 있는데
5: 예.
6: 대구 경북도 PK는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결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5: 예.
6: 너무나 당연한 거고
5: 예.
6: 게다가 이게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5: 그렇죠.
6: 투표율이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5: 아.
6: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빅3 선거 중에
5: 예.
6: 가장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5: 대선 총선 지선
6: 그렇죠.
5: 이렇게 비교하면
6: 그래서 집토끼들을 얼마나 땡겨오느냐 강건인데
5: 예.
6: 근데 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실망했다. 그게 여론조사의 지표로 나오지만 투표 당일에는 그래도 결국은 미워도 내 사랑하고 나올 수 있다. 그게 이제 뭐 좀 현실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5: 예.
6: 지금 야당 지지율이 한 2주 전보다는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봐야겠죠.
5: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6: 돼요? 그러니까
5: 선거 모두.
6: 그 지금 민주당은 뭐 경북은 사실은 좀 어렵고
5: 아하.
6: 대구, 경남, 부산을 지금 노리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달에 제가 한 달 한 번 여기 나오니까
5: 네,
6: 한 달 한 번 나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도부가 가면 안 돼요.
5: 그 부산이나
6: 파란 잠바 입고 가면 안 됩니다.
5: 아 영남은
6: 특히 영남은 가면 안 돼요.
5: 우리 또 이 작가는 영남 출신이잖아.
6: 그러니까
5: 예, 예.
6: 그러니까 지도부는 충청 강원 수도권 돌아라.
5: 아.
6: 굳이 뭐하러 영남을 가느냐.
5: 예.
6: 그러니까 예를 들면.
5: 아.
6: 그 오빠 발언 있잖아요.
5: 네.
6: 그게 만일 네. 강원도나 충청도에서 있었으면 이렇게 화제가 됐을까요?
5: 어.
6: 부산이니까 더 크게 화제가 되는 거예요.
5: 네.
6: 굳이 거기 왜 내려가서 이렇게 논란을 만들냐는 거죠. 도움도 안 되는데
5: 예?
6: 발언 잡고 있고 지도부가 거기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개인기에 맡겨라. 김부겸의 개인기, 전재수의 개인기, 김경수의 개인기에 맡겨라는 거죠.
5: 예.
6: 앞으로 근데 뭐 이번에도 또 내려가다 아 내려가지 마시라.
5: 근데 총괄 선대위원장 됐으니까.
6: 아, 내려가지 마시라. 도움 안 된다.
5: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참 그.
6: 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당대표는 예. 결국은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니까.
5: 예, 예.
6: 내가 내려가는 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뭐, 선거 초반에 내려갈 수 있죠.
5: 예.
6: 이제 내려갈 필요가 없다. 아, 뭐하러 내려갑니까?
5: 22일 남은 상황에서.
6: 아,
5: 이제 총괄하면서 중앙에서.
6: 우리 박지용 앵커도 한번 내려가 보세요. 김부겸, 김경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이고 참 사람은 좋아.
5: 당이 말이야.
6: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 근데 택시 기사한테 들었다니까.
6: 그렇죠.
5: 대구 내려가서.
6: 네. 그런데 왜 당대표가 파란 잠바 입고 내려갑니까?
5: 어.
6: 마이너스인데.
5: 어허.
6: 그럴 필요 없어요. 개인기에 맡기라는 거죠.
5: 개인기에 맡기라. 네.
6: 그러니까 거기는 무소속 후보면 당선되고 그래서 무소속 당선됐다가 나중에 민주당으로 입당하면 되는 건데
5: 예.
6: 민주당으로 간판 달면 무소속으로 될 것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생각해 봐야죠. 뭐하러 되는 겁니까?
5: 어렵네요. 선거 어려워요. 자, 23일 남은 가운데 이제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선 열기가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제 평택을 핫플레이스. 우리 이 작가님 벌써 얼굴을 감싸고 있어. 본인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
6: 그렇죠, 그렇죠.
5: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의 난타전 어떻게 보고 계세요?
6: 예, 처음에 뭐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만
5: 예.
6: 어쨌든 조국 김용남으로 전선이 그어졌잖아요.
5: 예.
6: 선제 공격은 조국 혁신하게 샜고 예, 신장식 응원부터 해서
5: 반성부터 써라.
6: 예. 그래서 네거티브를 했고. 예. 물론 뭐 조국 혁신당에서는 네거티브가 아니다. 예, 예. 뭐 검증이다라고 예, 예. 하지만 뭐 네거티브죠. 예. 예. 근데 김용남 후보 측에서 처음에는 반응을 안 했어요. 예. 어, 나는 평택의 미래를 얘기하겠다.
5: 저랑 인터뷰할 때도 전 끝까지 안 하겠습니다. 끝까지 대응 안 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6: 그러다가 저번 주에 막 했죠.
5: 네, 했어요.
6: 뭐 징그럽다는 등 뭐 그 무죄가
5: 진짜 질린다.
6: 질린다.
5: 질리게 한다.
6: 무죄가 정말 무죄 아닌 등 뭐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김용남 후보한테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 민주당 지지하는 표를 둘이 갈라먹는 거거든요. 지금.
5: 그렇죠.
6: 그런데 김용남 후보가 계속해서 모른 척 했어야 되는데 예.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5: 맞아요.
6: 그러면은 거기 진흙탕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김용남 후보는 지난주에 무슨 뭐 미디어 데이 그래서 방송을 10개를 잡았다라고.
5: 목요일에 10개 잡았어요.
6: 예. 어. 그래서 평택이 없었잖아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5: 아 그래요?
6: 예를 들면 우리 하남의 이강재 후보 방송합니까?
5: 근데 안 하죠.
6: 여기. 안 하죠?
5: 예, 예.
6: 그냥 돌잖아요. 강원도 그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인 강원도에서 지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후보가 되면 예. 방송 안 해요. 그냥 도는 거예요. 한 표 얻으려고. 이 공중전은 예. 초기에 선거 초기에 필요하거나 아니면 아. 인지도가 모자란 사람이 하는 거예요.
5: 예.
6: 근데 김용남 조국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그러니까 방송할 필요 없어요. 돌아야 되는데 공중전으로 방송을 함으로써 조국이 나한테 뭐라 그랬다고 나도 대거리 했어. 그럼 빠지는 거예요.
5: 아, 오히려 지지율이 빠지는 것이다. 그럼요. 오히려 그럼 조국 후보가 상대 진영에서 뭐라고 한들.
6: 그렇죠. 난 내 길 가야죠.
5: 내 길 가고.
6: 그걸 못했다. 아. 두 번째. 최근에 이제 조국 후보는 예. 어쨌든 그렇게 김용남 후보를 어떤 진창으로 끌어들여서 성공.
5: 예.
6: 그 다음에 그 평택 지역에서 예. 민주당 공천을 못 받은 민주당 사람들 있어요.
5: 아.
6: 그 사람들 영입을 많이 했어요.
5: 아하.
6: 그것도 나름 박근혜를 잘했다.
5: 아하.
6: 그런데
5: 예.
6: 뭐 아마 박앵커도 들었었겠지만
5: 예.
6: 평택 동네 뭐 6군데 7군데를 조국 혁신당 의원 12명을 보낸다 뭐.
5: 맞아요. 맞아요. 봉사단. 봉사 활동을 한다.
6: 그럼 바보.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죠?
5: 아, 그 바보인가요?
6: 아니 비례대표 의원을
5: 예, 예.
6: 평택에 왜 보냅니까? 12명을.
5: 아, 그게 당력을 모아서.
6: 아, 그게가 나는 조국 사당이야.
5: 아 그런 느낌을 준다.
6: 당연한 느낌이죠. 비례대표는 전국에 봉사하는 국회의원인데
5: 중앙정치 하시는 분들을
6: 전부 다 여기 평택으로 모이세요. 우리 12명 다 평택으로 모여서 동마다 한 동씩 맡으세요.

0: 아 저거 사당이네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계속 그러면 그 동네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1: 아니 이제 조국 혁신당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진보당 김재현 후보. 네. 이분은 1월 그 복을 딱 그 대법원 판단 나자마자 1월부터 갔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력을 다 모아서 진보당도 네. 막 그냥 청소하는 거야 그냥 후보 네, 이름 얘기하는 네, 네, 저 사람은 네, 네. 뭐야 그랬더니 진보당 사람들이래 하면서 이제 김재현 네. 대표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얘기는 이쁜 짓은 진보당만 하더라 네, 어른들이 맞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도 아 그래 이거 봉사에 무조건 해야 된다 네. 해갖고 이제 조국 대표도 이미지 자체가 미디어에 많이 나오지만 스킨십 부족하다는 게 있으니까 혁신당 입장에서도 당력 다 모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0: 똑똑하게 해요 지금.
1: 아 그렇습니까?
0: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오히려 지금 분위기 좋았다가 이번 건으로 좀 깎아먹었어요.
1: 오히려?
0: 예. 네, 그래서 아하. 그러면 조국 혁신당의 전략가가 있나? 저거를 어떻게 저렇게 내세우지? 우리 당 국회의원 12명이 평택으로 전부 출동합니다. 저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1: 고기에 마이너스.
0: 그런 거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그 선거 나가서 뭐 떨어진 사람 데리고 온 거는 예. 나름 잘한 거다. 아, 조국 혁신당 봤을 때는.
1: 혁신당 입장에서.
0: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좀 빼앗을 수 있어요.
1: 의미 있는 이삭줍기가 될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의미 있는 영입이 될 수 예. 있다라는 예. 건데. 이제 김영란 후보는 이제 SNS 오늘 올리신 거 봤어요? 과거 발언, 세월호 관련해서 뭐 이렇게 이제 사과.
0: 아, 그건 사과할 필요가 있죠.
1: 적선했다.
0: 예,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민주당 표 나눠먹기라고 했는데 조국 혁신당이 그 여론조사하면 예. 정당 지지율이 한 자리 수도 굉장히 작게 나오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조국 본인은 예. 꽤 많이 나오잖아요. 아하. 그게 왜 그런지 그렇죠. 김영남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호 문제라든가 또 본인이 보수 정당 있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것들 예. 그거를 사과하지 않으면 계속 어깨에 무거운 걸 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털어내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에 관해서는 내가 사모펀드든지 뭐든 사갈 게 없다. 그거는 토론과 논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예. 다만 예. 진보 진영에서 좀 아킬레스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거는 털어내야 돼요. 그거 안 털어내면 예. 선거 때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1: 오히려 그것은 또 김영호 후보를 가볍게 하는 그렇죠. 이슈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건데 그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조국 후보 쪽도 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영란 후보도 이제 전략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하게 대응하기도 하고 조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0: 그러니까 지난주에 강하게 대응했잖아요.
1: 아, 그 강했어요?
0: 아, 저는 굉장히 강했다고 봅니다. 아, 지금부터는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0: 왜냐하면 네거티브는 2등 후보 전략이에요. 1등 후보가 뭐하러 네거티브합니까?
1: 맞아야 돼요, 계속?
0: 뭘 맞습니까? 그냥 아, 그렇게 하세요 하고 하는 거지. 자, 보세요.
1: 예.
0: 지난번 지방선거 때 예. 그 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예. 계속 토론합시다, 토론합시다.
1: 맞아요.
0: 오세훈 후보 계속 안 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예, 예. 근데 반대로 지금 오세훈 후보가 정원 후보한테 토론합시다, 토론합시다.
1: 금요일날 저희 한판 승부에서 오세훈 씨 토론하자고 이 자리에서 하자고.
0: 그러니까요. 그럼 지난번에 왜 안 했습니까? 1등 후보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등 후보는 굳이 토론할 필요도 없고 1등 후보는 굳이 상대방이 네거티브가 따라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1: 압도적인 1등이 아닌 경우에는
0: 그래서 만일 김영남 후보가 조국 후보가 네거티브 하는 걸 응대하면 아, 압도적 1등이 아니구나 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1: 아, 오히려?
0: 그럼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화날 수 있는데 예. 지난주 했으니까 이번 주부터는 할 필요가 없다.
1: 아, 지난주에 미디어대 10개 했으니까 아, 이번 주는 인터뷰 하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
0: 게다가 조국 혁신당은 그 평택에 네.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민주당은 예. 탄탄한 조직을 몇십 년 꾸렸습니다. 그럼 뭘로 대거리 합니까? 자기 알아서 그 조직 꾸려서 하면 되는 거지.
1: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김영호 후보를 좀 막 전폭적으로 막 도와주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지난주에 보면 대변인 그리고 현직 후보 몇 분이 조국 후보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두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뭐 SNS에서 사과도 하고 이제 다시 뭐 하나는 이제 김지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두 번 김영란 후보랑 사진도 찍고 뭐 그랬다 했습니다.
0: 김지호 대변인 사과했던데 그러던.
1: 네, 뭐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당 차원은 전폭적으로 막 밀어주는 모양새도 아닌 것 같아서
0: 그게 이제 뭐 당의 DNA 같은 거죠.
1: 민주당의
0: 순혈주의. 네, 그런 거 따졌을 때 조국이랑 DNA가 더 가까운 거죠.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뭐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예. 민주당 간판을 달고 어쨌든 김영남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예, 예.

0: 그걸 지원하지 않으면 해당 행위예요. 아, 그래서 김주호 대변인도 사과하고 한 거 아니겠어요?
1: 예, 예.
0: 뭐 예를 들면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장르만 여의도 가서 약간 뉘앙스가 이상하게 말했다가
1: 저기 다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 봤던 거 다 알고 계시네.
0: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지지자들이 똑똑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뭐 이현주 의원도 뭐 정파적으로 지지하겠다. 또 정청래 아. 대표도 지지하겠다. 뭐 민주당 간판 달성 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를 좀 이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김영담 의원으로서는 전 의원으로서는
1: 예 그래요. 자 평택을 선거 그러면 앞으로 이런 페이스로 쭉 갈 것이다.
0: 또 단일한 힘들 것 같습니다.
1: 단일한 힘들다.
0: 네.
1: 아 그러면 그냥 오자구도 혹은 사자구도 뭐 마지막에.
0: 네.
1: 아 그렇군요. 예 좋아요. 한판 승부에서도 평택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거고요. 자 서울시장 얘기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이제 정원 후보 오세훈 시장의 대결 그리고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 이렇게 되게 삼자구도이긴 합니다만 토론. 하자! 계속 이제 오세훈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고, 오세훈 후보 쪽은. 정원 후보는 이제 일단은 선관위에서 정해진 그 토론 구도 정도 소화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0: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등 후보는 굳이 토론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1: 이대로 쭉 가야 된다.
0: 그럼요.
1: 네. 아웃복싱?
0: 토론이 생방송이잖아요.
1: 예.
0: 말 실수할 수 있거든요.
1: 전략적인 판단으로 했을 때는 생방송 토론은 적게 하는 게 낫다.
0: 그럼요.
1: 1등 후보에게는.
0: 예. 뭐 하정우 후보가 제 얘기 뭐 들을 일은 없겠지만
1: 아, 들어요. 제 방송 들어요. 얘기해 주세요. 네. 어,
0: 후보가 결정된 이후로 방송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1: 아 그래서 인터뷰 잡기가 어려워 지금. 예, 예 그래야죠 아무튼.
0: 그래서 후보가 정해지고 그 생방송에서 하정우 후보도 그렇고 정원 후보도 그렇고
1: 한판 승부만 해라.
0: 정치 구력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생방송에 반드시 실수한다.
1: 아.
0: 그럼 상대방은 그걸 노린다.
1: 아.
0: 그래서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역을 돌아라. 뭐하러 예. 방송을 합니까? 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건 어쩔 수 없고.
1: 예.
0: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예. 오세훈 후보도 지난번에 그렇게 도망다니던데 이번에는 빨리 하자 그러잖아요. 위치가 바뀌 서 있는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좀 뭐랄까 이 현재의 구도를 좀 바꾸자는.
0: 전략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1: 알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제 부산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부산 북갑. 어제 이제 하정우 후보, 박민식 후보, 한동 후보 모두 이제 같은 날 결수식을 했는데 이 부산 북갑 3파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아, 부산 북갑도 단일화는 좀 쉽지 않겠다.
1: 그 단일화라면 이제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네. 후보 네. 이제 보수의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네. 건데
0: 이게 이제 보수 쪽 후보가 두 사람이 나왔는데
1: 네.
0: 한쪽으로 쏠리면 단일화가 되죠. 근데 지금
1: 네.
0: 여론조사마다 요동을 치잖아요.
1: 예.
0: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무소속 후보가 이기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야당 후보가 이기고 그럼 단일화 안 되죠. 다 아. 욕심이 있는데
1: 예. 예.
0: 그래서 그럼 단일화는 좀 되게 어렵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선거판에서
1: 예.
0: 거대 양당 후보를 누른 무소속 후보가 과연 있었느냐. 잘 없었거든요.
1: 예.
0: 지역적으로 정말 오랫동안 그 지역의 맹주이어야만 무소속 후보가 승리합니다.
1: 그렇죠.
0: 뭐 예를 들면
1: 홍준표?
0: 뭐 홍준표 뭐 예전에 부산의 장재원 이런 사람들.
1: 아하.
0: 그 무소속으로 당선됐을 사람들이거든요.
1: 그 지역 기반도 탄탄한.
0: 그렇죠. 아버지 때부터.
1: 아하.
0: 뭐 그런 사람들.
1: 예.
0: 그런데 지금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1: 예.
0: 그 지역의 맹주도 아니고 고향도 아니에요.
1: 부산 사람이 아니다. 냉정하게
0: 그렇죠.
1: 얘기하면.
0: 그래서 무소속으로 이기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의 여론조사 3파전이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단일화가 어렵죠.
1: 예.
0: 왜냐면 박민식 후보도 이렇게 가면 나도 이길 수 있겠는데? 그 생각 하지 않겠어요?
1: 여론조사 이제 추세도
0: 그렇죠.
1: 본인에게 유리한 네. 2위, 3위 뭐 이런 구도도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0: 게다가 다음 선거가 예. 4년 뒤라면 정치적 딜이 가능합니다.
1: 아하.
0: 너무 오래 남아서. 아, 뭐 우리 이렇게 저는 이번에 양보하고. 근데 2년밖에 안 돼요.
1: 아.
0: 그러면 정식 딜이 안 되죠.
1: 근데 박형준 부산시장 이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 그게 답답하신 것 같아.
0: 그렇죠.
1: 삼자구도 너무 아니란 생각이다.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된다.
0: 그게 왜냐하면 이게 지방선거기 때문에
1: 예.
0: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줄투표 하는 거거든요.
1: 예.
0: 제일 위에
1: 예.
0: 시장부터 시작해서 쭉 1번이면 쭉 1번,
1: 아하.
0: 2번이면 쭉 2번.
1: 아하.
0: 그런데 투표 많으면 8명 9명 해요. 그런데 1번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사람들이 그렇게 투표 안 합니다.
1: 아 그래서 이제 뭐 부산시장 후보 투표할 때도 그냥 이제 하정 후보 뽑다가 그냥 또 역시 이제
0: 그렇죠.
1: 전주 후보로 가지 박현진 보수도 이렇게 좀
0: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장부터 시작해서 뭐 보궐선거 시작해서 도의원 뭐 구청장 시의원
1: 교차 투표
0: 쭉 내려가지.

0: 그거를 아.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 박형준 시장으로는 으로서는 이게 하나로 좀 몰아줘야 편한데 그게 아니면 당연히 그 박 후보로서는 지금 이렇게 3파전 가는 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죠, 선거.
1: 그러니까 이제 부산시당에도 보면 이제 국민의힘 현역 부산시 의원들 9명이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안 갔다는 거잖아요.
0: 그럼 한동훈 후보 계속 갔습니까?
1: 거긴 거기도 안 갔죠. 거기도 안 갔는데 그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그 보수 안에 그 부산의 기류 자체가 뭔가 좀 이렇게 좀 단일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아마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0: 그렇긴 한데 예. 박민식 후보든 한동훈 후보든 대한민국 선거가 올로와 나싱이거든요.
1: 승자 독식
0: 다 가져갑니다. 예. 지는 사람 하나도 못 가져가요.
1: 그렇죠.
0: 근데 내가 왜 양보해야지? 그렇게 되면 양보하기 어렵다는 거죠.
1: 아, 서정호 변호사가 이런 말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 북갑은 그 노태우 DJ YS 대선 구도랑 될 것이다. 그 당시 YS DJ 모두 진보 후보였는데 두 분이 모두 본인이 될 것 같은 마음이 강해서 단일화 결국 실패했다. 결국 노태우가 되는 구도처럼 이번에도 그런 의미에서 하정호가 될 것이다.
0: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후보 두 명 중에 한 명이 좀 앞서 나가면은 단일화가 쉬워요.
1: 아하. 근데 이리가 아니다.
0: 지금 너무 비슷비슷하잖아요. 아하. 그러면은 예. 거기다가 선거가 4년 뒤가 다음 선거가 4년 뒤가 아니고 2년 뒤이기 때문에 예. 박민식 후보로서는 2년만 여기 내가 이적이 있으면 다시 국회는 할 수 있어요.
1: 아.
0: 그 왜 양보해야 됩니까?
1: 아, 그러니까 더 공천받기도 쉬운 상황이기도
0: 그럼요.
1: 하고.
0: 오히려 한동훈이 되는 것보다 예. 하중우가 돼야 내가 공천 더 쉽게 받아요. 아,
1: 2년 후에.
0: 그렇죠.
1: 아하. 그래서 여기서 절대 양보 안 그렇죠. 하고 오히려 네. 패배하더라도.
0: 그럼요.
1: 여기서 2년 후 공천을 예. 위해서라도.
0: 그렇죠.
1: 2년 후 총선을 바라보기 예. 때문에.
0: 또 결국은 양당으로 쏠린다. 그거는 평택도 마찬가지거든요.
1: 예.
0: 결국은 1번이냐 2번으로 쏠리는 거지 무소속이냐 3번이냐는 그. 유권자들의 선택에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표 심리가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1, 2번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1: 자, 근데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후보 이제 선거 개소식 할 때 센 사람들, 그러니까 현역 정치인들을 거의 안 부르고 그 시민들을 많이 불렀단 말이죠. 이제 그 찰떡 할머니 뭐 이런 분들, 또 현지 지역 상인들 이렇게 불러서 또 스킨십을 확대하는 모양이었는데 이런 전략은 안 먹힐까요? 어떻게 보세요? 찰밥 할머니. 찰떡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 찰밥.
0: 한동훈 예. 후보가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는 게.
1: 아, 그런가요?
0: 최근에 논란이 된 게 뭡니까? 후원회장 네. 정영근 씨잖아요.
1: 예, 맞아요.
0: 논란이 됐어요. 그러면 죄송하다. 후원회장 아무것도 아닌데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데 각 방송 나와서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난 잘못이 없다. 민주당은 뭐 괜찮냐? 옛날에 뭐 DJ 때 뭐 지금 뭐 김영춘은 뭐 그게 주가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친한계 패널들이 그런 얘기 아,
0: 그러니까
1: 많이 했죠.
0: 그러니까 예, 예. 그거 저는 준비했다고 보거든요. 친한계 패널들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동시에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논리를 갖고 와서 뭐 전날에 준비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논리를 갖고 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게 뭐 그 부산 유권자들을 이겨 먹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1: 예.
0: 아, 제가 좀 생각이 깊지, 살이 깊지 못했다.
1: 그냥 털고 가보다.
0: 아,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유권자들 이기려고 하니까.
1: 저의 선거지 후원회장 선거가 아니지 않냐.
0: 법무부 장관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자기가 선거에 나왔는데 예. 유권자들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바꾸겠습니다 하면 되죠. 근데 그런 정부적 판단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도 무슨 개소식 때 KBS 기자가 뭐 넘어졌다. 아, 못 봤다 미안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1: 예.
0: 그런데 아, 우리 뭐 스텝이 아니었고 그 허위 사실 파면 고발하겠다. 좀 아쉬워요 그런 거 보면.
1: 그런데 정영근 전 의원이 이제 북갑에서 삼선도 했고 그 연세 있는 분들은 그 추억이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0: 그러니까 예. 표를 도움이 될 줄 알고
1: 바닥까지 좀
0: 추천 받아서 예. 했는데 예. 아 세력 우리가 배려심 없이 세심하게 판단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1: 예.
0: 논리적으로 그걸 이기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은 선거를 안 되는 거죠.
1: 아하. 그러면서 그 정영근 후원회장 선임은 결국
0: 저는 그 표심에 마이너스로 봐요.
1: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네. 근데 왜 임명했을까?
0: 아니 이게 그 방금 지금 박영크 말씀하신 그 원래 거기 지역구 국회의원이었고 그러니까 아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이제. 추천을 받아서 한 거죠.
1: 예.
0: 근데 사람은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여러 군데에서 좀 핫한 반응.

0: 없고 시끄러우면 그거 사과하면 되는데 지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1: 틀린 걸 인정하는 거 자체가.
0: 그렇죠.
1: 그래 한 1분 남았는데 하정우 후보 오빠 논란. 그 이거 괜찮습니까? 갑자기
0: 안 괜찮죠. 뭐 괜찮습니까?
1: 그 이제 이거 사과했잖아요.
0: 뭐 사과했는데 예. 끝나지 않잖아요 이게. 여기 부산 핫한 지역이다 보니까 예. 언론에서 더 다루기 좋아하고 당 대표까지 가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 뭐 손털기 그 논란 이후에 또 바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는 아주 잘 만났다 싶어서 계속 기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방송도 나가지 말고 지역 돌아라. 그리고 지도부 내려가지 말아한 게 그거예요.
1: 전재수 후보 부산시장.
0: 전재수랑 손잡고 돌아다니면 돼요.
1: 무조건.
0: 예.
1: 예. 전재수 후보 근데 막 계속 뭐 24시간 손잡고 다니는 것 같지 않아요.
0: 그래서 중앙당에서 예. 정치 전문가가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1: 그래요? 네. 좀 잘하시는 분이?
0: 예예예. 예, 예.
1: 아 전략가가 내려갔어요?
0: 하정우 후보가 정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때는 중앙당에서 선수를 내려 보내줘야 돼요.
1: 아하. 누군가 좀 잘 내려갔다고 합니다. 예. 누군가서
0: 지금 이제부터는 좀 괜찮아질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 달 밟았는데 많이 회복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자 월요직설 이도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집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스마트하게 달리고
7: 기름값 걱정 날리고
6: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7: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6: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7: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6: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계시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CBS. Don't you know? 당신 곁에 CBS 라디오.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7번째 페이지 잡독자들 월요병 치료해주는 반바지의 천사 역사 스토리텔러 성김 씨와 썸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위에 양복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메고 있지만 바지는 반바지란 거.
1: 아, 저 앙상한 다리.
2: 앙상한 다리. 예.
1: 그렇죠. 상반신만 보면 밑에 구두랑 예,
2: 그렇죠. 그
1: 수트 갖춰 입을 거.
2: 근데 보통 TV 녹화를 다 이제 위 상반신만 나오게 찍으시니까 밑에는 뭐 안. 상관없어요, 솔직히. 나온다요, 나오네.
1: 반만 진심이네요, 방송.
2: 반만 진심이네요. 네,
1: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썬킴의 썬문답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의 주제를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2: 내일이 바로 5월 10일 국제간호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간호사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백의 천사죠. 나이팅게일, 5월 12일이 나이팅게일의 생일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네,
2: 그래서 네. 오늘의 그 나이팅게일이란 간호사는 누구시고 또 동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간호사가 있는데 많이 잊혀진 간호사였습니다. 메리 시콜이라고 하는 자메이카 출신의 간호사분도 계시거든요. 이 두 분이 어떤 업적을 세우셨는지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메리 시콜 저분은 좀 생소한데요. 궁금해집니다. 나이팅게일이 이제 크림 전쟁 때 활약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크림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좀 배경을 짚어주시죠.
2: 여기서 진짜 끔찍했던 게 뭐냐면
1: 뭐죠?
2: 전쟁에 참전해서 죽은 사람보다 네. 여기에 전염병 때문에 죽은 병사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1: 아, 전염병이
2: 콜레라,
1: 돌아서.
2: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질병.
1: 수인성 질병 때문에. 그래서 크림 전쟁이 실제로 역사상 엄청난 사상자를 낸 전쟁으로도 손꼽힌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2: 근데 솔직히 그 이전 전쟁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었겠지만 네. 이 크림 전쟁의 의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사상 역사상 인류 역사상 최초로

0: 종군 기자가 들어가가지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를 해요.
1: 네, 아, 1850년대인데
0: 그 텔레그라프 있죠?
1: 네.
0: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1: 전보 전보.
0: 전보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전쟁터에서 상용화된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흑해를 통과해가지고 그 전선이 다 해적 케이블 통해가지고 네. 영국과 프랑스로 다 가요.
1: 네.
0: 그리고 그 윌리엄 러셀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타임스지의 사상 최초의 종군 기자가 저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러셀이라는 사람이 네. 이 비참한 상황을 네. 다 뚜뚜뚜뚜뚜뚜뚜뚜 본국에 보고를 한 거죠.
1: 예.
0: 그 타임스가 정말로 아마 CBS 다음으로 위대한 언론사죠.
1: 왜 어떤 면에서요?
0: 네?
1: 크림 전쟁. 그 러셀이 타임즈 소속이에요?
0: 타임즈 소속 기자였어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네. 러셀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는 크림 전쟁의 그 비참함과 잔인함을 타임즈가 계속 보도를 한 거죠.
1: 그렇구나.
0: 뭐야 이거? 우리 아들 딸이 가가지고 뭐 지금 똥통에 빠져서 지금 전염병으로 죽고 있어?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특히 영국 언론 엄청나게 안 좋아집니다. 타임즈 덕분에요. 그리고 이때 살상 능력이 네. 이전 전쟁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늘어나요.
1: 뭐 대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0: 어떤 변화가 있냐? 네. 그 이전만 하더라도 그 총도 그렇고 네. 대포도 그렇고 제가 또 밀떡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예, 예. 그냥 총알도 동그란 예, 원형, 예. 대포알도 동그란 원형이에요.
1: 예.
0: 그냥 총신에 넣고 빵야 쏘면 예. 동그란 게 축축 나가요.
1: 예, 예, 예.
0: 그런데 이 전쟁은 예. 처음으로 강선 아세요?
1: 라이플.
0: 아니 강선.
1: 그게 라이플 아닌가?
0: 요 선 있는 거 이렇게 예, 안쪽에. 예,
1: 그러니까 소용돌이 모양 예. 해서 회전을 주는.
0: 혹시 ROTC 출신인가?
1: 아니 전혀 아니에요.
0: 아니.
1: 밀덕도 아니고요.
0: 아, 예. 예. 그때부터 처음으로 총알이 네. 탄두는 이렇게 원뿔 모양에 그다음 밑에는 나사 모양의 홈이 파져요. 그리고 총신 안도 이 강선 선이 들어가고
1: 예, 예, 예.
0: 회전 모양. 예, 예. 그래서 탁 쏘면은 총알이 회전을 하면서 나가게 돼요.
1: 예.
0: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총알도 그렇고 대포알도 그렇고 예. 빵 쏘면 포물선을 그리고 가다가 뚝 떨어지거든요.
1: 약간 그 머스켓 총처럼 그죠?
0: 머스켓 총이죠. 예. 근데 이 강선 총부터는 팡 쏘면 회전력 때문에 직선으로 날아가 쫙.
1: 명중률이 높아지고.
0: 명중률 높아지고 살상률도 어마무시하게 높아집니다.
1: 아, 그렇구나.
0: 끔찍한 전쟁이었어요. 이거를 윌리엄 러셀이라고 하는 타임즈 기자가 계속 실시간을 보고하다 보니까 영국 언론 어마무시하게 나빠집니다.
1: 이런 면모에서 크림 전쟁을 또 현대전의 시초라고도 많이 부른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나이팅게일 얘기로 좀 들어가 보려면 이제 말씀하신
0: 대로 나이팅게일이
1: 그렇죠. 간호사의 날이 내일이에요.
0: 아, 나 크림 반도 네. 얘기인 줄 알았어.
1: 이렇게 살상 무기 때문에 사상자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전염병, 수인성 질병이라든지 그로 인한 부상자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병 걸린 병사들을 치료하는 의료 시스템이 그때 전장에 없었습니까?
0: 그 야전 병원들이 있었긴 있었지만 네. 저 전투 현장뿐만 아니라 당시 영국에 있었던 병원들도 병을 치료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서 죽는 곳이었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죽는 것이요. 그다음 시신 처리하고.
1: 네.
0: 영국 본토도 그런데 왜냐하면 그 지금 상황을 보시는 것이 나이팅게일이 이제 1850년대 활동을 했잖아요.
1: 네.
0: 이때가 영국도 그렇고 유럽이 이른바 산업혁명을 성공시켜가지고 전 도시가 공장화가 되는 때였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다 야 우리 도시에 가가지고 돈 벌자 해서 다 도시로 밀려드는 상황이었거든요.
1: 네.
0: 포화 상태예요.
1: 네.
0: 저기 왜 우리는 월급을 1페니밖에 안 줍니까? 나가시든지.
1: 그렇죠.
0: 쟤는 공짜로 일한대. 노동법 이런 게 없었으니까.
1: 네.
0: 노동자들 근로 환경 꽝이었어요.
1: 예, 예.
0: 심지어 뭐가 있었냐면 모르핀을요. 아기들 잠재우는 약으로 팔았어요. 당시에.
1: 아 그래. 그래 들어봤어요.
0: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리 노동자들이 아파도 병원이 있긴 있었지만 가면 그냥 죽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저 전쟁터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냥 다친 병사들
1: 네.
0: 와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돌아가시라. 거의 이런 시스템이었죠.
1: 그런 참혹한 환경을 바꾼 것이 오늘의 주인공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인데요. 나이팅게일의 삶을 좀 요약해 주시죠.
0: 나이팅게일은 네. 1820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 네.
0: 아버지가 어마무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돈 많은 재벌이었어요.
1: 약간 낮추네요. 예. 어마무시하진 않고.
0: 어마무시하면 뭐 제드래곤 정도. 왜 그러냐면.
1: 상류층이었다 어쨌든.
0: 원래 이름이 윌리엄 쇼였어요. 아빠 이름이요. 윌리엄 쇼였는데
1: 네.
0: 나이팅게일 집안이 원래 영국에서 재벌 집안이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피터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이 네. 그 외조카 손자였어요.

0: 네. 나이팅게일 아빠가.
1: 네, 쇼가.
0: 윌리엄 쇼가. 아, 예. 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안 일원이 되면 우리가 재산 분배해줄게. 어떻게 이 성을 쇼에서 나이팅게일로 바꿀래? 네. 어떻게 하실래요?
1: 제가 성을 가겠습니다.
0: 저는 미리 갈고 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1: 빠른 절차를
0: 빠른
1: 위해서.
0: 빠른 절차.
1: 아, 예. 준비성 철저하네요.
0: 아빠가 윌리엄 쇼에서 윌리엄 예. 나이팅게일로 바꿔버려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그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예.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아요. 오죽했으면 엄마랑 네. 그 당시에 그랜드 투어라고 해서 유럽 귀족들이 아, 그 유럽 문화의 뿌리인 로마와 그리스에 약간 수학여행 가는 거를 그 유행을 했어요. 뭐 로마에 몇 년 살고 뭐 이런 식으로.
1: 거기 수학여행을 로마 그리스로 가네.
0: 몇 년씩 살아서 가세요.
1: 예예예. 예.
0: 가가지고 몇 년씩 지내고 야 이게 콜로세움이구나 보고 오도록. 이 집안도 부자다 보니까 아빠 엄마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이탈리아 로마로 간 이탈리아로 갔어요.
1: 예.
0: 로마의 문화를 보자.
1: 예.
0: 하다가 피렌체에서 나이팅게일을
2: 네, 네.
0: 낳았어요.
1: 아, 피렌체에서.
0: 여보 우리 딸 이름 뭐라고 할까? 피렌체에서 났으니까 피렌체로 하자. 피렌체의 영어 이름이 플로렌스예요.
1: 아 그렇지. 아 그래서구나.
0: 그래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요.
1: 아 그렇구나. 역시 이런 얘기는 제일 잘 알아. 진짜.
0: 이런 얘기는 아니네. 아 그래가지고 네. 출생지는 이탈리아예요.
1: 네.
0: 잘 살아요.
1: 놀랍군요. 예.
0: 근데 당시 영국이 이제 그 1850년에 이제 빅토리아 여왕 시대였는데
1: 네.
0: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영국 여인들은 일단은 남편 소유였어요.
1: 아,
0: 아무리 귀족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가지는 거 금지.
1: 네.
0: 할 수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남편의 그냥 부속품처럼 사는 거고 귀족들도 내가 이런 귀한 집따님을 내 와이프로 삼은 거를 자랑하고.
1: 자랑하고. 예.
0: 여보 옷 좀 비싼 거 입으라고. 어? 이거 옷이 뭐야 이거? 꾸며가지고 약간 뭐라고 할까 인형처럼 꾸미고.
1: 막 보여주기용으로. 예.
0: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결혼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를 나이팅게일은 거부했던 거죠.
1: 오, 그러게요. 어떻게 또 간호사의 꿈을 가졌죠?
0: 어, 예. 나이팅게일이 17살 때,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이팅게일이 약간 뭐 선구자였나? 양이 말이 다치면은 매 치료해주고 이런 식으로.
1: 네.
0: 뭐 하여간 치료해주는 걸 좋아했어요.
1: 예.
0: 그러다가 17살 때 그 네. 나이팅게일이 이제 신비주의 기독교 신자라고 이제 그 말들을 하는데 프랑스를 잔다르크.
1: 잔다르크.
0: 아, 이 나이가
1: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0: 예, 용량 초과.
1: 하나가 튀어나와요 가끔씩. 예.
0: 잔다르크도 신비주의 기독교주였잖아요. 신의 계시를 받았다. 나이팅게일도 17살 때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1: 예. 어떤 계시? 그러니까
0: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 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네 삶의 의무다. 그거를 들은 후에
1: 네.
0: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라는 거를 계속 연구를 했대요.
1: 아, 네.
0: 근데 간호사가 되긴 되지만
1: 네.
0: 지금 기준 아니에요.
1: 네.
0: 당시 간호사는 3D 직업을 떠나가지고
1: 네.
0: 귀족들이 하면 안 되는 직업이었어요. 지금 아니에요.
1: 아.
0: 당시 영국이요.
1: 네.
0: 왜냐하면 의사 면허도 애매해요.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아까 말씀드린 같이 공장지대에 있는 병원에서 그냥 장례 치료드리는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귀족들도
1: 네.
0: 병원에 안 가요 그 당시에.
1: 그러면
0: 왕진
1: 의원 불러가지고 예.
0: 의사들도 무시했거든요 귀족들이. 그러니까 의사들과 같이 왔던 간호사는 말할 것도 없죠.
1: 처우가 안 좋았겠네요.
0: 안 좋았죠.
1: 네. 네.
0: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나이팅게일이 자기 부모님 보고 엄마 아빠 나 간호사 될래. 뭐야? 아!
1: 뒷목
0: 잡는 거죠.
1: 반대를 했군요 집에서.
0: 엄청 반대하고 엄마는 거의 통곡을 했다고 하죠. 네가 왜 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네. 근데 솔직히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1: 예.
0: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그래서 네.
1: 지금 계시도 받았잖아요.
0: 계시도 받고
1: 예.
0: 그리고 딸이 계속 간호사가 한다고 하니까 그 부모님이 돈이 있으니까 유럽 여행을 쭉 돌아보게 만들어 프랑스도 갔다가 갔다가 특히 프랑스에 가가지고 민주주의 사상을 또 받네.
1: 나이팅게일.
0: 이거 봐라 귀족들 무슨 내 귀족이 뭐 귀족이야.
1: 그러네.
0: 우리 역효과가 났어요. 네. 부모님 편에서.
1: 예예.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래가지고 독일로 건너가서
1: 네.
0: 독일에 있는 간호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식 간호사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요.
1: 네.
0: 그리고 진짜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1: 네.
0: 요양소를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부모님이 그나마 안심을 좀 했다고 해요.
1: 운영자여서?
0: 약 매니지먼트 그래도 운영자니까 요양소 요양원 원장이다. 네. 우리 딸은 그냥 가

0: 부사가 아니라 원장이에요. 아, 이런 식으로. 네. 요 시기에 크림 전쟁이 딱 터지면서.
1: 아, 그 시기군요. 예.
0: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윌리엄 러셀이 계속 지금 전보를 영국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우리 영국 아들 딸들이 죽고 있다 죽고 있다 죽고 있다. 영국 언론 어마무시하게 나빠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1: 누구죠?
0: 시드니 허버트라고.
1: 예. 시드니 허버트?
0: 안 외우셔도 돼요.
1: 예.
0: 아, 외우세요.
1: 아시게 외울게요. 예, 네. 시드니 허버트 누구죠?
0: 당시 영국의 전쟁부 장관이었어요.
1: 근데요. 왜 기억해야 되죠? 예.
0: 나이팅게일과 친구였어요. 가도 이 시드니 허버트의 상락이 있어야지 갈 수 있어요.
1: 전쟁부 장관이니까.
0: 전쟁부 장관의 허락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나이팅게일도 시드니 허버트 친구니까 네. 편지를 보낸 거죠. 지금 크림 전쟁에서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간호사들 다른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크림 전쟁에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내요.
1: 네.
0: 동시에 네. 시드니 허버트도 나이팅게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정말 무리인 건 알겠지만 나이팅게일 당신과 당신 친구들이 동료 간호사들이 크림반도로 좀 가주면 안 되겠습니까? 동시에 보내요.
1: 아, 동시에?
0: 동시에 편지가 오고 가서 딱 받은 거예요.
1: 같은 얘기네 결국엔.
0: 이심전심 통한 거. 시드니 나도 같은 마음? 콜! 그래서 동료 간호사들과
1: 신기하다.
0: 그 타임스 기자들과 진상조사단도 같이 가요.
1: 진상조사단
0: 어떻게 개판으로 지금 전쟁을 하기에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전투를 벌이는 병사보다 질병 때문에 죽는 병사들이 더 많냐. 그래서 일단 간호사 팀과 네. 타임스뿐만 아니라 기자들과
1: 네.
0: 시드니 허버트가 보낸 조사단이 다 같이 크림반도로 넘어갑니다.
1: 네, 38명의 간호대가 조직됐군요.
0: 네. 예. 당시에 크림반도 크림 전쟁을 총괄 지휘하던 그 지휘관 이름이 존 홀이라고 하는 영국군 사령관이었는데 네.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들이 왜 오냐가 된 거예요.
1: 왜요? 너무 지금 엉망이니까?
0: 아니 어째 네. 진상 조사단도 같이 오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예.
0: 그리고 아니 우리 부상병 치료 잘하고 있다고. 근데 왜 간호사들이 오냐고. 다시 군의관과 간호사들도 남자들이었거든요.
1: 네.
0: 아니 여자 간호사가 왜 오냐고. 어?
1: 네.
0: 또 귀족 간호사잖아요. 네. 나이팅게일이 왜 오냐고. 네. 어마무시하게 반대를 했는데 이 존 홀이란 친구가 진짜 삐삐삐삐예요.
1: 네.
0: 왜냐? 당시 기록을 보면은 그 사지 절단 수술을 받는 부상병도 많았거든요.
1: 네.
0: 마취제 없이 시술하라.
1: 아, 제 나이팅게일 활약상 좀 듣고 싶은데.
0: 아니 나이팅게일이 결국에는 예. 예. 들어가요.
1: 야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어.
0: 예. 들어가니까 진짜 예. 개판이었어요. 딱 보니까 당시에는 일단 세균에 의해서 전 병균 질병이 번진다는 거는 이론적으로 몰랐던 상황이었거든요.
1: 아.
0: 그래서 그 당시에 도끼론이라고 해서.
1: 도끼.
0: 독이 있는
1: 예, 도끼를
0: 기체.
1: 아, 예.
0: 기체요.
1: 아,
0: 모든 전염병은 나쁜 공기로 전파된다라는 걸 믿었던 때예요.
1: 네네.
0: 근데 딱 보니까 환기가 전혀 안 되고 병실에 병동이. 그리고 병동이 굉장히 길었대요. 일자로. 그러다 보니까 다 창문 막혀 있고 그러니까 이 좁은 이 하나의 복도로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분명히 이러니까 이 안에서 전염병이 돌고 있다. 구조 바꿔라.
1: 네.
0: 환기가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라. 해서 병동 파빌리온이라고 해서
1: 파빌리온
0: 말 그대로 야, 다 나와.
1: 네.
0: 마당에 여기 다 병상 세우고 네. 그다음에 큰 텐트 쳐가지고 환기 잘 되게 만들어.
1: 아, 열린 공간에서
0: 열린 공간. 네. 그리고 보니까 지금 환자들 부상병들 왜 옷을 못 갈아입게 만드냐. 고름이 다 묻어 있는 옷이고 어떡할 거냐.
1: 아.
0: 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은 옷을 갈아입기에 정책을 바꿔요.
1: 아.
0: 일단 가장 큰 공은 뭐냐면 네. 환기를 시켰잖아요.
1: 그렇죠. 네.
0: 환기를 시킴으로 해서 진짜 치사율이 뚝 떨어집니다.
1: 치사율이 뚝 떨어져요. 반년 만에 한때는 40%까지 사망률이 올라갔었는데 5%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나이팅게일의 대표 업적이라고 하면 간호의 영역을 전문직이자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업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호사가 될 때 낭독하는 윤리서약을 우리가 나이팅게일 선서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근데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0: 아, 벌써요?
1: 잊혀진 중요한 간호사 한 분 더 있다 그랬잖아요.
0: 그러니까 메리
1: 시콜. 네, 메리 시콜. 이분은 네. 어떤 분이에요?
0: 메리 시콜은 네. 자메이카에서 태어났어요.
1: 네.
0: 자메이카에서 아버지가 백인이었고 엄마가 어머니가 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0: 크리오요예요.
1: 크리오요?
0: 우리 저기 남미 편에서 했을 것 같은데.
1: 그
0: 원주민과 백인의 그렇죠, 혼혈 그렇죠. 잔여를 아. 크리오요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자메이카에서 태어난 크리오요 출신이었어요.
1: 네.
0: 뭐 아빠도 돈 있었어요.
1: 네.
0: 그 엄마도 약초 전문가였거든요.
1: 약초.
0: 그리고 두 양반이 뭐 했냐면 자메이카 킹스턴 수도죠.
1: 네.
0: 거기서 호텔을 운영했습니다. 호텔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내요.
1: 네.
0: 그리고 엄마가 또 약초 전문가다 보니까 엄마 그게 뭐야? 이건 감초라고 한다. 너도 약방의 감초 같이 잘 웃겨라.
1: 아 진짜 그랬을 것 같잖아. 이렇게 실감나게 얘기하면 실화인 것 같잖아.
0: 그래 그래 그래. 예.
1: 자메이카에서 약방의 감초가. 예, 예.
0: 그런데 네. 킹스턴의 대규모 한번 화재가 발생해서 아빠 엄마가 운영하던 호텔이 홀라당 타버립니다.
1: 아.
0: 그리고 그 다음 해인가 그 다다음에 콜레라가 또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걸 보면서 일단 집안은 그것 때문에 약간 몰락을 해버려요.
1: 아 그래요.
0: 예. 운영하던 호텔이 불나도 아빠도 약간 화병이 돌아가세요.
1: 예.
0: 이런 과정에서 뭐가 터지냐? 크림반도에 전쟁이 터졌다는 걸 들어요.
1: 아, 네네.
0: 자,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서 배운 이 약초 전문 기술과 원래 집안이 호텔 경영이잖아요. 나는 그러면은 전쟁터에 가서 저렴한 가격에 호텔을 운영하겠다. 이게 중요해요. 메리시콜은 간호사였지만 호텔을 운영하려고 크림반도로 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자메이카가 당시 영국의 식민 통치.
0: 영국 식민 통치였었죠.
1: 예, 예, 예.
0: 그리고 그 크림반도에 이 먼저 와 있던 나이팅게일과 메리시콜이 만나요.
1: 네.
0: 이거는 나이팅게일의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1: 만났어, 만났어. 예.
0: Who are you? My name is Meriscol from Jamaica.
1: 예, 예.
0: 그 된 거예요.
1: 예.
0: Why are you here? 왜 왔냐? 예. 호텔 운영하면서 부상병 치료하러 왔다. 여기에 나이팅게일이 약간 안 좋게 봤대요.
1: 안 좋게 봤어요? 왜?
0: 호텔을 운영하러 왔어? 전쟁터에?
1: 아.
0: 그래서 당시에 나이팅게일의 기록을 보면은 네. 메리시콜이 운영하던 호텔에 가지 마라라고 영국군 병사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그러니까
0: 나이팅게일은 메리시콜을 안 좋게 봤어요. 오해였어.
1: 아,
0: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예, 오해였다.
0: 오해였다. 네. 일단은 메리시콜이 그 한창 전투가 벌어지는 곳으로 가요.
1: 네.
0: 그리고 외곽 지역에 야전 호텔 하나 만들어요.
1: 예.
0: 그리고 뭐 포도주, 네. 빵, 스프 같은 걸 만들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1: 네.
0: 일단 판매를 하고 예. 돈이 없는 병사들에게는 외상으로 다 줘요.
1: 아,
0: 외상으로.
1: 네.
0: 부상병들 자기가 또 약초 전문가잖아요.
1: 네네네.
0: 이걸 다 약초를 뭐 처방을 해가지고 치료제로 만들어서 줍니다.
1: 사실상 병원이네요. 예.
0: 사실상
1: 재활병원.
0: 진짜 병원이었어요.
1: 예. 예.
0: 뭐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이팅게일의 병원은 약간 후방에 있었고 메리시콜의 병원은 진짜 전투 현장에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0: 그 차였어요.
1: 예. 메리시콜 이분도 직접 전장으로 뛰어들어서 활약을 했다던데요?
0: 그게 뭐냐? 예. 지금 전선이 점점점 밀려 내려온다.
1: 네.
0: 그 현지 사령관이 자 후퇴하라. 다 후퇴를 했는데 네. 메리시콜은 오히려 더 전투 현장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1: 아.
0: 그래서 거기 쓰러져 있는 병사들을 다 치료하면서 전진을 해요.
1: 아 이분 대단한 분이네.
0: 대단하죠.
1: 네.
0: 그리고 더 대단한 게 뭐냐면 네. 메리시콜이 그러니까 돈 번 건 맞아요.
1: 네.
0: 그 호텔을 운영하면서. 번 돈 가지고 뭘 했냐면은 러시아 병사까지 치료를 해줘요.
1: 러시아 병사까지?
0: 적군이에요.
1: 그렇지.
0: 그 메리시콜이 한 말은 뭐냐면 아니 이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 왔냐고. 나한테는 러시아군 뭐 영국군 프랑스군 오스만 트루크 다 필요 없다. 나는 다 애들이 내 아들들이다.
1: 아이고 걸리면 근데 큰일 날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일단 난 내 아들들 젊은이들 살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국적이 상관없이 다 치료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는 일단 병원은 죽는 곳이거든요.
1: 네.
0: 솔직히 그 당시에 그 메리시콜뿐만 아니라 기록을 보면은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진짜 외롭게 죽는데 그렇겠죠.
1: 네.
0: 그렇게 임종 직전에 부상병을 메리시콜이 찾아가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대요.
1: 네.
0: 거기에 진짜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1: 와.
0: 그래서 당시에 부상병들은 메리시콜을 엄마, mother,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 거의 진짜 마더 테레사
0: 급이에요.
1: 못지않은.
0: 네. 예. 그래서 뭐 나이팅게일이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쟁 끝난 다음에 메리시콜이 이제 파산을 합니다.
1: 파산을 해요?
0: 왜냐면 일단 호텔을 운영하러 갔는데 자기 자비를 들여가지고 병사들이 돈이 없잖아요.
1: 네.
0: 다 외상 주다 보니까
1: 그렇죠.
0: 일단 사업적으로는 파산을 해요.
1: 네.
0: 그리고 잊혀져 버려요.
1: 네.
0: 마더라고 불렸던 메리시콜이.
1: 예.
0: 근데 나중에 크림 전쟁이 끝난 다음에
1: 네.
0: 특히 영국 군들이
1: 예.
0: 이제 참전 용사들이 소문을 퍼뜨린 거죠. 아니 나이

0: 해도 시킨 적 없는데 왜 혼자 이렇게 고뇌하는 거야?
1: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예. 터키 튀르키어를 알 수가 없네. 케밥 말고는.
0: 예예예. 예, 예.
1: 그래서 삼국의 참전 용사들이 메리시컬 우리 엄마 찾자.
0: 찾아달라고.
1: 그래서 TV는 사랑을 싣고 부활해야 된다니까요.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0: 네네.
1: 다다다다다다. 나옵니까? 나옵니까?
0: 어머니.
1: 어머니. 아들아 이리 와라. 찾아내요.
0: 네. 아 찾아내요?
1: 찾아냅니다. 어어어. 잊혀졌던 메리시콜을 찾아내요.
0: 예, 예, 예.
1: 찾아낸 다음에 훈장을 병사들이 십시일반으로 자기 사비를 털어서 만들어서 여기 훈장을 만들어줘요.
0: 아 감동적이네.
1: 세 개를 만들어줘요. 영국, 프랑스, 오스만 튀르크.
0: 사실 러시아에도 그런 마음은 있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1: 그렇죠.
0: 러시아군도 돌봤으니까. 예.
1: 훈장 세 개를 여기다가 달아줍니다.
0: 아.
1: 그리고 그거를 사진보다는 유화로 남겨요. 그림으로요. 그 그림이 또 사라져버려요.
0: 사라져요?
1: 네. 잊혀져요.
0: 어.
1: 그리고 백몇 년 동안 영국에서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메리시콜이라는 존재가 잊혀져 버립니다.
0: 근데 다시 어떻게 알려지게 됐나요?
1: 2005년도에
0: 2005년에
1: 한 액자 가게에
0: 예.
1: 그 누가 액자 수리를 맡기러 와요.
0: 예.
1: 뒤에 그 액자 좀 판 좀 갈아달라고.
0: 예.
1: 알았습니다. 오케이. 뒤에 그 액자 보아는 뒤에 판 있죠.
0: 예.
1: 덧대는 두꺼운 종이.
0: 예, 있죠, 있죠.
1: 아 이게 뭐야? 이걸 떼야지 내가 수리하는데. 뚝뚝뚝뚝뚝 떼니까. 여기 사람 왜 이게 그림이 있냐 유화가? 웬 흑인 할머니 사진이 유하고
0: 아.
1: 왜 가슴에는 지금 훈장이 세 개가 있네.
0: 예.
1: 이게 누구지?
0: 예.
1: Who is this? 그런 거.
0: 수소문을
1: 해보니까 100년 전에 잊혀졌던 메리 시콜이었어요.
0: 아. 그래서 다시 알려지게 된 거군요.
1: 그래서 다시 100여 년 만에 메리 시콜이 세상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0: 그 업적과 숭고한 마음만큼은 나이팅게일 못지않은 분이었는데 뒤늦게라도 좀 알려줘서
1: 그래서 지금은 늦었지만 메리시콜이 영국에서 영웅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자, 오늘 크림 전쟁의 맥락과 또 전쟁 속에 빛을 밝힌 두 간호사죠.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그리고 메리시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1: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고향은요?
0: 피렌체 출생.
1: 파이팅!
2: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만져나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8: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7: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9: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10: 어디까지 가시나요?
11: 살아서 장까지요.
10: 혹시 닥터 캡슐 천?
1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1: 천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2: 닥터 캡슐.
1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레

다음 인물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캐리비언 해적의 캡틴 잭 스페로, 미국의 전설적인 3점 슈터 레리 버드, 영화배우 러셀 크로우, 모두 성씨를 새 조류 이름에서 따왔다는 건데요. 먼 옛날 중세시대 사람들은 개인의 외모나 목소리 특성에 따라 세 종류로 별명을 짓고 성씨로 굳어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작고 재빠른 사람은 참새 스페로우 이런 식으로 말이죠. 노래를 잘하거나 목소리가 아름다운 사람을 밤꾀꼬리인 나이팅게일로 불렀을 거라고 하던데 과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목소리도 마음처럼 아름다웠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또다시 4% 넘게 급등하는 등 7,800대로 올라서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재산이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홀텔 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가 4명의 주식 재산은 100조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주가 급등이 가장 큰 배경으로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9,741만 4,196주의 오늘 평가액만 27조 8,117억 원에 달합니다.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된 초등학교 6학년 A군을 찾기 위해 수색당국이 이틀째 야간 수색에 들어갑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소방본부, 국립공원공단 등은 오늘 해가 지고 비가 예보된 상황에서도 장비와 인력을 주황산 국립공원에 투입해 야간 수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날 야간에도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 등 동원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수색할 예정입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오늘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40분쯤 서구 평리동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로 위층에 사는 주민인 50대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에 탄 뒤 가지고 있던 흉기로 범행했습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팔 것처럼 글을 올린 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이번 달까지 1년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카메라나 캠핑용품, 해외 호텔 숙박권 등을 팔거나 양도한다는 글을 올린 뒤 80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한 명당 피해 금액은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검찰이 마약 밀수 혐의를 벗은 인천 세관 직원들이 백혜룡 경정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1부는 오늘 백 경정을 피의 사실 공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세관 직원 3명을 소환해 고소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경정으로부터 2023년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들의 밀수를 도운 공범으로 지목됐지만 합동수사단은 지난 2월 백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사실 무근이라 판단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세관 직원들은 지난 3월 백경정을 고소했습니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창업주 김범석 쿠팡 주식회사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 8일 소송은 서울고법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됐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18도, 습도는 80%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650-7803, 02-1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그림 이야기가 되다 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은 마이토피아 당신만의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켄앤추리 기획자 켄의 부부 작가인 오성용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오성용 씨가 만든 캐릭터 빡꼬는 빡친 고양이라는 뜻입니다. 이 빡꼬는 꿈의 편견을 가지고 무시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건 용기 있게 하지 말자는 오성용 씨의 이야기.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다들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0: 입학 지원에서 네이버 스마트한 네이버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네, 여러분 마이토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인기 작가 켄앤츄르의 기획자 켄입니다. 사실 이게 제 대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던져두고 제가 조금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사실 대본대로 하면 좀 재미없을 것 같고, 저희 켄앤츄르는 부부가 함께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 혼자 오게 된 이유는 사실 지난주에 저희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유진이고요. 저희 혹시 제가 인사말에 드렸던 마이토피아, 혹시 그 뜻을 아십니까? 마이토피아는 마이 유토피아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상향이에요. 저희 켄앤츄르의 마이토피아라는 세계관은 보이시는 이 빠꼬, 빡친 고양이 빠꼬라는 캐릭터가 중심으로, 그리고 제 아내의 캐릭터인 쭈구리, 집사 쭈구리, 그리고 저희 딸의 캐릭터인 완판이, 그리고 세상의 다양한 사물 등등이 다 조화롭고 자유롭게 평화롭게 사는 세계가 저희가 그리는 이상향 마이토피아입니다. 저희는 길에서 데리고 온 이제 길냥이들 14마리, 그리고 유기견 2마리와 진돗개 1마리, 총 17마리와 같이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들과 이제 지내면서 사실 뭐 연민도 많이 느낍니다. 불쌍한 아이들이라. 그런 것 동시에 이 아이들에게 되게 위로도 받고 또 작품의 영감을 받으면서 이제 작품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들이랑 고양이들은 같이 한 공간에서 지내지만 싸우거나 그러진 않고요. 서로 괴롭히지도 않아요.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애도 있지만 그 애들은 각각의 공간에서 서로 그냥 간섭하지 않고 각자를 인정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고양이 키우시는 분 있으십니까? 집사분. 아, 저기 네. 이제 고양이들이 참 이게 매력적인 아이들이에요. 이제 알다가도 모를, 저도 막 오랫동안 키우지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되게 까칠하고, 근데 되게 귀엽고, 또 독립적이고 이기적인데, 또 의외로 강아지보다 훨씬 단체 생활을 잘합니다. 그리고 인간들도 집사로 길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단하고 되게 신비로운 아이들이죠. 저희 캐릭터 빠꼬들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마이토피아에서 자유로움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이제 묻고 싶을 때 묻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놉니다. 인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일 따윈 없고요. 반대로 자기보다 약한 존재들을 괴롭히거나 해하지도 않습니다. 마이토피아에 나오는 다른 모든 존재들도 다 평등하고 자유롭습니다.

크기가 크든 작든 강하든 약하든 그 존재 자체로 정체성을 가지고 인정받고 살아갑니다. 다른 존재를 또 부정하지도 않고 평가하지도 않고요. 고양이, 새, 물고기, 쥐, 인간들이 저희 작품에 나오는데요. 현실 세계에서는 서로 천적 관계이잖아요. 근데 저희 마이토피아에서는 모두가 세상의 일부로서 존중받고 친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묘수라고 그 신라시대 무령왕릉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조각상이에요. 이 애를 처음 딱 봤을 때 수천 년 동안 이 아이는 이 발굴되기 전까지는 어둠 속에서 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너무 좀 짠하기도 하고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역시 저희 마이토피아로 데려와서 다 같이 자유롭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케넨츄르의 마이토피아는 모든 존재의 이상향이에요. 약한 자한테 손 내밀 줄 알고 해하지 않고 서로 보호해주고 다른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각각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세상이고 저희 딸도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완판이라는 캐릭터로 작품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저희 케넨츄르의 마이토피아이고요. 이제는 저의 개인적인 마이토피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가 시키는 거를 이렇게 거절하고 그냥 독고다이 일탈을 해보신 분이 혹시 계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가 시키는 거,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정해놓은 것들을 사실 뭐 열심히 하기보다는 좀 안 하고 또 안 하려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청개구리, 꼴통이죠, 꼴통. 예, 사실 아마 우리 모두 자기의 뭐 여기 계신 아마 대부분은 자기의 의지보다는 뭐 부모님, 학교, 사회, 타인의 의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놓은 소위 시스템대로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하면 안 돼, 뭐 저거 하면 안 돼, 떠들거나 뛰어도 안 돼, 뭐 숙제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뭐 대학 가야 돼, 대학 가서 자격증 따고 스펙 길러서 대기업 가야 해, 회사 가서도 열심히 일해야 돼, 돈 모아야 돼, 결혼하고 아기 낳고 살아야 등등등등등 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미션 이런 걸 수행하면서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수동적인 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핑계지만 공부도 사실 거의 안 하고 자격증 같은 건 따본 적도 없어요. 저는 이력서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순수한 무스펙 그 자체거든요. 직장 생활도 저희 가족 회사에서 뭐 몇 년 일했던 게 다고요. 그 일도 하다가 솔직히 하기 싫어지면 그냥 그만둬버리고 백수로 있다가 또 돈 떨어지면 슬 가서 또 일하면서 또 돈 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럼 이유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이유는 다 간단해요. 그냥 제가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와중에 제가 또 여행은 좋아해서 매년 한 두세 번씩 항상 가고 싶을 때 그냥 충동적으로 여행을 갔거든요.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자전거 여행, 특히 뭐 일본이나 해외 자전거 여행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아, 저기 또 계시네요. 제가 첫 자전거 여행이 22살쯤에 어떤 분의 자전거 여행 블로그를 딱 보는데 가슴 속에 이게 팡 튀는 거야. 아, 이거다. 가자. 그래서 그냥 바로 아무 생각 없이 자전거 사고 텐트 사고 코펠 사고 그러니까 흔히 야영 노수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사서 아무 계획 없이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말 안 했어요. 자전거 여행을 말 안 하고 그냥 여행 갔다 올게 이래놓고 그냥 갔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핸드폰 유심 같은 것도 없었고요. 지도도 없었어요. 그냥 일본어도 아예 몰랐고 그냥 대략적인 루트 예를 들어서 뭐 2번 국도로 가면 큰 도시들이 나온다 요 정도 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그냥 물어 갔거든요. 그게 어떤 식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서 어떤 분한테 대전이 혹시 어느 방향인가 물어봐요. 동서남북쪽 어느 방향인가. 그럼 대충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뭐 인천이면 한 저쪽일 건데 그럼 가요. 근데 가다 보면 무조건 길은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때가 7월 한 중순쯤이었거든요. 진짜 덥고 습하고 거기에다 딱딱 태풍을 만났어요. 태풍이 제 루트대로 딱 왔단 말이에요. 원래 그 일본의 태풍이 그 칸사이 지방에 쭉 타고 갔는데 딱 제 루트랑 같았어요. 여행 내내 계속 비. 그래서 제가 비 맞으면서 자전거 타고 또 텐트에 비까지 새서 제가 어느 날은 밤에 이제 바로 맥도날드가 근처

있어서 맥도날드 갔는데 거기서 잤죠. 좀 자려고. 그러다 쫓겨났어요. 한 4시쯤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 맞으면 비 새는 텐트에서도 잡았고요. 그렇게 가면서 진짜 고생은 그냥 개고생은 다 하면서 하루에도 한 100번, 200번씩 아, 내가 여기 왜 왔지? 왜 왔을까? 그리고 자전거 버리고 그냥 기차로 갈까? 이런 생각밖에 안 했어요. 재미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생각밖에. 계속 후회하고 왜 왔을까? 왜 왔을까? 그래도 집에 가기 위해서는 배 타는 곳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주변에서 다 하지 말라고 하는 남는 것도 없고 사실 사서 고생이잖아요. 그런 무모한 짓을 했냐고 많이들 그러세요. 근데 그 또한 단순합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저는 사진도 거의 찍지 않았고 남아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여행을 하지 않고 인정받으려고 한 여행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제 인생의 한 추억의 페이지로 가슴과 기억에 진하게 남아있고 또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에피소드로 남아있다면 이미 뭐 많은 게 남은 거고 아주 값진 경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의 선택도 아닌 저의 선택이나 그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비난할 짓이라도 저는 하고 싶으면 그냥 했어요.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취업하고 돈 벌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게 인생이고 다 그렇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뭐 인생이다. 그런 게 맞는 거라고 주변에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그냥 제 귀에는 멍멍 그냥 이 소리밖에 안 들렸었어요. 그냥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 그런 세계관이 저의 마이토피아였습니다. 남에게 보이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남의 눈치를 살피고 그들의 기준에 들어가는 게 아닌 나 스스로의 기준과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걸 명확히 구분 짓고 그걸 실천한 세상이 저의 마이토피아였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의 어떤 그런 생각들에 반대하고 비난하는 시선들과 늘 이렇게 마주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아내와 캐넨츄를 시작하면서부터 똑같이 많은 반대나 의심, 비난의 시선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미술이라는 건 혼자서 그 작가의 철학과 고뇌 등등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둘이서 하냐? 그리고 저는 또 미술 비전공자였으니까 또 그게 또 비난과 또그 의심의 눈초리였죠. 그리고 그림 스타일이 뭐 유치하다, 만화 같다, 언제까지 고행이 그릴 거냐? 너무 상업적이면 안 된다, 굿즈 같은 것도 하면 안 된다, 등등등 그들의 기준으로 저희를 판단하고 부정하고 의심하고. 그들의 기준을 저를 재단하고 막 바꾸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 다 무시했습니다. 그냥 멍멍멍.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했어요. 오히려 하지 말라는 걸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생소하고 낯설다는 건 새롭다는 거고 이 새롭다는 면이 또 새로운 시장에 어필이 될수 있겠다. 개성과 차별성이 될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독하게 둘이서 더 연구하고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그 반대들과 맞서가면서 저희 다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때 반대하던 사람들이 저희 앞에서 아무도 그런 말 못하고요. 또 인정하고 같이 전시하자고 연락까지 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거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멋대로 살던 저의 삶의 방식을 반대하던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 저한테 이제 아무 말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제가 좀더 돈도 벌고 또 이렇게 무엇보다 세바시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연을 하는 게 제가 훨씬 더 그분들보다 잘나고 앞으로도 잘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이토피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모두가 자유롭고 각각의 존재 그 자체로 인정받고 나의 꿈이 당하거나 비난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 허무맹랑하고 말 그대로 진부한 꿈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빠꼬들의 눈이 이렇게 된 것도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한테 말 그대로 빡쳤기 때문에 이런 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편견과 부정에 저항하고 실천해 나가는 이제 분노와 결기에 찬 눈빛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에 편견을 가지고 무시하고 부정하는 여러분만의 기준이 아닌 그들의 기준으로서 여러분을 판단하고 강요하려는 사람들에게 힘껏 눈은 부릅뜨고 저항하고 주변 모든 존재들과 함께 각각의 그 자체의 모습과 꿈을 존중하고 그 꿈을 같이 응원하고 이루어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합해진다면
여러분의 마이톱

유토피아, 우리들의 마이토피아도 그저 꿈이 아닌 현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강자일 수도 있지만 약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약자를 존중하고 누군가에게 응원의 손을 내미는 세상이 되면 여러분도 누군가의 응원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서서 여러분만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 똘끼 있게 합시다. 하고 싶지 않은 거 용기 있게 하지 맙시다. 인생 그까이 거 뭐 없지 않습니까? 네, 안 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이토피아를 응원합니다. 저희 캐넨츄르와 함께 빡친 눈을 하고 우리의 마이토피아를 같이 그려가 봅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이토피아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그림 이야기가 되다 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마이토피아 당신만의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0: 오성용 작가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샴푸가 부른 트러블, 트루 스펜더 발레의 곡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두려울 때마다 용기 내는 법.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삼기미 작가 배은정 비파이프 대표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배은정 작가에게 물어봅니다. 어쩜 그렇게 깡이 세냐고요. 어쩜 그렇게 겁도 없이 용기를 낼 수 있냐고요. 그런데 사실 자신은 매번 용기 내고 결심하는 본래는 나약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매번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해도 이 용기 내는 힘을 여러분께 나눠드린다고 하는데 나만의 세상을 위해 자잘한 건 쳐내고 용기를 내는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혹시 편의점 지나다니면서 이 캐릭터 보신 적 있으세요? 삼각김밥 머리에 용감한 눈썹. 네, 이거 제가 만들었고요. 제가 저작권 가지고 있고 오늘은 제가 만든 이 삼각김밥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캐릭터를 처음에 만들려고 했을 때 어떤 캐릭터를 만들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캐릭터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좀 눈에 띌 만한 캐릭터를 만든다는 것은 되게 좀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한국에는 음식 캐릭터가 많이 없더라고요. 분식 캐릭터는 있고 과일 캐릭터는 있는데 편의점 시그니처인 삼각김밥 캐릭터는 없네? 그럼 이거다 싶어가지고 일단 캐릭터를 삼각김밥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캐릭터 시장에서는 되게 귀엽고 포근한 그 동물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도 쉽진 않겠지만 그 루트를 타고 가면 성공 사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수월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시도했다가 잘 안 됐을 때 그 두려움은 있었지만 내가 생각한 이 삼각김밥 캐릭터가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저는 너무 궁금했고 그 강렬한 궁금증이 저에게 용기를 또 주게 되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바로 이제 삼기미 초안을 막 스케치를 했어요. 처음에는 네 이렇게 생겼었고 근데 이 캐릭터를 보고 친구들이 귀엽다 이러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귀엽다는 반응이 나오는 거면 일단 됐다. 그래서 일단 이 친구로 가자 하고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삼기미는 험난한 인간 세상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삼기미는 평행 우주에 있는 또 다른 음식 지구 세븐에 살고 있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구로 우연찮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인간 세상에서 음식이 살아가기란 얼마나 무섭습니까? 먹힐 위험도 있고 뭐 밟힐 위험도 있고 그런 두려운 일들이 투성이지만 이 친구는 그래도 흩어진 친구 음식 친구들을 찾기 위해서 용기를 내면서 이렇게 편의점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막 편의점에서 노숙을 하다가 어떤 한 인간에게 발견이 되는데 그 인간이 음식으로 착각하고 이걸 먹으려는 순간 삼기미는 용기를 내서 싸다구를 탁 올려붙입니다. 그렇게 삼기미는 살아남았고 인간과 삼기미는 그렇게 동거를 하게 되면서 인간 집에서 월세를 벌기 위해 집안일도 해주고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삼기미가 어떻게 이 세상에 좀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제가 적성에 맞지 않는 학과를 좀 갔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이제 꿈에 대해서 뭐라도 이제 해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또 용기를 주어서 저는 23살 여름 삼기미 캐릭터를 데리고 캐릭터 페어에 나갔습니다. 제가 페어를 그냥 나갔던 건 아니고요. 국내 편의점 대표 3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저랑 가장 핏이 잘 맞고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브랜드를 골라서 타겟으로 잡고 나갔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나가는 페어여서 되게 두려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하나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휴학을 내고 그 페어를 또 참가를 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페어가 끝난 후 그 모 편의점 담당자분께서 저에게 저의 계정을 팔로우를 하셨고 그 1년 후에 이렇게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제가 1년간 이거 작업을 하면서도 이게 생각보다 편의점 담당자들에게 설득이 안 되나? 그런 되게 두려움도 있었고 와,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꾸준히 했더니 이렇게 또 좋은 결과가 와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제가 기획한 컨셉과 기업의 니즈가 일치함에 저는 또 큰 용기를 얻었고 나도 이제 세계적인 한국 캐릭터를 만들어서 돈도 벌고 삼김이 테마파크도 만들고 막 꿈이 엄청 크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운이 좋아서 자신감을 얻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타이슨 아시나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죠. 처음 왔기 전까지는 많이 맞았습니다. 삼김이가 처음으로 기업과의 미팅이 잡혔을 때 저는 진짜 너무 설렜어요. 그 가는 길이. 그래서 삼김이를 성공적으로 론칭하고 용기가 막 뿜뿜하던 시절 저는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거인의 어깨에 타서 이제 전국적으로 좀 홍보를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막 기대에 부풀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좀 필 줄 알았죠. 그때 이후로는 네. 하지만 당시 저는 23살이었고 경험이 없던 어린 작가였습니다. 그냥 첫 협업이 기업 대기업이라니 그냥 저는 막 그때 너무 설렜는데 이런 큰 고난이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삼김이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위해서는 큰 기업과의 협업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삼김이가 그 기업에게 버려지는 게 전 두려웠습니다. 사실은 협업이라고 함은 기업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주시면 제가 제 의견을 내고 이렇게 협업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냥 제 색깔을 점점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런가요? 왜냐하면 제가 뭘 몰랐기 때문에 제 결정이 틀릴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너무 컸거든요. 제가 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은 할 수 없지만 제 감으로서는 이대로 제가 주관 없이 끌려다니면 삼김이의 정체성 또한 흔들리겠다라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몇 년간 제가 만든 두려움에 갇혀서 생각만 많아진 상태로 살았습니다. 이 방향이 맞나? 그리고 이 기회를 포기하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별 고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협업을 통해서 삼김이는 많이 알려졌지만 제가 삼김이를 처음 만들었을 때 느꼈던 애정은 점점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생각은 작품에도 투영이 되기에 삼김이의 진정성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때까지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구나. 이제 뭐 성공한 것도 없지만 태물의 길만 남았구나. 내리막길만 걷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몇 달간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방향성도 보지 못하고 해야 하는 일만 그냥 돈을 벌어야 하니까 꾸역꾸역 이렇게 쳐내면서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무모하게 큰 꿈을 꾼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휘둘리면서 회피해버리는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삼김이 피규어가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 피규어를 멍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 했던 그 다짐이 생각이 났어요. 나는 이 캐릭터를 진짜 세계적인 캐릭터로 만들 거야. 진짜 나는 여기에 뼈를 묻겠고 후퇴는 없어. 그거는 삼김이와 저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짐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렇게 나약해졌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삼김이를 또 통해서 저는 용기를 내서 기업에 의존하지만 말고 좀 삼김이에 대한 향한 사랑을 좀 우선적으로 극복을 해보자 라고 결정을 내렸고 맹목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이 캐릭터를 좀 키워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다행히도 용기를 조금씩 찾아서 삼김이에 대한 애정을 다시 무럭무럭 키우고 있고요. 저는 너 참 용기 있다.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깡이 세니?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주변 지인이나 아니면 뭐 여러 사람들에게.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매번 용기를 내고 죄송합니다.

매번 용기를 내고 결심해야 되는 그런 나약한 사람입니다. 펜을 잡기가 무서울 때도 있고,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매일 공개 심판 당하는 기분도 가끔 들어요. 누가 뭐나 대신 어려운 협상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원사업 쓰는 것도 떨어질까 봐 무섭고, 뭐 삼기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저는 매번 모르기 때문에 어떤 기회들이 오면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저와는 다른 삶을 살아온 새 친구를 사귈 때조차도 저는 사실 무섭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낼 것입니다. 삼기미를 통해서 두려움과 용기는 이제 가까이 있다는 답을 찾았거든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던 휴학생의 저에게 두려움이 삼기미를 만들게 되었고, 그 조금씩 꿈에 대한 용기를 찾았던 경험을 통해서 사실 저는 더 단단해졌고, 지금 단단해 보이진 않지만 단단해졌어요. 더 다채롭게 살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삼기미는 저에게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그렇게 인생의 동반자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꼭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도전이 좀 두렵거나 하시면 뭐 삼기미를 떠올려 보세요. 이 친구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삼기미와 저의 행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끝내고 싶은데요. 삼기미는 국내를 좀 넘어서 해외에 흩어진 친구들을 찾고자 문화적인, 언어적인 어려움을 좀 극복하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뭐 화면에 나오는 게 되게 용기가 안 나서 많이 안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기회가 생기면 이렇게 팬분들이랑 아니면 이런 세바시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랑 적극적으로 소통도 하면서, 자주 출연을 해보, 용기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 뭐 어떻게든 끝까지 가볼게요. 이제 나이가 드셔도 제가 계속 하고 있나 한번 지켜봐 주세요. 네, 뭐 저와 삼김이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그림 이야기가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마이토피아, 당신만의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오성용 작가의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두려울 때마다 용기 내는 법, 배은정 대표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서영은이 부른 웃는 거야, 이유진이 부른 눈물 한 방울로 사랑은 시작되고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라디오 세바시는 김광진이 부른 편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

0: 산림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2: 인천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재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현지 시간으로 12일 호르무즈 해협 통항 회복을 위한 국방장관 회의를 연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장관과 함께 다국적 임무의 첫 번째 국방장관 회동을 위해 40여 개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공동 주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회복을 지원하는 국제 군사 임무 구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국 마약 단속 당국과의 공조로 국제 마약 밀수 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중앙TV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 마약단속국과 미국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은 지난달 초 공동으로 마약 밀수 밀매 사건을 적발하고 중국 랴오닝 광둥성과 미국 플로리다 네바다주 등지에서 동시 검거 작전을 벌였습니다. 양국의 수사당국은 이번 작전으로 중국인 2명과 미국인 3명 등 용의자 5명을 체포했습니다. 법무부는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만성적인 구인난 완화와 민생경제 활력 재고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는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 고용 인원이 없더라도 지역 특화형 우수 인재 한 명을 특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특례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내국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체가 외국 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해도가 높은 외국 인재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온라인에서 명품을 헐값에 판매한다고 홍보한 뒤 물건은 보내지 않고 약 20억 원의 수익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박모 씨를 수사 중으로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가방 등을 시중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판매한다며 홍보하고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여성 인플루언서 행세를 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된 초등학교 6학년 A군을 찾기 위해 수색당국이 이틀째 야간 수색에 들어갑니다. 경북경찰청과

0: 경북소방본부, 국립공원공단 등은 오늘 해가 지고 비가 예보된 상황에서도 장비와 인력을 주황산 국립공원에 투입해 야간 수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날 야간에도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 등 동원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수색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흐린 하늘 속 종일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7도, 습도는 80%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돈을 버는 것은 일상의 유지를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비싼 물건의 소유, 더 사치스러운 서비스를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수입과 자신의 시간을 맞바꾸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더 값비싼 물질의 소유, 더 많은 자유의 확보. 당신은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시나요?
2: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요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가수 김장훈 씨입니다. 소리 질러!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5: 안녕하세요. 박예원입니다.
3: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5: 무슨 소리예요?
3: 저도 모르게. 이분 하면 나눔이 떠오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발차기가 떠오릅니다.
4: 네. 정말 저의 한창 선배님이신데요. 네. 이분과 함께 방송을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네. 신기합니다. 지금. 왜 지금 숨 터지신 거예요?
5: 왜? 아, 진짜. 근데 진짜로 제가 이분 노래 너무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하는 분. 삶을 정말 즐겁게 사시는 분이십니다. 네. 네. 가수 김장훈님 모시겠습니다.
3: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유, 네. 드디어 나오셨네요. 자, 안녕하세요. 네.
6: 할렐루야.
3: 할렐루야.
6: 아, 순간 좀 헷갈려서 할렐루 이걸 보냈네.
3: 언제나 보기만 해도 즐거운. 네. 아유, 님 머리 색깔도 초록색에. 패션 좀
6: 크리스마스 색깔이죠.
3: 아, 그렇죠. 저도 크리스마스.
6: 그렇죠. 네,
3: 정말 총탄을 맞추셨어요. 네.
6: 아마 주영훈 씨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을 여기서 보게 될 때 의아한 눈빛이 있을 텐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3: 아니 그 사실 네. 그 김정훈 씨 뭐 저희에게 뭐 정말 추억이 많은 아티스트인데 그렇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꾸 무슨 슈퍼논이라고 부르잖아요.
6: 그게 네. 캐릭터인데 네. 제가 생각할 때 가수로서. 예.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3: 아,
6: 슈프트론이 예. 밈이에요. 어떤 부캐릭터예요.
3: 그렇죠. 그렇죠.
6: 근데 김장훈은 쇠금자를 쓰면 숲 같잖아요.
3: 그렇죠. 한글로.
6: 그리고 네. 긴장자를 쓰면 튼 같잖아요.
3: 튼자지 보죠.
6: 슈프트론을 만들어 놓고 예. 내용은 뭐냐. 예. 제가 노래를 하다 중간

0: 순간에 막 기분 나면 막 아 하면 막, 예, 예, 막, 예, 막 이런 거를 그거만 다 모아서
1: 맞아요.
0: 이거 해서
2: 저도 봤어.
0: 이게 가수냐? 그래서 저를 조롱하려고 만들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그게 막 몇 백만씩 되면서 막 돌아다닌 거예요.
1: 네, 네.
0: 저 가족들과 팬들은 너무 마음 아파했어요.
1: 네,
0: 네. 놀림거리가 되는 게.
1: 네, 네.
0: 저는 재밌지 않나?
1: 네.
0: 그리고 뭐 그래서 그냥 좋게 이렇게 받아들였더니 그게 나중에 그 친구들이 결과론적으로 역주행하는 곡도 있고 백만 안티가 팬이 된.
1: 네.
0: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1: 맞아요, 맞아요.
0: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
1: 예.
0: 제가 지금 60이 넘었거든요.
1: 네네.
0: 근데 공연장에 10대 20대가 50%가 넘어가요.
1: 거봐, 야.
0: 이거 진짜 이거는
1: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0: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1: 아이돌 가수가 됐어요. 다시
0: 그리고 그 맨 행사가 뭐 오늘은 어디야? 내일은 배제 중학교.
1: 어머나.
0: 충남 외고.
1: 어머.
0: 3번 중학교. 뭐.
1: 야.
0: 맨 중고 행사.
3: 어머나. 거슬러서.
1: 네.
0: 그래서 정말 주님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가수로서.
1: 그러니까요. 아 저도 봤는데 이렇게 첼로 뭐 뭐지 뭐 누가 김정은의 발을 밟았나. 아. 이런 거.
0: 그리고 뭐 이런 거. 목에 닭을 물고 있어서.
1: 닭을 물.
0: 나와 갔다면. 닭 뱉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그게. 너무 웃겨갖고
1: 네네네.
0: 심지어 제가 뭐 누군가 했을 때 뭐 이거 하다 고소당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네. 친구가 있어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1: 네네.
0: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오빠는 고소를 안 해. 참기름을 못 먹고 법원을 못 가 이러면서 돈이나 많이 벌어 뭐 이러고 하니까 뭐 그래서 재밌게 하니까 아마 지금 Z세대랑 맞나 봐요.
1: 그러니까 만약에 반응을 뭐 선천은 없다. 전체 고소 이랬으면 정말 그 세대와 가까워질 수가 없는 에이. 아티스트가 됐을 텐데.
0: 현수하나 저는 권장.
1: 그러니까.
3: 쿨하게.
0: 그리고 제가 오히려 저 그런 크리에이티브 관리해 주는 데다가
1: 네.
0: 혹시 저작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1: 네.
0: 내가 포기하고 그거 하는 애들한테 다 줄 수가 있냐.
1: 와.
0: 나는 그런 거로 돈 벌고 싶은 생각이 없고
1: 네.
0: 나는 일종의 고용 창출이라고 생각한다.
1: 어머나 어머나.
0: 애들이 돈 많이 벌면 오케이.
1: 네. 그러니까
0: 저는 부모 형제만 안 건드리면 오케이. 네. 뭐 나한테 뭐 쓰레기라고 하든 뭐 하든 뭐 그런다 그래서 그렇게 될 거면 그런 사람인 거고
1: 예, 예.
0: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그렇게 안 될 것이고
1: 그렇죠. 네.
0: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아마 주영훈 씨도 저를 옛날부터 봤으니까
1: 예, 오래됐죠.
0: 일단 인상이 변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1: 너무 달라졌어요. 그, 맞아, 맞아.
0: 예전에는 그냥
1: 무서웠어.
0: 재피기만 해.
1: 맞아.
0: 그럼 무서워가지고 그 김희선 특집할 때 갔는데 여배우 킬러라고 나를 막 모함을 해가지고 아 예전에 나랑 갔는데 김희선 씨 특집을 한 거야 SBS에서
1: 네, MC 보고
0: MC 보고 갔는데 나는 만난 적이 없는데 갑자기 희선 씨한테 처음 보는데 조심해 여배우 킬러 아니 뭐 근거가 있는 거라서
1: 아 형 몇 개 있었잖아요
0: 있긴 그래도. 있었지만 킬러는 아니지 킬드지 킬드 아. 내가 당한 거지. 와 진짜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희선 씨가 나를 엄청 피하더라고. 그 사람한테 첫 인상은 나는 여배우 킬러야.
1: 아유, 기억력도 좋네. 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0: 그때 진짜 정말 교인 아니었으면 너 죽이려고 그랬어.
4: 진짜 킬러가 될 뻔했네요.
0: 예, 그렇죠. 예, 예, 목사님.
1: 아 근데 아무튼 그 숲트는 캐릭터 덕분에
0: 네.
1: 우리 김정은 씨 노래가 그 젊은 층들에게
0: 그렇죠.
1: 이제 뭐 옛날 가수가 아니라 그들에게 신선한 노래가 돼서
0: 그렇죠.
1: 다시 역주행하고 막 많은 사랑을 받잖아요.
0: 한 다섯 곡을
1: 예.
0: 그러니까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니네가 보는 모든 영상은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단다.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잘 부른 노래들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막 레전드급.
1: 그러니까 김정은 영상을 보다 보면
0: 네, 막
1: 다른 것도.
0: 처음에 놀리는 거 하는데 갑자기 뭐 나와 갔다면 어디.
1: 네.
0: 뭐 근데 네. 댓글에 그래요.
1: 네.
0: 야 이건 멀쩡하게 불렀네. 그러니까 밑에. 그러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뭐야 이 형?
3: 뭐
0: 빅픽쳐야 뭐야? 근데 이 형 천재 아니야? 밑에 아니야 천재지변 천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가수 그럼 밑에 천년에 한 명도 나오면 안 되는 가수
1: 맞아 나 그거 봤어
0: 댓글 진짜 웃기잖아
1: 나 그거 봤어
0: 댓글 성재예요
1: 맞아 그러니까 나는 댓글이 오히려 너무 웃겨
0: 나라는 걸 읽고 보면서 이따가 아 이게 나구나 참 아 이게 나지
1: 아 전설지 보면서 아 장훈이 형 보면 이거 진짜 나, 이, 얼마나 열받을까 막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0: 그래서 올라온 게 이제 작년에 이제 허니랑 고속도로 로망스 완전 허니는 노래방 2위까지 역주행했고 소나기 슬픈 섬을 노래 불렀지 이렇게 다섯 곡이 역주행해서
1: 나는 남자단 없었어요?
0: 난 남자단은 워낙에 그거는
1: 워낙 히트곡이니까
0: 근데 허니나 뭐 노래 불렀지 이러면 히트곡이 아니니까
1: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많은 분들 놀라 계시지만 우리 여기서 김장우 씨를 보게 될 줄이야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많은 분들도 좀 놀란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하나님 얘기

0: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서
1: 어떻게 즐거웠어요?
0: 네? 굉장히 기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 왜냐하면 세상 방송에서 이제 하나님 얘기를 못 하고 예, 예. 사실 저는 예전에 크리스찬인 거를 좀 숨기고 살았어요. 아. 잘 안 나타내는 게 왜냐하면 제 삶 자체가 네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리스찬의 상이 있잖아요. 네네네. 모험적이고 근데 뭐 이게 전혀 안 맞으니까 네네. 이것 따로 저것 따로니까 나로 인해서 교인을 욕먹기 싫다 네. 뭐 이래가지고 좀 갈고 있었는데 이제는 생각해보니 더 이상 뭐 사고 칠 것도 없고 안 돼 맞고
0: 요즘에 치면 꽂혔잖아요 이제 뭐
1: 더 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하나님도 야 내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
2: 내가 감아칠 수 있는.
1: 어디까지 건져내야 돼 내가. 너 건져내느라고 내가 민원이 들어와. 다른 연예인들은 다 그냥 한 방에 가는데 너 네 번이나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험한 말이나 욕이나 다 예. 끊고 예. 그리고 술도 끊고 네. 뭐 좀 안 좋은 것들은 다 화도 끊고 네, 네. 그러니까 좀 약간 혈기 부리지 말자. 네, 네, 네. 할 만큼 했다. 네, 지금은 교인인 거를 밝혀도 예. 그닥 나로 인해서 욕을 먹일 것 같지는 않다는 용기가 들어서 네. 나오게 됐죠.
0: 우리 작가가 우리 김장훈 씨 인터뷰를 하고 네. 키워드로 건강, 청소년, 나눔 네. 이렇게 분류를 해주셨더라고요.
1: 그렇지 세 가지 다 네네. 그 하나님이 없었으면 안 나왔을 기적 같은 네네. 키워드죠.
0: 그래서 건강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어린 시절에 건강이 어떠셨어요?
1: 제가 초등학교 3년을 네. 기관지 천식, 기관지염, 악성 빈혈 이런 거로 인공 뽑고 병원에서 꼬박
0: 초등학교 때?
1: 네. 3학년 때, 4학년 때까지 학교를 못 갔어요. 네. 그러면서 초등학교 3년을 그렇게 지내고 어렴풋이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정도까지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걸 제가 엿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 쓸쓸하게 그냥 있던 뭐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가수가 된다는 건 꿈도 못 꿨어. 뭐 아예 뭐 오래 사느냐 마느냐가 저한테는
0: 그러니까 살아남느냐가 더 중요한 네. 문제였을 텐데 네. 그런 어린이가 어떻게 가수가 되게 됐어요?
1: 아 그러니까 그게 네. 그러다가 제가 저는 제 위에 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입으로 불평해 본 적은 없어요. 예. 왜 나는 아버지가 없어서 예. 학교 나서 일해야 되고 뭐하고 엄마 사업하니까 못 보고 예. 항상 혼자 쓸쓸하고 병원에 있고 근데 어린 마음에도 그냥 내 위에서 일어난 거는 알아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네. 됐고 나 때문에 잘 살자 그랬는데 뭐가 정상이 아니니까 계속 가다가 고등학교 때 이게 폭발해서 예. 어쩌면 의도적으로 사고를 치고 학교를 나왔어요. 예.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집을 나왔죠. 그때 가출한 지 한 40년 넘었네 지금.
0: 아 그때 이후로
1: 가출한 게 지금이에요. 이제 엄마랑 화해를 했지만. 아 네네.
3: 당신만 터졌어.
1: 그래서 이제 그런 저는 모든 게 싫어서 고2 때 학교를 때려쳤는데. 예. 또 어떻게 됐냐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노래를 우린 자주 했는데. 네네.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 너는 이렇게 여럿이 노래하면 목소리가 안 들린대요. 기도가 이제 막혔어. 이렇게 되니까. 예. 그래서 그냥 그래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근데 네. 노래를 떠나서 시원하더라고요. 그냥 그동안 쌓였던 게 산에 가서 그냥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노래 좀 하게 되고 그러다가 목이 조금씩 좋아지고 트이고 제가 어렸을 때 10시간 이하로 노래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10시간 이상을 꼭 해야 돼요.
0: 하루에?
1: 하루에. 기록이 대학교 때 19시간씩 30일 연속. 그러니까 항상 발을 정자를 쓰거든요. 570시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수가 될 수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반응을 안 하는 게 당신들은 나의 삶을 모르지만 나의 그 삶 속에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갈 수 없는 길을 왔기 때문에 예, 그러네요. 그게 모든 이 일을 하고 있는 자체가 나는 그러네요. 기적이고 그러네요. 감사할 뿐이야. 그러네요. 뭐 잘한다 못한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0: 그러면 가수 준비하던 그 어린 시절에는 꿈이 이제 가수가 되면서
1: 가수가 아니에요. 가수가
0: 그 소리를 내려는
1: 그냥
0: 거?
1: 소리 내는 게 좋았고 감이 제가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줄
0: 꿈에도 몰랐군요.
1: 줄지도 모르는데 예. 그리고 집 나와서 온갖 뭐 막노동도 하고 뭐 웨이터도 하고 뭐 여기서 반주도 하고 뭐 별하별 짓 다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인생이 뭐 그렇게 뭐 가수를 꿈꿀 그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소리도 안 되고 예. 그냥 좋아서 했던 거고 다만 친사춘형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잘한 형이 김현식이라는 가수가 예. 있어서 그런 어떤 무의식의 동경은 있었죠.
0: 그렇겠죠.
1: 뭔가 계속 현식형을 보면서 예.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저의 롤모델은 전인권 씨였던 게 네. 인권형이 연습을 그냥 어마어마한 가수잖아요. 예. 그 형도 10시간 뭐 진짜 창하듯이 하는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될 수 있어.

0: 있을까 그런 롤모델이었죠.
1: 아, 그래도 이제 서른 살 될 때까지 안 되면 네. 다 접으려고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삶을 접으려고.
0: 희한한 게
2: 삶을?
0: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어렸을 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좀 되게 허무주의예요. 극단적인 허무주의.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쯤에 생각한 게 인생이라는 게 이렇고 이렇고 다 나름대로 행복이 있겠지. 뭐 근데 그래 행복했던 것 같지는 않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노래하는데 아 그냥 살아보고 대충 서른 살까지 노래를 해보고 뭐 어떻게든 살아갈 길이 안 보이면 그냥 끝내자 이번 세상은 그냥 별로 그러니까 막 힘들어서가 아니라 허무해서 네. 재미도 없고 낙도 없고 목표도 없고 제가 아는 저는 아마 그랬을 공산이 커요. 예. 실제로 실행에 옮겼을 예. 워낙 그래서 근데 제가 가수 데뷔한 게 29살
1: 딱 1년 전에
0: 그래서 1년만 늦었으면 여기 없었을 수도 있어요.
1: 장훈이 형 참 좋은 형이었는데 될 뻔했네요.
0: 주변 애들이
1: 네, 그럴 뻔했네요.
0: 승진은 더러웠지만 그래도 의리가 있었는데 뭐 이런 추억담으로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뭐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연도나 그 숫자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진 않죠. 네네. 마음속에서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정도로 제가 고난의 날들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노래하는 사람이 됐죠. 예. 기적이죠. 저의 모든 삶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볼 때 간증을 한다면 네. 패턴이라는 게 아, 내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건 없어요. 네. 힘들어하지는 않았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네. 어떤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1: 그게 간증이죠.
0: 그리고 저의 간증은 뭐냐면 예. 전도할 때 전 이거 하거든요. 네. 안 믿어도 좋은데 봐봐 내가 큰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했을 때 다 1도 내가 흥분하는 거 본 적 있어? 다 1도 내가 섭섭해하거나 그런 본 적 있어? 다 1도 흔들림이 없어요. 주변에서 어떤 일이 있고 몇십억이 날아가도 그냥 오케이. 근데 진짜 사람인 이상 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1도 없어요. 그게 진짜 저는 신기한 게
1: 몇십억을 날리는데요?
0: 네. 1도 없어요. 그 날렸다기보다 몇십억을 갖고 계약을 해서 뭐 공연을 하기로 예. 했는데 사장이 바뀌면서 6개월 프로젝트가 갑자기 바뀌었다고 그러면 예, 되게 화날 수 있잖아요. 네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 이 몇십억에는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는 독소도 있고 예. 너무 무리한 게 있었어. 우리가 예. 욕심을 부렸어. 아 이거 안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저는 제 의지로 해서 틀어지는 경우는 진짜 제가 화나거든요. 제가 예.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거는 근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에는 1도 저는 실망함이 없어요. 예. 근데 그거는 신앙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저도 신기한 게 예. 이거는 진짜 큰일인데 주변에서 난리예요. 예. 그러니까 자네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내가 그걸 강연을 안 할 텐데 자 내가 지금 안 좋아진 거니까 상관없잖아. 나를 걱정한 거면 걱정하지 마. 나는 1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나는 믿는 사람이어서 그대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진짜. 진짜로 괜찮아. 진짜로 괜찮아. 거짓말 치는 게 아니야. 그게 저는 간증이에요. 또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렇게 1도 솔직히 어떤 일이 했을 때 뭐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이 고난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못 가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때는 해요. 고난이 왔을 때 어떤 때는 감사합니다 할 때가 있는데 네. 매번 그 정도 깊진 않아요. 제가 신앙이. 거기까지는 못 갔어. 뭐 누구는 그래요. 막 오면은 막 감사 기도를 하는데 네. 이거 감사할 것 같으면 이게 아직은 아니지 않나요?
1: 쉽게 되진 않죠.
0: 그러니까 불평불만은 안 하는데 솔직히 지금 감사는 못 하겠어요. 제가. 그냥 제가 불평 없는 걸로 하고 언젠가 감사하려고 그러면 그때 제가 감사기도 저는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이
3: 진짜 솔직한 게
1: 진짜 솔직해.
0: 저는 그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 뭐 하다가도 이제 되게 면허 안 좋고 싸움 날 것 같잖아요. 예. 예전에는 무조건 둘러엎었고 네네. 언젠가부터는 잠깐만요. 그렇죠. 골목 가서 하나님 아 저거 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아니 근데 십자군도 있었잖아요. 저거 아 제 진짜 아무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 어떤 때는 막 술 먹고 주사 부리면 그냥 잠깐만요. 나 집에 가. 이제 와버려 그냥. 거기서 해봐야.
1: 그렇죠.
0: 그냥 저는 우리 엄마가 이제 목사하다 은퇴했는데 예, 예. 저한테 종교인보다는 신앙인이 되라. 너무 종교에 집착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아이처럼.

0: 이렇게 대화하면서 네네. 네 삶을 좋게 만들어 나가길 원하지. 네네. 네가 뭐 교회가 어쩌네 뭐하네 뭐 정의감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쁘게.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혼자서 이렇게 가만히 네네. 꼭 어디 가서 이렇게 안 해도 네네. 걸으면서도 이렇게 차 타고 가다 하나님 이거 뭐 그래서 어떤 때는 집에서 혼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돼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네. 하는데 매니저가 띠띠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누구 있어? 그래서 아니 없어. 그럼 미친 사람이잖아. 혼자 누구랑 얘기해서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랑 뭐 이렇게 해서 아니 그냥 연기 연습한 거 같아. 아니 누구 있어? 아니 됐어 가. 다. 하나님 이따가 얘기할게요. 저는 진짜 혼자
1: 전화 통화해?
0: 저는 되게 재밌게 놀아. 하나님이랑 뭐 있으면은.
1: 그게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솔직히
0: 제일 부러운 게 저는 저거예요. 하나님이 목소리를 들었대. 그러면 제일 부러워 진짜. 진짜 뭐 있을 때 진짜 와서 야 장훈아 이거 이쪽으로 가 이러면 좋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뭔가 해서 움직인 건 같은데
1: 많은 출연자들이 나와서 이제 음성을 들었다는 게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뭐 영훈아 어떻게 해라 이건 이제 산신령이고 산신령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증 속에서 상황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했는데 그렇지. 아까 형님이 말씀하셨던
0: 그럼 나도 그런 말씀
1: 들은 거죠. 모든 상황이 아 A와 B를 더했더니 C라고 만드셨구나라고 내가 느끼는 게 음성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성대 결절이 이제 다 나신 거예요.
0: 중저음 이게 전문가니까 예. 중저음은 예전보다 좋아졌고
1: 오히려
0: 예, 고음은 주저앉았는데 예. 남들은 포기하라고 하는데 예. 그냥 저는 욕심에 그 내고 싶어요. 예, 예, 하나님한테 무리 안 할 테니까 그냥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나이와 상관없이 예. 그래서 조금씩 해서 좋아진 면도 있고 뭐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것도 주실 거라고 믿고 네, 지혜롭게 연습을
1: 그럼요.
0: 근데 그런 지혜를 주셨죠. 예전에는 뭐 이런 것만 예, 했는데 막 찾아서 성악 발성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거로도 이렇게 해보고
1: 좋죠.
0: 계속 그런 방법을 찾는 이런 지혜를 예전에는 되게 무식했거든요. 그냥 예, 예. 무조건 아이오를 쓰러질 때까지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하고 또 제가 레슨 받고 이런 걸 싫어하는데 네. 지금은 가서 그 김동규 바리톤 있잖아요.
1: 네, 네, 네.
0: 동규가 제 친구예요.
1: 네?
0: 동규가 제 친구예요.
1: 친구요?
0: 저가 두 살 어린데
1: 그래요?
0: 그런데
1: 두 살 어린데 친구예요?
0: 걔는 선생님 소리를 들으니까 그걸 이제 퉁쳐가지고
1: 작곡가 선생님인데 말 놔도 돼요?
0: 너는 나한테 곡 준 적 없잖아. 나만 안 줬잖아. 그거 엄정하면 맨날 그거 포인트랑 여가수만 주고 여가수 킬러예요. 아니 남자 가수 남자가 준 게 뭐 있어. 다 여가수지. 엄정하라.
1: 킬러라니 헬퍼죠.
0: 그 당시에 진짜 잘 나가는 여가수들 진짜 엄청나게 줬다고요.
1: 다 했죠.
2: 지금 약간 혈기가 좀 나오시는 아니시죠 뭐. 지금.
3: 복수의 칼을 갑니다.
0: 이런 경우에요. 주영훈을 죽여야 되는데 속아 진짜 제가.
1: 근데 중저음이 좋아졌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장점이 되실 거예요.
0: 맞아요.
1: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왜 외국 아티스트들도 보면 중후하게 나이 들면서 힘 쫙 빼고 중저음으로 그 분위기로 젊었을 때 모르는 그 매력을 다 발산할 때 오 이거 뭐지 하고 반하는 아티스트들 있죠. 있잖아요.
0: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우리는 도입부라고 그러잖아요. 도입부 들어가고 빨리 후렴만 와라.
1: 그렇지, 그렇지.
0: 와, 근데 지금은 연습할 때 도입부 그
1: 맞아요.
0: 흔들리는 그대 이거를 계속 연습하셔서
1: 예.
0: 어떤 약속도 어떤 약 이거를 계속 예, 이제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예. 제가 34년 됐거든요 노래한 지. 근데 네. 이제야 노래는 이렇게 하는 건가 네, 뭐 조금 네. 알 것 같은데 좀 노래하는 게 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1: 어렵죠.
0: 저는 또 어려운 상태에서 시작했고
1: 잘하고 계세요. 너무 고음인데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런 걸로 하시면 네,
2: 이렇게 노래 다 아시니까
1: 다 아시니까 이거 하시면 되고 하면 되죠 뭐. 근데 아까 그 공황장애 얘기하셨잖아요.
0: 네.
1: 공황장애 또 심하게 앓으셨었죠.
0: 엄청났죠 진짜.
4: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내일 후속편이 이어집니다.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0: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사람은 어떻게 해야 현명해질까요? 우리는 과거의 회상이 아닌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현명해지는 것이다. 책 속 이야기, 버나드 쇼의 말입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3: 경험이 학습되는 대학,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실록이 봄을 뒤덮는 5월입니다. 지난주 어버이날은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여러분 부모님께 카네이션은 달아드리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꽃과 선물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저는 해마다 이맘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 성도님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한 해가 지난 뒤였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께서 조용히 부르시더니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편지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살아생전 쓰셨지만 끝내 붙이지 못한 미완성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아이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해주지 못했구려. 이 문장 하나에 그 성도님은 가슴 깊이 저미는 여운 때문에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 말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을 낯설어 하셨습니다. 온 생애를 자녀를 위해 모두 쏟아 부으시면서도 정작 그 사랑을 언어로 표현하시는 법을 배우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먹고 자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내 마음 다 아시겠지.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크게 효도하면 되지 하면서 오늘 전해야 할 온기를 내일로 미루고 또 미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나중은 생각보다 쉽게 오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상대방에게 닿지 않는 무선 신호와 같습니다. 아무리 정성껏 쓴 편지도 붙이지 않으면 결코 읽히지 않는 법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목말라 하시는 것은 자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입니다. 쑥스러워서, 바빠서, 혹은 분위기가 어색해서 그동안 삼켜왔던 그 말들 말입니다. 어머니, 저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버지, 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는 그 어떤 카네이션 백송이보다 깊이 부모님의 가슴에 닿아 평생의 고단함을 씻어드릴 것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인생의 뿌리, 부모님 앞에 오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0: CBS
1: 문득 당신이 물었다.
2: 우리 무사히 나이 들어 저물어갈 수 있을까?
1: 꼭 그러자고 다짐한다.
3: 해가 드는 나라에서
4: 바람이 부는 나라에서
5: 우리 서로를 돌보며 살자.
2: 기후위기를 넘어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0: 이 캠페인은 CBS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사드림교회 차영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축복 주시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야지만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겸손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나는 겸손하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겸손은 무엇일까? 여러분, 겸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겸손은 예수님께 나와 배워야 된다는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29절 말씀해 보니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다면 지금은 겸손을 배워야 될 때입니다. 온유를 배우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께 온유를 배우고 주님께 겸손을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은 가벼워집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너무 겸손하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아주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처럼 겸손한 자에게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어떤 큰 은혜를 주셨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건 은혜이지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 축복을 주실 때 누구를 사용하실까 찾고 계십니다. 바로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어떤 모습이 그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였을까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굉장한 큰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베드로에게 집중을 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사도들에게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니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또 사도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베드로는 아주 바쁩니다.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여러분 해야 될 일도 많고

않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우고,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참으로 겸손했어요. 겸손은 무엇인가?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굉장히 바쁘며,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과거 유대인들의 전통이라고 하지요,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거,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켰어요. 제 9시 기도 시간,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6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후 3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주님은 이 모습에 너무 큰 축복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발전시키고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겸손을 갖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너무 귀한 겁니다. 바로 그 전통, 바로 선조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 그대로 받는 수 있는 그 마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고 합니다. 축복은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거쳐서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져야 되죠. 일대 신앙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1대 신앙보다 2대 신앙이 더 풍성하고 2대보다 3대가 더 풍성한 것, 하나님은 그 풍성함을 주시곤 합니다. 그 풍성함이 필요한 건 무엇인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힘을 주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 주석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먼저 간 영적 개척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며 기도하러 갈 때 앉은뱅이가 일어났듯이, 교회 안에서 앞선 세대 지혜를 존중하고 섬길 때 그 공동체 전체가 일어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대를 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욥기서 8장 말씀, 내가 처음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라는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말씀 이루어지기 원합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이루어지기 원합니까? 그렇다라면 8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청하건대 넌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아멘. 배울 수 있는 자세. 여러분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좋은 것들을 배우며 키워가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 너무 귀하죠. 그래서 잔 카빈 목사님, 종교개혁을 했던 잔 카빈 목사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칼빈의 신앙교육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원로를 존경하고 섬기는 것은 그 개인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질서를 존중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베드로 과거 구의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을 다 외면하고 무시하고 이제는 성령시대니까 이제 난 성령 받았으니까 이라고 하면서 그가 새롭게 시작했습니까? 그건 성령의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전통과 그 역사심을 그대로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대로 지켜나갔었을 때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겸손이지요. 제시 라일 목사님, 19세기 복음주의 목회자입니다. 그의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아비 원로를 공경하고 그들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자녀는 결코 영적으로 고아가 되지 않습니다. 선배 목회자의 눈물과 기도는 후배 세대가 누리는 축복의 토양이 됩니다. 뿌리가 깊어야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 믿음의 선배를 섬기는 건 자신의 영적 뿌리를 튼튼히 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젠 자녀가 여러분들보다 더 지식도 많아질 것이고 경험도 많아지고 더 똑똑해질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그 자녀가 부모를 외면하고

여러분 부모의 좋은 경험과 지식을 외면하고 나로부터 시작한다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겠지요. 겸손은 배우려고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겸손하게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녀가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놀란 축복을 그대로 받아서 더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대넘는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라일 목사님의 책을 인용해 보기 원합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부모의 겸손한 뒷모습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무릎 꿇는 모습, 배우려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참된 신앙의 무게를 배우게 됩니다. 겸손은 말로 가르치는 기술이 아니라 부모의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겸손하게 키우기 원한다면 부모님이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배우려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여러분 겸손히 받아들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겠지요. 여러분은 천국가는 그날까지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주님께 정직히 내어놓으면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에 그 자녀들은 겸손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넘어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 실패했던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적당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고 바꿔질 때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실패가 오히려 그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날마다 적당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히 변화 반응하면서 변화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우리 자녀들은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그의 말을 인용해 보기 원합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입술보다 여러분의 행위를 훨씬 더 신뢰합니다. 부모가 은과 금을 물질을 대하는 태도, 위기 속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 정해진 기도 시간을 성실히 지키는 뒷모습이 곧 자녀의 신앙 교과서입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말했을 때 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실체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나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정직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자녀에게 나를 보라, 나처럼 신앙생활하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말하기가 조금은 민망스럽고 부끄럽다라면 그 부끄러운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변화되셔야 합니다. 그 부분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그렇게 말하기는 나를 따르라고 나의 신앙의 본을 받으라는 그 말을 하기에는 조금은 부끄럽다면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나처럼 신앙생활하라고 말하기가 조금은 죄송스럽다면 그 부분을 주 앞에 내어놓고 결단하십시오. 변화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겸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를 쓰십니다. 1절 말씀해 보면 그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날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어제도 기도했고 그제도 기도했고 앞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바로 그 성실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으세요? 나 없을 때 놀란 성령 역사 일어날까 봐 나 있을 때 일어나야 되거든. 혹시 나 없을 때 은혜 충만하면 어떡해?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은 하나님의 때 일어났죠. 여러분 놀란 그 기적의 때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성실히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된 은혜를 주셨다면 성실히 예배하고, 기도에 대한 은혜를 주셨다면 성실히 기도하고, 감사에 대한 은혜를 주셨다면 성실히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를 주셨다면

충실히 살아갈 때 주님 때가 되면 주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자스터드 목사님의 말을 좀 인용해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행전 강의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대개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평소에 지켜온 경건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중에 일어납니다. 사도들은 오순절의 성령 체험 이후에도 여전히 정해진 기도 시간을 성실히 지켰습니다. 비범한 기적은 평범한 성실함의 토양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매일매일 성실한 그 삶 속에 피어나는 꽃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말씀해 보면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은요, 성실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축복하셨구나를 알 수 있는 영적인 팁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여러분 신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뜨거움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날만큼은 너무 뜨겁게 기도가 나온다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날만큼 눈물이 쏟아질 기도가 나왔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축복하셨다는 표시예요. 사인입니다. 시그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이 받쳐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겠습니다는 간절한 열망이 내 안에 있다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사인입니다. 표시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을 놓고 기도할 때 엄청난 갈망이 생기고, 여러분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 엄청난 갈망이 생겼다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성전 비문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자는 여러분 앉아 있었어요. 이절 말씀해 보니 매일매일 앉아 있었습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둔 이제 날마다 앉았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영혼이 아주 크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 뜨거움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뜨거움이 생기는 건 축복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천둥 번개로 다가온다라면, 말씀이 내 가슴을 여러분 천둥 번개처럼 치고 있더라면, 여러분 기대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여러분 기쁨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감사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성령님의 그 움직임에 여러분은 많이 예민하셔야 돼요. 지나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시고, 축복하라는 감동을 주시며, 손을 내밀라는 감동을 주시고, 그날 여러분이 그분에게 마음껏 표현하라는 감동을 주셨을 때 제한하지 말고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행동하며 나아갈 때 풀리지 않았던 10년간의 문제가 풀려요.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함을 보고 구걸합니다. 어제도 구걸했고 그제도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아멘. 주목이라는 겁니다. 이 주목은 헬라어로 보니 아테니조라고 됐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주목하다라고 됩니다. 어떤 의도를 가졌을까요? 하나님 오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집중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집중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가 수려한 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냥 내 안에 그 언어를 짧은다 할지라도 내 안에 뜨거움이 있다라면 그 뜨거움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주목하고, 하나님은 그가 주목하였을 때 바로 그 시선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0: 이름을 건네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건네주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건네줘야죠. 예수님의 능력을 건네줘야죠.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심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서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두 번째로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순종의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성령님 마음의 감동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손을 뻗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도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무너졌던 여러분 그 발과 발목에 힘을 넣어주신 분이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걸을 수 없는 여러분 불능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재창조하셨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항상 기동덕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래서 손을 놨더니 다시 주저앉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도 민망하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그도 불쾌하고 참 서로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내가 괜히 했어. 아니에요. 성령께서 시키신 대로 했다라면 여러분 거절한 것도 감사, 기동도 되지 않는 것도 감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이 일어난 것도 너무 귀하지만 만약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그래서 손을 놨더니 다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 밤 하루 종일 아니 내일까지 평생 그 앉은뱅이의 중복 기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도 축복이 있지만 이렇게 대단한 베드로와 같은 대단한 요한과 같은 사도의 중보 기도를 받는 것도 큰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응답이 더디되고 기도응답이 좀 미뤄지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쌓여졌다는 거죠. 자녀가 쑥쑥 잘 자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애통함을 기도할 것 같지만 기도가 잘 안 돼요. 자녀가 이렇게 잘 되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자녀가 참 연약하고 시시 때때마다 참 자녀가 연약하고 좀 부족한 모습이 보면 부모님은 더 기도하겠죠. 그럼 평생의 기도의 양이 쌓아지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사드림 교회 차영아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림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0: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비가, 봄비가 내렸습니다. 봄비라고는 하지만 천둥, 번개, 그리고 돌풍까지 예보되어 있어서 조금 긴장이 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땠나요? 미처 우산을 챙기지 못한 채 서둘러 뛰어가는 한 사람에게 아무렇지 않게 자기 우산을 내미는 어떤 영화 속 장면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작은 기적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비를 맞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데빌 커스 체프한의 스프링 이즈 커밍으로 박성우의 CCM 캠프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잘 보내셨죠? 네, 월요일 어찌 보면 5월의 첫 주에 그 아주 그냥 몰아치는 일정들 다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5월을 좀 일상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듯한 시간인들인데요. 어떻게들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 비도 오고 또 바람도 좀 불고 봄비인데 조금 손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드는 시간들이었는데요. 여러분의 오늘 어땠는지 궁금해요. 오늘 스티브 커스 셰프만의 노래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산들바람에 생기를 느껴보세요. 얼음이 녹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아이들이 나와서 뛰어놀고 있어요. 봄의 기운이 가득한 곡이었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기도 제목들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시작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도 남길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광고 듣고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들 얼른 얼른 배달하겠습니다.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로 간 유산균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매트 마허의 노래로 이어갑니다. Old People Said Amen 함께 들었어요. 우리 모두 한 주 시작하면서 힘차게 I'm man, I'm man으로 한 주를 이어가 보시죠.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일,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가면 어려울 게 있겠죠. 찬양해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죠. 그런데 기쁘게 나갈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다. 네, 기쁘게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이어가시죠.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샬롬의 인사 보내주고 계세요. 하늘 바다님께서 샬롬 성웅님 하셨고요. 예수애님도 샬롬 안녕하세요. 이은주님도 성웅님, 여민 작가님, 캠프 식구들 샬롬. 성웅님 72회 출석입니다. 진짜. 72회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72회면 그래도 일주일 꼬박 들었다고 해도 10주, 거의 두 달 넘게, 감사합니다. 세 달 가까이 이렇게 출석 열심히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좋은 방송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여기 텍사스 오스틴인데요. 어제 밤에 천둥, 번개와 돌풍이 불었습니다. 아침에는 좀 춥네요. 한국도 비슷한 날씨라는 게 신기하네요. 하셨습니다. 그럼요. 같은 지구인데요. 같은 지구인데요. 비슷한 날씨 같이 살아가는 거죠. 네. 그나저나 돌풍에 번개까지 있었다면 좀 밤에 많이 잠을 설치셨겠어요. 깜짝 놀래서.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봄이 오는 길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진통도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0602번님 안녕하세요. 샬롬. 박성욱의 CCN 캠프에 처음 문자 보냅니다. 잘 듣고 있어요. 지선의 은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듣기는 오래 하시고 참여는 정말 가물에

콩나듯 어쩌다 한번 이제 한 3년 들었는데 문자 참여 한번 해볼까? 아 문자번호가 매일 듣는데 뭐더라? 이런 분들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디오라는 게 원래 그래요. 듣는 거 중심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은 더 감사합니다. 지선의 은혜 제가 잘 찾아서 빨리 준비해 볼게요. 그 전에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듣습니다. 전유엘의 목소리입니다.

Simply Poor의 아름다운 화음, 정말 오묘한 화음의 세계에 함께 들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전 요엘의 목소리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CBS 퓨전 FM으로 여러분 함께 듣고 계십니다. 신형규님께서 샬롬 성우님 출첵합니다. 저 있는 곳에는 비 안 와요.

조용합니다 하셨어요. 네, 그렇군요. 저 있는 곳도 비는 지금 안 내립니다. 오전에 오후에 후두둑 후두둑 내렸는데 지금은 안 내립니다. 제가 이제 집에 있는 화분들 비가 올때비좀 맞으라고 살짝 내놨는데 비가 바로 그치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구루님께서 신청곡 꽃들도 신청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2191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제 환갑이셨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한달 전에 아버지께서 보령의 한 시골 교회로 청빙을 받으셨는데 그저께 온 가족이 모여서 환갑을 축하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사역길에 오르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면서 정유성의 하나님 눈길 머무는 곳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오, 아버님 목사님이시군요. 네,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석달 전에 태어난 조카와 아버지의 사진인데, 아유 아버지 뭐, 아유 뭐 환갑, 어휴, 환갑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 뭐 50대신 것 같은데, 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이 정말 끝까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네. 시골 교회라고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아주 아름다운 교회 잘 섬기시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멋진 교회 만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CCN 캠프 많이 소개해 주시. 성도님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밤 10시에 CCN 캠프 들으세요. 이렇게 부탁드려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신청곡 제가 자리 봐서 준비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옹기장이, 아, 토기장이의 노래. 죄송합니다. 토기장이인데, 노래는 시와 그림입니다.

가르치면 하나가 또 그러네요. 12살 우리 서연이 하나님의 딸 건강 지켜주세요. 단백뇨도 깨끗하게 혈당도 안정적으로 변하도록요 하시면서 내분비과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우리 12살 서연이가 많이 아프군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미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우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서연이 정말 사랑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 우리 아까 신청하신 곡이죠? 송경민의 곡 지선이윤화 한희강찬 아이빅밴드가 함께한 버전으로 듣습니다.

이준석의 목소리로 꽃도 하나모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 게시판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버전이에요 이렇게 올려주신데, 아 그러세요? 이거 저 시즌캠프에서 여러 번 들려드렸는데, 이준석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이죠. 일본에서 찬양사역으로 함께하고 있는 선교사님인데, 실제로 이 노래를 최초로 부른 한국어 버전도 그렇고 일본어 하나모도 이준석님의 목소리로 발표된 곡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제이워십의 버전으로 많이 알고 있고 이후에 많은 예배팀들, 한국 예배팀들의 노래로 알고 있는데, 이준석님의 목소리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첫 번째 가창, 거의 오리지널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꽃들도 우리가 부르는데 사실은 꽃도가 맞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어를 바로 번역하면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CCN 캠프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정보 아니겠어요? 커피향기님이 조금 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사연이 너무 좋아요. 작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샬롬 CCN 캠프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퇴근 후 저녁 먹고 말씀 보고 남은 짜투리 시간 하도 볼거리들이 많은 세상이죠. 알고리즘을 타고 넘어 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지만 역시 그곳에도 공허한 분. 찬양과 함께하는 삶이 평안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찬양과 함께했는데 기쁨이 가득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찬양 가운데 머물러야겠어요. 신청곡 팀룩 워십의 주와 함께 걸어가네 올려봅니다 하셨어요. 와, 이 정도는 거의 사연의 정석. 이렇게 보내면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뭐 무엇보다 함께 CBS 라디오 또 24시간 크리스찬 음악시간 조이포이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룩 워십 제가 2부에 준비할 테니까요. 2부까지 함께 가시죠. 1부 꼭꼭

아까 우리 그 보령의 시골교회 청빙 받으신 아버님에게 축하의 노래로 보내드리는 정유성의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0: CBS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7: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8: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0: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CBS 교계 뉴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예배가 예배자 만족과 교회 성장이라는 실용주의적 틀에 갇히면서 공적 신앙의 차원이 약해졌다는 성찰이 나왔습니다. 한국 복음주의 실천 신학회는 지난 주말 정기 학술 대회를 열고 한국 교회 예배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총신대학교 주종훈 교수는 예배 속 음악과 설교는 훨씬 풍성해졌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앞에서 몸과 마음, 삶 전체를 내어놓는 전인격적인 반응과 변화는 부족한 현실이라며 예배를 통해 신앙이 형성되고 삶이 변화되는 본질적인 측면이 약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예배에서 공적 영역, 곧 사회와 이웃, 정의와 창조 세계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과제를 기도와 찬양, 설교의 언어 속에 분명히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헤덴 교회가 최근 6월 보훈의 달을 앞두고 보훈의식 계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는 3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점점 희미해져가는 보훈의식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소광성 목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특별히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굳건한 보훈의식이 있어야 평화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헤덴 교회는 한반도 자유와 평화를 위해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다음 세대에 교육하고 참전용사 마지막 한 명이 살아있을 때까지 보훈 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엔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개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국부흥단이 오는 25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아펜젤러 순국 124주년 기념 호남지역 전도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모이자 전주로, 전하자 예수로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선교대회는 문화축제 형식으로 기획돼 비기독교인들도 누구나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오전엔 전주 시내 곳곳을 누비며 지역사회를 축복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간증, 말씀으로 구성된 새생명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대회는 영적 회복뿐만 아니라 호남연회 소속 미자립 교회들을 위한 선교비 지원 등 지역교회의 부흥과 자립을 돕는 실질적인 나눔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표단장 서규런 목사는 사회적 불안과 침체 속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인생의 기쁨을 선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전도선교대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마중물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제구호기독 NGO 구피풀은 지난 9일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신경섬유종증 질환인식 향상을 위한 샤인런을 개최했습니다. 신경계, 뼈, 피부 등의 이상을 유발하는 유전성 희귀질환인 신경섬유종증은 전 세계 250만여 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BS 교계뉴스 최창민이었습니다.
4: CBS 돈을 버는 것은 일상의 유지를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비싼 물건의 소유, 더 사치스러운 서비스를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수입과 자신의 시간을 맞바꾸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더 값비싼 물질의 소유, 더 많은 자유의 확보. 당신은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시나요?
5: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사연들로 함께 해야죠. 네. 2부에 여러분의 이야기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문자 샵1212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많을수록 CCM 캠프가 더 힘을 내서 더 좋은 방송, 더 힘찬 방송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문자 샵1212 열려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이고요.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요.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로 전달되는 거 알고 계시죠? 신청곡, 사연, 뭐 고민상담, 기도의 제목들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고 전하고 바로 뉴 CCM 소개하겠습니다. 현!

0: 퀵퀵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퀵퀵퀵퀵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자, 2부의 시작 언제나 뉴 CCM 새 노래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새로 나온 곡 한 곡 같이 들으면서 여러분의 레인보우 선곡표의 하트도 모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들을 뉴 CCM은요. 이분의 노래가 또 나왔네요. 또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왕성한 활동이 시작된 박희봉 목사님이죠. 원데이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노래가 적지 않아요. 네, EP로 발표되었다고 했는데 다섯 곡 정도의 새 노래가 녹음된 곡입니다. 특별히 이 앨범에는 원곡자죠. 네, 매트 레드먼하고 내한할 때 같이 번안 소개한 곡을 함께 부른 그 원데이, 그날이라는 곡에 담겨 있고요. 또한 우린 부름받았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등 익숙한 복음성가, 또 옛 성가곡을 박희봉 목사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 이 정도 연배의 이 아티스트 라고 표현하면 너무 죄송한가요? 사역자가 새로운 노래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네, 그런 도전들 계속 이어가는 우리 박희봉 목사님 응원하면서 박희봉 목사님의 새 노래 그날 원데이 같이 들어볼까요?

오늘의 뉴스CCM 박희봉의 새 앨범에 있는 그날 원데이 함께 들었습니다. 메트로 레드만의 원곡을 많은 분이 알고 계시군요. 어제 2부 청년 성가대에서 올려드린 곡입니다. 영어로 원데이 참 은혜로운 찬양 따라 불렀습니다 하면서 고샘맘님이 사연 주셨고요. 성가대에서 부른 적 많다고 노래 알려주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좋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은 레인보우 선곡표에 하트 꾹 눌러서 이 새 노래를 응원해 주세요. 0161번님의 사연 소개합니다. 오늘은 휴가라서 전도 대상자인 친구와 산책도 하고 점심 식사도 하며 좋은 시간 보내고 왔어요. 조금이라도 복음이 흘러갔길 바라봅니다. 신청곡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은 원곡으로 필 위켐의 원곡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전도하려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정말 잘 대해주고 돌봐주고 응원해주고 네 그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죠? 네. 악하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돼야 되고 좋은 시민이 돼야 되고 건강한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돼야 됩니다. 막 쓰레기 버리고 막 화내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들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쉼표님께서 오늘은 친언니와 언니의 동료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월요일이라 피로도가 높은 하루지만 이번 한 주가 즐겁게 지나갈 것 같은 기분입니다. 만나고 보니 믿음의 우리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오늘이었습니다. CCN 캠프와 함께하는 월요일의 끝자락, 도망치고 싶었던 월요일을 기쁘게 마무리, 함께 감사하는 밤입니다 하셨어요. 오! 여기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월요일 시작할 때 이번 주 그럴 때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과 만나서 믿음의 형제자매와 만나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좋은데요. 네. 그리고 CCN 캠프 딱 들으면서 이제 자고 최고 최고. 1부에 신청하신 노래들 배달합니다. 팀 로거십의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히즈윌의 버전으로 준비했어요. 함께 들으시죠.

단원워십의 소망의 하나님이 같이 들었고요. 히즈빌의 믿음이 없이는 팀로워십의 주와 함께 걸어가네 들었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함께하고 계세요. 시온의 대로님 모셨습니다. 예전에 하덕규 목사님 진행 때 들었는데 이제야 출첵 유유 죄송합니다. 항상 하루를 마무리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셨어요. 와, 하덕규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네, 하덕규 집사님. 1995년 12월 15일에 시작한 CCM 캠프. 그전에는 이제 그때는 AM. AM에서 가스펠 아워라고 일주일에 한 번 하시던 때가 있었는데 CBS 음악 FM이 개국하면서 매일 방송으로 CCM 캠프가 생겼죠. 그때 저도 듣고 있었어요. 그때 듣던 아이가 이렇게 커서 여기서 진행을 할 줄이야. 네. 그리고 그때

듣는 분들이 다시 지금까지 듣고 있을 줄이야 줄이야. 아,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주 와주세요. 네. 7494번님, CCM이 큰 힘이 되는 밤입니다. 인테리어 날짜 안 지키는 대표님 미워요 하면서 청소업체, 가전배송, 이사 날짜까지 다 엉망이 되었어요. 찬양 들으며 화를 은혜로 채우려 합니다 하셨어요. 오, 요 상황이 아주 그냥 아주 고약한 상황이죠. 이사를 착 준비해가지고 스케줄들을 탁탁탁탁 맞춰놨는데 아유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날까지 꼭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대표님이 인테리어 진행하다가 이거는 뭐가 안 되고 저가 안 되고 뭐가 이렇게 하면은 아 그래도 너무 화내지 마시고 네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웃으면서 웃으면서 사장님에게 네 압박 문자를 사랑의 문자를 보내준 어떨까요? 네 아유 화이팅입니다. 아름다운 집이 되려는가 봅니다. 그죠? 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노래 들어야겠네요. 크레이브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이현우, 라스트 이현우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기억한다 님이 어제 주일 예배에서 만난 풍경을 보내주셨는데요. 어제 교회에서 찬양대 노래가 끝나고 나서 3, 4대 가족인 분들이 나오셔서 찬송을 했는데 평범한 사람들의 합창도 찬양대만큼 훌륭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합창에 힘을 느꼈습니다 하셨어요. 오, 주일 예배 시간에 특별 순서가 있었나 봐요. 네, 3대 4대 그러니까 뭐온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그런 분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손자 손녀, 그리고 그 증손녀, 증손자 뭐 이렇게까지. 야, 그러면 최소 8명 이상, 그죠? 네. 7, 8명 이상 나왔을 텐데, 함께해서 뭐 노래 부르면, 오, 그 정도면 정말 웬만한 성가대의 연습, 한걸뭐 바로 이길 순 없지만, 그래도 함께 가족이 힘을 합쳐서 마음을 모아 노래

를 부르면 또한 아름답죠. 네. 그런 모습이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가대가 매주일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예배 끝나고도 연습하고 그런 거 참 좋지만 저는 성가대에서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번찰로. 잘하고 못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성가대에서 물론 잘하는 게 좋죠. 네. 찬양팀도 잘하는 게 좋죠. 그러나 너무 고정되면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지 관객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좀 성가대 찬양팀 이런 것들은 실력을 좀 기준선을 낮추더라도 전 교인이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1년 단위 너무 길고 한 3개월 아니면 뭐 두 달씩 그 두 달이면 한 최소 8번 정도 찬양팀을 서는 거잖아요. 1년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아, 물론 지휘자 선생님이나 반주 선생님이 조금 힘들겠지만 아, 그것도 돌아가면서 하면 되죠. 네, 저의 생각입니다. 지영굿2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CCN 캠프 한번 듣고 출첵을 이제 하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출첵해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신청하신 곡이죠. 필 위켐의 리빙 오프, 우리에겐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내 산소망 이렇게 알려진 곡이죠. 이 곡이 원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XNXA.
1: 박성호의 CCM 캠프 오늘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가야겠어요. 오늘 끝곡은요 이 곡 준비했어요. 김영걸의 봄이 왔구나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호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나시죠.

0: CBS.
1: I can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1: Leave me behind, out of your life. I will go. I don't...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김상훈과 나트륨, 사랑은 기적을 만들죠. 여러 찬양사역자들의 목소리 함께 들으니 왠지 월요일이 좀 꽉 차게 시작하는 것 같고, 오늘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들 기적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할게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제이어스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앞서 이세준, 유리상자의 이세준 씨와 송정미 씨가 함께한 사랑은 언제나 전해드렸습니다. 단 한 사람님께서 행복을 부르는 주문, 괜찮아, 잘 될 거야, 오늘도 웃자. 이 세 마디를 마음속에 조용히 외우면 행복이 살며시 내 곁으로 걸어옵니다 하셨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웃자. 네, 좋아요. 웃자, 오늘도 웃자. 하은하지만 김진아님께서 오늘 222회 출석체크, 왠지 의미 있는 그런 숫자라고 하시며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신청곡 써주셨는데 피아 버전은 없네요. 음원으로. 그래서 프롬갓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전해드릴게요. 파리가제트님 오늘 좋은 날. 셀리와 저의 결혼기념일 24주년 됐습니다. 셀리에게 항상 고맙다고 온디님이 전해주세요 하셨는데 부부가 이렇게 함께 오시는 드문 케이스죠. 참 좋아요. 아니면 그 한번 오늘은 살짝 인증해 보실래요? 우리 부부예요. 모르셨죠? 우리 형제 자매예요. 가족이었어요. 이렇게 살짝 손 들어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두 분 같이 축복송 와주세요. 8106님께서는 문자 주셨어요. 사진과 함께 주말에 딸이 와서 함께 자고 38개월 된 손주를 데리고 남산 산책도 가고 명동에 가서 칼국수도 먹고 헤어졌어요. 딸이 명동에 나온 지가 언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안쓰럽게 들렸습니다. 육아에 지치고 힘든 우리 딸 힘내고 그래도 항상 감사하며 살자꾸나 하고 응원사연 보내오셨습니다. 38개월 된 손주 사진이 그 잔디밭에서 정말 열심히 힘차게 뛰어 노는, 그런데 가끔 뒤돌아보면 아이들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육아에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때만큼 또 행복한 그런 시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끔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를 꼽는다면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파이팅 파이팅 외쳐드리고요. 자, 찬양은 우리 오늘도 멋지게 행복 선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데 강찬과 조찬미가 부르는 행복 선택이라는 곡이고요. From God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또 한웅재 머리맡에 라디오 아비가일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찬양 듣고 소개해 드릴게요. 수프로 님도 일찍 오셨는데 역시 찬양 듣고 소개해 드릴게요. 남궁 송옥 손유나 장윤영이 부릅니다. 그 사랑 노래해.

남궁송옥 소윤아 장윤영 그 사랑 노래해였고요. 이 곡은 수프로님께서 좋은 글과 함께 일찌감치 신청곡 남겨주신 곡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그분께 올리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도 주위의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봅니다. 날이 꾸물거리고 곧 비 소식이 있으니 항상 기분 건강 잘 챙기셔요 하셨어요. 맞아요. 오늘 중부지방도 비 소식이 있고요. 남부지방은 우박? 예, 이런 것도 있다더라고요. 돌풍, 우박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도 오늘 우산도 잘 챙기시고 조심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자, 존영, 배영호의 감사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가족 말씀드렸더니 블루딱따구리님께서 띠띠사랑과 자매지요 하고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결혼 32주년 맞이해서 희민이 승맘님께서 아오모리현 도하다시에서 여행 중에 사연을 남겨봅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 참 좋네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남편 언젠가는 믿음으로 기쁨 나눌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늘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남편에게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하셨어요. 아, 맞아요. 이렇게 부부간에 또 결혼기념일 맞이해서 여행도 같이 가시고 고맙다 고생한다 이거 알아주고 표현해주는 거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비가일 님도 열흘간의 쉼이 끝나고 일상 복귀하는데 5월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네요. 아, 조금이라도 남겨진 봄을 누려봅니다. 아자아자 하셨어요. 신청하신 머리맡에 라디오도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찬양 존영의 감사 그리고 시와 그림 임재 희민 희승맘님 여행 안전하게 끝까지 잘 하시고요. 다시 한번 결혼 기념일도 축하드립니다.

피와 그림 임재, 또 앞서 존영, 배영호의 감사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날씨 덕분에 이 곡을 일부 끝곡으로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심형진 시편 147편을 노래한 비 준비하시니, 그리고 연주곡도 레인보우 준비해봤어요. 저는 2부에서 다시 뵐게요.

0: CBS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나무옥가도 주님을 장지영님께서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오늘도 동행하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네. 나무옥가도 주님을 유 찬양으로 전해드렸고요. 제키리님께서 피아워십 찬양을 김진아님께서 신청하셔서 이 곡 음원 있냐고 살짝 물어보셨어요. 제가 일부에서 아 이 곡은 음원이 없네요 라고 말씀드리면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고 신청곡을 남기시거든요. 피아워십 곡이 워낙 많이 요즘 신청곡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거의 매일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전해드렸어요. 추억님께서 축복송이 시작이 되면 벌써 아침 10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오후에 들려오면 오후 2시가 지났나? 밤 자정에 또 만나잖아요. 아 이제 잘 시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 들어도 편안하고 또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고. 그러게요. 5월은 아니 5월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죠? 그 느낌이 그렇죠? 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선물 사고 선물 뭐 이렇게 고르고 사고 드리고 하다 보면 지나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다는 멋진 표현도 해주셨어요. 자, 찬양 신혜숙님 신청하신 아미의 터치 전해드릴 거고요. 자, 그 전에 여러 신청곡을 또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주예수 산소망 준비했어요. 박종수님께서 열심히 일할게요 하시며 주의 길을 가리 주예수의 산소망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아멘 하셨는데 워십 클라우드의 리빙 호프 주 예수 내 산소망 먼저 전해드립니다.

아미의 터치, 또 앞서 워십 클라우드, 주 예수, 네, 산소망 전해드렸습니다. 준바하는 최건사님께서 만나로 사연을 주셨는데, 가끔 이런 분들은 정말 갓생산다 이런 표현을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느껴지잖아요. 준바하는 최권사, 권사님 되셨고 준바를 하신다면 굉장히 그 적극적이고 뭔가 그 인생을 활기차게 사시는 요 느낌이 딱 있단 말이죠. 있는데 사연도 어쩜 이렇게 조목조목 잘 표현을 하셔서 쓰실지 이 표현력도 굉장히 좋으시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속 마음으로만 듣고 있다가 이제서야 글을 올려요. 남편이 4월 30일자로 33년간의 긴 직장생활 잘 마무리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뜻깊은 시간을 기념하며 남편과 딸이 함께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난답니다. 약 300km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300km 맞죠? 예, 남편에게는 마무리의 길이, 딸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길이 되는 터닝포인트의 시간인 만큼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16일 후에는 리스본에서 저도 합류하게 되는데 긴 여정이지만 6주 동안의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임재를 깊이 느끼며 감사로 걸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보호하심 속에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다가 문득 마음이 움직여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답니다. 하셨어요. 새로운 시작, 그리고 마무리의 시간, 산티아고 순례길. 굉장히 긴 여정이어서 정말 도전하시는 분들도 멋지지만 그 과정과정에서 또 굉장히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합류하셔서 그 시간을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가족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멋진 글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하고 나서 또 잘 정리된 그런 여행길을 보내주시겠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사연 보다가 문득 이 곡이 떠올랐고 요즘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딱 어울리는 실제로 이 남매가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이 뮤직비디오도 찍고 해서 종종 CCM으로도 소개를 해드리는 예 여러분 기대하시는 그 곡일 겁니다. 악뮤가 부릅니다. 소문의 낙원.

드려요. 다시는 심장마비 안 오도록 예순아의 치료자도 부탁드릴게요 하셨어요. 또 사케오님께서 생일인데요. 요즘 내 편과 주말 부부 주말에만 보고 있어요. 또 이번 주에는 친정아버지 치료차 서울 다녀오느라 못 만났어요. 요즘 서로에게 조금은 힘든 시간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길 더 좋은 것으로 은혜 주시리라 믿어요 하셨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 토닥토닥 위로를 전해드리며 마침 배상진님께서 위로라는 곡을 청해 주셔서 자 먼저 텐트메이커스 예수 나의 치료자 송재홍 씨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다미가 부르는 위로 이어갑니다.

가미의 위로라는 곡이었어요. 저희 뒷부분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위로받는 느낌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끝까지 다 전해드리려고 하는 곡이기도 한데 오늘 마침 신청곡으로 보내주셔서 함께 들어봤고요. 텐트메이커스 송재홍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 전해드리며 함께 짤막하게 또 기도해 주신 분들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미용실에서 축복송에서 들려주시는 찬양 들으며 가게 오픈하고 있어요 하시며 사랑님께서 이번에 권사로 선출되셨대요. 오! 사랑 권사님, 아유, 축하드립니다. 항상 더 겸손하게 충성과 봉사 다짐해 봅니다 하셨는데 자, 이렇게 멋지게 새롭게 권사의 직분을 받게 되신 사랑님도 응원해 드리고 싶고요. 또 김명수님 와주셨어요. 신청곡 범사의 감사님도 신청곡 찬양과 바람과 햇살이 모두가 다 은혜로 느껴진다고 이 밖에도 신청곡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아시죠? 제가 이삭줍기도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오늘 끝곡은 우리에겐 복이 있다. 잔치 공동체 찬양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이 찬송은 세상 풍파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답답할 때 큰 위안을 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 주님만 믿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1834년 에드워드 무트가 작사하고 1863년 브래드베리가 곡을 붙여 완성한 찬송인데요. 작시자 무트는 어느 날 아침 그리스도인의 은혜로운 체험을 주제로 한 찬송시 하나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언덕을 오르는데 문득 이 찬송의 후렴 가사인 주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라는 내용이 떠올랐고 이 가사를 바탕으로 바로 그날 4절까지 가사를 모두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일 모트는 킹이란 형제를 만났습니다. 킹은 모트에게 아내가 매우 아프니 잠깐 방문해달라고 요청했고 아픈 아내를 위해 찬송가를 불러주고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모트는 자신이 써두었던 시를 들려주었고 이들 부부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믿음도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서기를 바라면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나눕니다.

0: S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요즘은 가만히 있기가 더 어렵잖아요. 계속 볼 게 있고 손에는 늘 휴대전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하루에 딱 1분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알림도 끄고 화면도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처음엔 좀 불안하고 뭔가 놓치는 느낌도 들고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 1분이 지나고 나면 급하게 반응하던 게 조금 줄어들고 해야 할 일도 하나씩 정리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1분, 그 1분이 제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일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5월 12일 화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시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교훈을 실천하고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는 어리고 연약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이웃의 아픔을 보지 못하였으며 현대사회의 속도를 따라가느라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홀했던 것을 용서해 주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소서.

꼭 하여 주소서. 특별히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끊어진 대화가 다시 이어지게 하시고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예절을 갖추게 하셔서 거친 비난과 미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사람들을 위로하고 화목하게 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이웃의 아픔을 돌보게 하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평화를 세워가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사랑하며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지켜가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곳마다 미소와 평화가 피어나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이 되어 살며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성동구 금호동 아름다운 충일교회 황인돈 목사였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아침 CBS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상은이 부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어서 조준모의 노래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0: 낭독 시간입니다. 에스더 4장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에스더 4장 모르드개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대궐문 밖에 주저앉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제 위에 누웠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개가 당한 일을 말하니 왕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옷을 보내며 굵은 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였지만 모르드개는 듣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전 내시 가운데서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개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하닥은 대궐문 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로 갔다. 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모르드개는 소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하닥은 돌아가서 모르드개에게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귤을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개에게 전하니 모르드개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게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개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성경 낭독 에스더 4장을 성우 손정화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서울 모태탑 창단이 부릅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스벨 콰이어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어쿠스틱 머신이 부르는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입니다.
1: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나의 가장 큰 신뢰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들어갈 새 예루살렘을 견고한 성읍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성읍은 다시 재건되어야 할 초라한 성읍입니다. 이미 폐허가 되어버렸고 버려진 성읍이 된 것입니다. 누구도 눈독을 들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읍을 견고한 성읍으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안전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나라와 백성,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계약관계를 다시 허락받게 될 것이며 또 그것을 지키도록 요청받기에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말씀 따라 걸으면 됩니다. 심지가 견고한 것도 역시 여호와를 신뢰하는 신앙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마음의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얻어지는 평안입니다.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평안은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두려움에 떨며 방문을 잠그고 있는 숨죽인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와 주신 주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내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연상케 됩니다. 무너진 자리, 다시 가망이 없는 나라, 볼품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연약한 유대민족이라 해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것을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얻을 수 있는 평강이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게 하는 평온함과 안정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느끼는 평안입니다. 두려움이 여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하여 이사야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영원히 신뢰하도록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참 평안을 얻게 되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내놓음이 답입니다. 주님을 신뢰함의 결과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향한 심지가 견고하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이지요. 견고함은 굳고 단단함을 말합니다. 사상이나 의지 따위가 동요됨이 없이 확고함을 의미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세파에 잠시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 세파보다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버텨낼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꿈꿉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지경에도 길은 보이고 할 일은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여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며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공생애 기간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으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삶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두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 아버지 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셨으니 아버지 뜻을 따르시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신 순종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보여야 할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중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그곳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 땅에서 경작하고 그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이 70년이 찰 때 다시 고향으로 가자라고 순종함에 따라온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겸손한 자들의 대표격입니다. 이들 즉 겸손한 자들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순종의 제사보다 나은 일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지가 견고한 자는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0: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며 그 인생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실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하신 권면과 우리의 의지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실 만큼입니다. 이럴 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거나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거나 에라 모르겠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들 이런 생각이 난다고 순종할까? 굳이 뭐 왜 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한 번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심지가 굳건해지고 그런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 따라 살기에 여전한 평강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일부러 평안해야지 평안하자 괜찮을 거야가 아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킴으로 얻게 되는 그 평강이야말로 진정한 평강이고 이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함으로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아름답게 견고해지는 예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였습니다. 이지혜가 부르는 예수 나를 위하여 초롬의 찬양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예배가 예배자 만족과 교회 성장이라는 실용주의적 틀에 갇히면서 공적 신앙의 차원이 약해졌다는 성찰이 나왔습니다.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는 지난 주말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한국교회 예배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총신대학교 주종훈 교수는 예배 속 음악과 설교는 훨씬 풍성해졌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앞에서 몸과 마음, 삶 전체를 내어놓는 전인격적인 반응과 변화는 부족한 현실이라며 예배를 통해 신앙이 형성되고 삶이 변화되는 본질적인 측면이 약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예배에서 공적 영역, 곧 사회와 이웃, 정의와 창조 세계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과제를 기도와 찬양, 설교의 언어 속에 분명히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헤된 교회가 최근 6월 보훈의 달을 앞두고 보훈의식 계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는 3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점점 희미해져가는 보훈의식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소광성 목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특별히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굳건한 보훈의식이 있어야 평화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헤된 교회는 한반도 자유와 평화를 위해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다음 세대에 교육하고 참전용사 마지막 한 명이 살아있을 때까지 보훈 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국부흥단이 오는 25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아펜젤러 순국 124주년 기념 호남지역 전도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모이자 전주로 전하자 예수로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선교대회는 문화축제 형식으로 기획돼 비기독교인들도 누구나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오전엔 전주 시내 곳곳을 누비며 지역사회를 축복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간증, 말씀으로 구성된 새생명

0: 위한 선교비 지원 등 지역교회의 부흥과 자립을 돕는 실질적인 나눔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CBS 교계 뉴스 최창민이었습니다.
1: CBS I can't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당신 곁에 CBS 라디오. Me behind out of your life.
2: I will go.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1: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녀 교육 비중을 어디에 두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일찍이 19세기의 사회개혁가들이 굉장히 염려한 것이 뭐냐면 아이들 근로 현장에서 너무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을 되게 안타까워했습니다. 지금도 정말 뭐 7살, 5살 이런 아이들이 돌을 쪼개면서 고생하는 근로 현장들이 많죠. 그리고는 1달러도 못 받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인 1837년 찰스 디킨슨이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아동 보호와 권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837년에 그 책이 출간되면서 이제 아, 아이들이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1924년 제네바 선언에서 비로소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그리고 최선의 이익 이런 이제 아동 권리 협약의 기본 원칙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참혹한 희생이 되는가 이것을 인류가 겪게 되죠. 버크라는 사람이 1977년에요 대개 아이도 사람입니다 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는데요. 거기 아동 발달 과정에서 애들의 그 기질과 또 그들이 자란 환경에 굉장히 상호작용에 의해서 독특한 개성 있는 존재로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또 자란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별적인 인격체로서 아동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 고대나 지금이나 아동은 내 소유, 내가 낳았으니까 부모 입장에서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아동이 독립적인 완전한 자유 개인으로서 대하지를 못합니다.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를 고스란히 부모가 받게 되고 부모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어른들은 아무리 잘 가르치고 깨달을 정도가 되면 죽어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철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요 아무리 가르쳐도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철들면 죽는 거니까. 근데 아이들에게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소크라테스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철학자들 찾아다니고 정치인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애를 썼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아, 내가 그 기나긴 세월을 어린 아이들 교육에 투자했으면 세상이 벌써 바뀌었을 텐데 그걸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눈을 감게 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녀교육이 중요하냐면요 내가 아무리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해도 자녀교육 잘못시키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요, 흠이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데도 자기를 희생할 만큼 헌신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자녀 교육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참 제가 너무 놀라는 게 이삭같이 그렇게 훌륭한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요, 집안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냐면요, 애 엄마가 죽었는데 둘째 아이 야곱이 못 찾아옵니다. 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칼을 갈고 있으니까.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 교육은 정말 중요하죠. 도대체 이 이삭과 리브가 이 가정의 자녀 교육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하고 자녀 교육을 할 때 정말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잘못을 깨닫고 자녀 교육에 대한 방향을 다시 잡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생성이 됩니다. 나는 실패해도 자녀들은 성공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세대는 힘들어도 미래에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이기적 사랑과 이타적 사랑의 문제예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결국은 자녀를 사랑하는데 너무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거기서 파생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모든 문제의 발단은 편애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편애라는 것은 왜 편애냐?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니까 편애가 되는 거예요. 상대편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많은 이야기 듣기에 어머니께도 들었습니다만, 열 손가락 중에 어느 것도 안 아픈 게 없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도. 그럼 무슨 말이에요? 첫째, 막내, 뭐 둘째 편애 안 한다, 다 내 새끼들은 다 똑같이 귀하다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랍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일단은. 그래서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즈에서요, 부모들의 공공연한 비밀이 바로 편애 안 한다라는 이제 그런 말인데요.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대학 UC 데이비스에서 인간 공동체 개발학을 가르치는 캐서린 콩젤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768명의 형제 자매와 그들의 부모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70%, 어머니 65%가 한 자녀를 편애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정이 더 가는 자녀가 있다 하고 대부분이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에게 물어봤어요, 형제 자매들이. 그랬더니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애정을 두고 치열한 이 경쟁, 쟁탈전이 벌어지고 대부분은 자기가 느낀대요. 자녀들이 내가 지금 편애 대상인지 아닌지 눈치채고 거기에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힘든 삶의 여정을 진행한다는 거죠. 이 연구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타임즈 수석 편집자인 제프리 클루거라는 사람이 형제자매 영향이라는 책에서 부모의 95%가 편애하는 자녀가 있다, 그렇게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아버지는 막내딸을 많이 편애한대요. 어머니는 큰아들을 편애한대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2003년 휴먼 네이처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결론 그래요. 부모가 쏟는 애정이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자녀의 자존심, 사회성, 다른 가족 간의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편애가 가족의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자녀는 계속 이제 눈치를 살피게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대부분 눈치를 채는데 그때 부모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끝까지 부인하라는 거예요. 편애 절대로 안 했다, 우리 어머니처럼 열 손가락 다 찢으면 다 아프다 막 이렇게. 근데 제가 보기엔 저만 사랑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형제나 부모로부터 사랑을 적게 받았다, 나는 좀 이렇게 소외됐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굉장히 삶이 전체가 불안해지고요, 낮은 자존감, 심지어 이제 우울증으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발전을 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편애가 사실은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집안 이삭과 리브가라는 아주 걸출한 신앙인의 집에서도 놀랍게 편애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냥 과감없이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얼마나 그 두 아이가 달랐나.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 참 쌍둥이잖아요. 거의 발뒤꿈치를 잡고 한 배에서 동시에 거의 태어난 걸 마찬가지인데도 이렇게 달라요. 에서는 불꽃 털이 많은 사람이죠. 능숙한 사냥꾼이에요. 들사람이라 할 정도로 밖으로 뛰어다녀야 에너지가 관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사탕한 남자죠. 근데 야곱은 이와 정반대세요. 성격이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고 집에서요 요리만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리브가는 요리를 못하나 봐요. 팥죽을 누가 쓰고 있어요? 이상하게 야곱이 쓰고 있어요. 그럼 에서 형이 들어왔을 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걸 봤다고 하면은 이게 리브가는요 여성성보다 남성성이 더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이제 에서 같은 경우는 단순하거든요. 찬양물을 딱 발견하면 돌격. 잡느냐 놓치느냐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요리를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맛도 향도 불조절도 뭐 씻는 걸 비롯해서 굉장히 섬세하지 않으면 훌륭한 요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리를 좋아한다는 것은요 오감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섬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심각한 부모의 편애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에서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이삭의 사랑을 받아요. 왜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래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야 이삭에 대해서 그래 실망하게 돼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이삭 그 영적인 사람이 이럴 줄 몰랐어요. 아니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니까 누구를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야 이런 부모님 정말 어때요 여러분은? 돈 많이 갖다 준 자식이 최고예요? 리브가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 왜요? 요리를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리브가와 이삭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삭은 너무 온화한 사람이에요.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뭐 부딪치지 않죠. 우물파나는데 달라가면 그냥 죽어. 그런 사람이에요. 한 번도 누가 부딪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조용함이 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을 보니까 이건 뭐 역동적인 거예요. 대범하고요. 자기가 이룰 수 없는 모습을 이룬 근육질에 막 털이 무성한 멋진 남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이룬 것을 큰아들이 이루니까 좋아한 거예요. 자, 리브가는요 굉장히 강한 여자입니다. 아니 어떤 노인이 와서 야 너 마음에 든다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되라니까 오케이 하고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남편 눈이 먼 걸 속여가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자식에게 그냥 축복권 다 받게 만들잖아요. 이게 보통 강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너무 여성스러워. 너무 귀여워. 너무 사랑스럽게 요리도 잘하고 섬세. 자기가 저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는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죠. 결국 부모는 뭐냐면요.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성취를 꿈꾸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는 걸 자식이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이 태어나면요 과외 많이 시키면 다 서울대학교 갈 줄 알아요. 근데 애가 머리가 나쁘게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머리가 나쁜데 걔네들 과외를 아무리 시킨들 되겠어요? 그러면 티코가 뭐 제네시스 따라가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용량이 안 돼요. 그 아이는 다른 또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다 서울대 가기를 바래요. 자기가 공부 못한 사람은 꼭 자식 공부하라고 난리고요. 제가 보니까 자기가 공부를 너무 잘한 사람들은 야 공부 적당히 하고 너 건강만 해라 너 좀 사회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자식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아주 독립된 나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인격체예요. 그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발현이 되도록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 잘 잡아온 자식이 최고다. 내가 요리 못하니까 요리 잘해주는 자식이 최고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지독할 정도로 편애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왕이 되고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죄 때문에 결국 가정이 파괴가 되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 안에 그것도 믿음이 좋은 이삭의 가정에서 형이 동생 죽이려고 아버지 죽기만 하면 넌 죽었다. 그래서 엄마가 야 형이 너 죽이려니까 빨리 도망가 있어라 할 정도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가정에서 이렇다면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직장에서 얼마나 큰 비극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지독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색깔을 끼고 모든 걸 바라보고 판단하니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좋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두고 어떤 사람은 너무 나쁘다고 하고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어떤 공동체에서 사회적인 동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관심들 때문에 제정신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쳐서 살아가요. 기준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몰라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돌변하고요. 많이 사랑을 베풀었는데도요 나중에 대못을 박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냐? 이상마저도 자기중심적인 편애를 할 수 없다면 우리 같은 초라한 인간들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결국은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내용이 이제 형의 분노, 이 편애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니까 형의 분이 풀릴 동안 며칠만 외삼촌 집에 굉장히 먼 이제 외국이죠. 거기 가서 좀 쉬었다가 연락하면 와라 했는데 연락 못했어요. 왜요? 분이 안 풀려요. 엄마 장례식도 못 오게 했어요. 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해도 결국은 이런 아픔이 우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지금 손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상대편 중심의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그리고 지금 공동체를 파괴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해요.

다행히 우리가 희망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상대편 중심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도저히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행복해 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뭘 경험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쓸모없는 인간일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또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화목 제물로 희생을 해서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뭐냐면요, 아무리 쓸모없는 인간이어도, 죄를 지어도, 심지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 자체를 책임져 주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부모의 사랑을 의지하려다가 상처받은 사람 많아요. 자식에게 많이 사랑을 베풀면 자식도 내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은요, 사랑하는 순간부터 상처받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우들 간에 서로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고 상대편이 나 사랑할 걸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사랑이 완전한 평안과 기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충분한 사랑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배신을 당해도 사랑으로 반응하고 예수님께 받은 이타적인 사랑, 그걸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예,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고민할까요? 부모가 다윗을 미워했거든요. 다윗을 배제했거든요.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너무너무나 상처가 크니까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것과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책임지는 것, 어느 것이 더 의지할 대상이에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혹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못 받고 편애 때문에 또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소연하지 마세요. 마음에 상처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니까요. 그분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 특별한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꼭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믿으시고 또한 여러분도 자녀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편애가 없는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 주는 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의 출발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육의 갈망과 영의 갈망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항상 내 인생이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치관을 바르게 심어주는 거예요. 영원한 것, 영적인 가치관에 소망을 둬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육적인 가치는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한 실패자로 만들고요, 저주거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소중한지를 알려줘야 돼요. 이 세상은 지금 전부 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죠. 좋은 대학 가는 이유도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그러려는 거죠. 여러분, 악마는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원하는 걸 다 주고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영혼을 포기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대부분 영혼이 없는 상태에서, 멸망의 상태에서 잠깐 즐기다가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거죠. 자,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어요. 사냥하다 보니까 허기가 너무 심했어요. 근데 야곱이 그때 꼭 뭐하고 있었어요? 죽을 쓰고 있었어요. 가장 절실한 식욕이 완전히 에서를 사로잡습니다. 그 내용이 자 29절부터서 34절까지 있는데요. 야곱이 죽을 썼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야곱의 관심과 에서의 관심의 차이를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지금 야곱은요, 집요하게 팥죽 한 그릇 갖고 맹세까지 시켜가면서 뭐를 추구하고 있나 보세요.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자, 34절에 보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보세요. 야곱이 뭐를 줬어요? 떡과 팥죽을 줬어요. 원래 뭐를 쓰고 있었어요? 팥죽. 그러면 에서가 뭐 달라고 그랬어요? 죽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도 줘요? 떡도 줘요. 마음 안 변하게 보너스다 이거는. 대신 장자의 명분

넌 맹세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에서의 관심은 집요할 정도로 육신의 욕망이에요. 근데 야곱은요, 집요할 정도로 장자권이에요. 장자권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배 전체를 주관하는 권한이 장자에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장자를 통해서 그 가족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무서운 게요, 이 가치관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육적인 열망과 갈망의 소망을 두는 순간부터서 인간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아합왕 나봇의 포도원 하나 때문에 그 집안 전체가 완전히 다 멸절당하게 되잖아요. 얻었지만 그 결과는 죄악 덩어리였어요. 육적인 욕망이라는 게 이래. 눈에 보아도 족함이 없고 먹어도 마셔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성적인 육체적인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 많은 여인에도 불구하고 밧세바 취한 그 순간부터서 다윗 가문이 저주와 고통을 계속 겪게 돼요. 이 성적인 욕망은 너무 파괴가 크죠. 야곱의 큰아들 루벤, 아버지의 첩과 동침에서 완전히 그의 훌륭한 면들이 다 새길 바라게 돼. 다 무너져요. 여러분, 사울왕의 북왕국의 그 영웅 중에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열 지파를 다 통솔하는 최고의 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관하게 돼요. 그 소식 때문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바람에요, 완전히 마음이 돌이켜갖고 내가 사울 가문을 지켜줬더니 여인 문제 때문에 나를 지금 책망하느냐 하고서 열 지파 전체를 데리고 다윗에게 투항하러 가버려요. 그런 바람에 갔다가 거기서 요압 장군에게 살해를 당해요. 여러분, 참 그렇죠. 전 나라 모든 군인을 통솔한 최고의 사령관이 자기의 정욕 하나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멸망으로 이끌어요. 암몬 왕세자도 마찬가지죠. 모든 권한을 가진 이제 왕이 될 왕세자 다윗의 큰아들이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고는 압살롬 동생 왕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아도니아 왕자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다가 솔로몬이 안 죽이고 살려줬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다윗의 임종 때 수발 들었던 순냄 여인 그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좋아해갖고 나한테 아내로 달라고 말하는 바람에 죽임을 당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대가 지금 추구하는 게 뭔가, 결국 어른들이 추구하는 게 뭔가, 뭐를 얻고자 하는가, 전부 다 먹을 거, 입을 거, 큰 차, 큰 집 뭐 이런 거예요. 인간의 육의 갈망은 결국은 생애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보면 이 가치관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음행하는 자와 마찬가지라, 그렇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거, 영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육체적인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포기한 것은 이 음행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정말 안타깝죠. 결국은 에서는요, 이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이삭의 아들 에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야곱을 통해서 오게 하죠. 결국은 역사의 길이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기회에 영원한 가치를 상실하고 비극적으로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 뭐를 얻기 위해서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고 정말 예배 인생을 걸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너 대학 간 다음에 예배 드려,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 그럼 뭐를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대학이 더 중요하게 되잖아요. 가치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 흐르게 되면 그 아이는 영영 하나님을 가치 없게 여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왜 심각하느냐? 그게요, 나중에 하나님에게 경멸의 여김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벼이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음에도 나도 너를 버린다. 너가 나를 경멸히 여겼기 때문에 나도 너를 경멸히 여긴다. 여러분, 꼭 자녀 교육을 할 때 가치관을 분명히 심어주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급한 것과 중요한 것입니다. 급한 것과 중요한 것.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잘못 가르치면 이제 평생 인생을 망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 선생님이 4살짜리 아이에게 마시멜로 사탕을 한 개 들었는 접시, 또 두 개 들었는 접시를 보여줍니다. 지금 한 개를 먹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있으면 이 두 개 있는 걸로 주겠다. 지금 너가 이 한 개를 먹으면은 나중에 두 개 안 준다. 근데 안 먹고 기다리면 이 두 개를 주겠다 했어요.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미셸 박사가 1966년에 만났던 653명 4살 배기 꼬마들을 15

10년 후에 10대가 된 다음에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서 1981년에 그 유명한 마시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니까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오래 참은 아이일수록 가정이나 학교에서 삶의 전반에서 훨씬 우수하고 탁월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한번 잘 가르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아이들이 좀 기다리고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훈련을 어렸을 때 시키게 되면 그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바로 급한 문제, 욕구 이런 것을 조금만 참으면 훨씬 훌륭한 보상이 있다는 것이 인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뛰어난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만족 지연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매우 재미나지만 그 일을 딱 그만둘 수 있는 힘이에요. 현재 매우 지루하고 힘이 들지만 더 좋은 목표를 위해서 기다리고 참는 자기 통제력, 이게 만족 지연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꼭 이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다림은 가치평가와 직결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중요하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게 여기면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2절에 바로 에서가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만족은 뭐예요? 팥죽 먹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좀 참고 있으면 되는데 죽게 되었다. 죽을 정도로 힘들다. 전혀 이 만족 지연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급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다니엘이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준다. 굉장히 급한 건 뭐예요? 사자굴에 안 가기 위해서 기도 멈추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소중하니까 포기 못한다. 급한 것보다 뭘 선택했어요? 중요한 걸 선택했어요. 그것 때문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거죠. 괴테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하찮은 것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너무 하찮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절대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팥죽 그거 하찮은 거잖아요.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이잖아요. 이걸 포기하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일과 중요한 일에 대해서 혼돈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선택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족 지연 능력을 자녀들에 키우고 여러분도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평소에 경홀히 여기는 것에 따라서 급할 때 우리의 위선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34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지금 팥죽 때문에 가볍게 여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자기가 타고날 때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니까 팥죽의 유혹이 있을 때 그냥 팔아 넘기고 먹고 마시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완전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공평한 편애가 없는 사랑을 줄까 고민하게 되셨죠.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편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 아이들 그 자체의 개성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내가 살펴서 그렇게 도와주고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내가 사랑을 받은 방법대로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곡창적인 유일한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누구와도 달라요. 그리고 다른 것이 훌륭한 거고 가치 있는 거고 멋진 거예요. 여러분, 오직 여러분 한 사람만을 이 세상에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인 갈망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3: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은 이제 형통에 대한 진짜 정의가 무언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형통한 사람 요셉, 여러분 이 매일 성경의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중에는 물론 요셉의 결론을 알고 있지만 과연 요셉이 형통한 사람일까? 성공한 사람일까? 그래서 성공이란 단어와 이제 형통이란 단어를 같이 씁니다. 이제 같은 동요로 쓰는데 개정 성경에는 형통,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는 그가 일이 잘 풀렸다, 잘 되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성공에 대한 먼저 형통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하면 사전을 보면은 모든 일이 뜻 가운데 잘 되는 것, 잘 풀리는 것, 이것을 이제 성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만사형통의 준말, 오원적인 의미로도 모든 것이 생각대로 풀리는 것. 그러니까 여기 기준이 뭐죠? 내 생각과 내 뜻,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세상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 뭐가 바뀌죠? 주어가 바뀌잖아요. 아멘. 주어가 바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인생에 들어온 거예요. 나는 처음엔 내가 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형통이다, 이 무게추가 옮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 보세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를 가르쳐 서론적인 말씀을 하면 형통이라는 거예요. 즉 형통의 정의를 찾는 건 뭐냐 하면 누가 그 형통을 형통이라고 하느냐, 누가 그 복을 복이라고 하느냐, 그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제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의 한번 일대기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요셉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이라는 저 멀리까지 갔어요. 자, 이제 그 말씀 속에

0: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펜 드시고 1절에서 어떤 말씀이 중요하게 들어올지 한번 보겠어요. 1절 같이 시작.
1: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0: 자,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단어가 끌려갔다. 앞에 한번 봐보세요. 끌고 내려갔다. 이 말은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이거 뭐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건 여러분 이미 시체라는 거예요. 그건 스올로 내려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팔렸다.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그 뒤에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 보디발이라는 단어가 영어 음역으로 포티파스라는 단어입니다. 포티파르. 포티파르란 말은 뭐냐면 포티가 누구누구에게 주어진, 파르가 여러분 이 태양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의 이름을 가진 사람 혹은 태양신으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이 포티파르, 보디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적인 대명사예요. 세상을 대명사로 지칭하는 게 보디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에게 요셉이 팔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미 소망이 없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세상 기준으로 하면은 다 망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포티파르에게 이미 다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이 완전히 반전이에요. 자, 2절 앞에 어떤 부사가 들어갔을까요? 그런데 2절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이거예요. 끌려갔는데 끝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형통에 대한 그림자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형통이 뭐냐?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형통이 아니래요. 그건 성공이 아니래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그가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가 개정성경에 보면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2절, 3절, 21절, 23절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 단어가 이제 이 창세기 이 말씀에 나오는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 단어인데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찰라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성공이랑 달라요. 일반적인 성공은 뭐죠? 그 사람이 돈을 벌었대, 진급했대, 좋은 거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갔대, 건강이 회복됐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찰나는 외형적인 것이나 어떤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라 꼭 두 가지가 같이 따라와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요셉의 인생을 추적했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보디발이 형통하죠. 바로가 형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땐, 아니,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 그를 형통했다, 성공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것은 그에게 감옥에 그리고 노예로 갔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획했던 결과일 뿐인 거예요. 그거는 그의 사명인 거예요. 그가 마땅히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형통은 뭐냐 하면 어디서 쓰이냐면 고난 가운데, 감옥이나 전쟁이나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그와 함께 했다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게 바로 찰나예요. 성경은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주인이 보디발, 포티파르라고 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볼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은 주님께서
1: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0: 자, 여기도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돕는다는 것, 이걸 뭐라 하냐면 개정성경에 보니까 이거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알았죠? 세상에 보디발가.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들어가면서 보디발이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것을

0: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늘마다 잘 됐다는 게 이 사람이 뭐 일에 어떤 능수능란하고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노예인데 다른 거예요. 노예인데 어떻게 저런 기쁨이 있지? 아니 노예인데 어떻게 저런 셀프 컨피던스가 있냔 말이야. 저런 자긍심이 있냔 말이야. 저 안에 기쁨이 있냔 말이야. 노예인데,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완전 뭐 최악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없는 것이 요셉에게 발견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보디발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복이 내려가는, 그게 요셉이 뭐냐? 복의 유통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요셉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요셉의 정체성이라면, 아 내가 요셉이었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입을 다물면 어떤 누구도 예수를 알 수 없어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너희에게 너는 소금이라고, 내가 언제 소금이에요? 너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빛이다,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는 빛이래요, 너는 소금이래요. 그 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좀 더 보면은 5절 후반절 보니까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래요. 자, 복이 뭐냐면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 한번 비춰줘 보세요. 5절 후반절, 네, 주님께서, 그 다음 구절,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네,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 복이 어떤 거냐면 주님이 주어요. 주님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제 복에 대한 개념을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이 내리시는 복이 모든 것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이렇게 요셉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형통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상이 요셉을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은 요셉 같은 사람을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요셉을 세워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요셉도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림자지만 요셉을 세워서 요셉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그 가정을 살려요. 그런데 반면 세상은, 마귀는 그 요셉을 계속 무너뜨려요. 그 요셉을 막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언약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 6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에다가 매일 성경 밑줄 그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0: 자,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요셉은 모델 같네, 뭐 이런 뭐야, 뭐 이렇게 잘생겼어, 뭐 이런 사람이야, 뭐야 믿음도 좋은데 얼굴도 잘생겼어, 뭐 이런 거, 여기다 키도 크고 이런 건 안 나왔어요. 근데 네, 즉 이 말은 용모만을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 긴 시간 동안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은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요셉의 신실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것을 짓밟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7절 보세요.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웠다.
0: 여러분 좀 너무 번역이 너무 애들 유치하게 번역된 것 같아서, 이거 뭐 손잡고 소풍 가요 뭐 이런 느낌, 뭐 뭐야 뭐. 이 침실은 죽음의 웅덩이에요. 들어가면 죽어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요셉의 반응을 보세요. 9절 시작.
1: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0: 자, 첫 번째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밑줄.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여러분 이게 뭐죠? 침실로 가는 일을 뭐라고 했죠?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요셉에게 탁월함이 뭐냐면 요셉은 죄를 규정합니다. 정의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디파인을 잘해야 돼요. 이것이 나쁘다 좋다를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으면 중간에 애매하게 넘어갑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부모는 아닌 것을 아닌 거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중에 1순위 권위자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 그는 죄가 아닌지 긴지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형통의 삶을 산다는 것은 형통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기준이

0: 예수님 오니까.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기준은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캐논,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래요. 하나님이 들어와요. 여러분, 죄는 당사자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하고 내가 짓는 죄예요. 겉으로 보면 여자하고 요셉이 짓는 죄예요. 근데 요셉은 여기다가 하나님을 데리고 들어와요. 이것이 개정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구절 한번 개정성경 볼게요. 어찌 큰 악을, 나쁜 일을,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떤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프게 하리까? 이거예요. 요셉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옛날에 그냥 모르고 지었던 죄가 이제는 양심에 꺼리 끼는 게 되고 성령께서 마음에 근심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요셉의 죄에 대한 센스비티였어요. 감각, 영적인 민감함이라는 것이었죠. 자, 그러나 보세요. 이 여인, 이름도 알리지 않은 이 여인의 힘, 이름도 없다는 것, 그만큼 보라이어트하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겠어요. 그 여인의 힘이 생각보다 강하고 집요합니다. 자, 10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1: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0: 여러분, 동그라미를 어디 칠까요? 날마다 끈질기게. 성사학자들은 이 여인이 요셉을 얼마 동안 유혹했을까? 보통 5년 내지 7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17살에 감옥에, 아니 그 노예로 팔려가요. 30살에 바로 앞에 서요. 13년인데 감옥 생활을, 여기 이제 이 여자한테 모든 누명을 받고 감옥 들어가는 게 최소한 2년 내지 3년이거든요. 그러면 17살에서 13년에서 3년, 2년 빼면 10년인데 총무가 된 것, 가정 총무가 된 것을 3년이나 5년으로 잡아도 5년 동안을 괴롭힌 거예요. 5년 동안을. 이게 세상입니다. 언제까지? 요셉이 무너질 때까지. 요셉을 침실로 내려갈 때까지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찌 보면 요셉의 이런 어떤 그 전이, 요셉의 인생의 여정은 성도의 여정이랑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때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계속 유혹이 한 번 끝나면 또 다른 유혹이 올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방책이 뭘까요? 요셉의 지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후반절 시작.
1: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0: 아마 여러분 중에는 동그라미 아예 영어로 even, 심지어는 침실로 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여인이 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같은 공간이죠. 오면은 그냥 도망가. 여러분, 이건 엄청난 지혜예요. 이건 아주 처음부터 화근을 차단하겠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에요. 그리고 이 지혜의 힘은 아까 말씀드린 말할 수 없는 성령께서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성령에게 민감한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는 안 돼요. 아니, 5년을 7년을 다가오는데 이걸 의지로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 여인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수포로 돌아가자 증거물로 요한 요셉의 옷을 담보물로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편 보디발에게 모든 거짓을 다 뒤집어 이 요셉에게 씌워서 모함을 하죠. 자, 그랬을 때 이 보디발이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거 아주 흥미로운 반응이에요. 19절 시작.
1: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0: 어떻게 했죠? 화가 치밀러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왜 흥미롭냐면 원어에도 이 화가 치밀은 대상이 누군지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보디발이 누구를 향해서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구죠? 노예인 요셉이잖아요. 이 같은 행패를 부렸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다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 보디발의 마음을 얻었어요. 보디발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이미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대상은 누굴까요? 아내. 일 가능성이 많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은 요셉이 이렇게 결국은 감옥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한 번 낙심하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 받았다며, 가정 총무가 됐으면 거기서도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결국 이런 또 사단이 일어나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20절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요. 갇혔으나. 그 다음이 뭐예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물론 이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건 어려워요. 우리 모두 고난이 오면 때로 하나님 보이질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주어가 주님이에요. 요셉이 주님을 붙잡은 것보다 주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인지하느냐 못하느냐가 믿음의 정도예요. 고난이 오면 누구든지 주님이 안 보여요. 그 순간 낙심해요. 그 순간 절망이 온다고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내가 스위치를 올려야 될 거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가 왕의 죄수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돼요. 20절을 한번 볼게요.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그 집안에 있는 감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명 그 다음 구절 봐보세요. 20절. 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20절인데 이게 소위 일명 신의 한 수입니다. 왜 신의 한 수일까요? 여러분 이미 전체를 알고 계시죠? 바로 여기서 2년, 3년 동안 모든 애굽의 경제, 정치, 지리, 모든 죄수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모든 애굽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을 섭렵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죠. 놀랍죠.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찰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이런 두 단어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내려볼게요. 두 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찰나의 하나님의 형통의 정의, 진짜 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빚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노예에서도, 형들에게 팔릴 때도, 누명을 받을 때도 그는, 하나님은 그를 빚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이란 단어는 무엇이 보이면 형통이고 안 되면 아우 낭망하고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나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능력을 주님이 주시냐 하면, 놀랍게도 형통은 문제가 없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은 아무 문제 없어, 우리 집 일사천리야,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은 문제 가운데서 돌파하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진짜 형통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데, 이거를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쓰는 거예요. 돌파하여서 다른 일을 복되게 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요셉은 모든 순간 속에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돌파하는 브레이크 뚜루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은혜를 줘요. 그렇게 상처를 입었는데, 그렇게 노예가 됐는데, 그렇게 감옥에 갔는데,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가는 곳마다 다른 일을 복되게 해요. 이게 요셉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형통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이겨낸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자, 아직 가야 할 길을 걷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이 그 나를 팔고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그게 많았어요, 이간질하고.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딱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의 계획, 그림을 그려가지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즉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셨나니. 그는 종으로 왔고 감옥에 갔지만 그걸 생각하잖아요. 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보냈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0: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것 형통, 그리고 그 복을 돌파하는 힘을 내가 공급받아, 그리고 마침내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되는, 메신저가 되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422-4313번입니다.

CBS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좋은 하루입니다. 이상감 목사입니다. 언젠간 신방을 하는데 아주 어려운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지하실 단칸방에 사는 할머니인데 너무 반가워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설레고 기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분이 감사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 오손도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마치고 나올 때 갑자기 할머니는 제 손에 밥값을 쥐어주셨습니다. 거절하고 뿌리치려고 해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끝까지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얼굴 표정을 보니 거절하면 상처를 받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받아서 왔습니다. 그 후에 함께 신방을 간 구역장님을 통해 자초지종을 듣고 마음이 참 먹먹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쥐어두신 돈 7,000원은 며칠 동안 폐지로 주어서 저를 식사를 사주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또한 저를 그러한 마음으로 맞이했다라는 것이 울컥했습니다. 그 울컥함이 목회자인 저를 철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세상 살이가 쉽지 않고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신방조차 제대로 받기 힘든 분이 있다라는 것 그날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날 받은 봉투 속에 든 7,000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교회로 돌아와 그 돈을 바라보는데 다시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미국을 다녀오신 분이 제게 주신 영양제를 구역장님을 통해 7,000원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할머니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가지고 제가 품고 다니면서 또 제 서랍장에 보관하면서 목사로서 늘 묵상을 하곤 합니다. 목회자로 철이 들게 한 할머니의 7,000원 제게는 7천만 원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교구 모임을 하면서 추어탕이나 쌈밥을 좋아한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충분히 만원 이하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가끔 밥값 7,000원이 떠오르곤 합니다. 목회자로 저를 철들게 한 그 7,000원 늘 기억하고 싶습니다. 저는 군포 오왕 안양을 품고 섬기는 삼분교회 이상관 목사입니다.

0: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1: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등을 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평동 나비엔.
5: Good Music Station. CBS FM.

비 내린 촉촉한 아침 공원 산책하고 있습니다. 9971님 신청하신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신실하신 주 이어 들으신 곡은 Tell me the story of Jesus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었습니다. 예, 여름을 재촉하는 비였나 봐요. 오늘이야 뭐 지금이야 살짝 기온이 떨어져 있지만 예보상으로 이번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거의 30도에 다다르는 여름 날씨를 보이던데요. 어떻게 여러분 봄을 충분히 누리셨습니까? 아직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 같은데 벌써 여름이 빠른 속도로 성큼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5월 12일 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놓으셨죠?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우리들의 아침 기상송 Stand up, Stand up,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합니다. 이번 주는 본당 스크린 공사로 1층 교회 로비에서 예배 드렸어요. 2주 전에는 음향 공사, 이번 주는 스크린 공사, 사고 없이 공사 잘 마치기를 기도합니다. 여행지기님, 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제 공사 마치고 나면 더 좋아지겠어요, 환경이. Oh,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메들리. Stand up for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였습니다. 뒷자리 4686 쓰시는 분은 여행 가셨네요, 일본. 삿포로 식구들과 여행 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 아침에 편안한 마음을 충전합니다. 같이 듣고 있을 친구 영미, 오늘도 힘내라 응원해주고 식구들의 무사 귀환을 기도합니다. 뒷자리 2268님은 사랑하는 우리 김지수, 지인 인프라 회사 첫 출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지수의 꿈을 펼쳐가기를 기도합니다. 네, 지인 인프라 회사 오늘 첫 출근하시는 지수님 듣고 계신가요? 역곡동 교회 김영호 집사님께서 화이팅 응원하는 메시지 전해주셨네요. There is a fountain, 샘물과 같은 보혈은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듣고 나서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정말 불쌍한 사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암몬에 맞서 싸우러 나가면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집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겠다며 서원을 했던 사사 입다였습니다. 그때 희생된 사람은 아버지의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 달려나온 자신의 외동딸이었죠.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인신제사는 자신이 싸웠던 암몬 사람들이 우상에게 행했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겼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나라를 구했지만 서원 하나 때문에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했고 딸을 죽인 고통을 견디다 못해 6년 만에 죽어 가장 단명한 사사가 됐습니다.

만약 그 순간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딸 대신 다른 제물을 바치게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딸을 바치는 제사를 받으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브루스 리님의 닉네임을 얼른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좀 멀리 계십니다. 지금 이곳은 워싱턴 DC. 15일 일정으로 와 지내고 있는데 와, 이 방송 한국에서의 느낌과는 진짜 너무 차원이 다르네요. 반갑고 은혜롭습니다. 그동안 허둥지둥 잊고 있었는데 오늘 문득 생각나서 방송을 청취하니 감동입니다. 역시 CBS 최고입니다 하셨는데요. 예, 아우, 문득 생각나서 너무 다행이고, 딱 우리 브루스 리님이 문득 생각나 틀었을 때 나오고 있는 방송이 우리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서 제가 더 감사하고 좋네요. 귀국하시면 드시라고 커피 쿠폰 문자로 보내놓아 드리겠습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란 제목으로 우리말로도 번안돼 부르는 Knocking on the Door of Heaven, Matt Redman의 찬양이었습니다. 김영수님, 딸 직장 픽업 가는데 차 안에서 자꾸 하품을 해요. 딸이 오늘도 맞이하는 환자들 잘 돌보면서 즐겁게 일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김영수님 따님이 병원에서 일하는군요. Knocking on the Door of Heaven. 이 곡으로 잠이 좀 깼기를. 이 곡으로도 부족했다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건 카페인 아니겠습니까? 어머님, 따님 함께 드시라고 커피 두 잔 보내드려요. Wonderful Words of Life 달고 오묘한 그 말씀.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서울사

좀 전 미국에서 사연 주신 브루스 리님께서 로또 당첨보다 소중한 커피 쿠폰 은혜롭게 받겠다고 이 방송 너무 좋아한다고 또 답신 주셨어요. 예, 복권 당첨보다 더 소중하다고 즐거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이 곡도 여러분 마음에 즐거운 기쁨을 드리기를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남기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0: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화요일 CBS 아침 뉴스 이지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이 위태로운 상황임을 경고하며 중단됐던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하는 등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과의 현재 휴전 상황에 대해 믿을 수 없이 약하고 가장 약한 상태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들의 탈출을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 검토 사실을 공식화하며 이란의 양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성 발언에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자신들은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 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미 국방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간 회담 이후 공동 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회담에서 안 장관은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 역량 확보,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위협을 억제하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공동 보도문은 전했습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HMM 소속 선박 남우호가 미상의 비행체로부터 공격받은 이래 후속 대처를 두고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남우호의 피격을 공식화하면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이러한 대응은 외교부가 전날 밤 남우호가 미상 비행체 2기 피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발표를 한 지 하루 만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공격 자체는 규탄하면서도 그 공격의 주체에 대해선 언급을 아꼈는데 이란 외에 다른 나라의 소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분석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남우호의 폭발 화재 원인이 외부 비행체의 타격으로 지목된 가운데 보수 야당이 정부에 공격 주체를 밝히라고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1차 조사 결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두 글자가 빠져있다. 바로 이란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이란에 갖다 바친 돈이 우리 선박을 공격한 드론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 의도된 타격인지, 우발적 사고인지 등 사실관계는 이후 외교적 대응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국민의힘은 이 복잡한 현실과 외교의 기본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직 이재명 정부 공격을 위해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하고 망국적인 행태를 반복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단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인 형사 1부는 오늘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오늘 나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0: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 파업을 막기 위해 어제 11시간을 넘기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첫날 논의를 종료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중노위는 오늘도 노사 간 협상이 안될 경우 절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마저도 노사가 거부하면 삼성전자의 창사 이래 두 번째 파업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질 전망입니다. 대검찰청이 어제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연어 술파티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이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1: 네, 지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일부 서쪽 지역은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도 충청과 호남 지방은 천둥과 번개, 강풍을 동반해서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오늘 간간이 비가 더 내리겠고 경상도와 제주도는 저녁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충청도와 경남, 제주도의 최대 50mm, 호남 지방은 7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CBS
5: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이순환 우수제품.
7: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무상 방문 수거.
7: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7: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8: 물이 새는 축사나 공장의 지붕을 고치는 작업,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작업, 채광창을 밟아서 깨지거나 발을 헛디뎌 떨어질 수 있는 장소, 잠깐이라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추락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광창을 덮거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9: 정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안전시설 설치 비용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산업안전포털에서 신청하세요.
8: 내일 더 안전하게,
9: 내일 더 행복하게.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1: 엄마.
12: 민준아. 유정아.
13: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4: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1: 아빠 늦게 와도 돼.
13: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5: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1: 나도 바쁘니까 끊어.
13: 주말에도 긴급 돌봄.
11: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활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3: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6: 5월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경기 상상 캠퍼스가 특별한 무대로 변합니다. 초여름 공기 속에서 동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2026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로 초대합니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초청 공연부터 서커스, 인형극, 힙합과 재즈까지. 초여름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5월 16일과

0: 7시 10분입니다. 이어서 박성태의 뉴스쇼가 방송됩니다.
1: 박성태의 뉴스쇼.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는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호 피격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연결해 들어보고요. 2부에서는 요즘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HBM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를 모시고 AI 시대에 반도체가 왜 중요하고 또 무엇인지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화요일의 코너 한칼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자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부산 북갑과 평택 을로 갑니다. 5월 12일 화요일 박성태 뉴스쇼 출발합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현대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2: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CBS 조태흠 기자, 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조태흠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네,
4: 청와대 나무호 피격 강력 규탄.
2: 네, 호르무즈해에서 피격된 나무 피격건과 관련해 합동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청와대가 어제 추가로 강력 규탄 네. 입장을 냈네요.
4: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어제 브리핑에서 나무호 화재는 외부 공격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 합동조사단 그제 판단을 이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2: 예.
4: 그런데 좀 표현 수위가 셌는데, 위성락 실장은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5: 우리 정부는 HMM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4: 네, 그 단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공격을 받은 사건이라는 점을 이제 공식화한 셈인데, 그 위 실장이 강한 표현을 쓴 배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간 화물선이 공격을 당했는데도 그러니까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할 경우 오히려 여론 역풍이 불 수 있고요.
2: 예.
4: 또 초반에 이제 피격이 아닐 수 있다, 좀 신중한 태도를 보였었는데 이번에 좀 강한 입장을 내세워서 우리 선박 이제 우리가 지키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국민에게 보여준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동시에 또 좀 신중한 태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공격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어제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란이 관련됐는지도 아직 미지의 영역, 그러니까 미지의 영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또 이제 외교부가 주한 이란 대사 불렀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초치가 아니라 협의였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2: 일단 뭐 호르무즈해협에서 뭐 다른 나라 군이 공격을 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0: 있고 이란으로 의심이 크게 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다.
1: 네,
0: 뭐 이런
1: 맞습니다.
0: 건가요?
1: 그래서 아직은 이제 신중한 태도도 보이고 그래서 보통 초치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항의의 의미가 강한데 지금 단계에서 이제 공식 책임 추궁으로 가기엔 좀 이르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0: 예.
1: 정부 뭐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거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외교적 파장이 만만치 않은 건데 지금 이란과의 관계가 그래도 우호적이었는데 이게 밝혀지면은 이란과의 관계 악화될 수밖에 없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남호 외에도 이제 우리 선박 25척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인데 선박 이제 무사히 빠져나와야 되고 또 한국 선원들 안전도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또 미국이 계속 얘기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도 다시 압박받을 가능성들 이런 것 때문에 정부는 아무래도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상황입니다.
0: 일단 누군지 모르지만 뭐 이란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누군지 모르는 공격 주체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정부 대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지금 이제 야당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공격 주체 누구냐 이란을 이제 거론하면서 공격 주체 왜 밝히지 못하냐 이렇게 집중 질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는 추가 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추가 조사를 통해서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 이제 확인하겠다는 건데 앞서도 왜 사실 이거 정부가 너무 축소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0: 예.
1: 예를 들면 뭐 초기에는 파공 보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피격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었다. 후에 뭐 CCTV나 현장 감시 통해서 나온 자료들이 축적돼서 이제 피격이라고 이제 단정을 지을 수 있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지금도 이제 정부가 무슨 정보를 숨겼다 이런 것보다는 추가 검증을 통해서 이제 확실히 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건 국제 공조 문제인데 어제 청와대가 그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0: 예.
1: 이 발언 때문에 아, 그러면 미국에서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 프리덤에 동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아직 이제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공격 주체도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안보 체제 참여까지 연결 짓는 건 이르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이제 나라 대처를 면밀히 보고 있다. 요 말도 덧붙였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우리 배가 공격받은 날 중국 유조선, 프랑스 컨테이너선도 이제 공격을 당했는데 지금 중국이나 프랑스도 피격 사실은 확인했지만 누가 공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대처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우리나라 좀 대응 수위를 좀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0: 아무래도 이제 이란과의 관계 그리고 나중에라도 전쟁이 풀리면 호르무즈에 빠져나가려면 또 이란과 협조도 필요하니까 중국이나 프랑스도 그런 걸 좀 신경 쓰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박순봉 기자.
2: 네.
0: 일단 이란이 강력히 의심되는 게 뭐 상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특정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그 방금 쭉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담겨 있는데 지금 이란이 만약에 공격 주체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미국의 압박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봐 이거 프로젝트 프리덤으로 이제 들어와. 한국도 같이 해. 이렇게 압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내일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에 오거든요.
0: 예.
2: 물론 이제 한국 인사, 한국 정부 인사들을 만나러 오는 건 아니고 미중 정상회담 단판 지으려고 장소를 한국으로만 정한 상태인데 지금 좀 얘기들이 있는 게 한국에서 누구 만날지를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예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목적 자체가 중국 사람을 만나는 거긴 한데 중국 인사를 만나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맹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그래도 어떤 회담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안 한다라는 거는 뭐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혹시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 프로젝트 프리덤에 참여해라 이런 압박을 또 공개적으로 다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압박이 코앞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이 했다 이렇게 딱 짚기가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게 맞는 거고요.
0: 예를 들어 뭐 이란이 했다라고 규정하고 우리 못 참아 이래버리면 바로 옆에서 미국이 자 그렇지 같이 전쟁하자. 이게 이제 염려된다는
2: 그렇죠.
0: 거죠.
2: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예. 파병하고 이런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0: 예.
2: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이나 프랑스도 중국은 유조선 공격당했고 프랑스도 컨테이너 공격당했는데 피격당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누가 공격했는지는 확인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이란이 공격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단 피격이 명확하다라는 건 1분 간격으로 같은 위치를 두 차례 타격을 했고요.
0: 예.
2: 무인기가 타격했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죠. 그리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이미 한국 선박 겨냥한 거는 뭐 이 주권 수호하겠다라는 의지다 이런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0: 예.
2: 그리고 오늘 새벽에 JTBC가 보도한 걸 보니까 지금 일단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 공격한 게 이란의 무인 드론기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쐈다라는 거는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0: 그 지금 역설계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똑같이 예. 만들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어디서 확보를 해가지고 보낼 수도 있으니까 뭐 완전히 확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무인기가 이란산이라는 거는 일단 이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1: 나무 선체에 큰 구멍이 뚫리고 똑같은 자리에 두 번 와서 공격을 당했다는 건데 이때 이제 비행체에 엔진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엔진을 보니까 이란의 샤헤드 드론이더라 이런 거군요.
0: 맞습니다.
1: 물론 그러면 이란이 보냈을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A 국가가 이란 걸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확정으로 말을 못한다.
0: 그렇지만 가능성은 꽤 높은 상황이라고 예.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당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슈를 끌어가겠다는 생각이 강하더라고요. 당 지도부 인사랑 어제 얘기를 해봤는데 이 사건이 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하게 한 특검법 추진하다가 철회한 내용이잖아요.
1: 예.
0: 이것만큼의 이슈라고 보는데 다만 정부가 나서가지고 잘 수습을 하면 예전에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구금됐던 사태 있었잖아요. 그때
1: 예.
0: 미국 이민단속국이 현대차랑 LG에너지솔루션 이제 사람들 직원들 이렇게 급습해가지고 구금했던 사례 있었는데 그때는 좀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라고 야당에서도 보더라고요.
1: 예. 그러니까
0: 그런 것처럼 잘 대응을 하면은 여당의 호재가 될 거고 그게 아니면은 특검법만큼 큰 이슈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공세는 쭉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여야의 공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 또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을 차례로 연결해서 여야의 입장을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볼까요?
2: 네. 김용남 세월호 유가족의 사과.
1: 예, 평택을 재보궐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어제 세월호 참사 또 관련 특조위 관련돼서 네. 전격적으로 사과를 했네요. 구체적으로 네. 짚어보죠.
2: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세월호 유가족의 고개 숙여 사죄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1: 예.
2: 그러니까 당시 발언이 사랑하는 자식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지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제 표현은 너무나 미숙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1: 예,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의 우측에 이제 김용남 의원이 전 의원이 띄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개 네. 숙여 사죄한다.
2: 그리고 이제 세월호 특조위 관련 발언, 뭐 세금 낭비라 했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인정했고 의도와 무관하게 상처를 남겼다 이런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대선 시절 캠프 대변인 활동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는데 검사 시절 인연으로 판단이 흐려졌다. 이 경험을 인생의 큰 오점이라 표현하면서 이제 부정하거나 지우려 하진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1: 예.
2: 지금 김용남 후보 이제 사실 민주당 평택을 후보로 공천된 그날 뭐 그 다음 날부터 이 과거 발언들이 막 들춰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조국 후보 측에서도 이 점을 집중 공격하면서 이 사과를 요구해 왔는데 김 후보는 처음에 이거 네거티브다 하고 좀 버텨온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만 해도 방송 여러 곳에 나갔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일 아니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했었거든요.
1: 예.
2: 근데 이제 어제 좀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사과 뱅을 놓고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공개 반대 입장을 냈고 이 범민주 진영 지지층 안에서도 민주당 후보로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조국 혁신당 조국 후보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그러니까 김 후보 입장에서는 더 이상 침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1: 그러니까 사과해라 사과해라 사과해라니까 그래 했어. 이제 그건 됐지. 뭐 이런 거네요.
2: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끊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김용남 후보에게 실제로 이제 좀 사과를 해야 된다 조언한 의원 얘기를 들어봤는데
1: 예.
2: 이거 조국 후보 측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당내에서도 김용남 의원의 과거 발언으로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불필요하게 논란을 계속 끌고 가지 말고 한번 제대로 털고 가야 된다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해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평택을 선거는 단순 이제 지역 선거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범민주 진영의 상징적인 곳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빨리 김 후보가 이제 사과를 하고 이 논란 좀 조기에 차단하고 민주당 이탈을 좀 막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조국 혁신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 사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국 선대본 입장문은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 그리고 또 조국 후보 측에서 계속 요구한 사과가 범민주 진영의 시선과 일치된 정당한 검증이었음이 확인됐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사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삼았는데 우선 사과가 너무 늦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체가 이미 이제 민주당 후보 중에 유일하게 김용남 후보 출마를 반대했다고 선언한 상태이고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빠진 뒤에야 사과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사과는 결국 빠졌다 이 점을 이제 지적.

0: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평택을 선거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와의 경쟁보다는 지금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 간의 이 2파전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평택의 선거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 범진보표가 나뉘는 상황인데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민주당 후보와의 차별성을 보이면서 더 입지를 좀 강화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어제 정치권에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는 좀 보이지 않는 측면 그리고 조국 후보가 지금 구도 싸움에서는 구도를 좀 되게 잘 잡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불리할 수도 있던 상황에서 조국 대 김용남 싸움이 되니까 유희동 후보는 좀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고 조국 후보가 많이 존재감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번 평택을 선거 같은 경우는 누가 더 이제 민주 개혁 진영 가치에 충실한가 이 싸움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1: 이게 이제 물리적 단일화는 좀 힘드니 빨리 주도권을 잡아야 이런 화학적 단일화도 된다. 단일화라도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김용남 후보에 대한 비토 발언도 있었고 했는데 이건
1: 예.
0: 지금 수습 국면이라 하고요. 이번 주 이제 개소식이 있는데 그때 좀 힘을 다 몰아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 네. 박수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조국 후보는 내가 더 민주당다운 후보다. 김용남 후보는 아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2: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공격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 민주당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물론 이제 뭐 단일화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주 소수고요. 대부분은 그냥 김용남 후보로 갈 수밖에 없고 쭉 밀어붙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선거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1: 예.
2: 대체적인 분위기가 좀 그렇고요. 그 민주당 쪽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좀 흥미로웠던 거는.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김영남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는 거는 내부의 자강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모 인사의 표현으로는 12명 중에 6명은 자강파, 6명은 민주당으로 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 자강파들이 이 김영남 후보를 공격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얘기는 결국에는 분열이 돼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결국에는 힘으로 누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1: 다음 총선을 앞두고 어쨌든 민주당과 잘 지내서 합당해서 또 민주당 내에서 공천을 받고자 하는 현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은 이 공격에 좀 소극적이라는 얘기고요.
2: 그렇죠. 거기 가담을 안 하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1: 예.
2: 조국혁신당 의원 뭐 의원하고 좀 얘기를 해봤더니 일단 하는 얘기가 좀 불만은 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합당 문제 때도 그렇고 이번에 단일화 후보 이제 난립한 요 상황에서도 그렇고 다 자기들 당내 사정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당의 처분에 정치적 생명을 걸 수는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세 표차로 이기겠다 이런 목표를 걸었다라는 거고요.
1: 예.
2: 그래서 사실은 단일화는 항상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온도 차이는 좀 있는 거죠. 민주당은 좀 이 밀어붙이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조국 혁신당도 근소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표명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일화는 열려 있으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계속 얘기하는 게 국힘제로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1: 예. 그러니까
2: 국민의힘이 당선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면서 단일화하는 거에 계속 열려 있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아까 조태임 기자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그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게 이 조국 혁신당 의원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이 조국 대표가 출마한 거의 의미는 유희동 후보, 국민의힘 후보를 완전히 뒷전으로 밀어냈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2: 근데 이제 이 전반적인 문제에서 이 조국 대표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가 살리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에 놓여 있다. 앞으로 그 전당대회 때도 이게 표로 어떻게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좀 관측들이 다양한데 좀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이 뉴 이재명 인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용남 후보라는 거예요.
1: 예.
2: 왜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 선거나 아니면 정청래 대표의 전당대회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자면 김용남 후보는 포기할 수도 있는 인물일 수도 있다.
1: 내
2: 이런
1: 편이
2: 얘기도
1: 아니다.
2: 하지만
1: 예.
2: 그러나 반대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뉴 이재명의 가장 대표적인 인사거든요. 데려왔는데 보수 진영에서 데려왔는데 팽하지 않고 주요한 자리에 공천을 해줬고
1: 예.
2: 그다음 그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지해서 당선을 시켰다. 이렇게 해야만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성남 라인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반면교사로 삼는 게 문재인 정부 때는 선거에서 이기고 바른정당을 팽했다는 거예요.
1: 예.
2: 근데 바른정당 인사들을 팽했기 때문에 장기 집권이 안 됐다라고 보는데 이번엔 되게 적극적으로 보수 인사들을 포섭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김영남 후보를 갑자기 주저앉혀가지고 조국 대표를 후보로 만들어주고 이런 그림은 이 전체적으로 그 뉴 이재명 아니면 이제 그 모두의 대통령 기조 이런 거에서 좀

0: 안 맞기 때문에 김영남 후보를 끝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예. 관측들이 있습니다.
1: 사실 정청래 대표가 김영남 후보의 또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약간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나 아마 김영남 후보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정 대표에게 이제 후원회장직을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봐야 되겠고요. 전 한 가지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조국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단일화 얘기들이 있을 때 이 여론조사 방식이나 이런 걸로 그러면 본인들이 질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방식을 수용할 것인가? 그건 좀 의문이 가요.
0: 사실은 단일화할 때 굉장히 될 것처럼 하다가도 막판에 방식하고 뭐 시기하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깨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되게 먼 길이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볼까요?
2: 지기현 소환조사 박상용 감찰.
1: 윤석열의 내란 재판 1심을 맡았던 네. 지기현 판사가 최근 공수처에 소환대 조사를 받았다고요?
2: 네. 그 이제 1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재판장이었죠. 지기현 예.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이제 공수처 조사를 받았는데 지난 7일에 받았는데 이후 사실 좀 뒤늦게 알려졌어요. 이제 피의자 신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혐의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인데 이 논란은 지난해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지판사가 강남의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당시 동석 사진이라는 것이 공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후 이제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고발했고 공수처가 이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지난해 11월에는 이제 그 압수수색도 했었어요. 지판사 택시 앱 이용 기록 등 이런 거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제 이제 지난 7일에 이제 공수처 소환 조사가 있었다는 거고요. 지 부장판사는 이제 과거 근무 인연이 있었던 후배 변호사들과 술을 마셨을 뿐 접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감실은 지난해 9월에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심의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
1: 예.
2: 공수처가 이제 피의자 조사 마친 만큼 조만간 이제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1: 예. 이 부분 어떻게 봅니까? 사실은 택시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고 난 뒤에 6개월 지난 다음인가요?
0: 맞습니다.
1: 공수처 소환이 상당히 늦게 됐어요.
0: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기관들 얘기를 어제 쭉 들어봤더니 공수처가 수사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게 뇌물죄는 할 수 있고 청탁금지법은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죄 없으면 청탁금지법인데 직무 관련성 없다고 대법원이 이미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수사하기 자체가 어려운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가 있잖아요. 접대한 사람들은 변호사들로 추정이 되는 거죠. 변호사들인 거잖아요.
1: 예.
0: 이 변호사들은 또 수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공수처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공수처가 수사할 의지는 있는데 되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특히 그 변호사들은 이런 법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 아,
0: 내가 대상은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1: 뭐 참고인 조사나 이렇게 받으는데 나는 굳이 그럴 의무가 없는데
0: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1: 예.
0: 이렇기 때문에 지금 뭐 두 가지 그러니까 법 대상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사 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어려운 환경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과연 적극적인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도 좀 많이 비판을 받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예. 오늘 첫 인터뷰는 호르무즈해협에서의 나무 피격에 대한 여야 공방이 주제입니다. 어제 위성나 간보실장이 브리핑에서 나무 피격을 밝히고 강력 규탄했는데요. 대응을 놓고는 여야의 입장차가 좀 있습니다. 오늘 여야의 의원을 차례로 연결해 그 차이 그리고 또 같은 점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당인 국민의힘의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죠. 김건 의원을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4: 네.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나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 입장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4: 이번에 사실 그 첫 단추가 잘못 깨지는 바람에
1: 예.
4: 지금 좀 점점 진퇴양난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태 초기에 우리가 인도나 태국처럼 그 이란 대사 불러서 경고하고 국민께 보고하고 이런 절차를 했으면 지금 문제가 안 되는데 점점 더 꼬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하고 여당에 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 예. 이란 뭐 주한 이란 대사가 되겠죠.

0: 불러서 뭐라고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물론 오늘 새벽에 JTBC 보도가 있긴 했지만 아직 이란이 공격했는지는 확실치 않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1: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이제 그 뭐 어떤 그 결정을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0: 예예.
1: 그렇게 미루게 되면 이게 이제 두 가지 가능성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는 이제 미제 사건이 돼버리는 거죠.
0: 예.
1: 미제 사건이 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뭐 우리 선박이 공격을 받아도 아무 대응도 못하는 나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0: 예.
1: 예, 그거는 우리 상선이 전 세계적으로 위협, 그러니까 위협에 빠지게 만드는 거니까 그것도 우리한테 좋지 않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그럼 결국은 이제 누가 했는지가 밝혀지는 거지 않습니까?
0: 예. 예,
1: 밝혀지게 되면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되는 그건 또 부담을 안게 되는데 그것도 또 외교적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첫 단추가 잘못 깨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예. 그러면 이 정도면 이란의 소행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김건희 의원님은 보십니까?
1: 아니 이란의 그 소행으로 규정하기 전에 초반에 우리 해수부에서 피격 추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0: 예예예. 예, 예.
1: 예, 그 당시에는 피격 추정을 하면 이란이 했을 가능성이 제일 커지기 때문에
0: 예.
1: 그때 이란에 대해서 경고할 기회가 있었죠. 이란이 했다면 이건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고.
0: 예.
1: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그런 조치를 했던 것이고. 그렇게 이제 국민에게 설명했으면 이 문제는 이미 이제 그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0: 예.
1: 지금 이걸 갖다가 점점점 이 그 해수부가 피격 추정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뭐 이 화재가 났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0: 예.
1: 지금 조사하면서 이제 뭐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우리가 이제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0: 예. 일단 피격 추정이 좀 뒤에 피격 확인이 좀 뒤에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HMM에서도 당시 이제 선박에 있던 선원들도 피격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었다. 폭발과 화재만 확인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은폐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1: 그러면 예, 그랬다 그러면 해수부에서 1차 반응이 피격 추정이라고 나올 기가 어려웠겠죠.
0: 예.
1: 그래서 사실은 그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했으면 그 뭐 잘 우리 잘 아시지만 그 군사에서는 상대방이 도발했을 때
0: 예.
1: 반격을 하는 거는 대응이라고 해서
0: 예.
1: 크게 문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0: 예.
1: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도발을 했는데 그걸 한참 놔두고 하면 보복으로 느껴져 가지고 이 보복의 악순환에 빠지는 거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하지 않으려면 초반에 정확하게 대응하고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그 이란이 우리를 공격한 거면 우리 묵할 수 없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넘어갔으면 되는데. 지금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점점 끌려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이란의 공격으로 확장할 단계는 아니지만 방금 김건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란이 공격했다면 이 정도의 전제를 붙이고 강력히 규탄이 초반부터 필요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1: 그렇습니다. 그게 훨씬 더 나은 대응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예. 정부가 혹시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1: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는 것이
0: 예.
1: 이게 이제 저희가 이 그 외교는 초당적으로 해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와 여야가 모여서 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고 방향을 정해가는 초당 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외통위가 소집돼야 되지 않습니까?
0: 예.
1: 근데 정동영 장관의 구성 발언 이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외통위를 소집했을 때부터 지금 계속 그 정부 여당이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이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바로 외통위를 긴급 외통위를 열어보자 했을 때도 그때도 아니 이게 뭐 지금 피격이 된 건지도 확실치 않은데 하고 미루고
0: 예.
1: 어제는 또 아 이제 피격이 확인됐으니까 하자 그랬을 때도 또 아 이제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또 미루고 계속 미루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받는 느낌은 아 이거 지금 뭐 지방 선거니까
0: 예.
1: 그 외교 안보 이슈로 뭔가 이렇게 좀 이 국내 정치적 손해를 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무조건 이렇게 피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초당 외교를 해야 될 시점에 자꾸 이렇게 피해가다 보면 우리 국익을 훼손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0: 나무 피격에 대해서 정부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좀 축소시키거나 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면
1: 네네.
0: 국민의힘 단독으로 내일 외통위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 열리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신 건가요?
1: 내일 사실 저희가 바라는 바는 저희가 이렇게 단독 개최를 해도 정부 여당에서 이것에 응해서 오셔서 국민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도 많고 관심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0: 예.
1: 그리고 아까 말씀

0: 말씀드렸듯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걸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지 지금부터라도 단추를 제대로 꿰매야 되니까.
1: 예.
0: 그래서 그 이걸 어떻게 할지를 좀 의논해서 어떤 초당 외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당과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그 야당으로서는 야당이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국민께 뭐 말씀드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정부가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를 두고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건우 의원님은 말씀하실 때 공격을 받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대응은 대응이라고 해서 크게 외교상 문제 삼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고 하게 되면 보복이 돼서 문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피격이 가능성 높게 이란의 공격이라고 확인된 순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0: 아니 그것이 이제 특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예.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그거는 저기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아, 저 나라는 예. 자국 상선이 공격받아도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나라구나. 그렇게 되면 그 우리 저 상선들이 국제에 위험한 곳을 갈 때마다 이제 그 공격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1: 예.
0: 저희가 과거에도 그런 경험을 한 것이 그 소말리아 해적에 대해 해적이 우리 그 선박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혔는데 저희가 아덴만의 여명 작전 이후에는 그런 게 많이 확 줄었습니다.
1: 예.
0: 뭐 기억하시지만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가 이제 뭐 그 간섭을 하거나 개입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공격받았을 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거기에 대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1: 강한 대응과 확실한 대응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의 김민수 최고위원이 어제 한 말은 대한민국을 공격하면 반드시 응분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보여줄 거냐는 거겠죠. 말씀하신 강한 대응, 확실한 방식 구체적으로 어떻게 혹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0: 그러니까
1: 우리도 이란 함정 폭격합니까?
0: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다른 나라의 대응을 참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1: 예.
0: 예, 다른 나라 정도는 우리가 해야지 기본적으로 되는 건데 다른 나라 이제 뭐 그 이란의 공격을 받은 그 걸프 국가들이나
1: 예.
0: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태국이나 인도나 한 건 최소한의 한 거는 강력히 경고하는 조치를 한 거죠.
1: 예.
0: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는 건 못 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1: 예.
0: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아 이거 저기 이게 피격을 받았는지 우리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1: 예. 예.
0: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측면에서 어제 그 안보실장이 나와서
1: 예.
0: 규탄에 누구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규탄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1: 예예.
0: 예.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조금씩 정상적으로 가는 건데 벌써 상당히 늦어서 뭔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1: 예.
0: 그렇게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저기 만시지탄입니다.
1: 알겠습니다. 어제 위성학 실장의 규탄은 평가는 하지만 좀 늦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우호가 피격된 이후에 한국도 당했다. 이제 한국도 우리 작전에 참여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의 이제 대응 방식에 트럼프와
0: 네네.
1: 함께 이 해양 자유 작전 여기에 네.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0: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 수로지 않습니까?
1: 예.
0: 중요한 국제 수로에서 자유 통항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국익입니다.
1: 예.
0: 우리의 그 원유 70%가 거기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1: 예.
0: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 항행이 지켜져야 되는데 우리 혼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지켜낼 능력은 안 되지 않습니까?
1: 예.
0: 그렇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그 지킨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키려는 국제사회 노력이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잠시만요.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트럼프가 네네. 주도하는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해방 프로젝트 작전이 있고요. 영국이나 네네. 다른 나라들이 하는 그러니까 전쟁이 네네. 끝난 뒤에 후방 네네. 지원 등을 하는 작전 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작전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0: 아니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국제사회에 나오고 있는데
1: 예.
0: 그런 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게 기본이고요.
1: 그런데
0: 예.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에 어떻게 참여할지는 구체적으로 협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결정해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김병주 의원한테도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여쭤봐야 되니까요. 오늘
0: 네네.
1: 김건우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네.
1: 예, 그럼 계속해서 민주당 국방위 의원이죠. 김병주 의원을 연결해서 나무 피격에 관한 내용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의원님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0: 네, 김병주 의원님. 일단 이번 사건에 대한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1: 네, 먼저 위성락 그 안보실장도 밝혔지만은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고
0: 예.
1: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또 이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히 규탄을 하고 먼저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1차적인 조사가 끝났지만은 2차 진상조사를 해서 이 공격의 주체를 정확히 규명을 먼저 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0: 예.
1: 이런 것들은 우리 안보와 직결되고 우리 국민의 그 상선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되 철저히 규명한 후에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0: 앞서 국민의힘 김건 의원 인터뷰 혹시 들으셨죠?
1: 네네.
0: 예, 김건 의원은 만약 이란이라면 지금 여러 정황이 이란의 공격이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만약 이란이라면 이라는 단서를 붙이더라도 처음부터 강력히 규탄했어야 된다. 정부가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정부는 사실 여기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했죠. 이 나로 폭발 사고 피격 사건이 났을 때
0: 예.
1: 바로 우리 조사단을 보내서 진상 조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사를 바로 파견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0: 예.
1: 그런 조사를 위해서 나로를 예인을 해서 항구에 정박을 해야 조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인선을 섭외를 해서 바로 예인을 해서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조사한 결과를 1차적으로 국민들이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0: 예.
1: 발표를 했고요. 그렇지만은 어디서 공격을 했는지에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2차 조사, 정밀 조사를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0: 예.
1: 그러면 그런 또 결과에 따라서 또 국민께 공개를 하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또 해 나가는 것이죠. 네.
0: 물론 현재 공격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지만 사실 우르무즈에 비해서 받았던 공격이고요. 그리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공격한 비행체가 이란의 샤이드 드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란 공격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게 사실 아닙니까?
1: 확률적으로는 현재는 높긴 하죠. 왜냐하면 거기 중동 지역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이나 미국도 걸프만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격 아니겠습니까?
0: 예,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직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하기는 국가 안보상 좀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예.
1: 만약에 단정을 한 상태에서 어떤 외교적인 조치든 군사적인 조치든 한 이후에 나중에 0.1%의 오차가 나서 그 공격 주체가 다른 데다라고 확인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0: 예.
1: 사실은 이것은 물론 서두를 필요는 것보다도 실제 2차 정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정밀 조사를 해서 공격 주체를 정확히 확인해야 되고요. 또 그런 공격 주체에 대한 어떤 근거가 명확해야만이
0: 예.
1: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2차 정밀 조사에서는 우리도 하지만은 미국과도 공조해서 그 당시 레이더 궤적이라든가
0: 예.
1: 그런 것까지 다 분석이 그걸 끝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0: 사실 호르무즈 해협 전쟁이 발발한 뒤에 두 달이 넘게 지났지만 20여 번의 이란 공격이 있었고요. 숨진 분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한 번도 우리가 공격했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1: 네.
0: 봐야 될까요?
1: 그러니까 지금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이 많이 있었죠.
0: 22, 22차례인가 있었습니다.
1: 뭐 태국 여러 나라 아마 10여 개국 이상의 상선들이 피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그 국제사회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응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겁니다.
0: 예.
1: 그만큼 그 지역의 상황이 복잡 미묘하지 않습니까?
0: 예.
1: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들은 정밀 조사를 하면서 또 국제사회에 피격된 나라들의 조치 사항을 지켜보면서
0: 예.
1: 거기에 상응하는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앞서 김건 의원 얘기는 일단 외통위 의원님 이제 국방에 계시니까 국방이라도.

0: 여러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상임위를 열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하신다면요?
1: 네, 상임위는 사실 우리 민주당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
0: 예.
1: 열어도 실질적으로 효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보고가 지금 가능하지 않죠. 그 정부 관계자들도 지금 제가 얘기한 수준의 1차 조사 결과 지금 2차 조사 중이다는 답변밖에는 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실제 상임위를 열자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로 이것을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0: 예.
1: 지금은 정치적인 공세가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안보 앞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 앞에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서 진상규명을 같이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고 또 그 단순히 이런 상임위만 열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정부를 비판할 것만이 아니라 또 대안도 제시하고
0: 예.
1: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러면 대안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세요. 대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란이 공격한 걸로 확인이 된다면 이란의 공식 발표가 없더라도요. 확인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1: 이것은 만약에 이란이라면은 일단 강력한 이란에 대한 규탄이 최우선이고요.
0: 예.
1: 그러면서 실제 그 남무고에 대한 배상 요구와 그다음에 먼저 외교적인 조치 또 국제적인 공조하에 피격받은 나라의 행동을 참고하면서
0: 예.
1: 단계별 조치를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 안보 국민을 지키는 데는 빈틈이 없이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죠. 네.
0: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양 자유작전에 한국이 참여할 때가 됐다. 너희들도 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참여해야 됩니까?
1: 사실 여기에서는 정부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예.
1: 검토하는 사항은 사실은 원래 두 가지,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종전 이전에 미국이
0: 예.
1: 해방작전에 참여하라라는 거였는데 지금 해방작전은 중지가 됐기 때문에 그건 고려할 필요가 현재 우리 정부로서는 없어졌고요.
0: 예.
1: 종전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다국적 군을 구성을 해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거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군과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군인데 그 두 가지 다는 그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0: 예.
1: 논리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런 중동의 전문가로서 봤을 때 처음에는 아마 미국이 주도하는 종전 이후에 다국적 군으로 이행이 되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영국이나 프랑스 또는 나토가 주도하는 다국적 군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0: 예.
1: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다 우리 종전 이후에는 우리 상선을 우리 힘으로 지켜내야 되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사실 최근에 뭐 어제 오는 사이로 호르무즈해의 긴장도가 더 높아져서요. 트럼프가 2주 더 공격한다고도 했었고요. 만약 그렇다면 여기에도 우리가 혹시 참여를 종용받고 정부가 긍정적으로 답변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1: 저는 종전하기 전에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0: 예.
1: 우리 대단히 거기에 전쟁에 말려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요. 정부도 종전 전에 참여는 좀 부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0: 예.
1: 종전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우리 상선은 우리 힘으로 지키기 때문에 다국적 군에 참여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정부도 그러한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직 호르무즈에는 25척의 배와 160여 명의 우리 선원이 있습니다. 시간이 약 20초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미국하고도 공조를 해야 되고 이란에도 우리가 특사를 보내서 안전에 부탁도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0: 예.
1: 미국과 이란의 같이 이러한 것은 외교적으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0: 예.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5: 한 5초 정도
4: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6: 얼음이 왔어요.
5: 얼음이 와서요.
6: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0: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3: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5: 새벽밤 김치.
3: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6: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3: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렉

0: 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CBS
2: 5월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2025년도 귀속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고 납부 대상이며 관할 시, 군, 구청, 세무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신고,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3: 요즘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뷰 맛집 어딘지 궁금해? 애기봉 전망대에서 찍는 인생샷. 짜릿한 한달다리와 감각적인 미디어아트 전시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의 랜드마크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방문 전 예약은

0: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박성태의 오늘 한 컷 준비되어 있고요. 화요일에 인기 코너죠. 한 칼 토론 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서영주 맥사회연구소장, 그리고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 세 분과 함께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해보겠습니다. 파죽지세라는 표현도 부족할 만큼 우리 코스피의 상승세가 무서운데요. 진격의 코스피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 바로 반도체입니다. 오늘 2부에 이 반도체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HBM의 아버지라 불리는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 조금 뒤에 모십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그리고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1: 박성태의 시선 오늘 한 컷.
2: 네, 지난해 10월 구례 한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손님들끼리 시비가 붙었고 목을 졸리고 기절당한 뒤에 끌려나간 한 남성은 집단 폭행 끝에 결국 숨졌죠. 고 김창민 감독입니다. 경찰은 당시 6명 중 1명만 검찰에 송치했는데 그마저 불구속도 했고 가해자는 그동안 음방까지 내면서 논란이 됐었죠. 언론의 부실 수사 지적에 검찰이 보안 수사에 나섰는데 그들의 휴대전화에는 공범들의 잔인한 대화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너 그냥 죽어. 죽이려고 차고 또 차고 잠든 것 같길래 또 쳤다. 웃긴 건 둘이서 그랬다는 생각을 안 한다. 너는 그냥 말린 거라 진술했다. 이 목소리들은 어렵게 찾은 게 아니라 그들의 휴대전화에 있던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CCTV에는 여러 명이 달려들었는데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도 살펴보지 않았던 겁니다. 만일 고 김창민 감독이든 그 아버지든 아들이든 또는 사돈의 팔촌이든 힘 있는 권력자가 한 명 있었다면 경찰의 수사가 이토록 부실했을까? 오늘 한 컷입니다.

0: 네,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한 칼 토론. 오늘도 김경률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서영주 맥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서영주입니다.
0: 아, 맥 정치사회 연구.
1: 정치사회를 연구합니다.
0: 아, 저는 지금까지 맥 연구소로만 해가지고 네. 지금 원고에 맥 정치사회 있는데 이건 다른 데인가 했어요.
2: 경제 빼고 다 하네요. 예, 요즘 경제를 알아야 되는데 경제를 몰라서
1: 큰일이다. 경제가 출신이야. 그건 기본적으로 그냥 가는 거고. 그럼. 기본 깔고 가는 거고.
0: 그러면 앞으로는 맥 정경사 연구소로 하세요.
1: 감사합니다.
0: 정치 경제사회.
1: 알겠습니다. 네.

0: 경사 이런 거죠.
1: 저처럼 사람과 사이하면 다 할 수 있는 거 굳이 뭐 이렇게 분야별로. 알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 북값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이죠.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새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근거리에서 시간도 뭐 거의 비슷했어요. 열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팽팽한 기싸움들 먼저 김준희 평론가님이 한 말씀 해주신다면.
2: 예, 뭐 본인이 선택한 컨셉들을 잘 구현했다 새 후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박민식 후보는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공천을 준 후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다 동원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왜냐하면 그 동시간대에 경남지사 그 이제 박완수 예. 지사 개소식도 있는데 보통은 그러면은 이게 광역단체장 선거잖아요. 그럼 그 큰 데 가거든요.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도 이제 광주에 갔어요. 그때 개소식이 예. 겹쳐서 하정우 그 후보 개소식이 안 왔는데 여기로 다 왔어요. 그리고 막 원희룡 전 장관 이분 그동안 뭐하고 지내셨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 갑자기 등장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득실득실했다 진짜로 여기가.
1: 아, 득실득실.
2: 대선 후보 무슨 캠프같이 보였다. 그래서 그동안 약간 당에서 호의받았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박민식 후보가 좀 더 이제 좀 뭐라 기운을 차리는 이런 상황이었고 한동훈 후보는 아무리 사람을 긁어 모아도 저쪽보다 박민식 후보보다 더 많이 그 현역 의원이 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과 함께하는 캠프 개소식 이 컨셉을 잡은 게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시민들 얘기 한 시간 동안 듣고 이제 뭐 그 뭐죠 뭐 철밥 사준 그 할머니 예. 그분 얘기도 뭐 할머니. 주목도 받고 그런 것 같고 하정우 후보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안 오고 전재수 후보 부산시장 후보가 온 게 이게 컨셉을 말해주는 거 전재수의 후계자 그래서 이제 많이 본인도 또 정치 초년생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 사과도 실수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컨셉들을 잡아서 해서 여기에서 뭐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를 좀 평가하기는 그렇고 예. 좀 나중에 이제 결과가 보여줄 것 같아요.
1: 일단 다 모인 박민식 후보의 개소식에 국민의힘 인사들 거의 다 모인 걸 보면 국민의힘의 이번 지선과 재보궐의 최고 목표는 뭐라고 보십니까?
2: 한동훈 낙선?
1: 예. 알겠습니다. 장영주 선생님.
3: 그러니까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그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개소식을 봤을 때는 야 정말 한동훈이 치가 떨리게 믿구나. 예. 이유가 보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말씀한 대로 광역단체장이 경남지사인 박완수 후보에 대한 개소식을 등한시하고 부산의 한 지역구인 북갑에 모든 역량을 총 동원했다. 한동훈은 지긋지긋하게 미운 대상이구나. 요거 하나는 확인한 것 같고. 예. 두 번째 대비되는 거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뭐 여건상 뭐 의원들을 동원하기가 쉽지 않았겠으나 컨셉 자체를 이제 북갑 주민들 위주로 해서 개소식을 치렀다면 박민식 후보 캠프는 윤 어게인의 현신 같은 느낌. 예. 거기에 장동영, 나경원, 조배수, 김기현, 뭐 권영세 등등 다 모인 분들이 정확하게 윤석열 체포방해를 할 때 그 관저에서 모여서 했던 47인들이 거짐다 갔어요.
1: 예.
3: 그러면 그걸 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찬탄파와 반탄파. 한동훈 측은 탄핵을 찬성했던 파고 박민식이랑 이쪽에 모인 장동혁을 위시로 한 많은 그쵸. 이 국민의힘 사람들은 반탄파. 윤석열이 예. 지키자예요. 이 구도가 딱 짜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아, 이 국민의힘의 장동혁 체제에서는 한동훈을 위시로 한 찬탄파는 발도 못 붙이게 하려는 의지가 강하구나.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 정말 그 눈빛도 좀 돕기가 어렵더라고요. 절대 단일화는 안 돼. 그런 느낌. 근데 메시지도 갈등과 분열하는 자에게는 절대 기회를 줄 수 없다. 국민의힘을 이용하는 사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딱 한동훈을 예. 지켜야겠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죽이기에 대한 선언 좀 그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1: 예, 김경률 비대위원님은
4: 저는 이제 그때 토요일 날 한 달 전쯤에 예약을 했는데 낙동정맥 예. 완주를 했습니다. 부산까지. 그래서 토요일 날 부산에 갔었고 그 이제 안내산악회 버스로 올라올까 말까 하다가 그냥 올라가라. 나는 그냥 여기서 하루 묵겠다.
1: 예.
4: 그랬더니 다들 그, 아, 또 여성 문제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어. 평소 이렇게 네. 행실 때문에. 여하튼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갔었어요. 일요일 날.
1: 일요일 날.
4: 예.
1: 한동훈 후보 개소식에 간 거죠.
4: 한동훈 후보 개소식 그리고 시간이.

0: 있다 보니까 많이 개포시장 여기도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먼저 두 분 다 지적해 주셨지만 모든 역량을 그 국민의힘의 모든 역량을 투입했다. 정확히는 서 소장님 말씀처럼 윤어게인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죠.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이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서의 그와 같은 행태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박민식 후보에게 저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
1: 아, 예. 네.
0: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장동혁 후보가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도 역시 또 한동훈 대표를 화끈하게 몰아줬구나.
1: 도와줬구나
0: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제가 이 하정우 후보는 좀 우연찮게 이제 봤습니다. 만났다기보다는 저만 보고 이제 하정우 후보는 못 봤으니까 구포시장에서 봤는데 전 약간 의아하고 하정우 후보의 뭐랄까 뭐 거창하게 말하면 현주소를 좀 볼 수 있지 않나 싶었던 장면이
1: 예.
0: 보니까 현역 의원 여러분이 좀 옆에 붙었고요. 제가 기억나는 건 이제 박홍배 의원이 근거리에서 계셨고 그 다음에 취재진이 한 두 군데 정도 붙은 것 같더라고요.
1: 예.
0: 여러 이제 방송국에 그런데도 이 하정우 후보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단 말이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저조차도 저 사람이 하정우구나. 아까 말한 이제 현역 의원들 취재진들 많이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안 띄더라고요.
1: 예.
0: 그러니까 저는 이 전재수 시장 후보가 무슨 발언을 했냐면 그 개소식에서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지난 한 3주 전 4주 전쯤인데 우리 평론가님 그리고 전 김영 전 의원께서 무슨 말을 했냐면 둘이 계속 도와줘야 된다. 이때 무슨 말씀이냐면 전재수와 정청래 대표가 계속
1: 예.
0: 도와줘야 된다. 전 이제 그 인상이 딱 박히더라고요. 하정우 후보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다.
1: 예.
0: 뭐 그런 우려 네, 이런 게 느꼈습니다.
2: 하정우 후보 얘기가 나와서 아까 제가 하정우 후보 얘기를 못했어요.
1: 예.
2: 그러니까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이제 하정우 후보의 개소식을 주도했는데 전재수 후보는 복합에 있어서는 그냥 한마디로 우리 재수입니다. 우리 재수.
1: 예.
2: 우리 재수 같구나. 다 그 유권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우리 정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정치라는 사람이 처음에 혼자서 하는 정치는 없고 혼자 하는 정치도 옳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옆에서 힘을 모아서 어떤 하나의 정치인이 성장해가는 과정 자체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저는 뭐 하정우 후보가 눈에 안 띈다는 것은 김경률 이제 우리 회계사님의 그 어떤 그런 개인적인
0: 네,
2: 취향일 수 있으나 네, 네. 또 하정우 후보만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예.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 두 분 말씀을 제가 정리를 잠깐 하면 제가 원래 뭐 유튼 이런 거 있잖아요. 만평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림이 잠깐 그려져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우리 재수로 딱 있고 하정우 후보가 옆에서 그냥 우리 행님 하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좀 그려지고 그걸 이제 김경률 비대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고 서영주 선생님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2: 이제 우리 정우가 돼가는
4: 아무래도
2: 거죠.
4: 아무래도 이제 하정우 수석이 현실 정치 특히 선거판에는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 약간 도움과 조력이 필요한 거를 부인할 수는 없고
1: 예.
4: 다만 제가 아쉬운 거는 전문가로서의 어떤 장점이 별로 이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
1: AI 전문가.
4: 예, AI 전문가. 그래서 AI 교육 특구로 만들 되겠다 북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별로 주목을 못 받는 게 좀 아쉽고
1: 예.
4: 너무 이제 사실 한동훈 하정우 두 사람이 4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이제 하정우
1: 7377.
4: 후보가 예 너무 어리게 포지셔닝이 돼가지고 오빠 해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거는 좀 안 좋다 솔직히 좀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 어제 여론조사 나온 게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어제 이제 KBS 부산총국이 의뢰해서 한국리서치가 8일에서 10일 이게 금토일이거든요. 주말
1: 예.
4: 사이에 500명 부산 북갑 거주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조사를 했는데 하정우 37, 한동훈 30, 박민식 17 그리고 뭐 없다 모름이 합쳐서 15 이렇게 나왔어요.
1: 예.
4: 이게 이제 눈에 띄는 게 하정우 후보는 지금 어떤 여론조사를 돌려도 37, 38이 나옵니다. 이게 심지어 손터기 논란 이를테면은 뭐 오빠 논란 뭐 이런 거 해도 안 흔들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선거를 구도, 이슈, 인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도가 맨 앞에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예.
4: 이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이 대략적으로 한 40% 안팎이고 그 전에 나왔던 후보들도 40에서 전재수 후보는 개인기로 52까지 득표를 했고
1: 예.
4: 그러니까 하정우는 어떻게 되든 진짜 무슨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40% 정도 득표를 하는 거를 상수로 현재는
1: 상수로
4: 둬야
1: 된다.
4: 그럼 이제 박민식 이 한동훈 이 두 사람이 어떤

0: 경쟁을 하느냐인데, 전화면접 조사는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후에 반영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민식 후보가 이렇게 덜 나왔던 거는 일주일 전쯤을 돌이켜보면은 대략적으로 여론의 주목이 매우 떨어졌어요. 박민식 예. 후보가. 그러니까 이제 주목도가 못 받으니까 사실은 이번에 그래서 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준 거고 다시 박민식이 다음 조사에서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예. 이 보수 후보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1: 네. 앞서 이제 어제 발표된 KBS 여론조사를 얘기했습니다. 이때는 다시 2강 1중의 형태로 한동훈 하정우 한동훈이 30%대가 나왔고 박민식 후보가 17%가 나왔는데 그 한 일주일 전에 부각을 잘 못 받았다라는 게 이제 김준일 평론가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서영수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2: 일단 뭐 자세하게 그 여론조사 얘기를 하면 뭐 이 반영된 요인 자체에 대해서는 최근에 뭐 장동혁 효과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박민식 후보에게. 그러니까 그거는 차후에 이제 나타날 것인데.
1: 잠시만요. 여기서 장동혁 효과는 지금 말씀하신 뉘앙스로 봐서 부정적 효과.
2: 부정적이죠. 장동혁 효과라는 것은 장동혁이 가면 정말 풀도 안 남는다. 아. 뭐 그런 효과를 얘기하는 예, 겁니다. 예. 그럼 박민식 후보에게 윤어게인이 붙기 전에 이제 여론조사인데 사실상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인식해 가는 과정이 부상 북갑에서 한동훈이 더 좀 이 각인이 되고 있지 않냐. 보수의 후보로서는 박민식보다 한동훈이 국민의힘 후보로 구나라는 생각이 좀 점점 굳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1: 예.
2: 상세 그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에 있어서의 투표 성향이 처음에 박민식과 한동훈이 붙어 있었을 때하고 양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보수 측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둘만의 이제 각축전이 지금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1: 예.
2: 말씀한 대로 하정 후보는 견고하게 37에서 38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층도 뭐 세대별 그다음에 그 정치 성향별로 해서 크게 변화가 없어요.
1: 예.
2: 저는 하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갈 일은 있어도 내려갈 일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가 딱 이 처음 맞습니다. 시작하는 스타트선이에요. 37이.
1: 예. 예.
2: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지수 후보라든지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이 붙으면 여기서는 3에서 4%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으로 제쳐놓더라도 저는 북갑의 전체 흐름을 보면 여기가 극단적인 지지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로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제로예요. 응답자가. 그다음에 민주당과 진보층에 있어서의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제로가 나와요.
1: 예.
2: 한 명도 없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이 북갑 자체가 극명하게 갈려져 있거든요. 지지 성향이. 그러면 제가 하정 후보만 봤을 때는 37을 계속 지키는 하정 후보가 사실 유리한 국면을 쭉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1: 예.
2: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1: 분석은 이제 하정 후보가 어쨌든 유리할 것이다.
2: 아니 그 표가 그렇게 나와 있죠.
1: 여기서 갑자기 이제 서영수 선생님이 박민식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예, 단일화 가능성은 여전히 뭐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3: 지금 상황에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1: 예.
3: 네, 뭐 이렇게 어제 서모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한동훈 때려잡기 이걸 이제 그 말을 했는데 사실 본심이 그렇게 드러난 상황에서 쉽진 않을 것 같다. 지적하신 것처럼 경상남 도지사 선거 개소식도 있었음에도 모두 다 박민식 후보 개소식으로 왔다는 것은
1: 예.
3: 지금 이제 너무나 목표는 뚜렷하고 다만 이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전 22대 총선 때 당시 이제 비대위원으로 있을 때 마지막엔 사실 국민의힘이 거의 부산에 올인했었거든요. 많은 예.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인상 깊었던 게 어떤 부산 유권자들의 성향이랄까?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대학 다닐 때 보면은 이제 부산 친구들 약간은 독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산 사나이라는 그런 자의식도 있고
1: 예.
3: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어떤 인위적인 단일화라기보다는 표심의 향배가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표심의 향배로 될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러면 이제 개소식 관련돼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앞서 말씀하신 찰밥 팔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여기 안 오고 청와대로 가야지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청와대 가면 반드시 모시고 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어요. 이걸 두고 박민식 후보가 청와대 갈 사람이 여기 왜 왔냐 북한은 무시하는 거냐 이랬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0: 아니 뭐 조국 대표

0: 후보가 이제 평택을 나오면서 국가대표급이 나왔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급이 높은 뭐 사람이 왔다. 이거를 그래서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래 예. 국갑에 좀 괜찮은 정치인 내려와서 열심히 하겠다는데 좀 도와주자. 뭐 지금 내일 가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다음 대선이 이제 4년 뒤에 있는데 예. 뭐 그거 4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이거 자기 대권 욕심으로 지금 이거 징검다리로 지금 여기 쓰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죠.
1: 예. 그러니까
0: 그거는 글쎄 크게 뭐 네거티브를 그걸 공격을 한다고 그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고요.
1: 먹힐 것 같지는 않다.
0: 예, 먹힐 것 같지는 않고, 뭐 한동훈 후보는 박민식 후보 찍으면은 장동혁 찍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선은 더 명확해지는 거죠. 사실은 보수 진영 내에서는 장동혁 대표 어쨌든 많이 인기가 떨어졌지만은 뭐 윤호개인이 됐든 당권파 주류파가 또 꽤 지분이 많으니까 이게 되게 이게 뭐라고 선을 긋는 순간 선명해지는데 그쪽 표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기는 점점 힘들어지는 약간 힘들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1: 예.
2: 근데 보면은 이제 이게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일 수 있어요. 청와대 갈 거 아니냐라는 거. 근데 좋은 말로는 한동훈 후보를 대권 후보급으로 본다. 이게 중량감 있는 후보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데, 또 다른 말로는 아니 떡줄 사람 생각도 하는데 김칫국 마시러 여기 왔냐. 뭐 북갑이고 뭐 이용해서 당신 정치적 발판 삼으려는 거 아니냐. 비판 여지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걸 잘 대응한다고 봐요.
1: 네.
2: 근데 사실 저는 그 청와대 문제를 거론하는 것들은 한동훈 후보가 겸손하게 그 부분은 차후에 생각할 거고 북갑에 매진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 나경원 의원도 이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했던 말이 국갑을 이용하려는 정치인은 절대 당선돼서는 안 된다는 식의 메시지를 한단 말이에요.
1: 예.
2: 그 얘기의 맥락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실 북갑에 왔을 때 본인이 여기서 정치적 터전으로 삼고 여기서 끝까지 나는 정치를 할 생각입니다. 이 메시지로 가야지 여기서 청와대 혹시라도 가게 되면 이런 발언들은 사실 가볍게 받아치긴 하나 꼬투린 잡힐 수 있다. 좀 그런 식으로 좀,
1: 예.
2: 좀 주의를 요하는 좀 발언 같다 저는 보입니다.
1: 김경률 비대위원님은
3: 제가 그때 이제 그 현장에서 맨 뒤 구석지에 인파 뒤에 있어서 예. 처음엔 이제 잘 안 들리는 위치에 예. 있었어요. 이렇게 카메라들이 또 위에 장벽이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그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야 이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누가 물면 또 예. 이런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 많이 공격한 것처럼 한동훈 후보는 하정우 박민식 후보와 다르게 부산 북구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1: 예.
3: 근데 오히려 이 측면이 저 이제 유심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TKPK에서
1: 예.
3: 한동훈 후보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민심의 향배, 염원 같은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거 이 어떻게 보면 반사 이득 반사되는 측면인데 저는 TK나 PK에서의 장동혁 혹은 국민의힘 당권파를 보는 의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념의 잘못된 뭐 그릇된 정치관 이런 게 아니라 쪽팔린다는 것으로 보거든요.
1: 네,
3: 창피하다.
1: 응. 정말 너, 샤이하다.
3: 네, 장동혁 네가 우리를 대표하는 정당의 대표라는 게 창피하다.
1: 예.
3: 좀 쪽팔리다 한마디로 그런 건데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를 약간 다르게 보는 뭐 이제 기왕의 표현이 나왔으니까 우리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한동훈 정도는 돼야 그런 이제 그런 거다 해서 이 발언도 뭐 발언의 순서는 적어도 찰밥 할머니가 그 예. 현장에서든 아니면 이제 시장에서든 먼저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게 한동훈 후보로서는 나쁜 것만은 아니다.
1: 나쁜 것만 네. 아니다.
3: 물론 이제 악용될 소지도 있고 공격의 소지도 있지만은 저는 지역 구민들에게도 그게 나쁘기만 할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1: 그런 면에서 아 근데 그 전에 살짝 의사진행반으로 말씀드려 아까 서영주 소장님 얘기할 때 뭐 좀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3: 네.
1: 요 소리는 조금
2: 아, 네. 제가 화가 났나 제가 말하는 게 화가 났나 아, 화가 나셨나 봐요.
1: 보시죠.
2: 말 잘해라.
1: 저 녀석 보고 봐봐 뭐 이거 아니시죠?
3: 네.
1: 아, 요 소리 조금 알겠습니다.
3: 죄송합니다.
1: 이제 저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요 얘기하면 일단 정영근 후원회장
3: 네.
1: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이제 일단 합리적 보수로 한동훈 전 대표를 봤던 분들이 정영근 전 공안검사 고문 의혹을 받고 있는 이건 아니잖아라는 네. 의견도 많거든요.
3: 그러니까 사실 이걸 저한테 항의

0: 사람이 많더라고요. 막 네. 문자 보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왜 저한테 항의하는지는 둘째 치고 우선 이건 명확히 할 것 같,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가 정영근 전 의원과 사과와 가치 체계가 동일하다. 내지는 뭐 서로 간에 추종한다. 누가 누구를 추종한다. 이런 관계는 분명히 아니다.
1: 예.
0: 이걸 먼저 해두고 저는 이제 사후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한동훈 후보에게 가장 급박한 과제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해본다라면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에게 쏠려 있는 박민식 후보의 지지로 나타나고 있는 뭐랄까요? 뭐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극우 성향의 내지는 윤 어게인 성향의 어떤 현장표를 긁어 모으는 건데 이걸 최대 출혈 없이 문제 없이 가져오는 건데 이런 수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전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정영근 그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하는 것 일종의 고육지책으로서 그리고 현장의 예.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는 있을 수 있는 방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1: 김준일 평론가님.
2: 그 친한계 뭐 패널이라든지 의원분들이 열심히 슈이드를 치시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 뭐 이제 본인들의 의지는 충만한 건 알겠으나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이제 그동안 추구했던 보수 재건 뭐 가치 이런 걸 봤을 때 안 맞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죽 급하면 이랬을까 이런 거니까 정영근을 찍었던 사람들의 표를 기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예.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분들이 60대 이상일 거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뭐 50대 후반이나 60대 뭐 이런 분들이 왜냐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 저기를 하신 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사람들은 높은 확률로 박민식을 지금 찍을 확률이 높아요.
1: 예.
2: 그런데 박민식의 표를 일정 정도 가져올 수 있다라면은 약간의 평판 훼손을 감수하겠다.
1: 예.
2: 그래서 예, 이제 한동훈 급하구나 첫 번째. 자 어서 와. 지역 선거는 처음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
1: 예.
2: 그 진짜 표 계산까지 이제 딱 이게 끝나서 해야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계산적이 됐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예. 고육지책이라고 한 분은 표현하셨고 한 분은 계산적이 됐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짧게 평가만 단문으로 듣고 제가 아, 이제
3: 알겠습니다.
1: 유튜브에서 또
3: 정영근 전 후원회장에 대한 그 선택은요 골프로 따지면 오비를 낸 거고 당구로 따지면 삑사리를 낸 겁니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1: 둘 중에 혹시 뭐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2: 막상막한데요.
1: 오비나 삑사리다라고 평가를 서영주 선생님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과 평택을 얘기를 잠시 뒤에 유튜브에서 또 한 칼도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 쇼.
1: 예, 지금부터는 공부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고요. 지금 이 시장에서도 반도체주는 또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삼성자이닉스는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하면 또 오르고 있는 것 같고 예. 반도체가 우리나라 증시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 반도체가 지금 왜 대체 이렇게 인기고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이 반도체에 대한 공부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입니다. 처음 이 HBM 개념과 상용화를 시작한 분이죠.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님 모시고 반도체 미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6: 네 반갑습니다.
1: 예.
6: 네.
1: 일단 HBM을 필두로 해서 네.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됐어요.
6: 예.
1: 감회가 어떠십니까?
6: 네. 제가 삼성전자하고 일을 시작한 게 94년이고
1: 예.
6: 하이닉스하고 일을 시작한 게 96년입니다. 그러니까 예. 30년 됐는데 그 기간 동안 기업이 엄청 성장을 했고요. 최근에는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0: 근데 또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뿌듯하고요.
1: 예.
0: 또 거기 우리 제자들도 많이 가 있습니다.
1: 어.
0: 예, 그래서 그 30년 전에 제가 같이 일했던 분들은 다 퇴직하고 안
1: 예.
0: 계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같이 하고 그래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1: 예.
0: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저희 연구실 30주년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기흥에서
1: 예.
0: 삼성전자 바로 코앞에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의 마음을 많이 표현하는 건데 너무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1: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0: 네.
1: 사실 뭐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불렸던 엔비디아, 구글, 애플.
0: 네.
1: 어떻게 보면 지금 교수님께서 참여하신 그 프로젝트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가
0: 네.
1: 앞서 언급한 기업들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했잖아요.
0: 네. 또 미래는 지금 이제 AI를 저는 동시에 같이 보고 있는데요. AI의 본질은 메모리더라고요. AI가 왜 이렇게 똑똑한가 봤더니 기억력이 좋은 거더라고요.
1: 예.
0: 그거를 이제 작년 가을부터 깨달기 시작했는데 뭐 구글도 그렇게 느끼고 아마 테슬라, 엔비디아 다 요즘 그렇게 느낄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사재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지속된다면 삼성이 엔비디아도 넘을 수도 있지 않겠나. 언젠가는.
1: 뭐 언젠가는.
0: 언젠가는. 그런 꿈도 꿔봅니다.
1: 예. 지금 뭐 사실 이익 규모는 삼성전자가 비슷해지긴 했습니다.
0: 예.
1: 엔비디아가 세계 시총 1위긴 한데.
0: 시총 1위하고 삼성전자가 몇 배 차이 나는지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
1: 3배 좀 넘게 차이 납니다.
0: 예. 3배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 남은 그 기간
1: 예.
0: 뭐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 꿈입니다.
1: 제가 사실 HBM부터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0: 네.
1: 방금 교수님께서 AI는 보니까 AI의 기본은 메모리더라.
0: 본질이 메모리더라.
1: 아, 본질이 메모리더라.
0: 네.
1: 왜 그런 겁니까?
0: 시간이 제약돼 있어서 짧게
1: 예.
0: 말씀드립니다만은 과거의 인공지능을 이제 학습에 기반을 했습니다.
1: 예.
0: 그때 이제 GPU가 필요하고 데이터가 많이 필요했는데 근본적인 한계에 딱 부딪혀 버렸습니다. 그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1: 예.
0: 환각 현상입니다.
1: 예.
0: 아무리 데이터 갖고 하더라도 진실을 모두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화라는 게 있는데요. 개인에 맞춰서 결과를 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할루시네이션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질문을 하면 인터넷에서 찾아서 하거나
1: 예.
0: 내가 제공한 정보를 갖고 결과를 주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의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 정확한 답을 낼 수밖에 없고
1: 예.
0: 또 하나는 인터넷 검색을 잘하는 인공지능이 잘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제 개인 데이터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인공지능이 저한테 맞춤형으로 결과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0: 자, 인공지능 기업으로 보면 뭐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 AI의 GPT, 엔트로픽의 클로드 있는데 AI의 모델 자체는 거의 전 평준화됐다고 봅니다.
1: 예.
0: 이제는 누가 많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느냐인데 그거를 공급하고 빨리 줄 수 있는 거는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AI의 게임은 메모리에서 결정되는 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예. 결국은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찾아내서 또 많이
0: 네.
1: 보고
0: 네.
1: 요거를 추론에 응용하느냐가 AI의 핵심인데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AI 성능은 메모리의 속도와 용량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1: 메모리의
0: 속도와 용량.
1: 용량의
0: 얼마나 곱. 빨리 제공해 주느냐. GPU에.
1: 예.
0: 그게 속도고요. 그걸 대역폭이라고 보통
1: 예.
0: 얘기하고 용량은 몇 테라바이트냐, 몇 페타바이트냐, 1인당 제공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인프라 게임이라고 우리가 또 얘기하는데요.
1: 예.
0: 게임이 AI 모델에서 인프라 게임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테라팹을 짓겠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그 뒤에 전기와 자본의 게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0: 기술적으로 보면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중요한 게 메모리다,
1: 메모리다.
0: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숙한 뭐 제미나이나
0: 네.
1: 챗 GPT
0: 네.
1: 둘이 경쟁을 한다고
0: 네.
1: 하면 각각의 GPU 칩들이
0: 네.
1: 옆에 있는 메모리들에게 정보를 많이 넣고
0: 네.
1: 우리가 프롬프트 질문을 넣었을 때 명령어를 네. 넣었을 때

0: 봤을 때 얼마나 빨리 네. 얼마나 많은 정보를 검색해서 적절한 답을 꺼내냐. 이게 핵심이라는 건데. 예. 그러면 그 역할은
1: 그게 반쯤
0: 가고.
1: 되고요. 아, 그게 반쯤이요? 반쯤 됩니다. 예. 그래서 요즘 그런 역할을 하는 쪽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해서 삼성 하이닉스 샌디스크 주가가 하늘을 올라가고 있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읽어온 다음에는
0: 읽어온 다음에
1: GPU가 해석을 한번 합니다.
0: 예.
1: 그래서 만들어내는 결과를 KV 캐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단어를 쭉 하나씩 뽑아내줄 때 GPU하고 HBM 사이 데이터를 엄청 빠른 속도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0: 예.
1: 그 두 단계가 아까 NAND 플래시와 HBM이 둘 다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0: 아, 저장돼 있는 건 NAND 플래시에 저장돼 있고.
1: 대부분.
0: 100분,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HBM이라는 건 GPU랑 바로 연결되는.
1: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 인간의 언어를 인공지능 언어로 해석한 다음에 그걸 예. KV 캐시라고 그러고요.
0: 예.
1: 그걸 하나씩 우리한테 쏟아내 주는 겁니다. 그럴 때는 또 속도가 또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0: 예.
1: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둘 다 하잖아요.
0: 예.
1: 완전히 양손에 떡을 들고 있는 거죠.
0: 약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본적인 저장 공간은 낸드 플래시가 담당을 하고 있고 데이터
1: 그런
0: 저장은
1: 그런 거를 전문용어로 롱텀 메모리라고 합니다.
0: 롱텀 메모리.
1: 예, 그래서 콜드 메모리라고 하게 지금 예. 당장 막 1초에 수조 번씩 갖다 쓰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 빨리 갖다 써야 되는 메모리입니다.
0: 예.
1: 네.
0: 그러면 제 개인 저장 기록이나 뭐 어떤 활동 기록 이런
1: 아니면 전에 어제 혹시 앵커님이 챗GPT 썼으면 그 예. 기록을 또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0: 그게 이제 낸드 가는
1: 낸드. 예. 근데 나중 그것도 용량이 안 되니까 저는 HBF로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0: 아,
1: 예.
0: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앞에 이제 GPU 칩의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게
1: 날개처럼 붙어 있는 거. 예.
0: HBM.
1: 네.
0: 요게 이제 아주 빠른 속도와 용량으로 GPU를 도와주는.
1: 도와준. 지금까지는 최고였죠. 그런데 용량이 좀 딸려서 이제 뭐 NAND나 HBF가 요즘 이제 중요해지는데 어쨌거나 예. 바로 옆에 붙어서 계산을 열심히 도와주는 GPU의 계산을 도와주는데 미래에는 아예 GPU 일부 기능을 HBM이 넣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계산도 우리가 하자.
0: 계산도 우리가 하자.
1: 그러면 뭐 엔비디아 왕따 시키자는 거죠.
0: 예.
1: 그 지금 HBM4에는 이미 그게 좀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0: 제가 좀 낮아서 잘 몰라서 다시 좀 밑으로 내려가서 여쭤보면 혹시 저보다 확 위에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할 수 있겠는데 그럼 AI 데이터 센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는
1: 네.
0: 방금 말씀하신 NAND 같은 롱텀 메모리들을 쭉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방대한 창고
1: 공장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0: 그다음에 GPU와 HBM으로 이루어진
1: 예, 공장이 두 종류가 예. 있는데 AI 메모리 팩토리라고 저는 예. 요즘 부르는데요. NAND만 집중적으로 있는 팩토리가 하나가 있고
0: 예.
1: 그 옆에는 GPU하고 HBM이 같이 붙어서 우리한테 AI 그 생성 서비스를 해주는 또
0: 예.
1: 팩토리가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0: 그런데
1: 이제 NAND 플래시로 이루어진 팩토리와 GPU HBM 팩토리를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0: 예.
1: 그걸 이제 광통신으로 요즘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서 또 광통신주가
1: 그렇게 또 더 연결이 되는 겁니다.
0: 연결이 되는 거군요.
1: 네.
0: 예.
1: 네.
0: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금 말씀하신 NAND나 HBM
1: 네.
0: 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1: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BM 4, 5, 6, 7, 8 가면서 GPU와 CPU도 HBM 안으로 집어넣자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0: 예.
1: 컴퓨팅이 AI 컴퓨팅이 메모리 중심으로 일어나니까 GPU에 종속하지 말고 우리가 다 하고 조금 귀찮은 계산만 GPU한테 넘겨주자는 거예요.
0: 예.
1: 근데 그렇게 하려면 파운드리가 있어야 돼요. GPU와 CPU를 설계할 능력과 제작 능력이 있어야
0: 예.
1: 되잖아요. 그게 삼성전자가 이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0: 삼성전자가 그걸 갖고 있는 게 나중에 그 접목시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1: 그렇습니다. 이미 HBM4부터는 시작을 했고요.
0: 아.
1: 그러니까 토탈 솔루션을 낼 수 있는 거죠.
0: 예.
1: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버티컬 스택이라고 하는데 오늘 기독교 방송에서 너무 무리한 기사죠. 근데 이런 용어를 여러 우리 앵커님이나 시청자님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내년쯤 되면 또 귀에 따갑게 들으실 겁니다. 전 좀 그 다음 세대를 얘기를 하는데, 예, 그 구글 같은 경우는 다 있는데 메모리가 없고요.
0: 예.
1: 오픈 AI는 모델만 있죠. 뭐 엔비디아는 메모리가 없고요. 그런데
0: 예.
1: 삼성은 전체 풀스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잘하면 세계 1등 기업도 될 수 있고 그 대신에 또 경쟁자도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HBM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그것도 제가 잘 몰라서 네. HBM이 무엇이고 일단 네. 예, 왜 각광받는지 네. 좀 설명을 일단 기존 메모리와 뭐가 다른 겁니까?
1: 예, 두 가지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네. AI 입장에서 메모리에 필요한 성능이 속도와 용량입니다.
0: 아까 예.
1: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용량을 높이는 방법은 싸짜라는 거예요. 아파트처럼. 땅 넓이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도시 근처나 지하철역 근처에 살기 위해서는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예. 아파트처럼. 우리 제가 사는 대전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계룡산 밑에 나지막하게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싼짜라는 게 용량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제가 이제 90년대 말부터 생각을 한 거죠.
0: 예.
1: 예. 그다음에 이제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속도는 우리 고속도로를 비유로 하면 차선이 많은 겁니다.
0: 예.
1: 그다음에 차 속도를 200km, 100km 가던 거를 300km 가게 설계를 하는 거고 보통 우리 경부고속도로 차선이 뭐 8차선이다 그러면 저는 1024차선으로 처음부터 설계를 한 거예요.
0: 아, 예.
1: 요즘은 이제 2048차선이고 저는 그게 100만 차선까지 가야 된다는데 경부고속도로 처음 지을 때 4차선만 해도 비용이 엄청 들었을 거 아니에요.
0: 예.
1: 이게 필요하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1000차선을 짓자.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호응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두 가지. 그다음에 이제 속도를 높이려니까 이렇게 쌓기도 하면 엘리베이터가 중요합니다.
0: 예.
1: 데이터를 수직으로 그 해야 안에서. 되니까. 그러니까 단층 건물 짓는 건축 기법하고 100층짜리 짓는 건축 기법과 철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용보다는 안정성, 그다음에 그 고객 만족도 뭐 이런 게 다른 거죠.
0: 예.
1: 지진에도 건져야 되고 뭐 태풍엔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있습니다. 예. 샌디스크는 HBM은 안 했지만 HBF에 진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아, 예. 예.
1: NAND가 시장이 커지니까 이거를 또 용량을 넓히는 방법은 쌓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나 구글 입장에서 미국 기업이니까
0: 예.
1: 또 한국에 올인하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회사를 키울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마이크론이고요. 그중에 하나가 샌디스크입니다.
0: 예.
1: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생산량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훨씬 많고 성능이 또 제일 좋습니다. 삼성 예. 하이닉스께. 그러니까 의존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마 여러 기업으로 분산하려고 하지 않겠나. 그게 하나의 리스크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고 자꾸 요구할 것 같습니다.
0: 예.
1: 지정학적으로 가까이 있는 기업으로 하려고 그럴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메모리를 조금씩 이제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HBM을 또 만들기 시작하지 않을까.
0: 예.
1: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잠시만 놓치면 언제든지 따라잡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예. 지금 그러면 후발주자들
1: 네.
0: 아직 안 오고 있지만 이제
1: 네.
0: 앞서 이제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HBF. F라는 건 이제 GPU 말고 저쪽에 저장 장치 들어가는
1: NAND 플래시도 싸짜는 거죠.
0: HBM처럼 싸짜라는 거죠.
1: 네.
0: 고기 이제 앞으로 필요하다는 게 교수님의 생각이신데
1: HBM도 필요하고 HBF도 필요하다는. 예.
0: 그 기업들과 우리나라 삼성 하이닉스의 격차는 몇 년 정도로 봐야 될까요?
1: 한 3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잠시 졸면 금방 따라잡히거든요.
0: 예.
1: 뭐 HBM, HBF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든가 경영적인 실수라든가 또 뭐 요즘은 노사 문제도 있지
0: 예.
1: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결합되면 순식간에 유사 이래로 우리 단군 이래로 최고의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사실 구글이나 메타, 아마존
1: 네.
0: 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초거대
1: 네.
0: 클라우드 사업자라고 그러더라고요.
1: 네.
0: 이분들이 이제 AI 데이터 센터들을 엄청나게 지어서 경쟁하는
1: 예.
0: 친구들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은 AI 데이터 센터는 사실은
1: 메모리
0: HBM,
1: 공장이다.
0: HBM, GPU 그리고 NAND 플래시로 이어지는 메모리 공장이다.
1: 메모리 공장이다. 그리고 그 옆에 발전소가 있어야 되고.
0: 전력 때문에요.
1: 네.
0: 예.
1: 그 누가 돈을 대야 되고. 그래서 AI 모델이 경쟁인 줄 알았더니 인프라와 자본의 에너지의 경쟁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0: 예. 네. 이거는 그러면 어느 정도가 사실은 되면
1: 네.
0: 아, 요 정도면 오픈 AI든 뭐 클로드든 예를 들어서 뭐 제미나이든
1: 네.
0: 얼추 너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메모리 용량은 갖춰졌잖아 되는 건지
1: 네.
0: 아니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건지
1: 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봅니다.
0: 예.
1: 그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0: 네. 개인 화채에 맞춤형으로 제작해 줘야 되고, 멀티 모달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미래에는 1인 기업이 AI 100개 에이전트 갖고 창업을 하는 시대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용이 안 되고 이제 그런 사회적인 문제는 언제 기회 있을 때 다시 우리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100배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메모리가. 그런데 사용자가 또 100배 늘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 국민 중에 아주 활동적으로 AI를 사용하는 분들이 11%에서 10% 정도 아닐까 싶어요. 하루 종일 AI 갖고 일다할 수도 있거든요, 미래에. 그러면 그걸 다 곱하면 미래에는 훨씬 더 많은 AI 메모리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지을 만한 자본이 있느냐, 이제 전력 공급이 되느냐, 이런 리스크 요소는 있겠습니다. 그걸 우리 사람들이 이제 버블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없다라면, 이제 계속 수요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네.
1: 돈과 공급의 문제지 수요는 무궁무진하다는 게
0: 그렇습니다. 네.
1: 교수님 전망이시군요.
0: 예.
1: 그러네요. 지금 안 쓰는 분들도 쓰다 보고 또 쓰니까 AI 똘똘하네. 그러면 이것저것 시키다 보면
0: 네.
1: 일이 많아지고 그 일은 사실은 GPU와 메모리가 하는
0: 네,
1: 것이다.
0: 또 재밌는 현상이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일을 대신하면 24시간 일하더라고요. 우리 대신에. 우리는 어쩌다가 챗GPT 한번 쓰잖아요. AI가 계속 쓸수 있습니다.
1: 프롬프트를 따로 안 줘도.
0: 안 줘도 일을 맡기면. 그런 걸 이제 자율형 AI 에이전트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에이전트를 우리가 100개 쓰면 이게 24시간 100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토큰 사용량이라고 그러는데 토큰 사용량이 또 메모리 용량을 키우고 이래서 생각보다는 상상 이상의 메모리 수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걸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만큼 AI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람들에게 제 주머니에서 한 달에 100만 원, 1000만 원도 쓸수 있어요. 한 달에. 그거를 기업이나 국가나 개인이 지불할 수 있느냐.
1: 그게 관건이다.
0: 관건이고. 근데 그 기업에서 1인당 1000만 원 쓰게 하려면 한 사람을 레이오프 시켜야 돼요.
1: 고용 문제가.
0: 네. 그런 게 이제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될것
1: 교수님 것
0: 같습니다.
1: 같으니까 미래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은데
0: 네.
1: 밝기도 하고 암울하기도 합니다.
0: 네.
1: 다시 한번 제가 모셔서 시간이 됐는데 더좀 미래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0: 네.
1: 반갑습니다. 김정호 교수님이었습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0: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2: 간다 장까지 간다.
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레노.
4: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3: 레노.
5: 아, 또 눌어붙었네.
6: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7: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9: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0: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시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서두르는 것은 모두 지나가 버리리라. 머무는 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리니. 책 속 이야기, 라이너 마리아 릴케 두이노의 비가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것들을 마주하고 잠시 멈추어 고요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11: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도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면서 현재 서울 16도 안팎인데요. 오늘 낮 기온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약간 더 높아지겠습니다. 강릉이 22도까지 예상되고 서울과 청주, 전주, 대전 23도, 대구 24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특히 충남 서해안의 호우특보는 해제가 됐지만 전남 해안으로는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충청과 호남 지방은 천둥과 번개, 강풍을 동반해서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내릴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30mm, 충청도와 경남, 제주도에 최대 50mm, 호남 지방은 최고 7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7: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0: 연결의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2: 유정아
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5: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 아빠 늦게 와도 돼.
4: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6: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2: 나도 바쁘니까 끊어.
4: 주말에도 긴급 돌봄.
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4: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7: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이순환 우수 제품.
9: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무상 방문 수거.
9: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9: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12: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